0: 그게 누구예요?
1: 응.
0: 1루트 6, 1루트 6, 1루트 6.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밑을 1루트 6으로 변환을 해보자. 그럼 뭔가 보일 거다라는 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써서 얘를 정리를 해줄 건데요. 밑변환 공식 개념 로그 a의 b. 자, 밑이 cin 로그로 변환하고 싶어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네, 얘를 써서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저는 그냥 한꺼번에 다 보기가 분수가 여러 개 나오면 계산하고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얘만 한번 따로 보여보도록 할게요. 로그 x의 2루트 6. 이 녀석을 밑으로 변환할 건데, 밑변환식이 뭐라고요, 지금? 네, 밑을 2루트 6으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얘는 로그 2루트 6의 x가 되고요. 얘는 로그 2루트 6의 2루트 6이 되는데,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걔는 1처리로 할수 있다고 했어요. 1로 처리 가능. 네.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냐? 노란색으로 쓴 식은 결과적으로 로그 2루트 6의 x 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노란색 박스 친게 지금 현재 이거예요. 그것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럼 얘를 돌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라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뭐가 되냐? 얘의 역수가 돼서 로그 2루트 6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다 했어요. 선생님, 나머지 것들도 동일하게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이제 학습이 됐어요.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1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로그에 2루트 6에 x 플러스 1로 써주시면 돼요. 로그에 2루트 6에 x 플러스 1. 그죠? 마찬가지 논리로 얘 또한 로그에 2루트 6에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아, 이제 우리는 그 개념만 있으면 되겠다. 밑이 같은 로그들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 로그 성질에서 밑이 같은 상황에서 로그들끼리 싹다 더한 것은 진수들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네. 그래서 개념 한번더 써드릴게요. 개념,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mn하고 같죠? 네. 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계산에 의해서 로그 2루트 6에 x,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몽땅 다 곱한 게 결과 2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2루트 6을 제곱한 것이 진수인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2루트 6을 제곱하면은 그 결과값은 24가 되죠.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더 전개를 하면, 이 식은 x세제곱에 3x제곱 플러스 2x가 돼요. 한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뭘 쓰냐면,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를 쓸 거예요. 어떤 다항식에 a를 대입했더니 0으로 똑 떨어졌다. 그 얘기는 f(x)라는 다항식이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라는 인수정리가 있었어요. 얼마를 대입했더니 0으로 떨어졌나 하고 봤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하면 8, 12, 4 더하면 24죠. 했더니 0 나왔어. 그 얘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가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해서 인수를 하나 찾아내면은 이 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3차식 x제곱. 플러스 3x제곱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x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5x제곱 추가. 네. 마이너스 10x인데 2x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12x 있어야 되죠. 요렇게 인수 분해가 가능합니다. 끝. 네. 인수정리 썼어요. 근데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잖아요. 문제에서 양수 a, x 양수

0: x, 그 얘기는 실수 x를 찾으란 얘기고,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x는 2가 되는 거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파트가 뭐냐? 네, 3차 방정식을 풀수 있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공통수학 1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이제 55번 봅시다. 55번. 자, 로그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밑변환 공식을 쓸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밑을, 네, 2로 통일할게요. 네. 2나 9나 뭐다 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2가 있으니까, 로그 2에 27 곱하기, 얘네들 밑변환 쓰면 로그 2에 9, 로그 2에 5, 거기에다가 로그 2에 125, 로그 2에 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더 정리할 수 있죠.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2를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꺼내면 이렇게. 125는요, 5의 3제곱이에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제곱수로 되어 있던 숫자는 앞으로 꺼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27은요, 3의 3제곱인데, 3의 3제곱에서 3제곱을 앞으로 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워지는 것들이 보여요. 로그 2의 3 사라지고, 로그 2의 5 사라지고, 그리고 3도 사라지고. 아, 얘만 계산하면 될 텐데, 얘는 로그 2의 4죠? 로그 2의 4는 2가 4가 되기 위해서 몇번 곱해야 되냐? 얘 값이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2, 2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나면은 남는 것은 뭐가 됩니까? 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번에 대한 정답은 1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봤고요. 이제 56번 보도록 할게요. 56번. 이것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루트 9의 경우는 3이죠. 네, 두번 곱해서 9가 되는 수. 그럼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3의 5의 제곱, 얘는 빼기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5가 되는 건데, 우리 밑변환에서 추가로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마이너스 1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플러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그럼 얘는 로그 3의 5의 3제곱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3의 로그 3의 5의 3제곱이 돼서 얘네 두 개가 서로 바꿔치기 되는 식이 있었죠? 바꿔치기하고 남으면 5의 3제곱에 로그 3의 3이어서 1이 되어서 정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6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밑변환 식하고 관련해서 57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환영합니다. 내신만 전수 특강 인류와 사상 열 번째 시간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이제 스피노자와 흄 그리고 칸트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사상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 이제 매 시간 안 중요한 시간이 없지만 이번 시간에 공부한 이세 명의 사상가는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사상가들입니다. 자,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할 때도요. 스피노자와 흄 그리고 칸트 관련된 문항들 굉장히 또 난도가 있게 변별력 있게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법한 문항들로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개념 차근차근 잘 정리하시고 또 핵심적인 문항들 대표 문항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요 스피노자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핵심을 꽉 짜서 한번 벌컥벌컥

빠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근대의 사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사상, 우리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두 개의 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죠. 고래와 난데스까 하면 이성, 데스. 이성주의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데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이성 중심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들 친구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같은 맥락에서 스피노자의 무엇 중심, 그래요. 이성 중심 윤리 사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성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시작이 다소, 네, 의외입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성을 이야기하면서 신을 이야기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요? 궁금증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요, 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유의미하게, 중요하게 사용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신이 그리스도교의 창조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신, 그 신인지 아니면 스토아학파나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자연 법칙,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운영되는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인지를 잘 구별해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바로 정답을 이야기해버렸네. 자, 스피노자가 신이라고 할때 신은요,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창조주로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 고대의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 보았던 그런 자연적인 그 자연 법칙, 그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보자.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은 과연 무엇이었냐?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그렇지. 너무나 필연적인, 너무나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자연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자연은 바로 무엇이다? 오, 좋아요. 자연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에 대한 본인의 개념을 신, 즉 자연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 명료한 표현으로 네, 대표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신, 즉 자연 나오면 아, 이거 스피노자네라고 금방 알수 있을 법한 대표적인 네, 그의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신은 모든 만물을 생산하는 어떤 원인 이야 내재적인 원인이자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구나.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아, 모든 만물들을 생산하는 내재적인 원인이 자연 그 자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도 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도 아, 모든 만물의 원인인 건 맞아.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 원인을 그리스도교도 신에서부터 찾고 또 스피노자도 신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은요, 초월적인 창조자이기 때문에 아, 초월적인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 이미 그 자연 안에 다 깃들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스피노자의 신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물을 생산하는 내재적 원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스피노자는 모든 만물의 존재 방식을 실체와 양태로 구분합니다. 자, 실체 그리고 양태 이 구분은요, 스피노자의 사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독특한 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보자. 자, 실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실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게 실체야. 그런데 스피노자가 가만히 보니까 온 우주를 탈탈탈 털어도 실체는 딱 하나라는 거야. 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존재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게 실체인데, 그 실체는 온 우주 가운데 딱 하나더라. 바로 무엇이야? 좋았어. 그게 바로 신즉 자연이더라. 아,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즉 자연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자, 그러면 신즉 자연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무엇이었어?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기억나니? 아까 그 신즉 자연 그것이 모든 만물을 생산하는 내재적인 원인이래.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아, 이 신즉 자연 즉 유일한 실체 그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또 자연의 모든 존재들,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 그리고 즉, 인간은 그러한 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실체인 신즉자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무엇이다? 그렇지, 양태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사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그렇죠, 인간도 결코 실체가 될수 없어. 왜? 실체는 오직 신직 자연밖에 없으니까. 아, 그러면 그 신직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무엇이야? 좋아요. 유일한 실체인 신직 자연이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자신을 드러난 신의 양태라고 해석했구나. 그렇게 내가 잘 정리해보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실체가 아니야. 오직 신의 다양한 모양과 형태인 양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사실 이 실체와 양태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쉽다. 양태는 모드라고 불러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때로는 진동 모드, 벨소리 모드, 다양한 모드가 있어. 무음 모드, 다양한 모드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여러 모드들은 무엇이야? 유일한 실체, 즉 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 거잖아. 정리해보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직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사물과 인간은 그 신직 자연, 즉 유일한 실체가 생산해낸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실체, 즉 신직 자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무엇이다? 양태다라고 해석했다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양태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실체처럼 자기가 자기 존재 원인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양태는 반드시, 그렇죠, 실체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아, 실체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지만 양태는 그렇지 않구나. 반드시 양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 신직 자연이라고 하는 실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피노자는 신직 자연을 유일한 실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신직 자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얘들아, 그 자연은 너무나 완벽한 한치 오차도 없는 필연성,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한치 오차도 없는 그 소름 끼치는 자연의 필연성을 가리켜서 스피노자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부른 거거든요. 자,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이것에는 한치 오차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냐하면 그 우주라고 하는 건 수학적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힌츠키, 힌츠키. 좋았어. 기계이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수학적 질서 대표적으로 삼각형의 그세 각의 합이 180도. 이런 거는 얘들아, 한치 오차도 없는 필연적인 것이잖아. 마치 그렇게 한치 오차도 없는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이 우주이다. 자,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기계는 결코 고장나지 않는 기계야. 따라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떻게, 좋아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우리 자판기라고 하는 기계를 생각해봐. 동전을 집어넣고,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고 딱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 그래, 500원짜리 물건이 나오는 건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거잖아. 이처럼, 아, 자연이 그렇게 수학적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로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얘들아, 잘 봐봐. 결국은 이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인간이 그 필연성에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갖는 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자, 내가, 인간이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필연성을 벗어나겠어. 신즉,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을 내가 벗어나겠어. 라고 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지,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스피노자는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필연성으로, 네, 해석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 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그렇죠, 유일한 실체인 신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어. 자,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야. 신도 모두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신그 자체가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아, 신, 이것이 바로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 자체이므로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역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연이나 자유의지가 들어설 곳은 없다라고 스피노자는 바라보았죠. 자, 그런데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 바로 이성을 가능한 한, 그렇죠, 가장 잘 발휘해서 그런 필연적인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 어때? 가장 이성적인,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러한 이성에 따른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정념의 속박이었습니다. 자, 정념의 속박은요, 어때? 외부 원인에 휘둘리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야. 우리가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성에 따라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 라고 스피노자는 지적하면서 이런 정념의 속박을 스피노자가 해결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상황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스피노자는 정념, 즉 수동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건 인간의 무력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념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도 종종 그 정념에 질질 끌려서 나쁜 것을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정념의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따가 생각해보자. 이런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그래,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쌤, 잠깐만요. 아까 전에 방금요, 스피노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유의지를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자유로운 삶을 얘기해요? 얘들아, 예리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아주 잘했어. 스피노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신조차도 어때 자유의지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신적인 필연성,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들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자유의지를 다 부정하고 이성을 잘 발휘해서 수동적인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자연의 필연성을 잘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롭게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본 거야. 아, 다시 해봐. 자,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그런 필연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오히려 정념에 속박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봤구나. 따라서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는 부정했지만 자유로운 삶은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이성을 개발해서 이성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성을 온전하게 잘 사용해서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 즉 신, 즉 자연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인 신직 자연과 그 원인으로부터 사물이 발생하는 어떤 질서, 그렇지, 필연적인 인과 질서, 이것을 무엇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잘 인식하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럴 때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 지극한 행복, 이것을 지복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즉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피노자를 요즘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게 바로 자기보존의 욕구야. 자, 스피노자는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즉 자기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았고요. 인간도 역시 이런 자기보존의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 기억나니? 스피노자는 존재 방식을 실체와 양태로 구분했죠. 바로 이 양태, 모든 양태들은 다 자기보존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태인 각 사물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스피노자는 긍정했다. 따라서 자기 건강과, 그렇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어떤 활기찬 그런 활력 있는 그런 활동 능력을 잘 촉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그렇죠. 이성을 완전하게 발휘해서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마음도 평안하고 또 몸의 건강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긍정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휴메의 감정 중심 윤리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이성중심의 이성주의 사상가로 공부했고요. 또 하나의 라인 기억하시죠? 경험주의 라인이 있었어. 경험주의는 베이컨과 휴움 기억하지? 베이컨의 맛은 경험해봐야 알잖아. 베이컨의 맛을 경험하면 너무 기분 좋아서 휴움 웃는 거 생각하면서 베이컨과 휴움 두 분의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가들 율리아 사상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죠. 휴움입니다. 자, 휴움의 감정중심 윤리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휴먼은요, 경험주의 라인을 토대로 도덕의 영역도, 도덕의 영역에서도 관찰과 경험의 방법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도덕의 영역에서도 관찰과 경험의 방법을 적용해 본 휴먼은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성보다는 무엇이야? 감정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휴먼의 사상을 감정,
중심 윤리사상, 주정주의, 감정을 주대에게 생각하는 주정주의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자, 휴먼이요, 감정을 중시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 휴먼이 감정을 도덕에서 중시했던 이유는 요 두 가지야.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즉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판단돼? 어떤 사람의 무엇, 그렇죠,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그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감정. 저 사람의 행동 너무 좋다. 저 사랑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좋다. 저런 행동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라고 하는 시인의 감정. 혹은, 부인의 감정. 나 지금 저렇게 막 나쁜 일을 저지른 저 범죄자의 행동을 저 뉴스에서 보니까, 내 마음속에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어. 부인. 나 저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 기분 나빠졌어. 이런 식으로 다시 봐봐.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그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감정, 즉 쾌감, 혹은 부인의 감정, 혹은 불쾌감이라고도 표현하시겠죠? 신의 감정, 쾌감, 혹은 부인의 감정, 불쾌감을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이다. 도대체 뭔 소리야? 다시 해봐. 자, 흉은요, 무엇이 도덕적인 선이냐? 무엇이 도덕적인 악이냐? 이거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야. 이거 뭐로 판단할 수 있어? 감정으로 판단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감정을 중시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 이게 두개다 중요해.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아우, 기분 좋아. 시인의 감정. 혹은, 어우, 기분 나빠. 부인의 감정. 이것을 바탕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면 그것이 선이고, 부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면 그것이 악이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잘 봐.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요 감정, 그걸 바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에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중시한 거예요. 그런데 삐뽀, 삐뽀, 잘 보자.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감정은 특정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은 아니야.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범죄 뉴스를 보면서, 어우, 기분 좋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야? 그럼 어떤 감정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거야. 자, 보편화가 될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감정, 즉 공평한 관찰자라고 하는 표현 휴메에서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감정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으로 뭔가 불쾌감, 부인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해봐. 도덕적인 선과 악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구별하는 거야. 두 번째, 왜 감정을 중시했냐면요. 흉이 보기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실천의 동기도 역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야. 흉은 이야기합니다. 감정, 즉 정념은 도덕적인 실천에 직접적인 동기가 될수 있지만 무엇은 그렇지 못해. 그렇죠.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가 다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흄이 감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도덕적인 선과 악을 구별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그렇지 할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흄은 감정을 중시했습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구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행위, 즉 직접적인 행위 실천의 동기가 되는 것. 여기서 더 중요한 건둘 다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그럼요. 이성은 도덕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는 거죠?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 자, 흉은요, 이성의 역할도 인정은 합니다. 어떤 역할? 감정을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 감정을 잘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시녀의 역할, 이 정도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이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또 감정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게 과연 팩트인지 그것을 체크해주는 등 정념의, 즉 감정이 무엇하는 역할, 봉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감정이야. 하지만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도 인정은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인정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절차 이런 거 안내해주고요. 혹은 추론도 할수 있어. 이런 것도 이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그런 진위를 변별해주는 것은 이성이 하는 보조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악은 감정이 변별하지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인지 위인지는 이성이 분별하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이성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흄이
이야기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한 개인의 편협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왜냐하면 휴문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어. 결국은 휴문이 공감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알수 있죠? 휴맥에 있어서 바로 도덕의 기초, 도덕성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이 공감이었습니다. 자, 공감은 뭐야?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건이 공감의 능력 때문에 가능해. 자, 우리가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해서, 사회적 차원의 이런 보편화될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공감 때문이고요. 이런 공감은 자연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싫어하는 건 되게 편협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협한 관점을 극복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자연적 성향인 공감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는 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우리가 단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원인과 결과의 실질적인 결합은 알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 까마귀가 날자. 그 결과 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했다면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진 장면을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결합이 있는지는 알수 없다라고 의심을 품는 회의주의적 인식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있구나라고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는 알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회의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메의 사상은요, 우리 아까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이후에 팬덤, 밀과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네요. 자, 이번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0페이지에 있는 실전 문제 3번 같이 풀어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들입니다. 갑입니다. 자연에는 우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무엇, 그렇죠.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대. 정신이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안에서 우리는 감정에 대하여 더큰 능력을 가지거나 감정으로부터 더 적게 작용받게 된다. 자연의 그런 필연성, 그 자체가 바로 신이네.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해라. 그러기 위해선 이성을, 그렇죠. 가능한 온전하게 바리에라, 누구야? 그렇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이성만으로는 결코 의지의 어떤 활동에도 동기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방향을 정할 때 이성은 결코 감정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감정입니다. 누구야? 그렇죠. 흄이라고 하는 건알수 있습니다. 흄은요,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인정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정을 중시한 사상가다라고 우리 지금 공부했습니다. 자, 스피노자와 흄의 입장을 우리 순서대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할 텐데요. 친구들이 여전히 순서도 문항을 좀 보면 낯설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 차분하게 한번 푸는 방법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A는요, 스피노자가 네. 그리고 흉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B는요, 스피노자가 네. C는요, 네. 흉만 생각하면 네. 흉이 네라고 대답할 질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도 문제, 벤 다이어그램 문제 모두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갑과 을을 다 생각해 두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 실제하는 객관적인 것인가? 네.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 신즉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요, 진짜로 실제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성을 발휘해서 그런 실제하는 필연적인 인과질서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보죠. 반면에 얘들아, 흉 기억나니? 우리 흉의 마지막에 회의주의적 인식론 이런 거 같이 공부했었잖아. 흉은요,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과 결과 사이의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1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경험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는 것일 뿐 그런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실제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없다. 이런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그라에 맞아. A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감정인가? 천천히 보자.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강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얘들아, 결국은 스피노자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굉장히

이 주인이 된다. 감정이 주도적으로, 그렇죠?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았지만, 이성도 분명히 보조적인 역할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실, 디귿과 같은 이러한 질문은요, 스피노자도 네, 라고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역할을 중시했고요. 앞서서 본 것처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같은 그러한 감정도, 도덕적인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이러한 질문은 스피노자, 흄, 그리고 심지어는 칸트 같은 사상가들도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네,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씨, 흉이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야 하니까 디귿도 맞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을 볼게요.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얘들아, 흉이 비록 도덕에 있어서 감정을 중시한 건 맞지만 모든 감정의 지배를 다 받는 게 바람직한가? 라고 생각하진 않지, 얘들아. 막 화를 낸다든지, 막 격렬한, 막 충동에 휩싸인다든지. 이런 감정은, 그렇지, 그런 감정의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흉도 생각했겠죠?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의 답은요, 그래요,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이제는 의무론 사상가의 대표자로 꼽히는 우리 칸트의 사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칸트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가지.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칸트는 기본적으로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와 같은 이런 입장을 비판했어. 왜냐하면, 천천히 보자. 행복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칸트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도덕은 행복을 위한 혹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수 없는 거야. 그런데 행복주의자들은 너가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봄으로써 도덕을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잖아.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도덕은 결코 수단으로 취급받을 수 없어. 도덕은 언제나 그 자체로 소중하게 추구되어야 하는 목적이야. 따라서 행복주의자들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쾌락주의와 경험주의도 비판했어. 왜냐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 혹은 동정심 이런 것들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경향성을 가져? 쾌락은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끌림인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어. 게다가 불쌍해,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이런 것도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쾌락주의 혹은 경험주의적인 이런 주장들을 하는 입장을 칸트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쌤, 잠깐만요. 그러면요, 도덕의 기반이 이런 게될수 없다고? 그럼 도덕의 기반은 뭔데요? 좋아, 지금부터 좋은 질문. 여러분이 던진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칸트식으로 찾아가 볼게요. 자,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의 기반은 뭐냐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경향성도 아니었고요. 저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동정심도 아니야. 칸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도덕의 기반은 선의지였습니다. 자, 선의지가 뭐냐? 칸트 하면 이 선의지라고 하는 세 글자가 앞으로 뜨악 떠올라야 되는 칸트의 시그니처 개념이에요. 자, 선의지라고 하는 건 오직 어떤 행위가 선하다, 옳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야.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그냥 선하니까, 옳으니까 그 옳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야.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래, 선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선의지라고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면 친구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 선을 이렇게 가리고 그냥 의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종종 등장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러한 선의지는 무엇이냐? 경향성을 따라가지 않고 경향성의 유혹을 이겨내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옳은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칸트는 어떤 행위를 보고서 그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하는 건 행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그렇죠, 행위의 동기인 그 의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잘 보자.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를 처음 하게 된그 동기가 선의지에 따른 것이었으면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야. 자,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행위의 동기인 무엇이었어? 의지, 즉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결과 혹은 결과적인 유용성은 전혀 고려해선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칸트는요, 모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서 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선의지만이 온 우주 가운데서 무제한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선의지를 굉장히 뜨겁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흔히 칸트의 사상을 의무론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의무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우리 아까
칸트가 이야기한 도덕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그렇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우편타당한 그런 도덕적인 법칙이야. 자, 그런데 그런 도덕법칙을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해. 그런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즉,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이걸 칸트는 뭐라고 불렀대? 의무라고 불렀대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블라블라 하면서 내 것으로 잘 가져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칸트가 생각한 의무는 뭐야? 도덕법칙. 그 옳은 도덕법칙, 그것에 대한 존경심, 요런 워딩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그것을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존경심도 결국은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칸트가 물론 이성을 계속 중시하는 그런 사상들을 이야기하지만, 감정, 요런 감정도 도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덕법칙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돼? 의무의 형태를 가지게 돼. 자, 도덕법칙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해라고 하는 의무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의 유혹을 계속 받는 존재잖아. 따라서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선의지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법칙은 어때? 반드시 해야만 해라고 하는 이런 의무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죠. 반면에 얘들아, 신에게는 도덕법칙이 의무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 생각해보자. 신은요, 분명히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런데 신은 인간과 다르게, 그렇지, 완전해, 완전해. 따라서 완전한 선의지를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완전한 신은요, 그 자신의 법칙과 도덕법칙이 딱 일치해. 그치, 그 자신의 법칙이 도덕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의무, 즉 강제의 형태로 주어질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인간은 달라.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고 경향성의 유혹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때? 이런 도덕법칙이 의무, 즉 강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도덕법칙, 도덕법칙 하는데요. 도덕법칙이 도대체 뭐예요? 자, 같이 한번 도덕법칙 생각해보자. 도덕법칙은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실천 법칙을 의미하고 있어요. 얘들아, 칸트는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수립한 법칙이 바로 도덕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칸트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나한테 부여하는 그런 타율적인 명령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어떤 법칙이야? 자율적인 법칙이구나. 따라서 얘들아, 이러한 의무는 강제는 강제이지만 어때? 자율적인 강제야.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실천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적 강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스스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 되는구나.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의무, 강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왠지 어때? 아, 칸트의 사상은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칸트의 사상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 되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명령한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도덕법칙은요, 어때? 예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절대적인 거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도덕법칙은 어떤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대? 그래,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대. 엥, 정언 명령이 도대체 뭐지? 얘들아, 정언 명령은 명령은 명령인데 조건이 없는, 좋아요, 무조건적인 명령을 뜻해.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네가 선행상을 타고 싶으면 청소를 열심히 해라. 혹은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약속을 잘 지켜라. 만약에 네가 인기가 많고 싶으면 시간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만약에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이런 명령은 가언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붙는 명령은 진정한 도덕법.

이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조건이 붙은 이러한 가언 명령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명령이어야 돼? 그래, 조건이 붙지 않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야. 살인하지 말아라, 약속을 지켜라, 정직해라, 앞에 다른 게 없어. 뭐 네가 선행상을 타고 싶으면, 인기가 많고 싶으면, 이런 조건이 없어. 어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하는 그런 보편타당한 그러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명령 형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칸트는 그런 정언명령, 즉 이런 도덕법칙이 갖추고 있는 정언명령의 틀, 그런 형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주의, 두 번째는 인격주의입니다. 자, 우리 보편주의를 보편법칙의 정식 혹은 보편성 정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뭔가 보편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정해진 식,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거야. 자, 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 즉 너의 의지의 경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쌤뭔 소린가요? 얘들아, 침착하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침착하게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여기 준칙, 그리고 경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 준칙, 다른 말로는 경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칸트 공부할 때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 천천히 보자. 준칙이나 경률이라고 하는 건한 개인이 세운 행위 원칙이야. 어떤 개인이 세운 그 개인의 행위 원칙, 우리 그걸 준칙, 경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예를 들면 보라가 어떤 준칙을 세웠냐면, 배가 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는 준칙을 세웠어. 자, 그런데 이런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즉, 이러한 준칙이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자, 배가 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도 된다. 이걸 한번 전교생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번 적용해봐. 어때? 그래도 되니 안 되니? 그렇지. 배고플 때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이 없어. 왜? 전교생이 다 그렇게 배고플 때 새치기를 하면 결국은 점심시간 안에 아무도 밥을 못 먹고 급식실은 서로 싸움판이 되면서 결국은 아수라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보편화 가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칙, 즉 급식실에서 배고플 땐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는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야. 반면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급식실에서는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준칙을 보라가 행위 원칙으로 세웠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급식실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준칙은 전교생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편화 적용해도 괜찮지. 아무 무리가 없지. 그러면 급식실에서는 배가 고파도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보라의 준칙은 무엇으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보편적인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이 없으면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지만,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 준칙은 도덕법칙이 될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는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격주의, 즉 목적의 정식이라고 불리웁니다.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칸트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실천이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무엇을, 그렇죠,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동시에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존엄하게 대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 안 한대.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인, 그렇죠,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선의지에 따른 행동은 결국은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행위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 의무를 지킬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 즉 의무의식, 이것이 동기가 된 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들아, 이러한 의무의식에 다른 행동, 즉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이러한 행동은요, 자기 자신의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수립한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행동이야. 따라서 이것은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고요, 도덕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도 할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도덕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명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들아, 여러분들이 칸트 하면 이네 개가 꼭 떠올라야 돼.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동만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요, 학교에서도 계속 칸트 공부할 땐요네 개는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거든. 외워.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다시 해보자.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 잠깐 보라쌤을 일시정지 해놓고요. 한번 5번, 10번 블라블라 하면서 내 것으로 완전하게 가져가세요. 워딩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행위인 거야. 어떤 행위야? 이런 행위가. 그렇죠.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칸트는 도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 도덕과 행복은 분명히 무엇 가능해. 즉 양립 가능한 거야.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도덕적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순 없어. 분명하게 칸트는 이야기하죠.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아니다. 행복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양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덕이 문제가 될 때는, 즉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는 자신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돼. 자, 우리가 도덕을 얘기할 때는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도덕과 행복은 양립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둘이 상충한다면 아, 행복은 전혀 고려해선 안 된다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는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나 그래, 도덕은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칸트식의 의무론, 이런 의무론은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외가 없는 절대적이고, 그렇지, 무조건적인 그러한 보편타당한 법칙인 도덕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칸트식의 예외 없는 절대적인 도덕법칙, 이것들이 두 개 이상의 도덕법칙이 서로 상충할 때는 그럼 뭘 골라야 돼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의 의무론 사상가인 로스는요, 아, 칸트식의 어떤 의무론의 계열은 이어받으면서도 칸트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조건부 의무론을 또 펼치기도 했답니다. 자,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간단하게 볼게요. 자, 로스는 이야기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래도 뭐뭐 하지 않을 순 없어 정도와 같은 직관적인 의무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 조건부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조건부?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뭔가 조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네? 그러니까 칸트와 뭔가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의무는 의무인데 칸트식의 의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칸트는 언제나 예외 없는 무조건적인 정언명령을 얘기했잖아. 그런데 로스가 말하는 조건부 의무는 칸트식의 정언명령보다는 좀 느슨한 도덕원칙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덕원칙에 의해서 유보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도덕원칙이 우선하는지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직관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원칙과 충돌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해? 그렇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라 라고 하는 원칙은 그 상황에서는 아, 뒤로 유보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하나의 의무는요, 또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하고 우리는 그 의무를 따라야 해요. 하지만 의무들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뒤로 유보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직관을 통해서 더 강한 의무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실제적인 의무가 되도록 채택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로스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다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라는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그런 건 없는 거야. 왜? 상황에 따라서 직관에 의해서 더 중요한 의무와 덜 중요한 의무는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로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우리 문항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 6번입니다. 근대서양사상가 갑과을 역시나 순서도 문항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인간의 지극한 행복, 즉 인간의 지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다. 얘들아, 이성을 완전하게 할 때 최고로 행복할 수 있대. 그런데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건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무엇, 그렇지, 필연성에 따라서 나오는 활동을 무엇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다.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좋아요.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자신의 본성상 목적 그 자체로서,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나라에서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서 오로지 스스로가 수립한 법칙에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자신의 실천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수립한 도덕법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의 주체, 그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봤던, 좋아요, 칸트가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

스피노자 칸트입니다. A는요, 스피노자가 네, 칸트가 아니요. B는 스피노자가 네, C는요, 그렇죠, 칸트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순서도 문항은요, 항상 두 사상가를 잘 생각해서 양쪽을 다 분석해 주셔야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부재하는가? 자, 자연 법칙. 스피노자가 보기에 필연적인 신, 즉 자연의 필연성, 그것이 바로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죠. 이런 자연 법칙의 필연성에 지배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네, 스피노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칸트는 달라.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에도 지배된다라고 생각해.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과 자연 법칙에 영향을 둘다 받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인간, 칸트도 이러한 워딩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칸트는 인간이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실천 이성에 따라서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해서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보기 때문에 칸트는 부재한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네. 우리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워딩은 이런 질문은 둘다 예스라고 하겠죠. 스피노자는 어때? 이성뿐만 아니라 시에 대한 지적인 사랑과 같은 감정도 도덕 행위에 기여합니다. 칸트도 이성뿐만 아니라 어때? 그렇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둘다 네라고 대답하겠네요.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인가? 네, 스피노자 핵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자, 유일한 실체는 신즉 자연입니다. 그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가 양태인데 바로 인간과 모든 사물은 그런 양태였죠. 리를 보겠습니다. 도덕 법칙은 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의무로서 부과되는가? 이건 아니었지, 얘들아. 봐봐. 선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그래, 신도 포함되죠. 모든 존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나니? 신은 그 자체가 완전한 존재로서 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은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은 의무, 즉, 강제로서 신에게는 부여되지 않죠. 오직 인간에게만. 유한한 인간에게만 도덕 법칙이 의무, 즉 강제로 부여가 된다라고 칸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칸트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요, 좋아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고요,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이야기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종중영입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수능 개념부터 차곡차곡 함께 따라온 우리 대박이들 여기까지 함께하다니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수능 개념에서 우리 개념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함께 유형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 앞에 이 파이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기 자체는 지금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벌써 나왔네? 벌써 다 정리가 되어서 실전에 임해야 되나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개념이 다소 부족하다면 개념 정리 조금 더, 그리고 대표 유형 학습이 필요하다면 수능 특강 조금 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쌓고 난 이후에 이 강의를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실전 모의고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강좌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 준비의 가장 큰 두 축은 누가 뭐래도 평가원 기출과 연계 교재입니다. 평가원 기출이 정리가 되고 연계 교재가 정리가 되면 이제는 실전 연습으로 넘어가요. 근데 선택 과목은 8문항이잖아요. 공통 과목은 22문항입니다. 당연히 승부처는 공통 과목에 있겠죠. 우리 공통 과목에 있는 문항들 차근차근 우리 5번 함께 할 거예요. 4개만 주어진 5번의 수능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한 회 한 회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재면서 실전과 같이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쌓는다.

라고 해서 실전에서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는 수학을 잘 하기 위한, 수학 실력을 쌓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내가 쌓은 실력을 실전에서 100% 발휘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서 갑자기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120%, 150%, 200%의 실력이 나올 순 없어요. 그런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최선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능까지 남은 시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 임하는 것 모두를 위한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연계교재, 지금 수능특강 나왔죠? 수능특강 기본적으로 완강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만큼은, 내가 이 문제는 맞춰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3개년 평가원 기출도 최소 2회 이상은 복습한 대박이들이어야 해요. 그래서 수능 준비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 연계교재와 평가원 기출을 우선 복습까지 마무리한 단계. 이러면 충분히 모의고사에서 7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모의고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대박이들이 이 강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위에 있는 거 했는데 아직 70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대표 유형 학습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기출 문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 70점은 나와요. 70점까지는 그냥 대표 유형들만 잘 연습하면서, 그냥 그 익숙한 유형들을 풀어낸 연습들. 70점이라고 하면 30점 틀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4점짜리 문항으로 따지면 8개, 7개 정도. 7, 8개 정도는 빼고 나머지 문항은 전부 다 맞춰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이제 기본기는 갖춰졌어. 그러면 남아있는 30점, 우리 7문항, 8문항을 맞춰내기 위한 연습을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풀어나가면서 취약한 단원이나 개념을 확인을 하죠. 단순히 틀렸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문제의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질, 그리고 틀린 문제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면 한회한회 거쳐가면서 틀린 문제 딱 하나씩만 더 잡고 가자. 이 마인드면 충분합니다. 그럼 5회 모의고사 동안 다섯 문제는 더 제대로 정복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가 어떤 개념이 어떠한 발문으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그 부분들에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연계교재에서 혹은 기출 문제에서 그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건 시간 안배 연습이에요. 한번 고민했을 때, 3분 정도 고민했는데 길이 안 보여? 그럼 패스. 왜? 뒤에도 얼마든지 내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막혔어요. 단답형 있죠. 단답형에서 막혔어. 선택 과목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시간 안배. 시험 시간의 60% 동안 마지막 문제까지 우선은 다 본다 이거죠. 100분의 모의고사. 그럼 몇분 동안? 60분 동안. 풀수 있는 것들 풀면서 못 푸는 거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못 푸는 거 버리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보자는 거죠. 나중에 다시 볼 때에도 못푼 문제 중에서 풀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인드 뭐라고요? 시간 잽니다. 60분 동안 우선 끝까지 풀수 있는 문제들만 풀면서 넘어가요. 남아있는 40분 동안 뭘 하자고? 체크한 문제들 중에서 풀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을 먼저 풀자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상 노트가 있어요. 제가 학습법 특강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발상 노트라는 건 뭐냐? 행동강령, 그 메커니즘들을 체할래야 돼요. 이 발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내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실전 개념들을 이제 익혀야 돼. 그러려면 내가 문제를 풀면서 막힌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를 오답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서 막힌 그한 부분, 그 포인트, 그 부분을 뚫어내는 일명 뚫어뻥 노트를 이제 만들자는 거죠. 내가 막힌 부분들, 이러한 발상, 이러한 발문에서 이런 생각들을, 이런 접근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하지 못했네?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이제 복기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해석을 하지 못했네? 그럼 이제 발상 노트에 이런 부분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뚫어, 뻥, 내가 뚫어낼 수 있는 도구,

무드.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어. 내가 생각한 것과 그리고 해설지에 있는 그 발상,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그 발상, 그한 줄을 노트에다가 단원별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실전 모의고사 전에 쭉 읽어봐요. 아, 이 단원에서 이런 포인트, 이 단원에서 이런 포인트, 그런 포인트들 머릿속에 때려박고 다음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몇 회가 쌓이면 분명히 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들을 체화하는 과정들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실전 모의고사에서 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1회차 들어가 봅니다. 1회차 모의고사는 어떠셨어요? 아마 쉬운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지.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거에서 이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4점짜리로 넘어왔더니 변별력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이 꽤나 다수 있어서 이게 중상위권 학생들은 아, 막히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수학2에서 미분단원, 적분단원에서 고난도 문항들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들을 보면 예전에는 문제풀이 스킬을 가지고 딸깍 하면서 풀리는 형태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교과서 개념에 훨씬 더 충실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 개념이 문제풀이 스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과서 개념만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내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문항 번호에서 그리고 특히나 최고난도 문항, 고난도 문항의 분포에서 과목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조금의 불균형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 미분적분에서 이러한 형태들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원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수학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네 문항, 상가함수 세 문항, 수열 네 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4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최고난도 문항들 기출 문항 상당히 많죠. 연습하셔야 하고요. 상가함수에서 그래프 문제,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수열 단원으로 봤더니 4점짜리 문항이 3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조금의 불균형은 있지만, 그래도 이 4점짜리 문항들 눈여겨보셔야겠죠. 11번. 등차 수열에서 전형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 절대값을 포함한 등차 수열입니다. 케이스 분류하는 것. 연습 많이 했어요. 11번이었고요. 자, 13번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이고요. 과정 자체가 호흡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풀다가 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 않을까? 스스로의 풀이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13번 어려웠습니다. 이 호흡 자체가 길면 차이가기가 힘들잖아요. 다른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어야 아마 풀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실전이었어. 그럼 13번 때문에 시간 낭비한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체크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봤어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돌이켜봐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호흡이 상당히 길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겠죠. 자, 14번으로 갑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어떤 특정한 항으로부터 뒤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앞으로 역추적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갈래들이 나오죠. 근데 규칙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14번이 오히려 11, 12, 13보다 더 쉬웠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소재이기는 하나, 굉장히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14번이 문항 번호에 비해 쉬웠다. 그래서 풀지 못한 문항 중에 시간을 들여서 푼다면 14번과 같은 문제에 먼저 뛰어들었어야 되겠죠. 자, 수학2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문항 많아요. 12번부터 정적분의 성질이에요. 대칭성과 주기에 대한 이야기야. 주어진 관계식을 보고, 아, 대칭성이 있구나, 주기가 있구나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실수할 만한 부분도, 그리고 우함수, 귀함수에 대한 성질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항입니다. 자, 15번. 아마 이번 1회차 모의고사에서 공통 과목의 최고난도 문항이 15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거고요. 연속이라는 조건에서부터 우리 극한값, 함수값 따지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무언가 실전적인 스킬을 가지고 그래프를 딸깍 그려내고 뭔가 인수들을 타닥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에 4차 함수의 그래프. 이건 개형 추론이 상당히 쉬웠어요. 근데 케이스 2개 나오죠. 두 가지 중에서 조건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기출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면 21번은 오히려 쉽게 해결했을 것 같고요. 22번은 15번 다음으로 어려웠던 문항.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자주 보였던 패턴들이고요.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를 보고 아 원래 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추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환승하는 연속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케이스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각각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던 22번까지. 자, 15번과 22번이 이번 공통 과목에서 최고난도 문항, 둘 다 이제 수학2에서 출제가 되어서 아무래도 수학1보다는 수학2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었던,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 한 문제밖에 없어서 이두 개의 단원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 보이시죠? 자, 이제 주요 문항들까지 살펴봤습니다. 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시다. 1번이에요. 고민할 거 있나요? 없죠? 지수법칙 계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a의 마이너스 n분의 m제곱이 있어요. 이제 아래에 있는 a, 얘가 양수. 밑이 양수일 때 지수를 실수 전체의 범위로 확장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지수를 보았더니, 오, 마이너스가 있네요. 역수를 취해달라는 거죠. a분의 1의 n분의 m제곱입니다. 이제는 지수에 있는 유리수, 분모를 보니까, 무엇을 의미하더라? 거듭, 제곱, 근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 n제곱근 a의 m제곱분의 1 되었습니다. 이거 괜찮죠? 자, 두 번째.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고 a의 m제곱에 n제곱이 있어요. 자,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그리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까지 이 정도 결과 간단하죠?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지수들을 더해서 합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입니다. 지수를 짜잔 곱해서 이렇게. 자, 1번 필요한 내용 정리 끝. 풀어봅시다. 앞에 있는 건 2의 몇 제곱? 2의 5분의 1 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건 4가 2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3제곱입니다. 자, 2의 5분의 1제곱과 뒤에서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5분의 6제곱이 곱해지니까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정답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지수법칙 계산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10초 컷. 간단하게 해결하셔야겠죠? 2번으로 갑니다. 지금 fx가 몇 차함수예요? 4차야, 4차. 한 2차 정도만 돼도 놓고 계산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더라?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 배웠죠?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 아, 공통인수 찾아서 약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1을 넣었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x에 1을 넣었어. 분자도 0으로 가잖아. 0분의 0꼴이에요. 왜? 분모에도 분자에도 누가 있을 거라는 거야? x-1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x-1이라는 인수를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죠. fx가 2차면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4차잖아요?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가라는 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자, 미분계수의 정의. 알고 있어야죠. f의 prime a는 불러보세요. 모양 두 개야.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a에 갈 때. x-a분의 fx-fa. 첫 번째 모양. 자, 두 번째 limit. 이번에는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fa입니다. 근데 위에 주어진 조건은 어떤 모습이에요? x가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모습이네요. 보이죠? a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 f'1이에요. 아, f'1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만 캐치하면 도함수 구할 수 있죠. f'x는 시작. 12x의 세제곱 플러스 5입니다. 내가 구하는 건 누구? f'1, x에 1 넣어주세요. 12 더하기 5에서 정답. 17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고 있는 간단한 계산 문항이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아, 0분의 0꼴에서 미분 계수의 정의 그대로 F 프라임 1을 찾으라는 거구나.

꺼낸다면 2점짜리 문제 역시나 10초 컷이었겠죠. 자, 3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예요.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왼쪽 누구? y는 2x입니다. 오른쪽 누구? y는 x제곱 더하기 a예요.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얘가 이어져 있다는 거죠. 선생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다항함수니까 연속.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다항함수니까 연속. 문제 없죠?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하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limit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 좌극한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 우극한까지 자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얘들이 서로 같으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너스 1을 왼쪽 오른쪽 넣자 이런 거지.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마이너스 2랑 누가? 1 더하기 a가 같습니다. 이런 거죠. a는 얼마?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3점짜리의 첫 번째 문항이에요. 과정은 설명했습니다.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건 뭐냐? 정의 그대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근데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다 누구야? 다항함수죠. 그럼 이건 극한 계산 자체가 그냥 대입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걸 볼 때는 위아래 둘다 마이너스 1 넣고 빵 같다 하면 이것도 10초 컷 맞나요? 3번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시죠. 이젠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전형적으로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이런 문제가 뭐 4번, 5번 출제가 되면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요. 무슨 말이야?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각변환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스텝 1.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선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얘를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로 바꾸는 것 이게 스텝 1이겠죠. 근데 꼴 자체가 많잖아요. 이거 복잡한 각이 있어?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복잡한 각이 있어. 근데 이걸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로 바꾸고 싶어요. 단위원 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프 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각변환하는 요령도 있잖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세타가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여기 코사인 함수 1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여기가 2파이. 얘가 y는 코사인 세타야. 여기를 x라고 해도 상관없죠? 여기 x 축 코사인 x. 그럼 생각해봐. 파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파이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 돼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돼 있으면 아 세타가 그냥 움직이는 변화하는 작은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파이에서부터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거야. 선생님 파이 플러스 세타면요? 그럼 파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각변환하는 요령이 있었잖아요. 얘는 2분의 파이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럼 2분의 파이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우선은 코사인 세타 적어놓고 나서 세타를 아주 작은 양의 각, 그냥 예각으로 취급을 하자고 한 거죠. 실제로 예각입니까? 몰라. 근데 얘는 예각이어도 성질이 항상 성립해 일반성을 잃지 않아. 그래서 예각으로 얘를 취급하면서 그럼 파이보다 조금 작아요. 몇 사분면? 제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얼사탄코 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땅 붙여주면 되더라. 요런 방법까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 위에서 사고하는 것 안 돼? 그러면 각변환 요령이라도

가져갑니다. 얘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얘들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의 삼각함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부호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아야지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부호까지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근데 얘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몰라도 됩니까? 얘는 각각의 값을 구하지 않아도 저기 주어진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 코사인 세타만으로도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스텝 2 갑니다. 사인 세타 얼마인지, 탄젠트 세타 얼마인지 크기는 아는데 부호는 몰라요. 하지만 탄젠트 세타를 누구로 바꾸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알죠?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사인 제곱 죄를 우리는 1- 코사인으로 고치면 1- 코사인 제곱, 그러면 결국에 코사인 세타만 알면 이 식의 값은 게임 끝이라는 거죠. 자, 분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분자는 얼마예요? 1 빼기 9분의 1입니다. 자, 분모 분자 그냥 전부 다 9배 해줄까요? 9배 하면 분모 얼마? 마이너스 3이고요. 분자는 얼마? 그럼 얘는 8 이렇게 되겠죠. 정답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 3점짜리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우선 각변하는 것, 혹시라도 이 부분이 잘안돼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가서 연습하고 오시고요. 위에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문제지 사실은 스텝 2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코사인 세타만 구하고 나면 여기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치는 것, 이런 거는 자연스러우니까 각변한 잘 안 된다, 꼭 연습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이해 때는 꼭 맞춰주세요.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곡선 y는 fx가 있어요. 자, x좌표가 t인 곳에서의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야? 미분계수 f't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기울기와 그리고 한 점을 알아야 되죠. 곡선 위에 점, x좌표만 주어지면 함수값 알죠? 미분계수 알죠? 그러면 직선 L은 Y는 F'T에 X-T 더하기 FT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케이스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곡선 위의 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있고요. 케이스 2,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있고요. 케이스 3, 뭐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곡선 위의 점, 케이스 1, 너무나 간단한 문제 맞죠? 곡선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X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주어져 있잖아요. 나는 접점의 좌표는 알아.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죠. 자, 스텝 1. F'X는 미분해 보세요. 3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9 되고요. 자, F'1입니다. 얼마? 3 더하기 10에서 9 빼니까 4 되겠죠. 얘가 뭐야? 기울기죠. 그러니까 y는 4배의 x-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4x-3이라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구하고 나면 이 접점이 6,a를 지나요. 점 6,a. 그 x자리에는 6을 넣고 y자리에는 a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a는 누구야? 그럼 얘는 24 빼기 3이야. 정답 21 되겠습니다.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기울기만 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5번 문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있죠? 6번으로 갑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땡땡땡땡 갑니다. 수열의 근본, 수열의 본질, 나야라고 관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등차수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항도, 수열의 합도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첫째 항, 얘를 A라고 할까요? 자,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제2항 굴러보세요. AR, 제3항 AR의 제곱, 제4항 AR의 세제곱, 제5항 AR의 네제곱, 좋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래. 첫 번째. 첫째 항이 양수여야 하고요. 두 번째, 공비도 양수여야 합니다. 스텝 1. 이렇게 된거 자연스럽죠?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 그래야 모든 항이 양수. 근데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보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들어갈까? 물론 가능하겠죠. 자, 스텝 2. 이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자, S2분의 S4예요. 자, 분모는 누구야? 얘는 제1항 더하기 제2항이야. 분자는 누구야?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야. 생각해봅시다. 등비수열의 합이 나왔어요. 기계적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것? 물론 해결되겠죠.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S2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제곱 빼기. S4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네제곱 빼기. 자, R-1 약분. 좋아요. A도 약분. 좋습니다. 그럼 분모에는 누가 있어요? 분모에는 R제곱 빼기 1이 있고요. 분자에는 누가? R제곱 플러스 1, R제곱 빼기 1 인수분해 되고 얘가 이렇게 나와요. 자, R제곱 빼기 1을 쫙쫙 약분하고 나니까 예스! R제곱 플러스 1이 5야. R제곱이 4네. 근데 양수인 R이니까 R은 누구야? 2야. 얘를 찾는 거지. 이건 등비수열에서 합공식을 쓴 거예요. 근데 요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아? 선생님, 이두 개를 묶어서 보면 등비수열의 B에서는 이 묶음들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얘는 A 더하기 AR. 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이렇게입니다. 그냥 분모 문제 A를 다 약분해 버리고요. 선생님, 그다음에 1 더하기 R. 얘는 어떻게 하는데요? 위에 있는 걸 굳이 정리 안 해도 얘들을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보면 통째로 약분합니다. 아, 1 더하기 R제곱. 예스! 얘가 눈으로 보이는 순간 계산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으셔야 돼요. 이제 공비가 얼마인지 압니다. 그럼 이건 끝났지? 스텝 3. 뭐예요? S5에서 S3을 빼면 정의 그대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합, 아, 제4항과 제5항의 합, 얘만 남은 거야. 야, 1번부터 5번까지 와봐. 근데 1번, 2번, 너 1, 2, 3번은 가. 이러니까 4, 5번만 남은 거라고. 근데 이건 누군데? R이니까 8A 더하기 16A, 얘가 30인 거죠. 그럼 A는 얼마야? 24분의 30이고요. 6으로 약분하면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구해야 하는 거 뭐예요? 제5항 빼기 제4항이죠. 물론 제5항, 제4항 그대로 놓고 얘는 A 곱하기 R의 4제곱, A 곱하기 R의 3제곱이니까 16A 빼기 8A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애가

두 배의 재상.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두 배의 재상에서 재상을 빼, 결국엔 재상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8A를 구하는 거야. 정답 얼마? 10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건 간격이라는 관점,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아, 얘네를 묶음, 묶음, 묶음, 덩어리로 보고 간격들을 바라보는 것까지 좀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으로 갑니다.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이야기죠. 1보다 두, 큰두 실수의 AB가 있어요. 1보다 커 라고 했으니, 아, 얘들은 로그의 밑이 될수 있어. 아무 문제 없죠. 그 로그에서도 우리가 이제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들을 생각하면서 얘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근데 모습들을 보니까, 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예요? 여기 밑이 2인 로그고요. 밑이 B인 로그요. 근데 여기 진수의 2가 있잖아. 이해가 어렵지? 아, 그러네. 그럼 스텝 1. 모습을 조금 바꿔볼까요? 얘는 로그 2의 A 곱하기 얘는 로그 4의 B분의 1. 얘가 6이에요. 한번 더. 로그 2의 A 곱하기 4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딱 튀어나올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2를 처음부터 뽑아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모습들을 바꾸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됐죠? 스텝 2.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얘는 밑이 2인 로그야. 근데 진수에서 곱과 거듭제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주면 되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3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한 a 더하기 2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b. 얘가 바로 20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는 땡큐. 밑이 2인 로그. 모습이 똑같네요. 얘도 위치 2인 로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와우. 이 상태에서 연립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게 잘안 돼요. 그럼 로그 2의 a를 라지 a로, 로그 2의 b를 라지 b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물론 스몰 a, 스몰 b가 전부 다 1보다 커자가 크지. 그러니까 라지 a와 라지 b는 아, 양수이긴 하구나. 얘들은 둘다 이제 양수이긴 하겠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b분의 a가 얼마인 것? 3인 것과 얘는 3a 더하기 2b가 얼마인 것? 22인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a가 누구와 같아요? 3b와 같아요. 그대로 톡 집어넣을까? 그대로 톡 집어넣으면 얘는 9b 더하기 2b. 얘가 11b인데 2잖아. b가 2죠? A는 얼마야? A는 6이죠. 자, AB 다 구했습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라지 A, 라지 B가 아니라 스몰 A, 스몰 B잖아요. A, 라지 A가 2야? 아, 라지 A가 6이죠. 그럼 스몰 A는 2여섯 제곱 될 거고요. 라지 B가 2니까 스몰 B는 2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를 더하면 정답 얼마? 68 되네요. 처음에 주어져 있는 관계식들 보이죠?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 치환하고 나면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한 간단한 연립 방정식의 구조가 뚜둥 등장을 합니다. 자, 7번이었고요. 이제 8번으로 가시죠. 8번은 지금 곡선 fx가 사차함수예요. 그리고 x는 2라는 직선 세로줄과 그리고 여기 y는 16분의 1라는 가로줄이 짜잔 생기면서 이제 넓이 S1과 S2가 나옵니다. 요렇게죠. 그럼 우선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fx는 누구야? fx는 16분의 1 x의 4제곱이야.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a와 b에서의 넓이 S1과 S2인데 지금 fx와 y는 16, 오케이. 여기 얘가 S1이네요. 여기가 S2고요. 그래서 나한테 S2 빼기 S1 얘를 구하는 게 문제야. 선생님, 그럼 각각의 지금 영역들을 가지고 얘들의 넓이들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각각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할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아, 교점들을 먼저 찾을 수 있나? X좌표가 2입니다. 오, X자리 1을 넣어.

fx 빼기 16분의 1. 얘를 정적분 하는 거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S1도 구하고 S2도 구하고 물론 할수 있지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S2 빼기 S1이니까 얘들 각각을 구하라는 건 아니겠죠. 할수 있지만 그건 출제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방에 정적분 계산을 하고 싶다는 거야. S2 빼기 S1. S2 빼기 S1. 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의 구조를 보니까 부호만 반대잖아. 부호만 반대잖아. 이런 거야.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는 순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를 gx라고 해봐. 그럼 위에 있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gx잖아요. 그럼 1부터 2까지 gx dx에서 빼 누구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gx dx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서 플러스 되죠.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x dx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이렇게 온다는 거지. 처음부터 이건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두 도형의 넓이. 아, y는 16분의 1. 얘도 그냥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곡선이 만나 생긴 거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 그러면 S2 빼기 S1. 오케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 관계를 찾는 것이 스텝 1이 될 거고요. 이제는 단순한 정적분 계산이잖아요. 스텝 2. 계산하러 갑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6분의 1 x의 4제곱 빼기 16분의 1 dx입니다. 16분의 1 앞으로 묶어낼까요? 16분의 1은 앞으로 묶어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1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자, 앞에 16분의 1은 잘 모셔두고, 뒤에 있는 거 계산. 5분의 1 곱하기 3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3 되고요.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16분의 1 곱하기 5분의 누구야? 165에서 15 빼는 거니까? 그쵸? 아, 5분의 33에서 5분의 15 빼니까 5분의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로 약분하고 나면 40분의 9. 이렇게 정답 나오겠네요. 자, 각각을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fx 식 자체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S1도 구하고 S2도 구하고 물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 복잡해지고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그건 우리 출제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정적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도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복습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근데 3점짜리 앞선 8번 문항과 지금 9번 4점짜리 첫 번째 문항, 사실 난이도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지금 풀수 있는 쉬운 4점짜리, 풀어야만 하는 4점짜리예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두개 있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처음에 어디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가 있어요. 점 P, 점 Q, 속도함수의 그래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둘다 속도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한 건 우선 아니잖아요? 스텝 1, 뭐부터 할까요? 가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스텝 1. 우선 점 P의 가속도부터 구해봅니다. A, 1T예요. 미분하세요. 6T-6 됐고요. 이번에는 점 Q의 가속도 A, 2T 미분해보세요. 24네요. 가속도가 서로 같은 순간. 그게 바로 T1이야. 6배의 T1 빼기 6과 24가 같아요. 6배의 T1이 30이니까 T1은 얼마? 5인 걸 구했습니다. 자, 이제는 T1이 5인 걸 알아요. 뭘 구하라는 거야? T는 0에서 어디까지? T는 5까지. 누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스텝 2입니다.

나는 점피가 궁금해요. 그럼 점피 구해봅시다.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t가 0 이상인 부분에서 r으로 볼록한 이차 함수 얘가 y는 v1t지. 근데 t축과 2에서 만납니다.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뀐다는 거죠. 근데 나는 5일 때까지 짠! 그럼 움직인 거리라는 건 넓이, 넓이 얘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절대값 v1t dt고요. 이건 한 방에 구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S1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구를? 마이너스 v1t를 적분 계산하는 거고. S2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5까지 그냥 v1t 얘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정적분 계산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게임 끝!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점유 운동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다면 정적분 계산 해도 되죠. 근데 위치 함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거야. 자, 점피의 위치 함수가 있습니다. x1t예요. 어떻게 구하는데? 적분하면 되죠. 선생님, 적분함 식이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에이, 적분 상수가 빵이잖아요. 간단합니다. 누군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야. 얘가 위치 함수야. 선생님,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t가 2일 때까지 왼쪽으로 갑니다. t가 2일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t가 5일 때까지. 그럼 이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 쟤들을 찾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치만 알면 된다는 거지. 언제? t가 2일 때의 위치. 또, t가 5일 때의 위치. 얘들만 알면 되는 거잖아. 2 넣어 보세요. 8 빼기 12 해서 여기 마이너스 4될 거고요. 5 넣어 보세요. 125 빼기 75 해서 여기 51이라는 것도 압니다. 아, 왼쪽으로 4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54만큼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 더하기 54 해주세요. 58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필요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맞지? 됐나요? 자, 거꾸로 이제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맞죠? 근데 적분할 때에는 누가 중요해? 적분 상수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 이런 처음 위치들,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고. 그럼 속도 함수로부터 뭘알수 있다고요?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 또 적분하면 위치 함수도 구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야. 이제 점P, 점Q에 위치를 알아요, 속도를 알아요, 가속도를 알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와 같을 때 이건 너무나 단순하잖아. 미분하면 1차, 미분하면 상수, 결국에는 t1 간단하게 나오지. 이건 아무 문제 없고. 결국 이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 찾는 건데. 움직인 거리는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여기 t축이랑 속도 함수의 그래프랑 사이 넓이들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적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땅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정적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따로따로 하는 것 많이 복잡하지 않지.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설명은 드렸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다. 위치 함수를 안다면 결국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방향은 왼쪽 오른쪽 둘밖에 없잖아.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왼쪽으로 가지. 얼마만큼? S1만큼. 속도가 플러스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죠. 얼마만큼? S2만큼. 그러니까 S1을 구하면 4가 나올 거라는 거야. S2를 구하면 54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을 하는 과정과 위치 함수에서 대입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이 과정이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9번이었습니다. 점의 운동,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에서 움직인 거리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양수의 비에 대하여 닫힌 구간 0,2분의 5비. A도 양수야, B도 양수야. fx는 얘는 a 배의 사인 b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a입니다. 우선 fx를 보면 함수식만 봐도 얘가 어떤 움직임인지는 아셔야 되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동의 중심, 누구 y는 2분의 a를 중심으로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렇게. 근데 위로 얼마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위로 A만큼 올라가고요. 또 아래로 A만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는 얼만데? 주기는 꼭지에서 꼭지까지. 혹은 여기 바닥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 주기잖아요. 주기 누구야? 2파이를 B분의 파이 나누면 얘가 주기가 2B인 거예요. 아, 얘는 주기가 2B구나. 이런 것 정도로 이제 가볍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y는 2분의 3a. 정체가 뭘까? 2분의 a에서 위로 a만큼 올라간 거. 쫙. y는 마이너스 2분의 a. 얘는 뭘까? 2분의 a에서 아래로 a만큼 내려간 거. 쫙.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도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닫힌 구간 0,2분의 5b라는 건 어떤 설계예요? 한 주기 하면 0, 어디까지? 2b까지인데. 여기에서 한 주기 하고 4분의 1 토막. 다시 꼭지까지 올라간 여기까지 땅 끊어서 이만큼만 관찰하겠다는 거죠. 그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없으면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점의 A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 강력한 조건 정삼각형 나왔어요. 정삼각형이 나오면 얘는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구나. 근데 세 변의 길이만 같다 뿐만 아니라 특수각 60도가 등장을 하니 특수각에서의 길이 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출 문제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 삼각형 AOB의 넓이가 12루트 3입니다. 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다행히 땡큐 그래프가 있어요. 보면서 생각. 자, 처음에 진도의 중심 얘가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있겠지. 여기가 y는 2분의 a인데 여기에서 위로 a만큼 아래로 a만큼 내려가 있고요. 한 주기 와서 4분의 1만큼 땅온 거야. 그럼 이 특징적인 순간들 보이죠? 여기가 2분의 5b고요. 2b, 2분의 3b, 그리고 여기는 2b죠, b.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얘가 2분의 b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정도 느낌들 아시면 되고요. 꼭지에서 꼭지까지 하면서 아, 3분의 2b의 길이 얘가 이제 주기니까 여기가 2b구나라는 것. 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기 알고요. 최대 최소 알고요. 특징적인 순간들 바라보면서 스텝 1. 그래프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아야 되는 건 누굴까?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삼각형 ABC 얘가 정삼각형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에서 숨겨져 있는 히든 조건, 여기가 60도라는 사실이죠. 그럼 선생님,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AB랑 BC랑 CA가 다 똑같습니다. 맞아. 좋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럼 굳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애들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짠!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항상 직각삼각형을 찾아라 이거거든. 이제 스텝 2 갑시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직각 60도, 30도니까 오, 비율이 있는 거지. 여기가 지금 B잖아요. 그리고 A에서 C까지 위에서 꼭지에서 바닥까지. 아, 여기는 2A인데. 그러면 비율 찾았습니다. B 대 2A는 누구야? 얘는 1 대 루트 3 이렇게 했어. 자, 내향 안에 있는 것, 외향 밖에 있는 것, 끼리끼리. 2A는 루트 3B랑 같습니다. 가 됐어요. 자, 이제 스텝 3. 뭐야?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해. 삼각형 어디 있어요? AOB. AOB 깔끔합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는 말이야.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누구? AOB. AB의 길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높이는 2분의 3A 이렇게 되죠. 근데 선분 AB의 길이 얘는 알잖아. 얼마예요? 2B예요. 자, 그러면 2랑 2랑 약분하고 얘가 지금 12루트 3이잖아. 그럼 2랑 2랑 약분하고 나면 오케이. AB는 말이야. 얘는 12루트 3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8루트 3인 걸 찾았어요. A와 B 사이의 관계, 비율 알고요. 그리고 둘의 곱을 압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게임 끝 나겠죠. 자, A 자리에 누굴 넣을까요? 2분의 루트 3B를 넣어요. 뾰로롱 뾰로롱 톡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B제곱이 얘가 8루트 3이잖아요. 자, 루트 3 루트 3 약분했어요. B제곱이 얼마야? B제곱이 16이에요. 선생님, A제곱 따기 B제곱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에서 A제곱은 누구야? 그럼 A제곱은 4분의 3B제곱이야. 그냥 그렇게 오셔도 되겠죠. 조금 더 갈까?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4라고 찾자. B가 4인 걸 알면 A는 얼마인 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A는 2루트 3인 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자, 따라서 A도 압니다. B도 압니다.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정답. 12 더하기 16은 28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0번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사실 주기와 대칭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근데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정삼각형 조건들. 혹은 이등변 사각형 조건들. 혹은 어떤 직선에서의 기울기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기울기나 혹은 정삼각형에서의 특수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길이 비, 평상 비율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발상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근데 여기 위에 3분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3분의 AB의 길이. 이 기울기는 얘는 각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여기 위에서 3분의 길이에 대한 발상까지 함께 주어지면 선생님 기울기가 2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얘들이 1대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1대 2대 루트 5 이런 비율들도 안에 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와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러한 관계로부터 무엇도 할 수 있다. 좌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기억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한 번만 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두 점을 잡고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자, 이번에는 3대 1 되니까 아하! 3분의 2의 길이 얘도 K에 대한 식으로 짜잔! 루트 10K야. 그럼 3분의 길이가 주어져? 그럼 K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 점 A와 점 B 사이의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삼각형의 조건으로부터 이제 길이 B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로부터 이제 AB의 값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자, 여기 특수화 삼각기 바로 보이죠? 이제는 보여야지. 우리 한번 했던 거니까. 정삼각형에서 선분의 길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도형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직각삼각형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라고 했죠? 직각삼각형 수.

수성의 발 내리고 나서 밑변, 높이 사이의 비율 1대 루트 3 찾고 삼각형의 넓이에서는 너무나 이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축이랑 평행한 애가 있으면 아, 밑변의 역할, 높이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으니 비율을 알고 그리고 곱을 알고 연립하면 A제곱, B제곱, 제곱의 합을 구해내는 것까지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쭉쭉쭉쭉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사실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문제 중에서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혹시 3점짜리 중에 틀린 거 있다면 당연히 수능기념 수능특강 갔다 오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래도 8번, 9번, 10번 정도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착각한다면 시간을 허비하면서 문제에 좀 헤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11번부터 15번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객관식 고난도 문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준경이었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공통 과목 함께할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시험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세트형으로 완벽하게 30문항이 되어 있는 그 회차별 이제 우리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서 선생님은 여기 이제 수학 미적분 기하가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선생님은 공통 과목 1번부터 22번까지를 여러분들과 풀어볼 건데요.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항을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3시간 정도, 그러니까 3차 시에 걸쳐서 1회, 그다음에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문항을 선생님과 함께 한땀한땀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줄여야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모든 문항을 풀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만났으니까요.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이제 3시간씩 한 회분의 이제 모의고사를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첫 회차, 이제 그러니까 1회의 이제 첫 번째 시간, 또 2회의 첫 번째 시간, 3회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각 회차별 첫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총평, 이렇게 총평과 문항 분석, 그다음에 배점 분석에 관련된 이렇게 토파복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토파복이라고 하는 네,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네, 요거는 순우리말로 이제 어떤 것을 면밀히 좀 분석해보다, 이제 피드백해보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학습자료실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왼쪽에다 펼쳐두시고, 아, 내가 1회차 모의고사를 다푼 다음에 이러했구나. 아, 내가 여기서 조금 어려웠구나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윤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선생님이 요 시간을 매 회차별로 첫 시간에 마련해 드릴 테니까 모의고사 바로 1번 문제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좀 룩백을 한 다음에 저와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회를 좀 한번 보니까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나실 수 있었던 네, 평이한 문제들과 한몇 문제 정도는 당연히 변별력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통 문항에서는 글쎄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보면 수학원 11문제, 이따가 이제 문항 문제 때볼 건데 수학원 11문제, 그다음에 수학2 11문제가 출제돼서 도합 2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글쎄요,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회차, 1회차 모의고사에는 수학1보다는 수학2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문항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과 지금부터 3차 시에 걸쳐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수능에 반복되는 아주 출제되고 있는 기본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눈에 익은 문항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좀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했을 때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렵게 출제됐냐라고 선생님한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프와 관련된 문항이 이제 아무래도 주어진 그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좀 찾아가는 그 과정, aka 이제 우리가 추론 문제라고 하는, 또 분석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을 감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완성해가는 그 작업이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1회 토파보기에 선생님과 함께 이제 단원별 출제 이제 문항과 배점 분석을 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로 다 이제 여러분들 학습자료실 올려줄 테니까 옆에 보시면서 보셔도 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학원의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학2의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2번, 2점짜리 문제로는 가장 네, 스테디하게 나오는 지수 법칙이 1번 문제에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수학2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시험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연달아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시험지 보면서 같이 선생님하고 얘기 나눠요. 자, 3번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함수의 연속 조건, 억지로 찢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접합시켜라라고 하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3점짜리에 출제가 됐고요. 네, 계속해서 나오는 4점짜리, 아니, 4번의 문제는 삼각함수의 성
형제 원세임이 맨날 이제 수능 특강 수학원 진행할 때도 나온다 했던 이제 그 문제가 4번에 이제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니까 5번 문제는 접선의 방 정식으로 수학 2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접방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고요. 뭐 무난한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는 다시 이제 수학 1으로 넘어갑니다. 등비 수열의 합 공식, 뭐 등비 수열의 기본 공식도 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더 메인이 되는 거는 합 공식이라고 선생님은 보여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오른쪽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죠? 로그의 성질 및 계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브리핑하는 이 순서대로 선생님 문제 풀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뒤죽박죽 푸는 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7번 문제 뭐 굉장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로그의 성질 및 계산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요. 정적분과 넓이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요즘 네, 수능에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문항들이 네, 여기서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9번 문제에서는 이제 점에 이제 어떤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4점짜리 문제가 이제 9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컬러가 조금 칠해져 있는 이제 그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요 문항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의 스킬이 조금 들어가 이따가 훈스킬이 나올 거니까 그것도 또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인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 수학원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 표준형이 나오면 이것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던 거 그대로 적용했으면 어렵지 않게 4점을 획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변별력 문항이 조금씩 출제가 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요거 조금 어려우셨죠? 그쵸? 11번 문제가 등차수열인데 조건이 주어진 등차수열. 다시 말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수열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컬러가 칠해진 이유는 선생님처럼 왠지 여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2 문제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조금 알아두어야 되는 교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생님이 한번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죠. 아마 11번, 12번은 약간은 이제

우리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조금 변별력 문항이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뭐 여러분들 11번부터 15번까지가 또 여러분들 그 수능에 이제 가장 또 핫한 또 이슈들을 우리가 차지하는 문항들이니까요. 네,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니까 13번 문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 1이 출제가 됩니다. 도대체 맞출 것인가 틀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맞아.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중간에 또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선생님이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작년 수능 기조서부터 우리 수열의 귀납작 정의가 조금 쉬워지고 있는 이제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높게 이제 14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예,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까지 한번 봤고요. 아, 제가 봤을 때 이번 1회의 복병은 여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찍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거는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해설 강의 시간에도 우리 실무 1회에 가장 마지막 시간인 3강에서 선생님이 이 문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to be continued. 좀만 기다려 주시죠. 자, 넘어가서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쉬워집니다. 네, 우리 닫힌 구간에서 최댓값을 구하는 어디 있죠? 수학 1이었네요. 네, 우리 몇 번이죠? 16번. 네, 다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무난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는 다시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 아주 단순하게 네, 부정적분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도 너무나 이제 간편한 네, 극대극소 무조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9번이 조금 이상한 게 우리가 이 19번 문제가 여기 로그함수의 그래프라서 3점짜리 문제기는 하나 거의 준 4점에 이제 알맞는 조금 난도가 높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3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인 내분점 개념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중간에 훅 이러면서 아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라고 알수 있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는 수열의 합인데 결국에는 이게 박스 채우기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됐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해결하셨나요? 약간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것도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talking about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요, 재밌는 건요, 21번하고 22번이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학2에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에서 우리가 차지를 했는데요. 뭐 실제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21번과 22번이 수학원에서 수학2에서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21번은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제 생각에는 15번보다도 쉬웠을 거라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게 선생님은 풀이 과정이 별로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22번은 굉장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넣어서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었지만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또 별거 없네라고 해서 조금 잔계산이 들어갔을 뿐 케이스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아주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는 점. 저는 이번에 라이징 스타는 15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토파보기를 좀 한번 봤는데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풀었거든요. 선생님은 어차피 웬만하면 앞에서부터 선생님은 순서대로 푸는데 뭐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아주 아이들이 우리가 뒤로 가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할 만한 문제가 저는 요거 말고는 딱히 네,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등급대에 따라서 조금씩 퐁당퐁당 하면서 여러분들 슬기롭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이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꼭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재 3페이지를 펴시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야, 너무나 간편하면서도 무조건 그냥 수능에 예언됐다라고 볼수 있는 1번 문제 지수 법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지수 법칙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 제곱근의 형태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수를 조금 더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유리수인 지수로 우리가 확장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지수를 확장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5제곱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2의 5분의 1제곱이라고 선생님은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의 제곱이 4이기 때문에 바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한 번만 써볼까요? 처음이니까. 자, 요게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괄호로 연결된 건두 개로 곱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2의 5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6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로 지수의 덧셈 알고 계시죠?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지수 법칙은 더하도록 우리를 유도시킨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얘가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2분의 1이 되니까 우리 보기 선택지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합시다. 네, 이제 앞으로 1번 문제는 절대 틀려서도 안 되고, 쩔쩔매서도 안 되고, 오래 걸려서도 안 되고, 저랑 약속하기예요. 모든 문제 1번은 무조건 맞추는 걸로. 우리 앞에 1, 2, 3, 4 정도는 아유, 무난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간단한 지수 법칙 문제인데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뭐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풀어도 되지만 저는 앞으로 지수의 확장으로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문제 아래로 내려가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 수능 특강 수학원을 진행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만나는 두 번째 커리큘럼 이제 강의가 되겠는데요. 선생님, 수투도 해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 또 외치는 걸 제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수투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fx가 3x 네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4차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걸 딱 봤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다시 go back to 개념 강의로 가야 됩니다. 왜냐? 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x-1분의 fx-f1, 이건 아주 아주 아주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했던 땡땡땡땡의 정의입니다. df라고 쓰는 거는 정의예요.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뭐의 정의냐면 바로 f'1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x이 1에서의 미분계수가 이제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항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별말이 없어도 f'1 값이 always 존재합니다. 단순한 미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f'x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12x 세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5가 되겠고 우리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겠다. 괜찮네요. 따라서 f'1의 값은 저기다가 1로 주면 되니까 17. 자, 몇 점짜리 문제죠?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약속 한번 할게요. 절대 틀리지 않는 걸로. 2점짜리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쵸? 네, 충분히. 여러분, 그러니까 요 표현을 조금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게 뭐 이제 회차가 또 진행될 때마다 이 미분계수를 다르게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개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문제를 만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그 스포일러 이렇게 먼저 미리 얘기하지 않고 회차별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미분기수의 정의를 만나보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2번 문제까지 뭐 무난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학2 문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 조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수학2라고 하는 교과목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멀쩡한 두둥 이러면서 다항함수를 갖고 오면 걔가 끊어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출제자가 뭐 이렇게 어디를 기점으로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절댓값을 씌워가지고 꺾고 올려버린다든지 이러한 변주를 주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도 없고 불연속인 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x이퀄 마이너스 1의 좌. 우에서 뭔가 함수가 바뀌어지도록 갈아탈 수 있도록 이렇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속 조건을 만족하게끔 해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실은 뭐 연속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면 이제 이어져 있는가라는 걸 말하는 건데 EX 자체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X제곱 플러스 A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은 X 이퀄 마이너스 1인데 뭐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심오한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 f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연속이라는 것의 의미는 함수값과 극한값,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그 fx의 극한이 서로 같단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쓰려면 마이너스 1의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가지고 그게 같을 때만 이렇게 쓸수 있어요. aka 좌극하고 우극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왼쪽에서는 이거고 오른쪽에서는 이거기 때문에 그때 함수값이 같아줘야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같아줘야지 비로소 이 값이 이 값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위쪽에 이미 달아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값과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의 왼쪽 극한, 즉 좌극한은 이미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극한하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시험 시간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뇌를 여과하지 말고, 그냥 바로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아래다 마이너스 1 돼서 같아야 된다라고 그냥 바로 접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은사님이 이런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풀어내면 된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밑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둘이 같아야지만 접합이 되면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자 하는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 이 문제가 3점짜리 문제면 무조건 맞추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선택지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으로 상식의 수준에서 풀어주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여러 번 등장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앞에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1강 정도는 여러분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봤을 때이 문제는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사인과 탄젠트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아주 각을 버라이어티하게 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삼각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시간에 여각공식, 보각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통째로 우리가 좀 통째로 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걸 보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외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보각공식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타를 아주 미미한 각이라고 봤을 때는 파이에서 세타만큼 오면 이 세타만큼 간 것과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마이너스 배 차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보각공식을 암기하셨다면 충분히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선생님 보각공식이 뭐예요? 그러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를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It's warning. 제가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실전 모의고사는 개념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지, 선생님이 풀고 있는 거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문제 두번 다시 틀리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끝났을 때나 되게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보각공식 꼭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상태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원래 선생님의 스타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여러분 삼각형을 그리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잠깐만요. 여기를 봤더니 제가 탄젠트 세타는 조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04번이고 이제 우리가 문제 배점이 3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헤비한 생각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좀 유추해 주시고,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될 거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나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선생님, 제가 어떻게 바꿀까요? 그쵸?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바꿀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렸다. 그쵸? 어지간하면 그렸을 거예요. 근데 안 그려도 할수 있게끔 출제자가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 9분의 8이 됐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아래에다가 30 곱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볼 것도 없고 다시 볼 것도 없고 무조건 이제 맞춰야 되는 정답은 1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말을 이어가 보세요. 반드시 맞춰야만 됩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능 특강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수능에서 점 찍어놨다. 자기 자리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선생님 이미 벌써 페이지 넘기는 거 보셨죠? 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접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접선에서 동그라미. 아, 선생님이랑 같이 접선의 방정식은 정리한 적 없어서 선생님이 살짝만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다가 좀 이렇게 적어두세요. 선생님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수학 2에서 도함수의 활용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f'x 구해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어요, 선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아, 얘들아,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써먹을 거야. 그래서 알아둬야 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교과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출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은 개념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걸 쫙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유형 1은요, 가장 쉬운 거예요. 뭐냐면 곡선 위에 한점줄 때. 그래서 위에다가 스타카토. 그 다음에 유형 2는 기울기를 줄 때.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그어라. 그 다음에 유형 3번이 좀 난도가 높은데 바로 곡선 밖에 한 점을 줄 때. 어라? 어라라라? 우리가 점을 주는 건 똑같은데, 유형 1번은 곡선 위에 점을 주는 거예요. 유형 3번은 곡선 밖에 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냐 밖이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유형 3번은 꼭잘 알아두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적어두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된 거냐면요. 보다시피, 곡선 위의 점 1,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유형 1번 곡선 위의 점으로 우리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y는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1차 함수인 직선이기 때문에 y는 그러면 기울기가 있을 거고 점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기울기가 뭔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은 도함수의 활용이다. 따라서 도함수를 활용을 하자. 이걸 fx라고 하면 바로 f'1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게 크리티컬 핵심 아이디어죠. 그리고 1,1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상식을 이용해주면 괄호하고 x-1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1,1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 접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6,a를 지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6 놓고 여기다가 a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a는 5 곱하기 f'1 더하기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f'1만 구하면은 그냥 만사형통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뭐 할까요? 그쵸? 저기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1을 넣겠죠. 해볼까요? 자,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9. 에이, 우리 친구들 요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3에서 9를 빼면 4가 되는 거니까, 아, 여기가 4겠구나. 21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네, 뭐 접선의 방정식에서 뭐 군더더기 없이 선생님. 아주 편안하게, 이지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문제인데,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회차, 우리 1회차에서 여러분들 21번 문제가 또 접선의 방정식이 한번더 나오거든요? 유형 3번의 아이디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그때 가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3점짜리 문제 하나를 획득하셨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꼭잘 알아두시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얼마나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어렵지 않은 문제고 제가 아마 등비수열을 강의를 또 진행을 한다라고 또한번 저에게 맡게 된다면 요 정도의 사이즈의 문항들을 반드시 이제 기본 개념 시간에 넣게 되죠. 왜냐? 이 문제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교훈인지 모든 항이 양수. 아이고야.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수능 특강 수학원 할 때요. 제가 모든 항이 양수면 분명히 첫째 항도 양수였을 것이고 공비도 0보다 컸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밑줄 쳐놓고 써놓고 출발해라 라고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뭐 이거는 완전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공식이 되겠고요. 표기가 되겠고요. S2분의 S4가 5고, S5에서 S3를 뺐을 때가 30이다 이랬으니까 지금 주어진 게 자꾸 다 S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조금만 좀 제가 제 입맛대로 조금만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S4라고 하는 거니까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OS2다. 이렇게 좀 제가 보기 편하게 한번 써보고요. 제가 이 S5에서 S3를 뺀 것을 제가 이렇게 딱 정통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보기보다는 저거의 의미 자체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해서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강의는 선생님의 풀이를 보려고 듣는 거니까 선생님 한번 풀이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는 S, 하나는 A, 이런 식으로 일반항과 합의 공식을 둘다 물어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 처리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 개념이 공식으로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공식 알고 계시죠? R-1분의 A1.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여기는 아마도 r-1분의 첫 번째 항 몰라 a1이라고 두고 네 번째 항까지이기 때문에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 이게 S4의 공식일 거예요. 는 됐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물론 여기서 r이 1일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그런데 뭐 제가 안 해봤는데 r이 1이면 당연히 모순이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r이 1인 등비수열은 취급하지 않는다. 공차 0인 등차수열 별로 취급하지 않듯이. 그쵸? 따라서 r-1분의 그쵸? a1 곱하기 이번에 s2기 때문에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내가 첫 번째 식을 좀 간결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다 약분이 가능하죠. 어? 그리고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 안에도 r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r제곱 플러스 1이 5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r제곱은 4,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아하. 그래서 r이 양수라고 이야기를 해줬구나. 따라서 여기서 r이 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요. 오. 끝났네. 근데 문제에서 A5 빼기 A4를 구해라 이랬으니까 저는 그냥 딱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아, 뭐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가지 말고요. A5는 A4에다가 공비만큼을 곱한 거니까 이게 이 A4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때? 선생님 말 맞아요? 따라서 3A4가 이제 이게 약간 수열을 조금 가지고 놀수 있는 친구들의 풀이죠. 따라서 3배의 A4가 얼마? 30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면, 아, A4는 얼마다? 1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A5에서 A4를 빼라고 했으니까, A5는 그럼 어떻게 갈 건데? 바로 이거의 다음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공비 2를 곱한 값이 바로 A5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얘가 2N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0에서 10을 빼라.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갈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미니 교훈이 뭐냐면, 일단 모든 항이 양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또 선생님 도움이 되는 요거 잡으세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아, 일단은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 양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나 얻어가시고, 체크, 체크.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물결친 부분을 요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체크, 체크.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SN에 대한 정보, 하나는 AN에 대한 정보. 이거는 두 개를 어떻게 버무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식 처리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6번 문제 어렵

어렵지 않게 힘 많이 안 들고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 다 되세요? 괜찮죠? 그렇죠? 네, 좋아요. 따라서 우리가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우리 1회 파이널 모의고사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7번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7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로그의 이 기본적인 계산을 잼, 잼,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이 문제가 만약에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연산이 좀잘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능 특강 강의나 혹은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몇 개의 로그의 성질을 정확하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더 배양해야 되는 로그의 성질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보다 큰두 실수 A, B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곁눈질로 봤을 때 A, B가 지금 진수 자리와 밑자리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조건, 뭐 진수 조건 이런 거에 이제 위배되지 않게끔 해주려고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왼쪽식을 딱 봤는데요. 아, 너구나. 너가 문제다 지금. 왜요? 왼쪽에 로그 2의 A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차라리 미지수가 진수에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선생님 말 맞죠? 빨리 공감해 주세요. 맞죠? 이거 선생님 맞는데? 그러면 로그 B의 4를, 오히려 진수가 4인 거를 알고 있고, 밑이 B라는 걸, 아, 조금 그런데? 바꿔볼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꿔볼까? 바꿔볼까? 이게 무슨 공식이죠? 밑변환 공식이죠. 왜또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밑변환 공식. 여러분 수강 후기에 선생님 용어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거왜 지금 숨냐고요? 다시. 자, 밑변환 공식. 밑을 변환시키는 공식이잖아요. 자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수강 후기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저안 자요. 아니, 아는데 자는 애들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만약에 로그 A에 B라고 하는 이러한 로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한번 꼬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B랑 A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Like this.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하여라. 그리하여라. 허나, 분해일을 해라. 그래서 이게 아닙니까? 요거, 요거, 요거. A와 B는 밑조건 다 만족한다고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A와 B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푸는 너가 또 다른 밑인 C로 내가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니즈가. 그렇다면 이번에 분모 분자에다 얹어서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바꿔라. 라는 게 바로 이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네모친 그 핑크 색깔 부분을 일단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아, 선생님, 그러면 로그 2의 A 곱하기 이 부분을 분해 하시고, 로그 4의 B로 바꾸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당연히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주셔야죠. 그러면 로그 2의 A는 6 곱하기 로그 4의 B잖아요. 근데 또 싫어, 또 싫어. 뭐가 싫어요, 뭐가? 아, 여기는 2인데 여기는 4인데요, 선생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4는 2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2의 제곱으로? 근데 우리가 또 배웠다? 어떻게? 밑의 지수는 앞으로 분모로 내려간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2분의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밌는 사실. 그럼 이 3이 어디로 가요? 또 다시 지수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눈이 있다면 A와 아, 이제 B의 세제곱이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첫 번째 조건에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어야 됐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죠? 돌아가면서

바로 자동발상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바로 4의 세제곱인 64가 A값이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몇해전 수능에 이런 스타일로 로그의 성질을 물어봤던 문제가 갑자기 기억이 저는 나면서 그때의 생각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잠깐 추억에 빠졌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A 플러스 B의 값은 최종적으로 얼마냐면 60A 68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제뇌 속에 정말 이 밑변환 공식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이해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선택지 4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로그의 이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하나만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면요.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5페이지가 등장을 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5페이지에 있는 이제 이 8번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 마치 저만 알고 있는 시크릿처럼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정말 이거를 종지부를 지어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적분과 넓이는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왜냐면 이 정적분과 넓이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2강에 또 나오고 또 3강 때도 또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약간 잔잔하게 이렇게 우리가 다른 문제들에도 쏙쏙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잘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조금 일반적인 선생님이 개념을 한 번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제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선생님이 좀 체크해온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 바로 밑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PPT를 조금 넘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그림을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볼때 말씀을 드리자면 얼른 이 밑에를 한번 스캐닝을 쫙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씨를 읽으면서 빠르게 빨리빨리 체크를 하면서 중요 지점들을 찍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일단은 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16분의 1x 4제곱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요게 f(x)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좀 옆에서 적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 하나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y는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건 거의 흡사 x의 제곱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래프가 아주 정말 바닥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형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로즈업을 해보면 약간 이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16분의 1 정도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펑퍼짐하게 누워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보다시피 원점 0을 넣으면 0을 지나기 때문에 저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5라고 하는 거는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게 된 그런 그 fx에 대해서 x=2와 x=2요? 여기 있습니다. 괜찮죠? x=2와 y는 fx가 만나는 점을 a. 선생님 조금만 더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화면이 가려지네. 자, A. 그러면 그 A가 어디냐? 여길 말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FX와 Y는 16이 만나는. 자, 그러면 Y는 16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로선을 쭉 그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게 16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곡선과 이 점은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제가 별다른 문제 지시가 없지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두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문제를 풀때 저기와 저기를 찾아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작업이 어디냐? 이게 되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화면 조금 덕지덕지 제가 표시하진 않고 일단 여기다가만 써보도록 하죠. 여기서 만날 거예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C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1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자, 그러니까 이제 넓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학원하고 수학2를 공부하시면서 넓이라고 하는 워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정적분밖에는 없어요. 아, 따라서 정적분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왜냐면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넓이 문제니까. 원에 관련된 넓이 문제였다 그러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에 그 들어있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인 삼각형의 넓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혹은 부채꼴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함수에 관련된 문제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가 수학 2에서 출제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를 S1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fx, 그러니까 여기가 S1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곡선 y는 fx와 ac와 b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겠다 이랬으니까 여기 부분이 s2가 되는 거. 이건 삼각형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가 라운드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S2 빼기 S1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왜 빼라고 했을까 해서 아 하는 친구가 있고 글쎄요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이 문제는 혹시 S2를 직접 구하고 S1을 직접 구해서 만약에 빼셨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완벽하게 부합하게끔 문항을 푼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요, 저대로 풀게요. 그러면 실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하게끔 왜냐면 이건 해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빨리 풀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뭔데요? 그럼 제가 두번 다시 안 틀리겠습니다. 그러지 제가 이 8번 문제를 지금도 틀리고 나중에도 미련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또 한번 봐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전 모의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라는 마인드로 악착같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제가 찍어 맞추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문항을 해결하려고 정말 억지를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듣는 이 강의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듣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이제 S2 빼기 S1이 어떤 의미인지. 자, 이제 선생님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시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1이에요. 그리고 출제자가 아까 전에 여기를 S1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S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쪽으로. 우리가 이 교과 내용은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선생님! 응? 지금 하나는 곡선이고 하나는 직선인데요? 알죠? 근데 그냥 넓게 제네럴하게 얘기하면 직선도 넓은 의미에서는 곡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하는 거잘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릴 거냐면 그냥 요런 걸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거. 지금 이 fx는 요 fx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면 분명히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B라고 해볼까요? 여기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 지금 선생님이 눈에 보이다시피 이 초록색과 핑크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보이시죠? 보이죠?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S1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S2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 개념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 아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S1을 구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풀이는 A와 B라고 하는 이 구간 내에서 위가 어디니? 라는 걸 명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위가 핑크 색깔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핑크 색깔에서 누구를? 초록 색깔 함수인 GX를 빼서 즉, 다시 말하면 넓이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를 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내가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S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잘 들어봐요, 선생님 말. B에서 C까지를 제가 적분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S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초록 색깔에서 핑크 색깔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어우, 선생님 싫어요. 저 그냥 이거랑 같이 일치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fx에서 gx, 그러니까 위아래를 무시하고, 만약에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대로 바뀌어 있죠. 아래에서 위를 뺀 꼴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b부터 c까지를 내가 그냥 그대로 적분해 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아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s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2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는 A부터 B까지 또 이어서 B부터 C까지니까 이쪽 왼쪽 부분은 한 번에 A부터 C까지 선생님 요 밑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부터 C까지 선생님 약식으로 써보겠습니다. F 빼기 G DX를 하게 되면 하나는 넓이로 온전히 읽지만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S2에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가 되구나. 요걸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그럼 보세요. S2에서 S1을 뺐어요. 그럼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S2 더하기 마이너스 S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S1은 넓이로 인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인식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 왜 S1은 마이너스로 됐을까? 뺄셈을 잘못했네. 16분의 1에서 fx를 뺐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깜빡하고 fx에서 16분의 1을 뺐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fx에서 16분의 1을 뺀 상태에서 내가 적분을 한 번에 해주면,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쫙한 번에 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갈 때는 오히려 아래에서 위를 뺀 꼴이니까 마이너스 S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서 아래를 뺀 꼴이 되니까 여기는 맞게 되면서 이게 바로 출제자가 원했던 S2 마이너스 S1 그 자체가 된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요 지금 세계관입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fx는 16분의 1 x 4제곱이니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6분의 1 x의 4제곱. 어때, 괜찮아요? 계산하실 때 선생님은 16분의 1을 앞으로 뺐거든요? 하고, 여기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1 dx. 그러면 16분의 1한 다음에 여기 5분의 1 x의 5제곱 마이너스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요거 여기다가 넣고, 요거 여기다가 넣고, 빼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0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말풍선 안에 넣어주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8번 문제 선생님이 이거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노트 필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8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인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아마 요거 이제 선생님의 스킬이 조금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한번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4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시각 t 이퀄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정, 이게 초기 위치라고 하는 거네. 둘다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속도가 p는 요거를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q는 요거를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일단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p하고 q에서의 시각 t1에서의 가속도가 같다. 일단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속도를 주어지고 가속도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교과 개념상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미분하면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a1t.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6t-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2t는 뭐야? 24가 되는 거니까, 6t-6이 24가 되는 그 t 값? 따라서 여기는 t1의 값이 얼마?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일단은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가속도가 같다. 이랬으니까, 얘가 둘이 같아지는 그 t 값이 t1이라고 했으니까, t1은 5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t0부터 t1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이렇게 어떤 점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실제로 움직인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V라고 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음수를

네, 모두 다 양수로 생각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 좀 알아둡시다. 움직임 거리, 즉, 이동 거리가 나오면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속력이 뭐죠? 속력. 우리가 점피니까 점피는 이거예요. 바로 이 V1t의 절대값. 즉, 다시 말하면 절대값 3t제곱 마이너스 6t. 요거를 적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거를 적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리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3t로 묶어주게 되면 t-2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0하고 2에서 끊습니다. x축을. 아, x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0하고 2를 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출제자가 나한테 5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일단 5는 뭐 대충 여기쯤 있다고 선생님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3t t-2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가 선생님이 뭘 그린 거냐면 y는 v1t를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속도예요. 근데 이것을 절대값에 의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적분하라는 뜻이니까 결국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은 0부터 5까지 절대값 3t제곱 마이너스 6t dt 이거의 값을 구해라.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 여기 부분도 올라가게 되고 여기 부분은 원래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를 진짜 더해주면 제가 여기를 S1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S2라고 한번 해보면 그 넓이를 진짜 더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S1을 어떻게 구했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근을 이제 둘레로 하는 근을 이제 우리가 둘러싸인 그 부분의 넓이를 공식 처리해가지고 구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냐면 S1을 바로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3입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 3을 써주시고 두 근의 차, 즉 다시 말하면 2의 세제곱. 이게 바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넓이를 4구나 이렇게 구해주시고 여기 있는 2부터 5까지는 그냥 이걸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를 따로 구해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요렇게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아니, 3t죠? 3t의 제곱.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2부터 5까지 계산해 주시면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54가 나오네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만 계산을 해서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S1에다가 S2만 따로 계산해서 여기를 54라고 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58이라고 내는 그 요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은 선택지 1번을 찾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이 공식 좀 옆에다가 좀 기억해 두시겠어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근데 여기서 어차피 3이기 때문에 3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한 다음에 두 근의 차에 세제곱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선생님의 요 스킬로 좀 정리해 드리면서 요 문제의 왼쪽 부분에 S1을 이제 S2처럼 계산을 또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구해서 여기가 4라고 우리가 하는 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얻어갔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조금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요런 점에 이제 어떤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적분만 시키던지 아니면 미분만 시키던지 이렇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가속도를 물어보는 걸로 인해서 미분을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또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또 올라간 어떤 이동 거리를 구하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 거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절대값, 즉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속력을 적분해서 우리가 문항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이제 다회차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선생님 생각이 듭니다. 어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0: 이제 9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10번부터 한번 이어서 풀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했던 이 1번부터 9번까지의 전체적인 토파보기를 좀잘 기억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려주면서 복습 잘해주시고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자,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삼각함수 부분을 하다 보면은 쉬 지칠 수 있어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 왜 저렇게 잘 풀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정말 인생의 거의 한 80%를 계속 수학 공부만 했잖아요. 이게 잘 보일 수밖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공부도 하고 이게 삼각함수 자체가 또 예전에 배웠던 도형들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 다시 알아가면 돼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고난도 문항까지 쭉쭉쭉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렇게 쉽게 풀지? 나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항상 연습장에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여기에 있는 이 문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문제에다가 안 해요. 그냥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많이 많이 그려봐야지만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알 수 있고 내가 그리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오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포기하지 말고 2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랑 사인 B에 코사인 A를 곱한 값이 같고 코사인의 값이 3분의 1로 주어져 있을 때 3분 AB분의 3분 B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인 A와 코사인, 사인과 코사인이 함께 등장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대로 넣어보면 뭔가 각에 대한 어떤 관계라던가 아니면 선분에 대한 어떤 관계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삼각형이 있으면 걔의 외접원도 있고 걔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있겠지. 그러면 사인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R분의 A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코사인 B는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2 곱하기 C 곱하기 A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인 B는요. 2R분의 B라고 쓸 수 있고요. 곱하기 코사인 A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2배의 BC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야? 도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길이들은 다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으니 양변에 우리는 2R을 곱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2, 2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C, C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봤더니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가 약분되고요.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B가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뭐가 남냐면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같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또 누가 있냐면 C제곱이 똑같이 더해져 있으니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B제곱 이쪽으로, 마이너스 A제곱 이쪽으로. 그러면 2A제곱은 2B제곱이 되고, 따라서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아서 A와 B의 길이가 같다. 즉, 얘는 뭐였게요? 이등변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A와 B의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서 이두 개의 각이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각이 C가 되겠지. 근데 C에 대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코사인의 값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A라고 두면 얘도 뭐가 될까? A가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은 AB의 길이를 알아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AB분의 BC를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에 뭐라고 쓸수 있어요? 여기에 A제곱, 또 여기도 A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A에다가 코사인 C야. 근데 코사인 C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제곱이고요.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4A제곱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안에 근호 안에 3분의 4A제곱이 들어있고 루트 3분의 얼마를 2A를 우리가 AB라고 쓸수 있겠죠. 자, 루트 3분의 2A라고 우리가 AB의 길이를 찾아냈어요. 선생님, A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뭐의 꼴로 나왔냐면 분수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A가 될 거고, 자, BC의 길이는 A가 될 거야. 선생님이 유리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리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답이 얼마로 바로 나와요? 2분의 루트 3으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선생님이 문제 푸는 모습을 볼 때면 유리화를 아주 바로바로 보이지 않을 땐잘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계산 과정에서 약분이 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유리화는 가장 마지막에 해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팁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문제를 봤을 때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우선 우리가 변의 길이를 가지고 식으로 다 옮긴 다음에 간단하게 한 다음에 변의 길이에 어떤 관계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라던가 뭐 삼각형의 모습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이 순서대로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 순서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까 했던 내용들만 다 들어있으면 서술형 문제에 점수가 깎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있는데 AB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5,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6,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주어져 있고요. 또 DA의 길이도 주어져 있어서 3루트 2라는 4개의 어떤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각 ABC의 값이 주어져 있어서 얘가 5분의 1이에요. 예각삼각형이네.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예각삼각형 아닐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각 B는 예각이야.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각각의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게 이제 뭐야? 각 ABC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뭐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코사인의 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코사인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세타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의 정보가 있으니 우리는 뭐를 연결해 보는 거야? A와 C를 연결해 보는 거야. 그럼 AC의 길이는 우선 하나 구해낼 수 있겠다. 그러면 AC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를 또다시 알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거나 각을 하나 찾아주면 얘는 뭐를 사용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값을 알아낼 수 있고, 양변의 값을 알고 있으니 코사인을 이용해서 다시 사인의 값을 구하면 우리가 각각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분 AC의 길이부터 구해봐야 될것 같아. 그럼 얘는 루트에 5의 제곱은 25고요. 6의 제곱은 36이고요. 2 곱하기 5 곱하기 6에다가 코사인 우리 세타라고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5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서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20에다가 25를 더하면 루트 40, 여기가 12죠? 그러면 24에다 25를 더하면 49. 그래서 얘가 루트 49야. 얼마입니까? AC의 길이가 7이 된 거야. AC의 길이가 7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또 뭐를 알아봐야 될것 같아.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알아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코사인 알파의 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트 2 몽땅의 제곱이죠. 18입니다. 2루트 2 몽땅의 제곱은 8이고요. 7의 제곱은 49가 될 거고,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6이야.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23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이미 얼마예요? 2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8, 3, 24가 분 5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가 24분의 마이너스 23이었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아이고, 1번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겠다. 자,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고 S1과 S2의 합을 구하는 게세 번째 목표죠. 자, 세 번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 세타와 알파에 대한 사인의 값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야?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삼각형에서의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는 양의 제곱근에 1-25분의 1을 해주면 얘는 루트에 25분의 24가 된다라는 건 쉽게 알수 있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러면 4, 6, 24니까 2루트 6이 바로 첫 번째 사인 세타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얘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사인 알파입니다. 얘가 계산이 살짝 복잡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얘는 1-에 막 무작정 24의 제곱을 쓰지 말자고요. 24를 제곱해서 쓰지 말고 24의 제곱이야.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23의 제곱이니까 23의 제곱으로 쓸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값은 자, 24의 제곱이야. 그럼 1이랑 24의 제곱이니까 24의 제곱 마이너스 2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제곱 빼기 제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24 빼기 23에다가 24 더하기 23으로 나타내세요. 그럼 뭐가 좋아? 얘가 1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분모는 루트 24의 제곱이니까 24가 되고 얘는 1이 되죠. 얘만 더하면 루트 얼마가 돼? 47이 되거든. 그러니까 막 무작정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S1과 S2의 합을 구해내면 되겠죠. 자, 우리 그림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S1은 어디가? 얘가 세타면서 양변 5랑 6인 거야. 그리고 세타에 대한 사인의 값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은요, 3루트 2랑 2루트 2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알파에 대한 사인의 값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우리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5분의 2 루트 6이라고 했어요. 자,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3루트 2에다가 2루트 2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를 곱해주면 돼? 24분의 루트 47을 곱해주면 정답이 되게 되겠죠. 얘네들 사라집니다. 얘네들도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앞부분은 6루트 6이야. 즉, S1은 6루트 6이었고요. 자, S2 가보도록 할게요. S2는 우선은 여기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리고 얘네들도 사라지네? 얘네들이 2니까 이렇게 해서 4가 되겠지. 그래서

뒷부분은 4분의 1 루트 47이 되는구나. 다소 복잡하게 생겼지만 얘가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이 일부러 순서대로 써드렸는데요. 여러분 서술형 답안지에 1번부터 4번까지 요 요소만 잘 들어있으면 다 맞았다고 해주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문제 해결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사각형의 넓이를 물론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대각선 두 개와 여기 있는 끼인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정보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어디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조선을 긋고 얘와 얘에 대한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문제 풀때 이러한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 문항이었고요.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신 고득점 도전입니다. 여러분 고득점 해야 되니까 우리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고요. 각 ABC가 75도야. 자, 각 ABC가 75도라는 건 뭔가 얘를 그냥 얘 단독으로는 이용할 수 없어. 75도는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니거든. 근데 얘를 두배 하면 150도고요. 그리고 75도를 뭔가 180도에서 빼고 나면 남은 아이들의 성질을 또 알아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문 BC의 길이는 우선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점 D를 포함하지 않는 호 AB의 길이는 점 D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의 길이의 4분의 3배래. 자, 다시 호 AB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는 호 BC의 길이의 4분의 3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게더 편할까요? 여기다 4배하면 4배의 호 AB의 길이예요. 그럼 얘는 3배의 호 BC의 길이죠. 아닙니다. AB의 길이 대 BC의 길이가 몇대 몇? 3대 4라는 이러한 조건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문제 풀때 훨씬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분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분수 계산 불편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분수 없앴어. 그러면 뭔가 두 개의 곱들이 같을 때는 얘네들은 뭘로 나타낼 수 있어? 비율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분 AB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요. 문제 가서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가 75도인 거야. 얘가 75도고 여기 BC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지금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엄밀하게 잘 읽어보면 여기 있는 호 AB가 뭐를 포함하지 않냐면 D를 포함하지 않아요. D를 포함하지 않는 호 AB는 여긴 거야. 맞죠? 이렇게 홀을 하면 D가 포함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냐면, 잠시만요. 어디가 있지? 자, D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야. 그죠? 얘도 D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니까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호의 길이의 비율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원주각의 크기의 비율 관계죠. 근데 원주각은 또 뭐랑도 같냐면 사실은 나중에 중심각의 비율관계랑도 같아요. 어찌됐든 자 우리는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을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가 하나가 기준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BC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의 각의 비율관계가 3대 4였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뭐라고 쓸수 있어요? 3세타라고 쓰고 얘를 4세타라고 쓸수 있죠. 3대 4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75도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 75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거 이제 살짝 지우고 살펴볼게요. 자, 4세타랑 3세타랑 더하면 7세타인데 거기에 75도를 더했더니 삼각형의 세네 각의 합인 18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세타는 75도가 넘어가서 105도가 되겠죠. 세타는 7로 나누면 15도였던 거야. 그럼 여기는 15도에다가 3배를 했으니까 몇 도가 되는 거죠? 45도가 되는 거고, 15도에다가 4배를 했으니까 60도.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뭐가 생긴 겁니까? 특수각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특수각이 발견이 됐고요.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 AB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완전 좋지. AB는 45도랑 마주 보고 있고, 내가 3이라는 어떤 선분 BC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얘는 60도랑 마주 보고 있어. 한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뭐쓸수 있어요?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의 45도와 내가 구하려는 선분 AB가 마주 보고 있고요. 사인의 60도와 누가 마주 보고 있어? 3이 마주 보고 있어.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입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네들 우선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 선분 AB는 양변의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루트 3을 곱해서 우리가 유리화를 하면 루트 3, 3이니까 사라지지. 그래서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하면 루트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호의 길이의 비율 관계는 원주각의 크기의 비율 관계와 같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4분의 3, 배,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이거 뭐로 고치는 게 좋아? 비율 관계로 고쳐서 생각하면 훨씬 더 문제 풀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2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선분 AB의 길이는 우선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B가 8분의 1이야. B는 예각이겠다. 자, 둘레의 길이가 15인 삼각형 ABC가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1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코사인의 각 C, A, D의 값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AB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코사인 B가 8분의 1인데 코사인 C, A, D를 구하고 싶은 거야. C, A, D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코사인 B가 8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하나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1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의 문자를 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X로 놓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X로 놓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다도하면 15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누구를 X로 놓는 게좀더 편할까를 생각해 보면, 코사인의 각 CAD야. CAD죠. 내가 목표로 하는 삼각형에 있는 아이를 X로 두는 게 아무래도 여러모로 편하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다 더해서 15야. 여기가 4고 여기가 X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지? 15 빼기 4 빼기 X라서 11 빼기 X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11 마이너스 X였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코사인 B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B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코사인 B는 4의 제곱 16이고요. 얘는 11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곱하기 11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다행인 건 여기에 8이 있어서 사라집니다. 그럼 얘를 반대로 보내면 11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얘는 계산하면 121 마이너스 22X 더하기 X 제곱이 되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37 마이너스 22X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한쪽으로 넘겨서 X의 값 구해볼게요. 얘가 넘어가면 21X죠? 11이 넘어오면 126이 되죠. 오, X가 다행히 얼마가 됩니까? 6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였냐면 6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였냐면 5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보면은요, 나는 여기에 있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길이 하나 알고 있어. 정말 이 길이 하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뭐를 또 찾아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도 하나 찾아내야 되고 이 길이도 하나 찾아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성질 하나만 우리가 알고 넘어갈게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라는, 뭐, B라는, C라는 점이 있어서 A라는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얘랑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를 선생님이

C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할게요. 자,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수능장에서까지 나옵니다. C 대 B는 X 대 Y라는 비율 관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 대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몇대 몇? 4대 6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는 BD 대 CD가 4대 6인 거야. 즉, 2대 3인 거예요. 그런데 다도 하면 5래. 그러면 실제로는 이 길이가 2일 수밖에 없고 여기가 3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해됐어요? 사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BD의 길이를 2K, CD의 길이를 3K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더하면 5가 되어서 5K가 5이기 때문에 K의 값이 1이에요. 이렇게 찾아줘도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2고 얘가 3인 것까지 또 찾아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될건뭔것 같아요? 나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궁금한데 이 길이 이 길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잖아. 선분 AD의 길이만 알아내면 될것 같아. 그런데 이 각에 대한 뭐를 알고 있어? 코사인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를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루트에 4의 제곱 16,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B가 아까 얼마였게요? 코사인 B는 8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8분의 1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랑 얘랑 얘랑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죠. 18. 그래서 얘는 루트 18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얘 얼마입니까? 어쨌든 3루트 2였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 코사인의 각 CAD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놓고 갈게요. 얘가 3루트 2야.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해볼게요. 6의 제곱 36, 그 다음에 3루트 2는 제곱하면 18이겠지? 3을 제곱하면 9가 될 거고요. 2 곱하기 6 곱하기 3루트 2.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9죠. 그래서 분자는 45가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약분 되죠. 그러면 3, 1은 3, 3, 5, 15, 2,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서 마지막에 루트 2를 곱해서 유리화까지 하면 끝나는 문제죠.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래서 8분의 5 루트 2가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길이 대이 길이. 즉, AB 대 AC는 BD 대 CD. 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26번 문제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선분 AB의 길이는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선분 BC의 길이는 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코사인의 각 ABC야. 얘가 5분의 1입니다. 인 삼각형이 있는데 선분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완전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네요. 각 ABC랑 각 ADB가 같대. 각이 같다는 건 정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죠. 그때 코사인의 CAD의 값을 구하래요. CAD. 나는 얘를 구하는 게내 목표야.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보니까 AB의 길이가 5래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6이래요. 이거 다 사라졌어.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각 ABC야. 코사인의 각 ABC입니다.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하나 알고 있고요. 더 좋은 거. 각 ABC랑 각 ADB가 같대.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대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하나만 더 잡고 갈게요. 여러분이 두 변의 길이 또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랑 B랑 C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질은 얘랑 얘랑 같지. 보통 우리가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도 세타가 되는데 항상 이등변 삼각형은요.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은 대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게요? 우리는 선분 B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B의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해버리면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BC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여기다 조배를 하면 이 AB 코사인 세타로 쓸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봐. 바로 여기에 BD의 길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얘도 O고 얘도 O잖아.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H라고 한다면 BH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BH의 길이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5분의 1이라서 얘가 1인 거야. 얘도 1, 얘도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 2가 되고요. 그럼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여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구해버렸어. 4가 된다라는 것도 구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서 코사인의 CAD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 CAD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하고자 하니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안에 이 길이도 알고 있네. 그러면 나는 뭐만 알아내면? 여기에 있는 선분 AC의 길이만 알아내면 우리는 이제 코사인 법칙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럼 AC를 갖고 있는 내가 아는 삼각형을 다시 쳐다봅시다. 아,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알아.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각 ABC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이용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선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선분 AC의 길이는 5의 제곱 25예요. 6의 제곱이죠. 36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6에다가 코사인 각 ABC.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또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24고 24랑 25랑 더하면 얼마? 루트 49. 루트 49는 얼마예요? 7인 거야.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가 또 7인 게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사인의 각 CAD를 그대로 코사인 법칙 써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5의 제곱은 25, 7의 제곱은 49에다가 4의 제곱은 16이죠. 2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고요. 얘가 16이니까 빼면은 여기서 빼버릴까? 굳이. 그러니까 얘는 쉰 8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고요. 2로 약분할게요. 2, 2는 4, 2, 9, 18. 따라서 정답은 35분의 29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질 뭐예요?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은 대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사실. 요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밑변의 길이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 뭐 수능장에서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번째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28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할수 있는 실수 유발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5, 8인 삼각형의 넓이를 S라 하자라고 했어요. 자, 두 변의 길이가 각각 5, 8이야. 하나가 5고 하나 8이지. 우린 가운데 낀 각만 알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번 그려보자. 얘를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얘가 5예요. 그럼 여기가 8인 거야.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5, 8인 삼각형의 넓이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의 크기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S는 실제로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세타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약분이 가능하니 얘는 얼마예요? 20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 게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 아닐 때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타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직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타가 그러면 직각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인에 90도가 되면 얘는 사인 90도는 무조건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사인 90도가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1이 아니

있구나라는 걸 하나 알아낸 거야.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라는 말에서 사인세타가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S의 값으로 가능한 모든 자연수 S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근데 사인세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세타는 어디에서?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서만 나타나요. 0 들어가면 안 돼. 이게 각이 0이면 딱 겹쳐지잖아. 그리고 얘가 180도가 되는 순간, 얘는 또 일직선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도 안 돼. 근데 삼각형, 사인의 값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얘가 최대 얼마예요? 1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1은 아니래. 얘는 아니래. 2분의 파이는 빼래.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야.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20 사인 세타는 뭐보다는 클까요?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실수라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 S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정수의 개수 구할 때둘다 등호 들어가지 않으면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고 1을 한번더 빼주면 자연수의 개수는 19개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수나 자연수의 개수 셀 때도 선생님이 알려드렸어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그런데 둘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1을 한번더 빼주면 돼요. 양쪽에 등호가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버리면 돼요. 둘다 등호가 들어있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1을 더해주시면 걔가 바로 자연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28번째 문항은 사실은 이거는, 약간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거 약간 비문학 독해 같은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건 뭐지?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요즘 문해력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28번째 문항,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문항입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6입니다.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 9예요. 코사인 B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라는 건 B는 둔각삼각형이라는 거죠. 각비가 둔각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선분 AB 위의 점 P와 선분 BC 위의 점 Q에 대해서 PQ와 직선 AC가 서로 평행하대요. 평행이 나왔어. 얘네들은 그러면 뭔가 각의 크기가 같은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닮은 B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삼각형 PBQ의 넓이가 오르트 이래요. 근데 나는 선분 PB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림으로 가봐야 되겠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B의 길이가 6이고 AC의 길이가 9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코사인 B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게 삼각형 PBQ의 넓이입니다. 자, 뭐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삼각형 PBQ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P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PB의 길이를 구하래. PB의 길이.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거야. 근데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평행하다 그랬냐면 여기 있는 요 AC랑 여기 있는 요 PQ가 평행하대.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뭐예요? 닮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 닮음인 거야. 닮음인데 우리는 요 넓이가 5루트 2래요.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5루트 2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뭔가 비율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길이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은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각은 어디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각에 대해서 나오니, 얘를 세타라고 하면,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BQ 곱하기 BP 곱하기 사인 세타의 2분의 1을 해주면 되고, 큰 삼각형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나는 뭐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 선분 BC의 길이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분 BC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얘를 A랑 마주 보고 있으니 소문자 A라고 놓고 코사인 B의 값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우선은 6의 제곱 36이고요. A 제곱에

가지 해야 됐어요. 자, A가 5였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넓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얼마라고? 오르트이라고. 그럼 우리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래서 넓이의 비를 가지고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타에 대한 뭐를 알고 있어야 돼? 사인의 값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 이렇게 정보예요. 자, 1번 우리가 A의 값을 구했고요. 2번 이제 사인 세타의 값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인의 값은 양수라 그랬어. 그래서 양의 제곱근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얼마입니까? 9분의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9분의 8이 될 것이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루트 8. 2루트 2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부터 우리가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에다가 사인 세타, 즉 3분의 2루트 2를 계산을 해보면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냐면 10루트 2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쳐다볼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봤더니 얘가 커다란 삼각형은 10루트이고 작은 삼각형은 5루트이었던 거야. 자, 다시. 하나는 10루트이고 다른 하나는 5루트이라서 얘가 비율 관계가 몇대 몇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2대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넓이의 비가 2대 1이라는 건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는 루트 2대 1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PB의 길이를 우리가 찾아버렸습니다. 난 얘가 궁금하거든? 얘가 궁금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야. 그래서 얘가 루트이면 얘가 1이래. 그러면 PB의 길이는 6에다가 얼마를 나눠주면 돼요? 루트 2를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루트 2,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서 PB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3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닮은 관계가 있어. 변의 길이의 비율이 x 대 y잖아. 그러면 넓이의 비율 관계는 x 제곱 대 y 제곱이에요. x 제곱 대 y 제곱이라는 넓이의 비율 관계가 있으면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는 x 대 y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29번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렇게 평행한 아이가 나오면 도형의 닮음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한번 더 기억하고 3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봤더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뭔가가 최소라는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AB의 길이가 3이래요. 써볼게요. BC의 길이는 6이라고 주어져 있고 코사인의 B의 값은 3분의 2예요. B는 예각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어서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BP의 제곱에다가 선분 C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어떤 그 값에 대해서 삼각형 APC의 넓이를 구하는 게내 목표야. 이렇게 써놓고 그림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가 3인 거, BC의 길이가 6인 거, 그리고 각에 대한 정보가,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BP의 길이의 제곱과 CP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뭐를 우선 찾아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3과 6이 주어져 있어. 코사인의 값은 하나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뭐를 찾아내야지만 뭔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야지만 그 값에 대한 뭔가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보니까 C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한번 얘를 X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왜 얘를 X라고 놨냐면 난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6이라고 놓으면 우리는 CP의 길이는 충분히 계산을 할수 있는데 더 좋은 건 CP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BP의 길이의 제곱은 X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CP의 길이의 제곱은 바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X에다가 코사인 B 3분의 2가 되는데 얘가 최소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이거 써볼게요. 2x 제곱이죠? 마이너스 8x 더하기

더하기 36이라는 x에 관한 2차 함수의 모습입니다. x에 관한 2차 함수가 언제 최소가 되니? 라는 거야. 물론 다만 x는 뭐보다는 커야 될 거야? 0보다는 커야 될 거야. 자, x가 0보다 클때 언제 최소니? 라는 거야. 언제 최소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이거 다른 방법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36이 없다라고 보고 우리는 2x로 묶어내면 x 빼기 4 더하기 36이라고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36이 없다라고 보면 x축과 0과 4에서 만나요. x축과 0과 4에서 만나는데 얘를 y축으로 36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야. 물론 완전제곱식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기준을 y는 36으로 두고 여기를 0, 여기를 4라고 두고 최고차에 대해서 양수니까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무조건 0과 4의 가장 가운데 2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얼마일 때가 최소야? x가 2일 때 최소인 거야. 최소일 때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최소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언제 최소니? 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 2일 때 최소가 돼요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나뭐 궁금하냐면 삼각형 APC야. 어디가 궁금한 거냐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어떻게 구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또 와, 어떻게 하지? 막이 길이 구해야 되나? 이 각에 대한 사인의 값 구해야 되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이 성질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우리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할수 있겠지. 왜? 얘가 3이고 얘가 6이라 이 각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강색 삼각형이랑 커다란 삼각형을 비교해 보면 누구를 공유하고 있냐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삼각형은 뭐가 같게? 높이가 같게. 높이가 같다 보니까 커다란 삼각형이랑 빨강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 관계는 3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3분의 1을 해주면 내가 구하려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정보들을 좀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b에 대한 뭐만 주어져 있냐면 코사인의 값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인 b부터 다음 단계에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양의 값을 가질 거고 1 마이너스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었습니다. 근호안이 얼마예요? 그래서 9분의 5가 되었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루트 5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에다가 3분의 루트 5를 하면 커다란 삼각형인데 나는 그중에 2대 1, 즉세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싶어.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약분만 해볼게요. 얘랑 약분되고, 얘랑 약분되는데, 얘랑도 약분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더 그려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쓰면 플러스 4가 되겠지? 빼기 4인데 뭐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완전제곱식으로 쓰려면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니까 x가 2일 때가 최소인 게 맞아요. 두 번째, 이 우리가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얘를 공유하는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는요. 뭐가 똑같다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커다란 삼각형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 커다란 삼각형은 다 뭐는 똑같은 상황이야? 높이는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넓이의 비율 관계는 결국 밑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팁으로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내신 고득점 문제 30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하나하나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공부하는 게 벅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잘 해결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 이제 통계 파트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문제랑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었죠. 그래서 이선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고 강의 들으실 텐데 아마 기존에 있던 확률 파트나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 그냥 기본적인 내신 빈출 파트 문항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여기는 아이디어적으로 막 엄청 복잡하거나 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그냥 시간만 좀 투자하면 다 맞출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갖고 풀면 시험장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해 볼게요. 요겁니다. 아, 로봇 공학이에요. 로봇 공학. 뭐 너무 많죠. 요즘 로봇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차가운 금속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는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공학과에 아니면 뭐 로봇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이제 내가 나중에 로봇이라는 어떤 기계의 제작에 일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코딩이라던가 아니면 AI 관련된 그런 학과들이 또 한창 떴었는데요. 요즘은 또 로봇 자체적인 학과들도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로봇 관련된 데는 당연히 확률과 통계가 많이 사용될 것 같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뭐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딥러닝. 그죠? 이 딥러닝을 통해 로봇 자체에 이제 생성형 AI를 이 로봇에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는 내가 글을 써서 어떻게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였다면 이제 이걸 실제 실물의 형태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거운 걸 들어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인간들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 뒤에는 다양한 활용성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불을 끈다거나 아니면 위급한 현장에 먼저 가서 상황을 살펴본다거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건 학습이에요, 학습. 근데 딥러닝.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분류가 되고요. 그 안에서 또 학습이 되면서 각각에 대한 그 체계들을 잡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걸 정리하는 통계적인 이론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수학을 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과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과가 아님에도 내가 이쪽 관심이 있다. 그럼 수학을 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이제 바쁘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한번 바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상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6 이하의 자연수이고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이선 확률 변수는 내가 딱딱 정해져 있는 x 값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함수에서는 보통 정의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역에 대한 걸 여기에 넣어서 확률을 꺼내는 거다. 괜찮죠?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x 빼기 5와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얘가 0보다 작더라. 괜찮아? 그럼 x는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는 거죠? 1과 5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있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산에서는 여기에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K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죠. 그럼 저 K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모든 그 확률들의 합은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이걸 대입해서 하나씩 구해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K에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5가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고요. 자, 그러면 1을 넣었을 때에다 그 다음에 얘가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6을 넣게 되면 얼마예요? 6, 2분의 12가 될 거야. 그지? 그럼 2분의 12에서 2분의 7을 빼니까 얼마?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곱하면 똑같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두 배를 그냥 해주자.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거 보였고요. 그 다음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K에 2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제곱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 5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넣어보자. 2분의 10이야. 그럼 2분의 10 빼기 2분의 7이야. 2분의 3이죠? 똑같아. 얘도 두 배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얘는 3, 4에 대한 것도 당연히 똑같을 거라는 게 예측이 되시죠? 그래서 3을 넣습니다. 2분의 6을 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겠다. 얘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이 돼야 된다고요. 자, 처리합니다. 얘는 4분의 4분의 4분의가 될 거고,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그냥 2분의로 처리를 해줄게요. 그럼 2분의, 얘는 제곱하면 25니까 25K가 될 거고요. 더하기. 얘도 4였는데 약분해서 2만 남아요. 그럼 얘는 2분의 9K가 될 거고요. 더하기. 요것도 4인데 요거 약분될 거야. 그러니까 2분의 K가 될 겁니다. 야, K들만 다 더해볼까요? 그럼 얼마야? 여기 12고 요거니까 35 K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2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얼마? 2가 되겠다. K는 얼마 나와요? 그럼 35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K 구하는데도 지금 이러한 연산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산환율 변수에서 2점짜리 빼고요. 3점짜리에서는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치고는 투자하는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 2, 3, 4. 그래서 X는 2에 대한 것과 3에 대한 것과 4에 대한 걸 구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건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우리가 하나씩 넣어서 나온 결과값들이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2를 넣었을 때에 대한 거거든요. 그게 두 개가 있을 때야.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활용을 해도 괜찮고요. 요거 2만 빼면 K 곱하기 4분의 9에 해당하는 게 2일 때의 확률이었잖아. 그지? 요거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온전히 한번 써볼까요? P의 X는 X. 자, K 값이 얼마냐면 35분의 2가 될 겁니다.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이 되겠다. 2를 집어넣을게요. 2 넣게 되면 2분의 4가 될 거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4분의 9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35분의 2가 되겠구나. 더하기. 자, 35분의 2가 있겠고요. 그 다음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2분의 6이었겠죠? 그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지? 4분의 1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 4에 해당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3과 4가 똑같은 결과값을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35분의 2에 4분의 1 이렇게 오겠다. 됐습니까? 약분해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요거는 9, 1, 1이니까 위에는 11이 올 거고요. 밑에는 35 곱하기 2니까 얼마? 7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저 부분에 대한 X 값들의 확률은 70분의 1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3번으로 갑니다. 이산환율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요. 아까,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 X에서 미지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대부분 평균과 분산을 활용할 때다. 제가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의 공식을 따로 개념 포인트에서 설명은 안 했지만,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E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곱한 거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값, xi. 그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값, p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시그마로 주로 표현을 해야 되냐? 우리가 물론 확률과 통계가 지금 대수 파트에 있는 거하고, 동시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를 배우기 전이면, 요 내용을

을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서에 시그마라는 게 나오진 않아요. 왜? 위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대수하고 확률을 같이 배우고요. 어떤 학교는 대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내가 시그마라는 걸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가끔 가다가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수능 같은 경우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배 수능에서는요, 시그마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왜? 어차피 수능은 내가 예전 교육과정으로는 수원, 수투를 다 이수해야지만 선택 과목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수능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출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곱한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VX는 어떻게 해요? X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요, 근호를 씌우면 끝나요. 자, 특히 분산 같은 경우에 제가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 그건 특수한 케이스일 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라, 그게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는 요 VX를 구하여라.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괜찮아? 일단, 여기에서 B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여기 얼마예요? 12분의 6이고요. 얘 12분의 1이고요. 12분의 2가 될 겁니다. 3, 9가 될 거야. 그럼 여기 얼마? 12분의 3이 될 겁니다. 약분하면 4분의 1.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분산을 구할 때나 표준 편차를 구할 때도요. 어차피 확률 변수하고 확률들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통분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약분을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분된 것도 어차피 거꾸로 돌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표를 채웠고요. 평균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을 이용해서 A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한번 해볼게요. 자, 통분한 상태로 갈 겁니다. 요거 0이니까 무시하세요. 요거 얼마예요? 3이야. 요거 얼마예요? 3이야. 요거 2A야. 이 결과가 얼마래요? 2래요. 자, 요거 처리하면 6 더하기 2A가 될 거고요. 24가 됩니다. 2A는 얼마예요? 요거 넘어가니까 18이 되고요. A 얼마야? 그러면 9가 될 겁니다. 괜찮아? 아, 값이 확 커졌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분산을 또 구하래요. 그럼 분산은 어차피 평균 구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얘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X제곱을 이 위에다가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하면 0, 1, 9, 81 이렇게 해놓고요. X제곱이다. 괜찮아? 그럼 얘도 바로 그냥 처리를 할게요. 12분의 0은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요거 처리하게 되면 3이야. 요거 처리하면 9예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162가 나와요. 됐어? 얘 12이에요. 그럼 이렇게 더하니까 174가 되겠다. 괜찮지? 그러면 12분의 174를 먼저 좀 약분을 할게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얘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게좀더 좋아요. 2로 약분하게 됐을 때 얼마?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이 될 거고 7이 되겠다. 이렇게. 그럼 6분의 87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근데 평균이 4였어요. 그러면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24. 이런 식으로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게 4였으니까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얼마야? 그럼 6분의 63인가요? 이렇게. 대체 약분이 가능합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3으로 하면 2분의 2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됐죠? 공식 그냥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다. 4번. 우리 모의고사는 100분이지만 내신은 50분이잖아요. 50분 동안에 이 파트에 있는 문제들이 이한 문제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건 좀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X가 가지는 값이 12이하의 자연수고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진량 함수가 다음과 같더라.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요. 마이너스 1의 X제곱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얘는 부호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 홀수일 때는 뭐? 마이너스 1. 짝수일 때는 1.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하는 기호구나라고 생각해도 좀 받아들이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일단 평균이 나왔는데 이 평균 구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 A, B라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건요 값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의 합이 얼마

뭐더라? 1이더라. 자, 여기다 이제 넣을 겁니다. 1대를 넣게 되면요. 이렇게 돼. A 더하기. 요거 홀수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한 번에 그냥 쓸게요. 빼기 B가 되더라. 자, 요게 X는 1일 때의 확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X는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똑같아. A가 똑같고요. 여기가 2가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냥 플러스 B예요. 됐지? 그럼 이제 규칙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 다음 뭐예요? A 빼기 B. 그 다음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쭉 가겠다. 이렇게. A가 몇개 있어요? 그러면 A는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대로 나오면 되겠구나. 10 곱하기 A가 될 겁니다. 10개를 넣을 거거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니까 두 개씩 다 0이 돼버리죠. 소고가 돼. 그러니 그냥 10A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구나. 요것부터 처리합니다. 그럼 A 얼마예요? 10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 조건이 또 있죠. 평균이 얼마래? 5분의 28이래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평균 값을 계산을 할 건데, 잘 보세요. X는 1일 때에 대한 확률이 이거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요 옆에다가 이 식을 조금 활용을 해볼 건데, 1일 때에 대한 확률과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 곱하기가 되면 되고요. 여기는 2 곱하기가 되면 되고, 여기 얼마? 3 곱하기가 되면 돼. 그 다음 얘는 4 곱하기가 되면 될 거야. 알겠지? 자, 끝까지 한번 써보긴 할게요. 10 곱하기 얼마? A에 짝수일 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얘들 다 더한 값이 5분의 28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A는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걸로 다 묶을 수가 있잖아.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를 다 묶어요.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10까지 묶고요. 그리고 A라는 값이 올 겁니다. 어차피 10분의 1은 좀 이따가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 B를 봐야 되는데, B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B에 2B였으니까 요거 두 개만 묶어봐요. 얼마야? B야. 마이너스 3B에 4B예요. 요거 묶으면 얼마야? B야. 두 개씩에서 B 하나가 떨어지는구나. 그죠? 두 개에서 B 하나? 두 개에서 B 하나. 그 다음 것도 B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B 몇개 나오겠어요? 다섯 개. 그러니까 더하기 다섯 개 곱하기 B가 될 겁니다. 이게 얼마 나와야 된대요? 5분의 28. 괜찮지? 요거 얼마예요? 요거 이제 가우스가 뭐 되게 빨리 풀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55야. 55A에다가, 그 다음에 A까지 곱해요. 그럼 55A 곱하기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2분의 11 더하기 5B는 5분의 28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5B는 5분의 28에서 빼기 2분의 11을 할 거니까 10으로 통분해요. 그럼 얘는 56이야. 빼기 55가 되나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친구 빼게 되면 1이 나올 거니까 10분의 1이고요. 그리고 B라는 게또 옮겨져야 되잖아. 따라서 B 얼마야? 50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5가 이제 넘어와서. 그럼 문제에 원하는 거는 b분의 a야. 그럼 50분의 1. 분의 a 값 10분의 1이었죠? 번분수 계산하면 답은 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계산이 좀한 문항 한 문항마다 다 조금씩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난도라서 시간을 좀 길게 한게 없잖아 있기는 한데, 뭐, 대신에 충분히 나올 여지는 있기 때문에 5번으로 갑니다. 확률변수 X에 대하여 평균의 값이 자연수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에 대한 평균과 5 곱하기 2X 더하기 6이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 꽤 많지 않을까요? 왜? X제곱에 대한 평균과 평균에 대한 그 관계는 분산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활용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V의 3x 빼기 1은 우리 공식, 참고로 평균에 AX 더하기 B는 어떻게 되죠? A에 EX 더하기 B가 되고요. V에 AX 더하기 B더라. 얘는 어떻게 돼요? 계수만 중요해. A제곱. V,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의 AX 더하기 B라는 값은 어차피 여기에 근호 씌우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A의 시그마 X가 되겠다. 근데 이때 A 값은 절대 값을 씌워서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면 v의 3x 빼기 1은 9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v의 x가 되는 거야. 이 값의 최댓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우리가 vx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x제곱의 평균 빼기 뭐? 평균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최댓값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요걸 구해야 되거든? 9라는 건 어차피 나중에 곱해주는 거고, 이 안에 게 중요한 거니까, 얘를요, 이걸 통해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식이잖아. 따라서 저 식에 대한 걸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정리하면 돼요. 얘가 2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막,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얘를 만약에 문자 A라고 둔다면 요 EX는 그냥 B예요.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문자를 하나로 처리해서 내가 구해야지 편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X의 제곱에 대한 값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얼마에 5에 2에 X 플러스 6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빼기 뭐가 있어? EX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식을 갖고 다니기가 너무 좀 거추장스럽죠? 그러니까 요식 자체를 EX를 그냥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됐어요? 마이너스를 묶어요.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6에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구한 이유가 뭘까요? 최댓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위로 부르긴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이때 t축에 대하여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그러면 최댓값은 어디에서 나와요? 9는 나중에 곱해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게 최대면 되는 거야. 이 값이. 어디에서? 요 값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값을 여기에 넣어서 내가 구하면 되겠는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 평균의 값이 뭐래요? 자연수래요, 자연수. 그럼 이 자연수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할까? 마이너스 1부터 6 사이에서 최대가 되는 건요 중앙. 그러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5가 될 거거든요, 원래? 근데 얘는 무슨 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보다 살짝 작은, 얘보다 살짝 큰 2.5에 해당하는 거니까 3에 대한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괜찮죠? 왜? 우리가 지금 뭘로 접근을 했어? EX에 대한 걸로 접근을 했잖아. 그럼 여기다 넣습니다.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이 친구는 3을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3을 한번 넣어볼게요. 얼마 나와요? 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야? 1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곱해야 돼? 9를 곱해야 돼. 따라서 12에 9 곱할 거니까 10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문제에는요, 쓸데없는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들에서. 수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발췌독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딱딱 뽑아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수학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쓰지 않아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건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만약에 제시된 조건을 하나 정도 빼먹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걸 바탕으로 오답을 좀 찾아내시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이렇게 처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두 확률 변수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x 빼기 2y 더하기 6이고요. 그 다음에 2x, 2y제곱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XY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떤 거 편한 걸로 바꿔야 되겠죠? 제일 편한 건 뭐야? X는 이거 넘겨요. 2Y 빼기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파생되는 식들을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2의 X는 그냥 여기다가 씌우면 되잖아. 그냥 바로 할게요. 2의 2Y 빼기 얼마다?
6이더라. 그치?

자, 분산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VX는요, 얘는 V에 EY 빼기 6이 될 건데, 요 안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건 2야. 거기에 제곱. 따라서 얘는 4에 VY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요 안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식을 찾으면 되겠구나. 자, 요거 보니까 EX는 2고요. 얘는 EY 제곱은 24래요. X에 대한 평균을 이용한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Y하고의 관계식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당연히 뭐를 먼저 구해야 돼? VY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VY는 Y제곱에 대한 평균에서요. 뭘 빼야 돼요? Y의 평균. 의 제곱을 빼줘야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하나하나 넣어서 값을 구할 거예요. 이 친구는 24가 될 거고요. 빼기. EY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EX가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니까 넘어가요. 얼마? 8이 될 거고, 2에 2y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 4가 될 거예요. 2에 y가.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16. 얘는 8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vy를 바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밑에 잠깐 보니까 얘 뭐예요? vx를 구하래. 그럼 여기에서 또 나오잖아요. vx는 4 곱하기 vy니까 8 곱하기 4를 해주면 얘가 vx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또 맞은편에 있는 거. 요거. ey값. ey값은 아까 구했네. ey가 얼마였어요? 4였죠? 그러니까 4 더하기. 요거 곱한 거 32를 할 거니까 얼마 나와요? 36이 나오게 되겠다. 됐죠? 그래서 관계식이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쭉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X와 Y에 대한 것들의 관계식을 먼저 써놓고 시작하면 오히려 찾기가 수월해질 수 있어요. 대부분은 분산이랑 평균에 대한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요. 6번까지 해봤고요. 7번으로 갑니다. 당첨제비 4개가 포함된 9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뽑는데요. 뽑힌 당첨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자,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를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실생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시작점이 중요해. 근데 제가 통계 핵심 포인트에서 짚을 때, 뭐부터 썼죠? 판수할 때? 확률 변수 쓴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눠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포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란 얘기야? 확률 변수란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거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함수든 아니면 그 함수와 표와 관계든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당첨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그럼 상황이 어때? 당첨제비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아닌 게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아요? 세 개를 뽑아. 그러면 이세 개에 당첨제비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X값이 당첨제비인데 0도 가능하구나. X 중에서만 세개 뽑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 한 개도 가능하구나. 두 개도 가능하구나. 몇 개? 세 개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리거든요. X, P, 0, 1, 2, 3. 토탈 1 하시면 돼요. 첫 번째, 0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9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3개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당첨제비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돼. 요거 안 나와야 돼. 당첨제비 아닌 거에서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다 나와야 돼. OC3. 자, 얘는 9C3이 될 거고요. 당첨제비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첨제비 4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 나오고 아닌 거 중에 몇개 나와야 돼요? 2개. 그 다음, 9개 중에 3개 나와야 되고요. 4개 중에 몇개 나와요? 2개, 5개 중에 1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9개 중에 3개가 나와야 되고, 얘는 4개 중에 3개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나오면 안 되겠죠. 왜? 내가 뽑는 거 전체가 3개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 여러분들이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얘는 9, 8, 7, 3, 2, 1.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얼마예요? 84가 될 겁니다. 그죠? 84. 분해. 자, 요거에 대한 거 10개입니다.

지금 이거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더하기. 그 다음 얘는 10이고 얘는 4니까 40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6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건 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이고요.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에서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대로 표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확률들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 더하기 2가 3보다 작거나 같고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더라. 마이너스 2 처리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5가 있겠고, x가 있겠고요. 그 다음 1 이렇게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요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확률 변수가 0, 1, 2, 3밖에 없잖아. 그리고 등호 들어간 거 확인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럼 얼마야? 0, 1밖에 없겠다. 왼쪽에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0에 해당하는 것과 1에 해당하는 거니까 84분의 요거 두 개겠죠? 50이야. 얼마예요? 그러면 42분의 얼마? 25가 되겠다. 이렇게. 뭐 마지막에 확률 구하는 건 별거 아니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얘를 찾는 거다.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들도 확률 변수가 중요해요. 확률 변수. 어렵게 나옵니다. 확률 변수 구하는 것 자체가. 7번이었고요. 8번으로 갑니다. 각 면에 11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두번 던진대요. 윗면에 나온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아까 말했잖아.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윗면에 나온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잘안 읽고 그냥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이 확률 변수겠거니? 라고 하면 문제 자체가 잘못되잖아. 뭐를? 합을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 윗면에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윗면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합이 달라지겠죠? 그것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x의 값이 가능한 것. 제일 작은 것부터 가능할 거 아니야. 얼마? 1, 2.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1, 2. 얼마? 3이야. 그 다음 1, 3이 있겠다. 얼마야? 4야, 4. 그 다음으로 이제 1 말고 작은 숫자 2가 있겠죠? 그럼 2부터 출발해야 돼요. 얘가 하나의 주사위에서 2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주사위에서 2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요거에 그두번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던졌을 때 2가 나오고, 그 다음 던졌을 때 2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률 변수는 4가 되겠구나. 자, 그 다음 2, 3이 있겠다. 그래서 얘는 5도 가능해요. 자, 그럼 2로 시작하는 건 끝났어요. 그 다음은 뭐야? 3? 3도 가능합니다. 착각하기 쉬운 게, 여기 선생님 3이 하나인데 어떻게 3이 두 개가 더해지나요? 아까 말했지만, 두번 던져. 그러니까 3, 3도 가능한 거야. 6이 가능합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뒷파트에서, 요런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는데, 이건 순서상으로 적어 놓으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는지 한번 볼게요. 2에 해당하는 걸 여기 밑에다가 적고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얘는 1, 1이구나. 괜찮아? 자, 그 다음 3을 적습니다. 3 적는 건 1과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1, 2가 있겠고, 2, 1이 있겠구나. 이렇게. 두 번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구별되어 있는 거야. 얘는요, 4가 나옵니다. 요 4가 조금 많겠지만, 1, 3이 있겠고, 2, 2가 있겠고요. 3, 1이 이렇게 있겠구나. 괜찮지? 자, 그 다음 5가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5 나오는 건 아까 얼마였었죠? 1, 3에서는 절대 안 나오잖아. 뭐가 있어? 2, 3. 그 다음 3, 2가 있겠다. 그 다음 6이 되는 건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3, 3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토탈 합계 1이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1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에 대한 확률, 뭐 여기다 적을까요? 일단 x는 1이 나온다. 여기에서의 x는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확률 변수 그냥 y라고 하겠습니다. y는 1에 대한 거 얼마예요? 요거 111이야. 6개 중에 111. 얼마? 2분의 1. 피해 y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던졌을 때 나오는 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두 개잖아. 6개 중에 두 개. 얼마? 3분의 1. p의 y는 3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6개 중에 하나야. 6분의 1. 이렇게 되겠구나. 됐죠? 자, 하나씩 채웁니다. 요게 되는 건 얼마? 4분의 1이겠죠.

그렇구나. 얘는 1, 2와 2, 1.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곱하기 2 해주면 편하겠죠? 요거 두개 곱해요. 6분의 1이네? 그럼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니까 얼마? 3분의 1이구나. 4가 되는 건 1, 3이에요. 그러면 12분의 1입니다. 그러면 12분의 1에다가 그거 두 개니까 12분의 2를 하고 더하기도 필요해. 2가 두 번이야. 얼마? 9분의 1이야. 그 다음 5가 되는 건요.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얼마? 18분의 1인데 그게 두 개가 있겠다. 얘는 3, 3이니까 얼마예요? 36분의 1이죠.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찾자. 어차피, 해당하는 것만 찾는 게 효율적이잖아.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라고 하는 건 x 빼기 3과 x 더하기 2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친구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x 값은 3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요 안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확률 변수는 당연히 2하고 3이겠죠? 그럼 4분의 1 더하기 얼마? 3분의 1이야. 다행이네. 그죠? 요거 뒤에 건 필요도 없었어, 사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얼마? 12분의 7이 되겠구나.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8번.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했던 건 주사위의 눈의 개수가 달랐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확률들을 따로따로 구해주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던졌을 때에 대한 기본적인 확률 변수를 X라고 많이 하지만 여기선 문제에서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X는 1, X는 2에 대한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문자를 바꿔야 돼. 뭐 Y가 됐든 뭐 다른 게 됐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표본 평균 파트에서 또 나와요. 요런 형태들. 9번.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의 배수는 36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확률로 따지면 3분의 2가 될 겁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계속 던진대요.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그럼 3분의 1이야.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멈춘다. 집요하죠. 3의 배수가 나올 때까지 던진다는 거야. 이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최대 몇 번까지만 한대요? 5번까지만 한대요. 근데 이 문구 해석 잘 하셔야 돼. 5번까지 한다는 거는요, 5번까지 갔어. 근데 내가 5번째 때 3의 배수가 나오면 뭐 당연히 게임의 룰대로 멈추는 건데, 3의 배수가 안 나와도요,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돼. 그러면 5번까지 한다는 건 내가 5번째 땐 뭐가 나와도 오케이. 그럼 확률은 얼마예요? 1이야. 뭐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알겠지? 자, 이 시행을 한번 한대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가 한 번의 시행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요렇게 하자. 그럼 뭐 해야 돼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구해야 돼. 아니, 한번 던지겠지? 아예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X. 됐습니까? 그러면 요 x 값이 되는 거 얼마부터 가능해요? 1.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주사위를 한번 던졌대. 시행해서 내가 최대 5번까지 던질 각오로 하고 내가 주사위를 던져요. 던졌더니 바로 뭐가 나온 거야? 3의 배수가 나온 거야. 게임 끝. 그죠? 이게 확률 변수 1짜리인 거예요. 그 다음 확률 변수 2짜리, 3짜리, 4짜리, 5짜리가 가능하겠구나. 자, 그럼 각각에 대한 확률들이 나와야 되겠죠. 얘는 뭐야? 처음에 딱 하자마자 운 좋게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1이라는 거야. 주사위 던지는 횟수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한다는 건 멈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멈추는 건 뭐밖에 없어요? 3의 배수. 그러니까 이거 얼마? 3분의 1이 되겠죠. 얘는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까지 간 겁니다. 근데 운 좋게 두 번째 때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3분의 2고요. 그 다음 3분의 1이 될 겁니다. 얘는요, 3분의 2짜리가 몇 번? 두번 오고요. 3분의 1짜리가 한번 오면 되고요. 그잖아. 실패, 실패, 성공. 얘는 실패가 몇 번? 세 번. 성공이 마지막 한번 온다.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은근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패를 내가 몇번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까지 간 거야? 네 번을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네 번을 했고요. 마지막은, 야, 너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 나 여기에서 그냥 게임 마무리 할 거거든? 곱하기 1입니다. 가능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 자체가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계산하면 3분의 1일 거고요. 요거는 9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거 약분할 거니까 얼마? 9분의 4가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3의 4제곱이니까 얼마예요? 81분의. 그다음 얘는 8이니까 8, 4, 32가 되겠구나. 그죠? 자, 그다음 여기 있는 건 81분의 16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80 이렇게 오면 되겠다. 자, 뭘로 통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81로 하면 좋겠다. 첫 번째 거 얼마가 곱해져요? 27이 곱해질 거고요. 그다음 36이고요. 그다음 36이고요. 그다음 요거랑 요거랑 그냥 한 번에 더 할게요. 얼마? 11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요거 두개 더하니까 72가 될 거고 요거 더하니까 99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12 더하기 99를 할 거니까요. 이렇게 돼서 얼마? 211이다. 따라서 얘는 81분의 211이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 마지막입니다. 요 마지막. 여기에 대한 걸 3분의 1이라고 곱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안타를 칠 확률이 20%고요. 그다음에 안타를 치면 6점을 얻고 안타를 치지 못하면 1점을 얻는 게임이 있더라. 이 게임을 2회하여 얻는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합이래요, 합.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점수들에 대한 구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몇 번을 한다고 했지? 두 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6점을 얻거나 아니면 1점을 얻는 거잖아. 그러면 1점, 1점이 있겠고요. 그다음 1점, 6점이 있겠다. 요건 이제 순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건 확률 계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하죠? 6점, 6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x에 대한 값 이렇게 세개 해주시면 됩니다. x 값은요 얼마? 요거 두개더할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다음 이렇게 두개더할 거예요. 얼마? 7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개더할 거니까 얼마예요? 12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확률. 1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건 안타를 치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러면 안타를 치는 게 20%니까 5분의 1이 안타를 치는 거고요. 5분의 4가 안타를 못 친다. 그럼 두개다못 쳐야 돼. 요거는. 얼마? 25분의 16이 돼야 돼요. 얘는 25분에는 똑같은데요. 요렇게 곱해서 4, 요렇게 곱해서 4가 될 거니까 8이야. 25분에 얘는 5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거의 바탕으로 해서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그러면 평균은 요거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이전에 x제곱이 더 중요하잖아. 4, 49, 그 다음에 얘는 144가 될 겁니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굉장하죠?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얼마예요? 25분에. 요렇게 곱해야 됩니다. x제곱에 대한 거니까 얼마? 6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해요. 그럼 49 곱하기 8을 해야 돼. 39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92가 돼. 그 다음에 또 144랑 1이랑 곱해요. 그래서 얼마야? 144가 될 거야. 또 평균을 구해줍니다. 평균은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여기다가 일단. 자, 여기 있는 건 25분의 32가 될 거고요. 7, 8에 56 더하기 12가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더하면 얼마예요? 44가 됩니다. 더하기 56일 거니까, 요건 얼마? 100이겠구나. 아, 얘는 25분의 100이니까 다행히 얼마?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4란 얘기이기 때문에 요걸 제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6이 돼야 돼. 근데 이 16은 어차피 여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처리를 합니다. 얘다 더해볼게요. 64에다 144 더하니까 208에, 그 다음에 392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고 하나 더 올라가니까 600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102, 4개가 있을 거니까 4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24가 될 겁니다.

괜찮아? 다행히 얘를 통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24 빼기 얼마 하면 돼? 16 하면 되니까 결과값 얼마 나와요? 8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분산 평균 구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계산도 복잡하고요. 자, 11로 갑니다. 0112233이 각각 하나씩 적기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자, 꺼낸 두 공에 적힌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그럼 요 가능한 차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자. 두 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예요. 앞에 있던 문제는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꺼내는 그런 형태였잖아. 주사위였으니까 뭐 던지는 거였겠죠. 그럼 똑같은 게두번 나와도 돼. 얘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00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차로 가능한 건 0부터 가능할 겁니다. 왜? 11도 가능하고요. 22도 가능하고요. 33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또 가능한 차는 뭐예요? 1이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차가 가능한 게 2가 이렇게 있겠다. 대체 그 다음 2에 대한 건 3, 1 이렇게 알수 있겠지만 3과 0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3도 가능하더라. 괜찮아?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또 확률 분포표로 체크를 합니다. X가 있겠고 P가 있겠다. 자, 0이 되는 거 형태와 1이 되는 거, 2가 되는 거, 3이 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되는데 얘도 순서상으로 체크해 볼게요. 1, 1, 2, 2. 얘는 3, 3이 되면 됩니다. 괜찮지? 자, 1이 되는 거는요. 0, 1이 있겠고요. 1, 2가 있겠고요. 2, 3이 있겠다. 괜찮지? 그 다음 순서 바꾸는 거는 이제 나중에 확률 계산할 때 해주시면 되고요. 2가 되는 건 얼마가 있어요? 0, 2가 있겠고. 또 뭐가 있지? 1, 3이 있겠다. 됐습니까? 3이 되는 건 0과 3.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구나. 자, 각각에 대한 거 해봅니다. 111, 그러니까 11, 22, 33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가 전체 몇 개였었어요? 8개였잖아. 8개 중에 두 개를 뽑아요. 괜찮아? 그러면 1, 1, 요거 한 가지야. 1 더하기 2, 2, 몇 가지예요? 한 가지야. 그 다음 얘는 3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겠죠? 3개야. 괜찮니? 자, 그 다음 얘는 순서 바꿀 필요 없겠다. 어차피 동시니까 그냥 얘 확률 계산할 때도 이거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8개 중에 두 개를 뽑고요. 0, 1을 뽑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니까 두 개야. 2, 3을, 뭐, 1, 2를 먼저 뽑을까요? 1, 2. 그럼 2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냥 가능성만 따져가지고 경우에서 바로 구할 거예요. 4. 그 다음 2, 3이에요? 그럼 2개에다가 3개의 가능성이니까 몇 개? 6개다. 8, 12가 있겠고요. 0, 2를 하게 되면 얘는 2개고요. 그 다음에 1, 3이니까 얼마? 6개가 되겠다. 됐죠? 얘도.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 0, 3이에요. 그럼 0에다가 3, 3, 3이니까 얘는 3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1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기대값이니까 뭘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7, 8에 56, 2로 나누니까 28이 될 겁니다. 28분의 5가 되고요. 28분의 12가 되고요. 28분의 8이 되고요. 28분의 얼마?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평균, 28분의 x에 대한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지? 0이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9가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더하니까 28,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니까 30, 7이 되겠네요. 28분의. 됐습니까? 근데 요게 지금 뭐랑 곱해줘야 되는데? 56이다. 56 곱해. 됐어요? 그럼 얼마야? 74가 되겠고요. 거기에 얼마 더 해야 돼? 3을 더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7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되셨죠? 선생님이 이제 좀 시간을 좀 바쁘게 끌어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계산 과정이 각각 문제마다 길었고요. 여러분들 실수하기 딱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문제 접근해서 풀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푸는 문제들도요. 문항들이 다 하나하나 계산들이 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당하는 문제도 제가 뒤에 퀴즈로 준비했으니까요. 그거 풀어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 특강 내신 만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최근에 와서 느낀 건데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라고 하는 거. 왜냐면 노력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게 그냥 너무 고달프고 어려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더 들면 포기도 되게 빨라요. 뭔가 목표를 잡기도 어렵지만 목표를 세웠다가도 금세 포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어려워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는 일들 또 공부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내신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사회문화를 공부하잖아요. 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열심히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저 학교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시험범위 분명히 말해주고 또 서술형 나는 부분이 이 범위 내에서 서술형 범위까지도 말해주는데 그걸 진짜 정말 내가 완벽할 정도로 반복해서 진짜 주도 면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받느냐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물론 사회문화는 그래 할 만한 과목이니까 그렇게 했어. 내 수학은 영어는 국어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한번 훑어보긴 했는데 완벽하게 한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정말 빈틈없이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쯤 지금 여러분 시기에 그게 진짜 고달프고 힘든 건 알지만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해보시면 반드시 성과로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 네. 그래서 정말 기운내서 열심히 하세요. 예, 네,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안 한 걸 분명히 후회하거든. 오늘 이번 시간에 현대사회 문화 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문화 양상, 문화 양상이 뭐야? 문화의 모습인 거야. 현대사회의 문화의 모습은 현대사회 문화, 대중문화도 있고 한국문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를 주류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류문화가 우리 사회 지도층, 주류층이 누리는 거야. 이게 아니야. 그냥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야.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류 문화랑 대비해서 대다수가 아니야. 특정 영역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가 있거든. 이게 바로 하위 문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사촌 동생하고 친한 또 다른 만났는데 이제 막 서른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서른도 여러 문화에는 되게 그래 보이지. 근데 결혼을 일찍 해서 20대에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이제 몇 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떻게 우리는 결혼하고 남편이랑 술 먹고 등산 가고 뭐 이런 거거든. 결혼 이제 집순이라고 하길래 그럼 집에서 뭐 하고 노냐고 술 마시냐 그랬더니 술도 안 마신대. 그럼 집에서 뭐 하고 노냐고 그랬더니 릴스를 찍는다는 거야.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이 젊은 부부가 이제는 30대가 됐지만 20대 시절부터 해서 둘이 재밌게 막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 인스타에 보니까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와, 문화가 다르구나. 그 세대 문화랑 저희 남편하고 둘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상상이 안 됩니다. 해주지도 않을 거고. 예. 네. 그래서 그 세대끼리 누리는 문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다수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 물론 오늘날 이 SNS는 좀 보편 문화의 성격을 점점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암튼 어떤 특정 세대에서 누리는 거, 특정 지역에서 누리는 거 또는 특정 영역의 그들 집단에서 누리는 것을 바로 하위 문화라고 말합니다. 하위 문화는 질이 낮은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지? 내가 지금 하위 문화의 종류로서 특정 세대가 누리는 거, 특정 또는 지역에서 누리는 거, 그리고 이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 유형의 이 반문화,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하는 거죠.

역시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와 반문화의 관계 속에서 진짜 출제가 달랍니다. 이건 어디에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그럼 여러분 학교 시험도 이 셋,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의 반문화의 관계를 100% 물어볼 거라는 거지. 그치?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가 뭐야? 대중이 누리는 문화야. 그래서 대중문화가 있고, 대중문화를 정의할 때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 대중이 누리는 문화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정의를 하기도 해? 대중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다 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와 반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아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대중문화의 숨기는 역기능? 예, 네, 정도. 그 다음에 대중매체의 유형. 까지 해서 내신에서는 후보가 이제 여러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지. 하위문화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는데, 그중에 특히 반문화, 주류문화의 관계 속에서. 대중문화, 특히 숨기는 역기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어렵지 않게. 왜? 최근 수능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세 번째, 대중매체. 그래서 정보사회 매체가 있고, 바로 SNS. 재밌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나 지금 보니까 그냥 둘이, 그냥, 이 여행 가서도, 저희는 여행 가서 남편이랑 사진 찍고 이렇게 셀카 하나 찍고, 없어, 사진이. 둘이 셀카 하나. 서로 한 장씩 찍어주면 진짜, 요즘 이 커플들은 진짜 성의를 다해서 서로 찍어주잖아. 여기 중에 하나 걸리겠지 하고 두두두두두두 대충 찍어줍니다. 정말. 내가 이래? 아, 그래서 올릴 것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정보사회 매체가 있고, 그리고 산업사회 매체, TV, 라디오, 신문 같은 것들이 있죠. 그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 모의고사 수능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학교 시험이라면 나는 내겠다. 나는 내겠다. 그러면 하위 문화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이렇게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 그들끼리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류 문화가 대다수가 누리는 전체 문화라고 한다면, 얘는 부분 문화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해 볼까? 전체 사회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하위 문화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이거지. 전체가. 한국 문화가 전체 문화야. 그러면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면 얘가 하위 문화, 부분이잖아. 그런데 범위를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중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 일하면서 얘 공부하는 근로 청소년도 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와 그중에 근로 청소년 문화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얘가 전체 문화가 되고 얘가 또 거기에 하위 문화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 이렇게 하면 청소년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된다는 얘기야. 한 사회는 정말 수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역 문화도 있고 세대 문화도 있지만, 또는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끼리,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끼리 누리는 문화도 있을 수 있어. 또는 벽에 막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문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어. 정말 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다원화되면 다양한 관심사들이 생기겠고 더 많은 하위 문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문화의 다양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전체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한다.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게 하위 문화가 상대적으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주 노동자들끼리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하위 문화지만 그들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건 또 하위 문화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지? 또 하위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가져온다. 더 이쁘게 써보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네요. 예. 네. 가보겠습니다. 주류 문화에서는 누릴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들끼리 벽에 막 그림을 그림으로써 뭔가 주류 문화에서 해소되지 않는 뭔가를 해소하게 해주겠지. 또 전체 사회에 다양성, 역동성, 요것도 나오죠.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청소년 문화 또는 어떤 지역 문화를 가짐으로써 소속감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너무 오래된 세대지만 X세대로서. 제 X세대에 소속감이 있는 거야. 예. 우리는 그 시절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 X세대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정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뭐 영화도 한국 문화가 갑자기 촥, 예, 한국 문화를 촌스러워서 왜 봐? 라고 하다가 한국 문화 부흥기가 왔던 시기를 겪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상상이 안 되겠지만, 우리 시절에는 이 영화 잡지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영화 잡지 구독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다른, 뭔가 그런 약간, 예, 그런 소속감 같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의 창조 변화에 기여하고요. 서로 다른 하위 문화를 가진 집단 간의 뭐 그렇지 갈등을 초래하죠. 세대 문화 마찬가지잖아. 우리 세대와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 지역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류 문화에 저항하니까 갈등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위 문화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초래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유형 벌써 말로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적어보면 그 지역끼리 누리는 거. 지역끼리 누리는 거. 그래서 이게 지역 문화가 되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상추스. 아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문화였는데. 네. 머릿속에는 있는데. 두 번째,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돼 일정 범위의 연령층.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우리 세대에는 그때 갑자기 한국 문화가 막 이렇게, 한국 영화가 갑자기 막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영화 잡지를 구독하고, 그리고 그런 영화 토론 동아리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세대 문화야.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 범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반문화죠. 반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출제되는 것이, 그렇지, 미국의 히피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젊은이들이 정말 이 베트남에 가서 너무 많이 죽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주류 사회에 저항하는 성격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막 저항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현재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거야.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어. 평화가 아니라 전쟁 일변도로 가고 있어라고 하는 문제를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가볼게. 각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나와 있네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할수 없을 때 육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바퀴 달린 보드를 고안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예. 1950년대부터 이제 가볼까요? 1950년대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어. 일부 젊은이들끼리. 뭐겠어? 맞아. 하이문화야, 하이문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왔습니다. 70년대에서는 공격적인 스케이트보딩을 선보이는 팀이 등장을 했고, 펑크 록 음악과 결합을 해서 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형성된 거야. 기성세대의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 그래서 하위 문화인데, 역시 하위 문화이긴 한데 반문화적 성격이 생긴 거죠. 그쵸? 스케이트보더들은 공공장소에서 스케이트보딩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와 위험하고 난폭하다는 기성세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한 거죠. 저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던 것이고, 1990년대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스케이트 보드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소개돼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스케이트보드 패션의 유행, 스케이트보드 관련 TV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인기,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서 모든 세대가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 문화, 주류 문화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위 문화가 주인공인데 주류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하위 문화가 늘 고정적으로 하위 문화는 아니라는 거야.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가 다시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상대성인 거죠. 그래서 하위 문화 규정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볼까요? 각국의 A 집단은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닙니다. 이들은 주류 집단의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요. 자신들만의 신념에 따른 전통을 고수합니다. 그냥 키워드가 바로 나왔죠.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주류 사회의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는 안 다녀. 저항의 표시로. 바로 뭐예요? 그렇죠. 반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문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외국 젊은 층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상용화되었고, 이들에게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환경, 지역사회 유대감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여기도 이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유행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돼 있어?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맞아. 세대 문화지. 그치? 세대 문화로서 반문화나 세대 문화 모두 뭐야? 그렇지. 하위 문화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일부러 모아서 찾아가 주고 왔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다음도 보겠지만, 반문화를 포함한 하위 문화 등 하위 문화와 주류 문화는 대비되는 게 있죠. 그렇죠? 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공통점을 추론할 수 있거든. 벌써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위 문화, 반문화와 달리 주류 문화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어.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렸어. 하위 문화건, 반문화인 하위 문화건 또는 주류 문화건 간에 문화는 어떠냐면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라고 하는 전체 주류 문화를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형성, 역사를 배웠고 막 이러잖아. 또 어떤 지역 문화를 가짐으로써, 또제 세대 문화를 가짐으로써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라고 해야 돼요. 모두. 그래서 X. 반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지. 이것도 달리가 틀렸어. 하위 문화는 그들끼리 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끼리 누리는 하위 문화가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들끼리 누리는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히피 문화가 반문화잖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 전체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가지고 온 거지. 히피 패션, 그쵸? 그 다음에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 이것도 모두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어때?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X가 되는 거지. 주류 문화가 뭐야? 전체 문화야. 주류 문화가 전체 문화. 하위 문화가 뭐예요? 부분 문화야.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라고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는 완전 틀린 거지. 주류 문화는 어떻게 해야 돼? 대다수가 누려야 주류 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명절을 똑같이 지내고 그리고 김치를 먹고 이래야지 주류 문화지.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세대 문화, 어떤 반문화, 어떤 군인들의 문화 이걸 다 합친다고 주류 문화가 돼? 아니라고.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향유해야지만 주류 문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세개꼭 정말 자주 나온 선지니까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A국에 존재하는 음식 문화 요소가 나와 있는데 A국은 갑을 병, 세 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찾을 수가 있어. 무엇을? 여러분 보시면 A는 T 시계에 보면 갑을 병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돼? 전체 문화, 주류 문화가 되는 거야. 대다수가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B는 갑 지역에, C는 을 지역에, D는 병 지역에 이 음식 문화로서 지역 문화, 하위 문화가 되는 거지. 그치? 이제 T 플러스 1 시계에 가볼게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A는 다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있나? 그렇지, C입니다, C. C도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어. 따라서 주류 문화가 A, C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알 수가 있지. 이 C를 보세요. 예전에는 하위 문화지. 그런데 지금 뭐가 됐어? 주류 문화가 됐어. 이게 바로 상대성이야.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다. 하위 문화 규정의 상대성. 이때는 하위 문화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한번 채워볼까요? 네. T시기의 A는 A국에, A국이야, A국. A국에, 맞아, 주류 문화가 돼요. 그쵸?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 그 다음에 T 플러스 1시기의 B는, B 어딨어요, B? B는 갑 지역에서만 누리는 거네.
따라서 A국에서 보면 각 지역만 누리는 지역 문화, 하위 문화죠.

다음. TV 시기보다 T 플러스 1 시기에 음식 문화 요소가 많아요? 음식 문화 요소는 A, B, C, D 네 개야. 다. 그렇지. 얘네가 여기가 다 C를 같이 누리게 돼서 뭔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음식 문화 요소는 A, B, C, D 네 개, 네 개로 문화 요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것도 아, 이렇게 숙제가 될수 있구나. 다음 가보세요. T 시기보다 T 플러스 1 시기에 A국의 세 지역 간 음식 문화의 동질성이 강해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A만 똑같았어. 세 지역이. 근데 이제 A, C가 대다수가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동질성이 강하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모의고사나 수능특강에서 꽤 자주 나왔던 것이고,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딱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네모, 세모, 다이아몬드 문화가 있고요. 이 네모, 세모, 다이아몬드 문화가 이것만 보고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ABC가 주류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풀라는 거지? 라고 해. 하지만, 예, 바로 이거지. 이 네모 문화를 보세요. A자 B에 해당할 때 해. 그런데 세모 문화는요, A에만 해당돼.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왜? 여기 봐.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제일 처음에 한 거.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다? 반문화다. 따라서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네모 문화를 이렇게 두 가지에 표시를 한건 얘가 뭐? 반문화였던 거야. 얘가 반문화니까 반문화에 동그라미를 치면 반문화는 동시에 하위문화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두 가지야. 아, 그래서 C가 주류문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얘는 뭐겠어요? 그렇지. 얘는 얘가 주류문화고 둘 중에서 얘도 반문화면 안 되지. 둘다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 얘는 뭐지? 하위문화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하위문화입니다. 얘가 뭐예요? 반문화지. 그래서 얘는 반문화에 표시를 했더니 자동 하위문화 표시된 것이고, 얘는 반문화적 성격이 없으니까 X인데 얘는 근데 하위문화인가 봐. 뭔가 어떤 지역의 음식 문화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X라고 하셔야 되죠? 하위문화니까 주류문화 아니잖아. 이게 주류문화야. 주류문화면서 동시에 하위문화이실 수가 없는 거지.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은 모두 X이다. 그렇네요. 정답 1번이네요. A에 해당하는 문화는 B에도 해당한다. 아니지. B에 해당하는 문화는 A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세 번째. 한 사회에서 A에 해당하는 문화와 B에 해당, 이걸 합하면 얘가 된다. 방금 봤던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 아니야. 주류 문화는 대다수가 누려야 주류 문화야. 얘랑 얘를 합한다고 주류 문화가 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각국에서 다이아몬드 문화는, 이 다이아몬드 문화가 주류 문화네요. 향유하는 사람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하위 문화 향유 안 해요? 예. 네. 여러분 지금 주류 문화로 한국말 쓰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세대 문화 이런 건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죠. 틀렸습니다. 각국에서 세모 문화는 네모 문화와 달리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네. 교사 이제 문제 유형은 다 달리 이렇게 넣은 거예요. 교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담당한 주제에 따라 조사한 사례를 발표해 보세요. 라고 했고, 제일 아래 교사가 다 맞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모두 부합하는 사례를 잘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서 과거에 주류 문화와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성격을 지녔던 동그라미 문화가 A국 국민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역 문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던 반문화가 하위문화가 된 거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된 거죠. 그렇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됐다. 왜냐면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저항하는 성격이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문화가 된 거야. 그다음에 미국에서 과거에 전체적으로 공유했던 문화가, 전체적으로 공유했으니까 뭐겠어요? 주류 문화네요. 주류 문화가 노년층만 공유하는 문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문화가 된 거네요. 따라서 뭐가 된 거야?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된 겁니다. 병 보겠습니다. 세국에서 과거에 상류층만 즐겼던 문화예요. 뭐죠? 하위 문화가 모든 계층이 즐기는 주류 문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뭐냐면 상대성이 나타나 있네요. 반문화가 꼭 끝까지 반문화인 게 아니라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수 있고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쭉 나왔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갑이 발표한 사례를 통해 반문화가 시간이 흐르면 하위 문화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아요? 반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하고 있다. 맞죠? 이걸 진짜 이런 거는 정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네. 반문화가 뭔데요? 반문화도 하위 문화인데? 그렇잖아. 반문화가 시간이 흐르면 하위 문화로 변한 게 아니라 반문화인 하위 문화였다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로 변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예. 두 번째 가볼게요. 을은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한 거 맞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병의 발표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문화는 C국에서 전체 국민의 동질성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그렇지. 모든 계층이 누리는 거니까. 맞아요. 기억은 지역 문화는 니은 세대 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역 간 문화가 달라가지고 지역 갈등 초래할 수 있지. 세대 간 문화가 달라가지고 세대 간 갈등 초래할 수 있지. 반문화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갈등 초래할 수 있지. 그치?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렸지?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 하위 문화나 주류 문화 반문화는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도 되게 많고요.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해서 반문화, 주류 문화, 하위 문화예요. 동그라미국의 네모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 세모 문화에 대해서 학습한 후 교사가 제시한 확인 학습 과제와 학생 갑을의 수행 결과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디? 그렇지. 이 문제나 매우 흡사한 측면에 있습니다. 네. 다시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 일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C라고 둘다 말했어. 두 번째에는 얘는 네모, 얘는 두개 말했어. 얘는 네모, 얘는 세모 말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여기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둘이 다두 문항에 대해서 다른 응답을 했는데 여기 틀려버리면 어떻게 벌어져요? 둘다 이게 맞고 이게 맞는다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건 무조건 맞는 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둘 중에 한 명, 두 번째에도 둘 중에 한명 이렇게 맞아서 2점, 2점 되겠지. 그래서 세모 문화는 동그라미국에서 A, C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 C에 해당한대, 세모 문화가. C가 뭔데? C가 뭔지 어떻게 찾아? 주류 문화야, 반문화야, 하위 문화야? 다 문제를 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네모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 세모 문화 중에서 A에 해당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A는 뭔데? 그랬더니 얘는 네모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네모 다이아몬드, 세모 문화 중에서 여러분 진짜 찬찬히 보면서 이걸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념도 중요하지만 문제 유형을 그래서 문제 유형을 다 이게 자료 만들 때는 문제 유형을 다 다르게 똑같은 개념의 문제 유형을 다 다르게 이렇게 배치를 한 거거든. 그냥 배치한 게 아니란다. 네, 보시면 A와 B, 오 여러분 보세요.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이제 끝난 거죠.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건 바로 어떤 건 반문화니까 반문화는 동시에 하위 문화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여러분 여기 볼게요. 주류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합니다. 그럼 이 말은 A와 B 모두에 속한다. 그럼 얘네가 A 또는 B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C네. 그렇죠. 따라서 C가 주류 문화가 되고 주류 문화에 해당되는 거는 주류 문화에 해당되는 건 세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세모 문화가 주류 문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에.

얘가 틀린 거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맞는 거네. 왜냐하면 세모문화는 이미 뭐로? 세모문화는 C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A와 B 모두 해당하는 거 여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A와 B 모두 해당하는 건 네모문화입니다. A와 B 모두 해당하는 거. 그리고 A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B가 반문화고요. A가 하위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앞에서 봤던 거랑 사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A가 하위문화고 B가 반문화가 되면서 뭐가? 이 네모문화가 반문한 거야. 반문하면 동시에 하위문화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문화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있네. 얘는 어때? 반문화는 아니면서 하위문화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점, 여기 이 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에 해당하는 문화는 모두 B에도 해당한다. B에 해당하는 문화가 모두 A에 해당하는 거죠.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C는 A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건 뭐야? C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좀 무관하지? 그치? 하위문화, 반문화지. 네, 틀렸고. 동그라미 국에서 세모문화는, 여기 있네요. 세모문화는 주류문화입니다. 주류문화예요. 특정 집단 내에서만 틀린 거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국에서 다이아몬드 문화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그렇지. 반문화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 동그라미 국에서 네모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문화죠.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세모, 주류문화 향유 안 해? 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이제 대중문화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한번 가볼게요. 대중문화. 이렇게 있어. 대중문화는 뭐 어렵지 않죠. 예.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하여 대다수의 구성원인 바로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가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형성 배경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저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했으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수업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내신 잘 받아. 학교 수업 잘안 듣고 내신 잘 받은 사람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형성 배경, 이걸 만약 공부했다면, 얘 가지고도 서술형 낼 여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중문화가 만들어진 배경. 이 대중사회, 산업사회, 대중사회가 되기 전에는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 고급진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럼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한다고.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면서 경제적인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문화를 향유한다는 건 귀족, 양반, 그들의 특권과 같았었다고. 그런데 산업화되면서 대량 생산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죠. 우리 이제 사회 불평등 단원에서 볼 텐데,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 중산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지위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뭐의 도입으로? 보통선거의 도입으로. 보통선거가 뭐예요?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귀족은 아주 높은 정치적 뭔가 권한을 갖고, 또 양반은 그렇고, 일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모두가 1인 1표인 거야. 모두가 동등한 가치로. 1인 1표에, 누구나. 그러면서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대중 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활발하게 보급이 되죠.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건 TV,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입니다. 이 대중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정보를 막 전달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보급되게 되죠. 빠른 속도로. 마지막으로 의무 교육제도에 따라서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적 수준이 향상돼. 그래서 대중문화의 형성 배경하면 산업화, 보통선거의 확립, 또 그다음에 대중매체의 등장, 그리고 의무교육제도의 도입,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논

논술형 뭐 입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만약에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막 줄줄 쓰는 게 아니라 형성 배경에는 뭐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쓸수 있어야 돼. 뭐든 다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을 기반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순기는 오락 여가의 기회다. 그리고 대중 고급 문화를 대중화하여 문화의 민주주의. 예. 그래서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문화들을 대중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고급 문화의 대중화. 그다음에 그런데 역기능은 뭐냐면 문화의 상업성. 그러니까 문화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팔리게 해야 돼.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 그러자면 자극적이고, 예. 또 인기 있거나 또잘 팔리는 건 계속 그거 비슷한 게 확대 재생산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저하되더라. 그 밖에 지배층의 대중 조작의 수단이 되더라.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학생 간부가 대중매체 및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한 거예요. 에이, 엄청 이거 잘 썼습니다. 한번 해볼까? 인기 연예인의 드라마와 광고에서 입은 옷이나 착용한 장신구가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제 다 따라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 뭐가 나타나? 그치, 뭔가 획일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방송사나 신문사가 연예인 사생활 관련 소식을 주로 보도함으로써 뭘 가려?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적인 문제, 엄청 중요한 공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려고 일부러 뭔가 스캔들, 연예인 스캔들 그런 것들을 터트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대중 조작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 도중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제품 광고들이 계속 등장하죠. 예. 이게 상업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볼까요? 불륜, 폭력행위, 살인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접한 청소년들이 일탈적인 가치관을 갖거나 모방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미화하거나 그런 문제점도 있죠. 마지막, 외국인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한번 어쩌다 클릭한 거야. 그랬더니 맞춤형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같은 동영상만 보게 되어서 혐오 정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을 갖게 되는 거야. 알고리즘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그게 나오는 거죠. 아, 근데 그건 진짜 신기하고 신기하다기보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지? 쉽잖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비 조사한 사례와 정의 조사한 사례는 모두 대중문화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개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개성이 약화되겠지. 가비한 거. 정은요? 이건 뭐 개성 그런 문제가 아니지. 일탈에 대해서 이게 문제시되는 가치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 두 번째, 의리 조사한 사례와 무과 조사한 사례는 모두 대중매체가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 봐. 왜냐면 연예인 관련 사생활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처럼 이걸 막 계속 다루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혐오를 조장하는 것만 계속 띄워. 그래서 정답은 2번, 아,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의 조사한 사례는 의리 조사한 사례와 달리 대중매체가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이런 거 볼까? 병의 조사한 건 의리야말로 대중 조작인 거죠. 진짜 가려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고요. 정의 조사한 사례는 병의 조사한 사례와 달리 대중매체 및 대중문화가 갖는 상업성 문제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 상업성은 오히려 병에 나타나 있죠. 저 계속 광고, 상품 이런 것들 내보내니까. 틀렸고요. 무과 조사한 사례는 정의 조사한 사례와 달리 대중매체가 왜곡된 사고방식을 사회화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 왜곡된 사고방식을 계속 편견, 외국인에 대해서 그걸 갖게 하지. 여기는 안 그래? 불륜, 폭력행위, 살인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둘다 모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보시면 다음 문제

0: 문제 한번 봐보세요. 대중문화의 기능하고 나와 있고, 이게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 관련해서 나온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가볼 건데요. 이제 뭐냐면 대중매체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대중매체의 유형은 최근에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뭐 그닥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닌데, 학교 시험은 얘를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문제로 오히려 얘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 얘는 많이 없거든. 그래서 기출문제 좀 넣어놨고요.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이게 전통적인 매체 이랬어요. 얘가 바로 뭐야? 산업사의 매체가 되고, 산업사의 매체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 생산자하고 정보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정보를 생산하는 측이 전문가 집단이야. 그들이 정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산업사의 매체의 일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방향적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방향 매체. 그래서 정보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존재야. 그래서 수동적인. 그에 비해서 SNS, 뭐, 그 다음에 IPTV, 이런 것들은 여러분 원할 때막 텔레비전 프로그램 찾아서 보죠. 그쵸? 뉴 미디어가 됩니다. 여기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죠.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수 있죠. 여러분들, 뭐, 나도 될수 있는 거잖아. 다될수 있죠. 그쵸? 그리고 정보 소비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실시간 댓글 뭐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참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쌍방향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댓글이나 이런 걸막 참여하면서 보면 막 재밌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 누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해볼 만한지에 대해서 약간 멈칫하는 것 같아. 세대 문화 때문에 약간 이게, 왜냐면 우리의 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멈칫하게 되는, 그렇게 불특정 다수랑 같이 막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막 올린다고? 그건 아직 이제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수능특강 문제고요. 수능특강 문제 볼 건데, 그럼 아래 한번 봐보세요. 선지를 보시면 문화의 의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방향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요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은 과거에는요, 이렇게 뭐냐면 종이신문을 라디오 SNS 중에 하나다라고 아예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제가 학교에서 낸다면 요 정도까지도 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해보고, 귀족문화, 서민문화, 남성, 여성문화 등과 같이 분화되어 있었는데, 근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계급이나 성별 등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대중문화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의 시대가 성장하는 데에는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의 대중매체의 문화 생산 방식은 산업사회의 생산 방식. 이게 뭐예요? 산업사회는? 산업사회 하면 공장제 기계공업. 그렇지. 대량 생산. 그러니까 대중문화 하면 대량의,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긴 비슷비슷한 그런 또 성격도 있는 거야.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우리 이건 관료제, 탈관료제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문화의 획일화라고 하는 문제를 나온 거야. 똑같은 걸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면서. 그래서 대중문화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뉴미디어. 얘가 쌍방향 매체죠? 그쵸? 쌍방향 매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다 쌍방향이라고 썼죠? 저 일방향, 쌍방향은. 기역에서의 문화, 귀족 문화, 서민 문화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 귀족만 보고, 귀족이 막 하는 거니까 막 특별하고 막 그런 거 아닐까? 좁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족 문화에도 저 문화 안에는 뭐야?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양식입니다. 예. 귀족들은 어떻게 생활 양식을,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 양식을. 그래서 귀족 문화 할때저 문화도 넓은 의미로 쓰인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예요. 두 번째. 니은은 일방향 정보 전달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야. 틀렸어. 니을로 인해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을, 리을. 이렇게 고르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중매체 AC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나와 있고요. AB만의 공통점, AC만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각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여기 종이신문은 어떤 정보 전달해요? 시각 정보죠. 그쵸? 눈으로 보고. 라디오는요? 청각 정보죠. SNS는 어때? 보고, 듣고 다 하죠. 얘가 시청각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AB가 시각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AB네. AB 어떤 게 A인지 어떤 게 B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C를 찾았습니다. C가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라디오. 그래서 C는 라디오로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래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이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A가 이제 신문이라고 한다면, A가 신문이래요. 그러면 얘가 SNS겠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B는 C에 비해서 정보 복제 및 재가공이 용이하다. 맞아요? 맞죠. 이게 쌍방향 매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SNS에 올리는 정보들은 어때요? 기존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진짜 편집하거나 카드 뉴스로 만들거나 예, 쇼츠로 만들거나 이 쇼츠 다 재가공인 거잖아. 원래 원소스가 있고 이걸 잘라서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복제 및 재가공입니다. 용이하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는 AB에 비해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한 건 뉴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고, B가 SNS라고 한다면 여기 SNS예요. 그러면 A는 신문이 되겠네. 니은에 들어가는 거, 여기 니은. 다시 말하면 신문과 라디오의 공통점이야. 정보 전달과 정보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라디오는 그렇지. 라디오 청취하는 그 시간에. 10시에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할 때, 그때 탁 켜놓고 들었어야 됐어. 공부를 통안 했지, 틀어놓고 하느라고. 여러분, TV도 정보 전달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한일전, 야구한대. 아니, 야구하고 축구한대. 그몇 시에? 예, 사우디에서 한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그 시간에, 새벽 몇 시에, 뭐, 그때 딱 봐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정보 전달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성은 뭐 TV나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고 신문은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지. SNS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이 특징이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디오만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억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쌍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되지. 쌍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한 건 누구만 해당돼? 얘만 해당돼. 얘네는 일방향성이야. 라디오 제작자 전문가들이,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이야. 일방향성이야. 쌍방향은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공통점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에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 전문가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A가 신문, C가 라디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SNS는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C는 A와 달리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합 감각 정보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시각도와 청각도, 시각 정보도 청각 정보도 다 이게 복합 감각 정보인 거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니은의 정보 생산자, 정보 소비자의 경계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얘가 라디오, 얘가 신문, 얘가 SNS가 돼. SNS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C는 라디오, 아, 처음부터 라디오 나왔죠? 예, 라디오는 청각 정보만이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는 시각 정보만이고, 복합 감각 정보는 얘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보는 거, 여러분 여기 마지막 문제까지 한 문제 더. 예, 아, 오래된 문제예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 유형이 안 나와서. 그래서 오래된 문제 가지고 붙여놔 봤습니다. 선지들 비슷하거든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다 복합 감각 정보도 지금 설명했죠? 동시적 소비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 파트 두 번째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주제, 문화 변동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정말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오는 파트를 쌤이랑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출제 시그널 먼저 쌤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의 조절. 이것이 표 해석으로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오페론의 구조, 그리고 우리는 특히 저당 오페론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 저당 오페론의 전사 조절 원리, 그리고 돌연 변이가 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쌤이 A부터 G까지 모두 다 꿀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원핵생물 배웠으니까 진핵생물도 이제 함께 배우도록 할 건데, 조절 단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사 개시 방법이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쌤이랑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원핵생물부터 쌤이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표적인 생물이 무엇이냐면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에너지원으로 씁니까? 라고 한다면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 없으면 이제 무엇을 사용할 수도 있냐면 얘가 포도당이 고갈되게 된다면 저당이 있을 때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포도당과 저당이 함께 있다 그러면은 포도당을 먼저 쓰고 포도당이 고갈되면 저당을 쓰게 돼요. 그러면 포도당이 있을 때는 저당을 쓰지 않다가 어떻게 이제 포도당이 없어지게 되면 저당을 사용할 수 있지? 그 저당을 분해하는 효소, 이것을 이제 합성해가지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원리를 이제 한번 저당 오페론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페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오페론이라는 것은 이제 원핵생물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발현 조절 단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된 것을 오페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페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당 오페론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저당 오페론에 지금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가 포함된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어떠한 순서로 있느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프, 작, 구, 이게 순서이고 저당 오페론의 구성 요소는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저당 오페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조절 유전자가 프로모터의 앞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가려놓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쌤이랑 이 저당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조프, 작구 순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저당 오페론에 해당하는 것은 푸작구이다. 조절 유전자는 우리가 함께 순서를 기억해야 되긴 하지만 저당 오페론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잘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기능을 물어볼 수 있겠죠? 조절 유전자라는 것은요, 이제 조절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다 라는 것이에요. 그 조절 단백질에 억제 단백질도 있고 촉진 단백질도 있는 것인데 저당 오페론에서는 억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의 정보가 있는 유전자, 이 부분이 조절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이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된다면 얘는 억제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프로모터라는 건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하고 왔어요. 이것은 이제 바로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부위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동 부위 같은 것이, 작동 부위라는 것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조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저당분해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1, 2, 3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저당 오페론의 구조 유전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 분해의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이제 저당을 투과시키는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종류의 효소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구조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우선 순서가 중요하다. 조프 잡구 이거인데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당 오페론이 그 원핵 대장균에서 이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았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쌤이 아까 대장균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포도당이 없어지고 이제 저당이 있으면 저당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에 따른 대장균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 상황은 포도당과 저당이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먼저 얘네들은 대장균 수의 개체 수를 쭉 늘려 나가는데 누구를 먼저 이용한다라는 것이냐면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쭉 대장균 수를 늘려 나가다 보니까 포도당이 고갈될 수 있죠. 포도당이 고갈되게 되면 대장균 수의 개체 수가 일정해지죠. 더 이상 이제 수를 늘려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그 저당 오페론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왜냐면 저당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당 오페론을 작동시켜가지고 이제 저당을 분해하면서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면 대장균 수를 늘려나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요 그래프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한번 조금 있다가 빈출픽 문제에서도 같이 한번 볼 거니까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저당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저당 분해 효소가 합성이 되기도 하고 합성되지 않기도 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절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화 부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조절 유전자가 mRNA로 전사가 되고 이 mRNA로부터 번역이 일어나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 조절 유전자는 항상 발현한다라는 거, always 항상 발현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발현된다. 그래서 mRNA로 전사가 되고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 어디라고 했습니까? 작동 부위라고 얘기를 했었고 작동 부위에 가서 얘가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면 RNA 중화표수가 원래는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쭉 전사시켜야 되는데 RNA 중화표수가 결합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구조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저당 분해 효소의 합성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 억제 단백질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당이 없을 때는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가 합성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저당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억제 단백질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always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항상 발현돼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대. 저당이 있을 때는 저당이 저당 유도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저당 유도체의 일부가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의 구조를 변형시켜 버려요. 그러면 얘가 작동 부위에 가서 원래는 결합해야 되는데 결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와서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냐면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제 DNA를 쭉 정보를 읽으면서 mRNA를 전사시키는 것이죠. 그럼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고 번역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당 이용에 관련된 세 가지 효소들이 모두 이렇게 합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이 있을 때는 이 저당 유도체하고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한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그 저당 오페론의 조절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표 해석하기 위해서 돌연변이 문제를 정말 잘 내거든요. 자, 그래서 쌤이랑 저당 오페론의 돌연변이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저당 오페론의 돌연변이에 이제 대장균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실 부위를 한번 나타내 줘 봤는데, 지금 대장균 1 같은 경우에는 결실 부위가 없는 야생형이에요. 정상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봤지만, 저당이 있을 때는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했나요? 얘네들 합성했습니다. 왜냐? 저당 유도체가 그 억제 단백질에 결합을 했고, 그러면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서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당이 없을 때는

조프자쿠순이다라고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프로모터 부분이 결실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 RNA 중화표소가 여기에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 땅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얘네들은 어차피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못하니까 전사가 못 일어나. 전사가 못 일어난다는 건 구조 유전자로부터 저땅 분해효소의 합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얘네들 둘은 모두 X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함나의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실 부위가 없는 야생형, 정상 같은 경우에는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모터와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어떻게 되고, 저당분해 효소의 합성 또는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저당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존재하죠. 정상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저당이 없을 때는 얘네들 억제 단백질이 어디에 가서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작동 부위에 가서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치? 그리고 그렇게 되면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저당분해 효소의 생성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저당이 있을 때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저당이 있을 때는 저당 유두체가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서 구조를 변형시켜 버려. 그러면 작동부위에 가서 결합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억제 단백질과 작동부의 결합은 X예요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당분해 효소의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죠. 얘가 되면 얘네들이 안 되는 것이고 얘가 안 되면 얘네들이 되는 것이다. 정상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한 줄을 채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선 저당 오페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를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억제 단백질의 발현이 안 된다. 그러면 억제 단백질의 발현이 안 되는데 작동 부위하고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당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얘네들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하고 결합을 안 하고 있으니까 RNA 중화표소가 옳다쿠니 하고서는 프로모터하고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이 일어날 것이고 얘네들이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저당분해 효소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작동 부위의 결실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작동 부위가 이번에는 결실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되든 안 되든 작동 부위의 억제 단백질은 이제 항상 발현이 될 텐데 작동 부위가 결실됐으니까 작동 부위하고 결합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가 결합할 것이고 저당분해 효소가 생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프로모터 결실은 아까 쌤이랑 여기서 봤어요. 저당분해 효소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억제 단백질은 억제 단백질과 작동부의 결합은 적당히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맞아?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 정상처럼 똑같이 얘는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돼서 작동부위와 결합하겠지만 얘는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됐는데 저당이 있을 때는 저당 유두체가 결합하니까 결합을 못할 거예요. 정상 때랑 같을 거지만 이때가 달라지는 거죠. 프로모터가 결실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합을 못하게 되면 저당분해 효소의 생성은 될 수가 없다. 저당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구조 유전자 결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구조 유전자가 결실이 된다고 하면 우선 결론적으로 저당분해 효소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구조 유전자의 억제 단백질 작동부위 결합은 누구랑 똑같겠어? 얘 구조 유전자만 결실됐으니까 정상이랑 똑같겠죠. OX. 이것도 정상이랑 똑같을 거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저당 오페론의 돌연변이까지 다한 번에 싹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료 해석하는 거 빈출피 깨서 한번더 쌤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그림에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나와져 있는데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진핵생물인 거

알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핵막이 존재해. 그리고 핵공이 그려져 있어요. 아, 핵막이 존재하면 진핵생물이다라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핵 안쪽에서 전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핵 바깥쪽에서 번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핵막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전사와 번역이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단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 여러 단계마다 정교하게 조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여기 전사 전 조절, 전사가 되기 전에 염색질이 응축이 풀려야 된다. 응축되어져 있던 염색질이 탈응축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얘네들 이제 전사 인자라든지 그다음에 RNA 중화표소가 붙어가지고 얘네들의 전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 조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 단계를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사 조절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사 조절 단계에서 전사를 개시할 때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요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지만 전사가 조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쌤이랑 그림으로 한번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한번 했었죠. 전사 후 조절이라고 해가지고 성숙한 mRNA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얘네들이 핵공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사 후 조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었던 RNA 가공, 바로 인트론을 제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백질을 비암호화하는 부위, 인트론을 제거해서 엑손만 남겨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 바깥으로 빼게 되면 이제 번역이 일어날 건데, 번역이 일어날 때도 조절이 돼요. 요 mRNA를 분해하는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번역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계마다 조절이 이렇게 정교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전사 개시 복합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진핵생물의 전사 개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사 인자라는 말과 조절 부위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사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핵생물에서 전사에 관여하는 조절 단백질을 전사 인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핵생물에서의 조절 단백질도 우리가 배우고 왔거든요. 우리가 원핵생물에서 저당 오페론만 배웠지만 조절 유전자로부터 저당 오페론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조절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진핵생물에도 당연히 조절 단백질이 존재할 텐데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다? 전사 인자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전사 인자가 한 종류밖에 없냐?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전자마다 그 전사 인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조합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유전자의 그 발현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절 부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사 인자가 결합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자는 DNA에 가서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사 인자가 결합하는 DNA의 부위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DNA가 나와져 있는데, 원래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결합한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진핵생물에서는 RNA 중화표소가 그냥 단독으로 와서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얘네들을 이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전사 인자가 모두 있어야지만 이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얘네들이 전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사 인자하고 RNA 중화표소가 전사 개시 복합체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모터 외에도 DNA에는 조절 부위가 존재한다고 했죠? 전사 인자가 결합하는 부위가 존재하는데, 이 프로모터에 가까우면 근거리 조절 부위, 그 다음에 멀면 원거리 조절 부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사 인자 원거리에도 붙고 근거리에도 붙어서 전사 개시 복합체를 형성해야 되니까 DNA가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도 있다. 휘어져가지고 전사 개시 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쭉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전사 인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발현되지 않으면 요 전사가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네. 이것도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계이다라는 것이고, 진핵생물에서는 이 단계가 가장 핵심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의 예시를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유전자 두 개가 예시로 나와 있냐면,
알부민 유전자와 인슐린 유전자가 나와 있어요. 이 인슐린 유전자는 이자 세포에서, 알부민 유전자는 이제 간 세포에서 발현이 되는 유전자인데, 얘네들 각각에 가지고 있는 조절 부위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해서 조절 부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원거리 조절 부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거리 조절 부위에 붙는 전사 인자의 종류도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간세포하고 이자세포에서 간세포에 알부민 유전자도 있고요. 인슐린 유전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알부민 유전자만 전사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세포에서는 여기 이 알부민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전사 인자의 조합이 존재하지만 인슐린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그 전사 인자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이자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전사 인자들이 존재하지만 알부민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전사 인자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사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간세포든지 간에 이자 세포 든지 간에 우리 몸의 체세포란 말이에요. 그쵸? 이 체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모두 똑같다. 그쵸? 유전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수정체로부터 만들어진 이 체세포들은 모두 같은 유전체를 가진다. 유전 정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 세포들마다 각각이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전사인자의 조합이 다르거나 또는 조절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전자마다 조절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 발현 조절이 진핵생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함께, 예시까지 함께 살펴봤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 쌤이랑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픽 첫 번째는요, 2점 테스트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쌤이 골라봤어요. 지금 무엇이 나와 있는 건가요? 젖당 오페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림은 어떤 야생형 대장균의 젖당 오페론과 젖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니은 디귿이, 쌤이 그냥 함축해서 읽을게요.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조절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떠올려야 돼? 쌤이 말해줬던 순서, 조, 프, 작, 구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프로모터 나와 있대. 요거 하나 힌트로 기역니은 디귿을 골라야 되는 것인데 기역이 뭐겠다? 그렇지. 프로모터 앞에 있는 조절 유전자. 그리고 조프 작구니까 니은이 작동 부위. 그 다음에 디귿은 구조 유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억은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각 부위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조절 유전자는 젖당 오페론에서는 억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거를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기 니은에서 니은에는 작동 부위에는 젖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작동 부위가 바로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는 부위죠.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보기 디귿. 디귿에는 구조 유전자에는 젖당분해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 얘네들 이제 이 구조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즉 mRNA로 전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로 발현이 되게 된다면, 번역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젖당분해 효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젖당 투과 효소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젖당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다 맞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보기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런 거잘 물어본다 그랬죠? 기역은 젖당 오페론에 포함되느냐 물어봤는데, 쌤이 젖당 오페론에 포함되는 것은 푸작구 부분이었다. 그래서 조절 유전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기역은 포함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미음. 니은에 결합한 억제 단백질에 의해 디귿의 전사가 촉진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니은이 작동 부위고요. 여기에 억제 단백질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된다면 RNA 중합 효소가 여기에 가서 결합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전사는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사가 촉진된다라는 것은 틀린 보기로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나요? 좋습니다. 다음 빈출픽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돌연변이를 나타낸 그 표가 되겠는데요. 표는 저당 오페론 중에 구조 유전자를 제외한 부위에서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조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저당 오페론 중에서라 그랬어. 그러면 푸, 작, 구. 이게 저당 오페론이죠. 조절 유전자는 들어가지 않아. 거기에서 구조 유전자를 제외한 이 부위에서 결실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프로모터의 결실이 일어났거나 작동 부위의 결실이 일어났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절 유전자의 결실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됐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같은 수의 A와 B를 대장균 A와 B를 포도당은 없고요. 저당은 있는 배지. 에서 각각 배양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배양 후 경과된 시간이 t일 때 a와 b 중 하나의 개체수는 나머지의 개체수보다 많다. 그럼 개체수를 묻는 보기 선주도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요. 저당 오페론의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결합을 못한대요. 그럼 누가 결실된 걸까? 당연히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RNA 중화표소가 결합을 못하겠죠? 아, 이 대장균 A는 프로모터의 결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아까 A하고 B는 둘 중에 하나를 했잖아. 프로모터 아니면 작동부의 결실. 이 B는 작동부의 결실이겠네. 그래서 한번 현상을 읽어볼게요. 작동부위의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그냥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위에 결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작동부위가 결실되었으니까. 그치? 그랬을 때 결과를 이렇게 기역, 니은으로 가려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게 될 건데,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저당분해 요소가 합성되지 않는다는 기역에 해당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저당분해 요소가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RNA 중화표소가 구조 유전자를 전사시켜야 됩니다. 근데 RNA 중화표소가, 지금 프로모터 결실돼서 결합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구조 유전자의 전사가 안 일어날 것이고, 전사가 안 일어나면 저당분해 효소도 합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에 해당한다? 맞네요. 다음. 보기 니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니은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작동 부위가 결실됐습니다. 그러면 조절 유전자는 지금 이상이 없잖아요. 조절 유전자에서는 항상 억제 단백질이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억제 단백질은 합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작동 부위가 결실돼서 결합하지 못할 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경과된 시간이 t일 때 개체수는 a가 b보다 많냐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얘네들의 개체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저당분해 효소가 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개체수를 늘려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작동 부위에 그 억제 단백질이 결합 못했으니까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붙어서 저당분해 효소를 합성했겠죠. 맞아? 아, 그러니까 B가 개체수가 많을 것이고 A가 적을 거야. 근데 A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만 이렇게 맞다라고 고를 수 있는 것이고,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아까 그 개념 줌에서 그래프가 잘 나온다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쵸? 자,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시간에 따른 대장균 수의 변화 이거였는데, 자, 문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림은 저당과 포도당이 있는 배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어. 이러한 소리죠. 자, 그랬을 때 야생형 대장균을 배양했을 때 저당과 포도당의 농도 및 대장균 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당연히 ABC가 대장균 수, 저당 농도, 포도당 농도 이게 될 것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둘다 이렇게 줄어들게 하지만 먼저 줄어드는 애가 포도당이냐 저당이냐라는 걸 먼저 골라내야 돼요. 누구를 먼저 사용한다고요? 포도당을 먼저 사용한다. 그래서 B가 포도당의 농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A는 저당의 농도 이렇게 되겠네요. 대장균의 개체수는 얘네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늘려나가게 될 거니까, 대장균 수가 늘어나는 C는, 여기, 그래프에서 올라가는 C가 바로 대장균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포도당이 이제 거의 고갈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개체수를 늘려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저당분해 효소를 합성하게 되면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다시 개체수를 늘려나간다.
이러한 그래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기 기억을 봐볼게요. A는 대장균수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C가 대장균수였어. 틀렸다.

베진의 포도당 농도는 배양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와 4시간이 지났을 때가 같다. 이게 같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2시간이 지났을 때와 4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당연히 포도당 농도는 감소했어. 같을 수는 없겠네. 다음 디귿. 대장균에서 단위 시간당 분해되는 젖당의 양은 배양 후 6시간이 지났을 때가 2시간이 지났을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거를 보면 여기 지금 분해되는 젖당의 양을 물어봤어요. 얘는 지금 젖당이 줄어들고 그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대장균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 시점이 6시간 지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분해되는 젖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지났을 때는 여기에서 얘네들은 포도당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젖당 분해 효소를 합성하지 않겠죠. 그치? 그러니까 분해되는 젖당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6시간이 지났을 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귿이 맞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살짝 변형을 줘가지고 이러한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쌤이 아까 강조했었던 그래프인데, 자, 여기에 기억은요, 포도당 아니면 젖당 중에 하나야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포도당이 이용이 돼가지고 포도당이 고갈이 되면 얘네들이 개체수를 늘려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젖당 분해 효소를 합성하기 시작해서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 다시 개체수를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포도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보기의 리을은 기억은 젖당이다. 틀린 것이죠. 틀린 거. 포도당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배지의 젖당 농도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젖당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그럼 여기 3 구간에서는 대장균수의 개체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젖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젖당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이는 아직 젖당이 남아있는 거잖아. 아직 분해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구간 2에서가 높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비읍. 단위 시간당 젖당 분해 효소의 생성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적다. 그러면 얘를 생각해봐요. 분해 효소의 생성량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1에서는 포도당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젖당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럼 젖당 분해 효소의 생성량이 거의 없겠죠. 근데 구간 1에서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구간 1에서는 젖당 분해 효소의 생성이 거의 없는데, 구간 3에서는 젖당 분해 효소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1에서가 적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으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특강 124쪽에 1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그래프이긴 한데, 지금 mRNA와 젖당 분해 효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A하고 B가 구조 유전자로부터 전사된 mRNA와 젖당 분해 효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건이 무엇이냐면 원래 포도당과 젖당이 둘다 없는 배지였어. 그러다가 젖당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럼 포도당은 없고 젖당만 추가했으니까 이 젖당 분해 효소를 합성해가지고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누가 먼저 증가할까요? 당연히 구조 유전자에 mRNA가 전사되고 이게 번역이 돼서 따라서 증가하는 이 A가 바로 효소예요. 젖당 분해 효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유전자의 발현 순서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자, 그래서 A, B를 골라냈어. 그럼 보기 기억 가봅시다. A는 젖당 분해 효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맞고요. 다음에 젖당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한 대장균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이 만약에 결합했다라고 한다면 RNA 프로모터에 DNA의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붙질 못하죠. 그러니까 젖당 분해 효소가 합성이 될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T2일 때는 젖당 분해 효소가 합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당이 있어서 이 억제 단백질을 구조를 변형시켰을 것이고 작동 부위에 결합 못하겠을 겁니다. 그러면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에 결합한 대장균의 비율은 어느 때 높아요? T1일 때 높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때는 젖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것이고. 다음, T3일 때 젖당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의 전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조절 유전자는 쌤이 뭐라 그랬어?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였어. 얘네들은 always, 항상 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얘네들 조절 유전자에 문제가 없다면 얘네들은 항상 발현되고 전사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3일 때도 전사는 일어난다라고 해줘야 되고 X 골라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다섯 번째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쌤이랑 연습했었던 그 돌연변이 그 해석 문제입니다. 표는 돌연변이 대장균 ABC에서 결실된 부위와 그 다음에 ABC를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 각각 배양했을 때 특징을 나타낸 거래요. 아,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구나. 이걸 알수 있고. 그리고 기역리엔 디귿은 프로모터, 구조 유전자, 조절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 기역리엔 디귿이. 그러면 셋 중에 하나씩이 결실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쌤이랑 얘네들 지금 X 있고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쌤이랑 여기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조절 유전자 결실됐을 때. 자, 결실이 조절 유전자에서 일어났을 때와 그 다음에 프로모터 구조 유전자의 결실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었던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과 저당 유도체의 결합이에요. 그치? 즉, 억제 단백질과 저당 유도체의 결합. 쌤은 요렇게만 쓰도록 할게요. 그치? 그리고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 자,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조절 유전자, 우리 조푸작구, 이렇게 푸작구가 저당 오페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절 유전자가 결실이 된다면 얘네들은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안 되죠. 그럼 억제 단백질이 저당하고 당연히 결합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방해받는 애가 없으니까 프로모터가 RNA 중화표소에 가서 결합할 수,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가서 결합할 수 있겠다. 동그라미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만약에 결실됐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모터가 결실됐으니까 RNA 중화표소는 결합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프로모터가 결실되더라고 하더라도 조절 유전자는 제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단백질은 제대로 발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당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당하고 억제 단백질의 결합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구조 유전자가 결실되더라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구조 유전자가 결실되더라도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단백질은 발현이 될 것이고 이 억제 단백질은 저당이 있으니까 둘의 결합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구조 유전자의 결실이 일어나더라도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가 어떤지 묻는다면 얘네들도 프로모터가 제대로 있고 RNA 중화표소가 존재하니까 결합을 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네를 여기 표에다가 그대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구조 유전자가 결실됐을 때는 이 둘이 모두 다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XX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 결합함 해놓고 여기가 구조 유전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였어요. 자,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그때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모터에 결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은 일어나는데 프로모터가 결실됐으니 RNA 중화표소하고의 결합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봅시다. 기억에 저당분해 요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억이 뭐였어요? 구조 유전자. 구조 유전자에 저당분해 요소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A는 결합함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맞고요. 보기 디귿 C를 그 포도당이 있는 배지에서 배양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황을 바꿨어요. 원래는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 키웠는데 포도당이 있는 배지에다가 얘네들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배양 후에 개체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인데, 얘네들 지금 프로모터 결실되더라도 포도당이라는 다른 에너지원이 있으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개체수를 늘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배양 후에 개체수가
더 많아지는

라는 의미니까 디귿이 맞는 선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 모두 맞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빈출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하고 그래프를 같이 함께 생각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인데요. 우리가 했던 거를 충분히 합쳐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그림가는 야생형 대장균의 저당 오페론과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를 나타냈대요. 그럼 순서를 조프 작구라는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억이 조절 부위이고 조절 유전자이고 그다음에 니은이 프로모터다. 그리고 작동 부위 조프 작구. 그래서 구조 유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은 프로모터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 중에 조절 유전자다.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는요, 대장균 A와 B를 포도당은 없고, 그리고 저당은 있는 배지에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가 결실된 대장균과 야생형 대장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대장균 수가 이렇게 올라갔어. 대장균의 수가, 개체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구조 유전자가 제대로 전사 번역이 일어났다. 발현이 제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B는 대장균 수가 그대로야. 그럼 개체 수를 늘려나가지 못했으니까, 아,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했네. 그러면 구조 유전자의 전사 번역이 제대로 안 일어났다. 그렇다라는 것은 프로모터의 결실이 일어났을 것이다. 프로모터의 결실이 일어나면 RNA 중화표소가 결합하지 못하고 구조 유전자를 전사시키지 못하잖아. 아, 그래서 B가 프로모터 결실입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야생형이라고 했으니까 A는 야생형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보기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절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것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이고 B는 니은이 결실된 대장균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는 프로모터인 니은이 결실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디귿 구간 원에서 배진의 저당의 양은 A를 배양한 배지에서가 B를 배양한 배지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구간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저당의 양을 물어봤는데 A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저당을 분해해서 개체 수를 늘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A를 배양한 배지에서는 저당의 양이 줄었겠네요. 그럼 B는 프로모터 결실돼서 저당을 분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A에서 저당의 양이 적은 거야. 근데 여기 A를 배양한 배지에서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구간 원에서 야생형 대장균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간 원에서 얘네들이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하고 있지만 조절 유전자에서 그 억제 단백질은 계속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는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됐고, 다음에 빈출픽 일곱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폴리펩타이드 X가 이렇게 유전자 발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요 A는 엑손과 인트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핵생물의 그 유전자 발현 조절을 나타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전사가 일어나기 전에 응축된 염색질이 탈응축이 돼가지고 풀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야지 전사 인자랑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전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그림이 이제 그 단계가 1번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RNA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돼서 전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mRNA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RNA의 가공이 일어나겠네요. RNA의 가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트론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거된 요 A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트론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성숙한 mRNA가 번역 과정을 거쳐서 폴리펩타이드 X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보기 기억 가볼게요. A는 인트론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맞고요. 니은, 과정 2와 3은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장소를 물어봤는데 여기 2하고 3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이 달라요.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났지만 얘네들 RNA 가공까지 마치고 성숙한 mRNA가 세포질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과정 2는 핵안에서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틀린 거고, 디귿 과정 1이 일어나면 단위 시간당 합성되는 X의 양이 감소된대요. 이 폴리펩타이드의 양이 감소할까요? 아니죠. 과정 1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사가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감소하지 않는다. 디귿 틀렸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 플러스 보기를 보면 과정 3에서 전사계시 복합체가 형성이 된대요. 과정 3은 번역인데요. 전사가 일어날 때 전사계시 복합체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A가 제거되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또 장소를 물어봤는데 인트론의 제거, RNA의 가공도 핵 안에서 일어나야죠. 세포질이 아닙니다. 과정 3은 번역이니까 리보솜이 관여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유전자 X가 전사될 때 형성되는 전사계시 복합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A와 B는 전사 인자와 RNA 중화 표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의 결합 부위가 있으니까, 요 전사 인자의 결합 부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조절 부위를 나타낸 거예요. 이 조절 부위에 결합하는 애들이 전사 인자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전사 인자, A와 B 중 하나는 이제 RNA 중화 표소라고 했으니까, B가 RNA 중화 표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X가 프로모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전사 인자하고 RNA 중화 표소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는 전사 계시 복합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해서 A의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유전 정보는 A 결합 부위에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요 A의 그 A라는 전사 인자가 그 단백질인데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유전 정보가 결합 부위에 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 전사 인자가 결합하는 DNA의 특정 부위가 이 A 결합 부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그 X, 요게 프로모터죠. 요 대문자로 쓴 게. 그 다음에 요 스몰 X가 이제 유전자, 그 전사시켜야 되는 유전자가 될 것인데, 이게 하나의 오페론을 구성한대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오페론이라는 것은 진핵생물에는 없다. 이거는 전사계시 복합체를 형성하는 진핵생물에 대한 그림이죠. 사람의 세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고, B가 RNA 중화표소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똑같은 이 기억을 이렇게 플러스 보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A 결합 부위가 발현되어 A가 생성된다.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프라이머의 말단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하여 RNA를 합성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RNA 중화표소는 전사계시할 때요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DNA 복제할 때 나왔던 내용과 헷갈리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X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까지 함께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유전자 발현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만점 생윤어들 다른 친구들과의 격차를 만드는 내 내신 만점을 위한 경쟁력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위한 책상 세팅 해보고 갈게요. 과학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 파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핵심을 짚어서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가 권위와 정당성 파트에서 시민 불복종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고 나서 이 과학기술과 정보사회 윤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책상 세팅해 주시고 자료 챙겨 주시고요.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조금 더 참고 열심히 해내는 이 시간, 승희쌤이랑 같이 시너지를 내는 이 시간이 앞으로 나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고 돌아가는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좋은 점수도 만들어주고 시간도 아껴주게 되는 걸 거야. 똑똑한 생각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간도 열심히 달려봐요. 그럼 시민 불복종부터 키리노트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논의하게 될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잠깐만 내려잡게 볼까요? 우리는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들의 중요한 책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국가의 법이 너무너무 정의롭지 못해요. 그래도 지켜야 되나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지키는 게 저의 의무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아예 지키세요. 정의고 뭐고 지키세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역사적인 사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간디가 소금법을 어기고 소금 행진했었던 건요? 또 마틴 루터 킹이 다른 사람들과 했었던 평화적인 그 시위는 짐크로법의 부당성을 주장한 거였거든요. 그럼 당시에 국가의 법을 비판하거나 어겼었던, 그러면서 그걸 실천으로 보여줬었던 사람들의 행동은 위법 행동인 건 맞는데, 왜 그런 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만약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행위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거예요. 이 법은 너무 불의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라는 걸다 함께 비폭력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그 불의한 법이 개선됨으로써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단, 이건 매우 신중하고 정당성을 지켜줄 수 있는 조건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불의한 법이라면 불복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에 정당성의 조건을 더해주는 철학자들이 혹은 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소로라는 분은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고요. 싱어는 공리의 원리를, 롤스는 심각하게 불이한 법에 대해서 공유된 정의감에 근거하여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핵심을 설명드린 셈인데 이 핵심을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롤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롤스에게서 이 내용들은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텍스트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롤스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직을 해봤습니다. 가볼게요. 롤스는 우리가 앞에서 분배적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합의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시민 다수가 공유한 정의의 원칙 혹은 공동의 정의관, 다수의 혹은 공유된 정의관 내에 근거해서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받아왔다면 우리는 그러한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봐요. 그런데요, 이때 이 법을 바라봤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긴 하지만, 단, 그 법이 완벽하게 정의롭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런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낼 절차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낼 절차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로이스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 다소 불의한 면이 있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그 법이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면서도 우리에게 이익을 줘왔다면 우리는 그 다소 불의한 법에 부담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자연적 의무예요. 라고 로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불의한 법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떤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부터 갑니다. 지금 말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예요. 이걸 리얼리 저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거에는 이런 의도가 있겠죠? 만약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불의한 법도 없을 거고 불의한 법도 없는데 불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또 만약 심각하게,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불의한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예요. 즉, 이 말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의한 질서 유지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체제 자체가 뭐 비민주적이거나 독재적인 것과 같은 예의. 그 체제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게 불의하다. 그렇게 불의한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민불복종의 효과가 빛을 발하지도 못한 채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할 가능성이 큰 곳, 오히려 좀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어야 그 사회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롤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아마 불필요하겠죠. 또 심각하게 불의한 체제의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으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가 어려운 지경의 사회일 겁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로 명명되고, 그건 앞에서 이야기한 다수의 정의관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어떤 것이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냐? 바로 불의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법이에요. 일부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적었어요. 이 사회가 무엇에 의해서 질서 유지가 된다고요? 정의의 원칙,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그것에 근거해서 봤을 때 어떤 일부의 법이나 정책이 불의한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불복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그 해당 법의 불의의 심각성 정도입니다. 단 이때 차등의 원칙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체 문제는 제외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위배됐느냐, 그 위배된 정도가 심각하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합의한 정의 원칙에 너무 심각하게 불이한 위배되는 법이어서, 위배되는 심각한 불의의 법이어서, 우린 이걸 지켜서는 안 된다고 봐. 오히려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불의한 법을 개선하고, 사회를 좀더 정의롭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그거 오히려 시민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사회 위협이 되는데요? 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면, 로이 선생님 시작에서는 아니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러한 법들을 잘못 세우거나 집행하는 것들에 대한 훈계가 되는 겁니다.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불복종이 혹여

초래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불복종이 가담할 수 있는 범위나 한계 등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좀더 합당하게 설계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이 롤스의 기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 시민불복종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모두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직접적인 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그법 자체를 어기는 거예요. 직접적 불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간접적인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되는 그법 자체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문제가 되는 그 법에 대한 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접적인 불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불복종 모두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직접적인 불복종이 만약 너무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거나, 그 파장상 이로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법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그 법의 부당함을, 불의함을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에요. 자, 그 다음.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법을 어기는 행위므로 위법행위라는 건 기본적 입장이에요. 불법, 위법 행위입니다.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하지만 시민불복종의 핵심적인 조건은 처벌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경계선 바깥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성심을 갖는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만 이 사회의 법 체제가 나에게 주는 처벌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소수자들이 공동의 정의감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해 주세요. 라는 정치적 목소리와 의사표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의 입장에서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훈계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의 이 내용과 7번의 내용도 연관시켜 설명해 보시면 시민불복종의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사회와 법 체계이지만 그 중에 매우 매우 심각하게 불이한 법이나 정책이 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려는 이론이다 라고 롤스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론의 체계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당성의 근거에 의해서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 입니다. 다음, 피터 싱어로 가보겠습니다. 싱어에게서는 특히 평관에서 출제된 내용이 그의 텍스트에 기반하여 선지들이 많이 꾸며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기반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그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 페이지에 두 번이나 언급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 번을 실었어요. 한번 가보시죠. 싱어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라고 비판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닙니다. 시민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거나 위협하려는 게 아니고요. 다수에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요? 동그라미 2번이요. 우리 많은 유권자들이 어떤 그 불의한 법이나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원들한테 알리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하거나 위협하려는 거 아닙니다. 알리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만약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불의한 법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이 모두 다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시민불복종이 마지막 방법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롤스도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이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보다가 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잖아요. 그러한 큰 맥락

안에서 싱어도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의 실현의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알리려는 시도 혹은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우리의 심각한 생각을 전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비폭력적으로 행위한다. 또,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인다. 처벌을 피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걸 명백히 하면서도 불이한 법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그것을 복원시키려는 시도가 될수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더욱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자인 그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 시민불복종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순간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중단시키고 해결해야 되는 불의, 악이 있겠죠. 그것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너무 불의하고 너무 악이야. 그래서 저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민불복종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됐을 때, 혹여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같은 것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서 만약 반작용을 일으켜와.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도 모두 고려해봐서 그런 위험들, 존중심을 깎아낼 수 있는 위험 요소들까지도 모두 비용들에 포함을 한다면 그 비용들 대비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는 이 혜택이 예상된다면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을 통해 혜택이 더클 때에는 시민불복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이 실패 시 우리가 초래되는 부담과 그 반대 사례의 이익. 민주사회 질서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해결해야 할 악,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의 키워드를 정리해봤는데요. 이걸 반드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보고 분석해라.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은 사회일수록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그 체제가 민주적인 체제, 사회, 그런 사회 구성원일수록 오히려 더, 너무 불의한 법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시민불복종이라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은 사회, 더욱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잘 공유되고 설득되고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재 체제와 같은 곳이라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쉽게 등장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11번이라고 하는 것도 싱어의 입장에서는 그의 텍스트에서 주장된 내용인데 이제 최근에 선지로도까지 나와서 한번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이게 싱어예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고요. 그런 싱어는 만약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할 수 없다면 그것이 불의의 여지를 갖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롤스 자체는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근거예요. 라고 근거로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 그래서 이두 가지가 대비되는 면도 있어요. 다음, 소로예요. 소로는요. 나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정의로운 인간이 되어야 돼. 그래서 법에 대한 충성심, 존경심 자체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법이 나에게 불의를 자행하게끔 한다면

보도록 할게요. 학교 시험에서 이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기는 좀 태생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만점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데 그 핵심들이 무엇인지 혼자 공부하면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과 윤리의 다양한 관점들부터 짚어볼게요. 갑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낙관적인 관점인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과학기술 혐오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하는 건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야,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어. AI로 인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뭘로? 과학기술로 다 해결 가능해. 라고 보는 입장. 그럼 이 입장의 문제점은 과학기술이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한 우리의 반성적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이 경계점 없이, 반성 없이 계속 발전되기만 했을 때에는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까? 어떤 비윤리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라는 걸 숙고해 볼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이 또 해결해 줄수 있는데, 믿고 가. 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관점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죠.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은 비인간적이야. 그 안에 비윤리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아 라고 부각하는 관점이야. 이것도 건강한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분명 가져다 준 혜택과 성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부정한다 라고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각이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준 혜택과 성과가 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고 그것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라면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강조하면서 비관적으로만 평가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모두 다 양극단으로 치우쳐진 건강하지 못한 시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지 않게 한 번쯤은 언급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과 맥락을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됐나? 아니다! 라고 하는 두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두 관점은 과학기술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 1단계로 과학기술의 도덕적인 가치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니? 라는 질문에, 아니, 개입되지 않아. 개입돼선 안 돼. 라는 중립적 입장. 그 이유는 첫 번째, 과학기술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 과학기술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야. 왜냐면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관찰, 실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내는 거지? 과학적인 지식과 진리를 얻어내는 거야. 여기에 어떻게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가 윤리는 가치를 다루는 영역이야. 엄격히 구분해야 돼. 그래서 과학기술에 윤리적인 규제나 평가를 함부로 들이대지 않는 거. 과학기술의 자유로운 영역을,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의 객관적인 입증을 하고 지식을 찾아내는 그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옳아. 만약 과학기술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규제하려고 들면 과학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게 될 거야. 왜곡하게 될 거야. 옳지 않아.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이에요. 반면에, 아니야. 과학기술이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입증하는 건 맞는데, 가치가 아예 개입 안 된다고는 못해. 왜 그러냐면, 1번.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 이 정당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적인 지식

인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관찰, 실험, 논리적인 사고를 거치는 거예요. 이 정당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만약 애초에 과학자가 무엇을 연구할까라고 연구 대상을 선정하거나 그 연구의 결과 나온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자 자체에 혹은 그 당시 사회에, 국가에 혹은 기업에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 과학기술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정당화의 의무, 또 객관적으로 진리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 뭐또 윤리, 연구 윤리를 지켜야 되는 의무 등과 같이 윤리적인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과학기술을 윤리와 분리해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해선 안 돼. 책임이 뒤따라야 돼. 4번. 과학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자.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이 뭘 원할까?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 아니겠어?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도 같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행복, 존엄의 실현, 복지 실현, 삶의 질 향상. 이 목표는 윤리와 다르지 않으니 윤리와 과학기술을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앞에서 논의했었던 중립적인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할 수 없다. 과학기술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속에서 윤리적인 성찰을 꼭 해야 한다. 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 가치 판단 필요라는 두 가지 관점을 봤는데 이걸 과학기술의 책임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초성일 때안 뚫어놨죠. 읽어보시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서요. 단, 아예 안 읽어보면 낯설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라는 의미로 한번 설명합니다. 과학기술의 책임에 있어서 내적 책임, 외적 책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내적 책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윤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연구윤리 같은 것은 3번, 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한다,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한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한다와 같은 다양한 항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적인 차원의 책임이다라는 것으로 연구 윤리, 자신의 연구가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윤리적인 절차를 따라갔는지, 윤리적인 원칙과 행동 양식,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 책임 있는 연구를 강조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내적 책임을 지키되,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책임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수 있어 라는 건데요. 1번,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자가 가장 잘알수 있잖아. 그러니 그걸 미리 숙고해보고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방지책을 마련하거나와 같은 책임 있는 역할도 과학기술자에게 요구될 수 있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예방적인 조치. 또한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역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의도로 시작된 연구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더 적극적인 책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외적 책임의 영역이야. 이러한 내용은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라는 사상가에게서 적용돼서 잘 출제가 되는데요. 야스퍼스는 과학기술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고,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야. 그러나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어 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내야 되는 그의 의도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다 뿐만이 아니라 단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적용되었느냐에는 부정, 긍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윤리적인 숙고,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자체는 중립적일지라도. 반면, 하이데거는 그러한 시선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접근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기술이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도구다라고만 봐선 안 된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알레테이아 혹은 탈은폐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그의 관점에서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걸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보게 되면 오히려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 과학기술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윤리적으로 숙고해야 된다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대한 워딩은 좀 다를지라도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의 적용, 활용 부분에 대한 긍정, 부정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숙고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과 윤리 부분에서 책임윤리라는 요나스의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 그럼 과학기술자에게 책임이 요구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내적 차원의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차원의 책임도 이야기했는데, 요나스는 우리 인류가 이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오면서 기존의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시키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었던 행위에 대해서 현재 책임지는 전통적인 윤리를 강조해왔던 관점으로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시킨 수많은 새로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통적 윤리로는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는데 새로운 윤리가 필요해. 그래서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윤리학, 위에서 말한 과거에 있었던 행위를 사후에 책임지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책임 윤리를 제시합니다. 이때 이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존재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당 위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요나스는 주장하면서 인류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요청을 근거로 해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인류의 지금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이것을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을 해서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라. 라는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생태학적인 정언 명령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호혜적인 책임이 아니라 일방적인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그런 요나스의 입장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앞에서 말한 제시문의 내용이 그대로 더 같죠. 그 요나스가 기업범, 기술 개발의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검토해야죠. 또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과 과학기술이 발달될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더욱 높아져야 된다라는 의무이므로 니은 번은 맞지 않죠. 디귿번,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진다 그랬죠. 서로에 대해서 호혜적으로 지는 책임이 아닌 거예요. 리을범, 새로운 윤리학은 기술에 대한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거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전적, 미리 책임지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긍정과 낙관이 아니라 위험과 공포에 주목해서 그 책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스에게서는 리을번이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기억과 리을이 들어가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꼭 한번 문제로 복습해 보세요. 그럼 이제 정보사회와 윤리 들어가 볼게요. 핵심적인 이슈가 되거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대표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사생활 침해 문제예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도 있고요. 개인이 통제당하거나 억압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거대한 국가 권력이 이런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생겨나는 개인의 자유 침해,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유통될 때 개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결정하는 것. 또, 내 정보에 대해 통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부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의는 이칠 권리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판옵티콘과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오히려 통제당하거나 감시당하는 형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칠 권리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뒤에 한번 적어 봤어요. 알 권리와 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사회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관점이 알 권리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정치,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는 알 권리. 하지만 그것이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개개인이 그 정보의 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한 통제권을 갖고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알 권리와 대비돼서 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도를 첫 번째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돼서 내용 정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지적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인격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정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정보의 창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정보들이 모여서 또 다른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더 발전되어 갈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보에 의한 산물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산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라는 두 가지 입장이 대비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라는 입장은 정보 생산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겠죠. 비용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야
창작 의욕이 더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더 높은 질의 지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에게 우리가

가 사용료를 지불해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포격. 그 사용료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게 되니까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정보는 사회적 공유물이에요. 라는 입장입니다.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구성된 공공재이잖아요. 이러한 공공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의 논의처럼 저작물에 대해서 과도한 권리 행사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고 그것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면 새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정보 격차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 정보 공유를 강조하다 보면 창작자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창작물의 수준이 오히려 질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의 기본적인 입장과 그러한 입장들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까지 좀 균형 있게 정리해 봤어요. 다음, 사이버 폭력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하고 빨리 해결돼야 되는 문제죠. 방지되고 없애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면 왜이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면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그 해당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그냥 복제해버리는 거, 그리고 이걸 유포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광범위하고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확산된 정보를 삭제한다 하는 것은 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회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 그런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는 직접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내가 직접 목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얼만큼 이게 심각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면 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이 단원에서 꼭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사회와 윤리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 기본 문제에 있는 건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한 사이버 폭력에 관한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 화면이고 밑줄 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댓글만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나 영상 등을 이용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갑번, 복제가 쉬워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요. 앞에서 짚어본 특징 맞습니다. 두 번째, 을. 시공간의 제약이 커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항목이 그대로 선지화되었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디귿번, 유포된 정부의 회수가 쉬워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아니죠. 유포된 정보의 회수도 어렵고, 그것을 삭제하기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리을번,
가해자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내용들이네요.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의 마지막 항목이었었죠. 그래서 이 내용 근거로 보니까 리 1번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방금 짚었던 사이버 폭력의 핵심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면 기억 리을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죠. 만약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이건 실수하지 말고 딱 득점해야 되는 요소거든요. 그럼 그 실수를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려면 이 정도의 개념 학습을 해두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만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린 이 시간. 당연히 여러분들의 추복습으로 꼭 만점을 만들어서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과학기술 정보사회 윤리 클리어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0강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 같이 확인해 볼 주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 반드시 필요한 개념, 우리가 공부했어야 되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마스터 키 볼게요. 자,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외적 요인을 가장 어렵게 문제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실력과 지구온난화 관련된 문항을 좀 더 어렵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있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 내적 요인, 인위적 요인도 문항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요 정도의 문항이라고 하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보통 구성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외적 요인, 특히나 자전축 경사각 변화, 그 다음에 경사 방향의 변화, 그 다음에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 그래서 어떻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특히나 북위 30도, 남위 3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보통 기후변화에

영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온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제 요거거든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기후변화 영향을 지구 온난화와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달아야 되고 주어진 자료들을 잘 보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했어요? 딱 보는 순간 고기 연구 방법은 뭐지? 요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체크 하시는 거고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면 개념 공부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우리 대표 유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1번. 자, 고기유 연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게요. 다음은 고기유 연구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학생이 빙하 시춤을 분석을 통해 과거 대기 성분을 유추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자, 빙하 시춤을 분석. 빙하 시춤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 분자를 연구합니다. 물 분자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 원소 비. 산소 동위 원소 비. 질량수가 18인, 질량수가 16인 이 산소 동위 원소 비를 분석을 한다. 그다음에 또 무엇을 분석하냐면 대기 조성을 특히나 공기 방울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함량을 좀 많이 분석을 한다. 아셨죠? 그리고 요 빙하 시춤물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분석을 한다. 뭐 화산재나 꽃가루 같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과거 기후를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빙하 시춤물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과거 대기의 성분을 유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를 활용하여 과거의 강수량 변화와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 나무의 나이테, 간격. 자, 따뜻하고 습하면 나무가 성장을 잘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무 나이테 간격이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춥거나 아니면 성장이 좀 저해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나무 나이테 간격이 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를 활용하여 과거의 강수량 변화와 기온 변화를 알 수가 있어. 역시나 맞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화석을 활용한 연구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라고 했는데, 자, 이 화석을 활용한 연구 주로 우리가 고기율을 연구함에 있어서 화석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시상화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시상화석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제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 과거의 기후까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언제? 신생대 최근, 비교적 가까운 지질 시대, 신생대 최근의 어떤 기후 연구에만 나무 나이테 연구가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 연구보다 화석을 활용한 연구가 더 오래된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데 좀더 적절하다. 아셨죠? 아주 오래된 나무,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나무가 지금까지 있느냐? 그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할 수가 있느냐?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무의 화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고생대 나이테 나무 화석을 갖고 있는, 나이테 화석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고생대 번성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상화석을 통한 연구가 훨씬 더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데 조금 더 적절하다. 아셨죠? 그러면 넌 틀렸어. 됐죠? 그래서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 우리는 AP,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해 볼수 있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기역에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 원소 비 연구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통해 성칸브리아 시대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디귿으로는 주로 표준화석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넣어보겠다. 자, 기역은요, 여기 빙하 시춤을 분석 넣고요.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무의 나이테 이렇게 넣어보고요. 디귿은 여기에 이 화석을 디귿으로 잡아보겠다. 자, 보겠습니다. 기역에는 물 분자 산소 동위 원소 비 연구가 포함된다. 빙하 시춤을 분석. 빙하 시춤물 안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물 분자 속의 산소 동위 원소비를 연구를 하면서 산소 동위 원소비가 높아요? 그럼 온난한 시기. 산소 동위 원소비가 낮아요? 그럼 비교적 한랭한 시기지.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맞는 거고요. 니은을 통해 성칸브리아 시대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니은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한다라고 했는데 성칸브리아 시대? 성칸브리아 시대에 나무가 없었죠. 그죠? 나무 화석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성칸브리아 시대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넌 틀렸어. 자, 디귿으로는 주로 표준화석을 이용한다. 이 화석. 고기율을 연구하는데 활용하는 화석이라고 하면
시상화석이어야 되겠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환경에서 계속 동안 오랫동안 생존

표준화 생물의 화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석을 이용한다? 틀렸어. 됐죠? 선생님이 구성한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빙하 시추물에서 고기유 연구에 이용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정리하는 겁니다. 물 분자 속의 산소 동위 원소 비를 연구한다. 아셨죠? 일반적으로 산소 동위 원소 비가 클수록 10,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질량수가 18인 산소, 질량수가 16인 산소. 요것분의 요것. 산소 동위 원소 비가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온난한 기후. 아셨죠? 그 시기에. 얘가 만들어질 시기에 온난한 기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하는 거. 공기방울. 공기방울.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조성. 공기방울, 공기조성. 이제 요걸 연구하는 거고. 그 공기조성 중에서도 특히나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한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은 시기. 빙하 시추물층에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은 시기, 그 시기는 보통 온난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빙하 시추물에서 또 연구할 수 있는 거, 불순물 연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화산재나 꽃가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기요 연구 방법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몇 가지, 자료 제시 유형, 그 다음에 몇 가지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그림 가와나는 각각 과거 어느 시기와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와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현재 지구의 자전축 경사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이다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 볼게요. 가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이 북반구 요 지점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어요. 요 지점이 남중고도 최대인 지점이야.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요 지점을 비추고 있어요. 요 지점이 지금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 그러면 가에서는 북반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여름, 남반구가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여름이 됩니다. 가에서는 맞죠? 나에서 볼게요. 나에서는 지금 보면 지구가 전체 이 지구의 공전 궤도상 중심에 대하여 태양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근일점 부근인 거고,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고 있어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지금 요 시기에 겨울 이렇게 되는 거고, 남반구가 요 시기에 여름 됐죠? 자, 원일점 부근에 위치합니다. 태양이 제일 수직으로 지금 많이 햇빛을 주고 있는 곳은 북반구죠. 요 지점이 지금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이에요.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 그 다음에 남반구가 겨울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는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얘가 현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얘가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고 얘가 과거 어느 시기의 모습. 됐죠? 둘 중에서 보면 공전 궤도가 얘가 조금 더 납작하죠? 납작하다고 하면 20률이 더큰 거. 그러니까 과거 요 시기는 현재보다 20률이 더 크다. 요거 볼 수가 있는 거고, 경사 방향을 보면 지금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현재는 태양의 반대 방향을 보고 있죠. 남반구가 제일 뜨거운데 가 시기는 경사 방향이 나 시기와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경사 방향까지 지금 바뀐 어떠한 특정한 시기. 요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자료 볼게요. 지구의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지금 공전 궤도에서 볼게요. 둘다 공전 궤도에서 요게 긴 지름이에요. 요만큼이 긴 지름. 긴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 긴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인데, 자, 긴 지름이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긴 지름이 똑같고, 그럼 그거의 절반인 긴 반지름 역시 똑같다. 아셨죠? 지금 여기에 축적 나와 있죠? 0.5AU라고? 그러면 긴 지름은 모두 다두 칸씩이기 때문에 1AU 정도. 됐죠? 지구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맞는 거고요.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 공전궤도가 납작할수록 20률이 큰 거예요. 납작하죠? 20률이 더큰 거.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가는요.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여름. 굉장히 뜨거운 여름.

흐름이고 원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이니까 굉장히 차가운 겨울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나는 현재는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가 겨울이니까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고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가 여름이니까 비교적 시원한 여름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온의 연교차가 좀 작지.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럼 틀린 거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는 거고 선생님이 여기에 추가 선지 가져왔습니다. 볼게요. 자,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 자, 우리나라 대신에 30도 N, 30도 S. 30도 S는 남반구 중위도, 30도 N은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여기는 가까이 있는 여름, 멀리 있는 겨울이니까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연교차가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30도 S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여름철 평균 기온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반구 겨울, 여기가 남반구 여름이에요. 시원한 여름이야. 멀리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 근일점 부근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남반구 여름이니까 지금 얘는 굉장히 뜨거운 여름. 그러면 여름철 평균 기온은 가보다 나가 높겠네. 그죠? 가가 나보다 높다가 아니라 지금 나가 더 높다고요. 넌 틀렸어. 가가 나보다 낮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다. 현재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는 겨울철이다. 너 틀렸구나. 됐죠?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선지 리을만 맞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 지점과 Q 지점의 여름철 평균 기온 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P 지점과 Q 지점이 없죠? 선생님이 P 지점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P 지점은 30도 N. 이렇게 Q 지점은 30도 S라고 하면 여름철 평균 기온 차 지금 30도 N과 30도 S의 여름철 평균 기온 차 하면 여기서는 여름철 굉장히 뜨겁고 여기서는 여름철이 좀 시원해요. 차이가 꽤 큰데 여기는 요 여름철과 북반구 여름철과 남반구 여름철의 차이가 이때보다는 좀 작지. 그러니까 여기가 차이가 더 크다. 아셨죠? 거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와 나에서 30도 N의 여름철 최대 남중고도를 비교하면 최대 남중고도는 자전축 경사각. 경사각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경사각은 동일하기 때문에 남중고도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남중고도는 똑같다. 아셨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 구성 문제 봤고요. 자,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형 3번 볼게요. 자,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몇 가지 요인을 지금 더해놓은 꼴이고요. 자, 표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X년 전과 Y년 후 지구 공정궤도 이심률,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X년 전은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했고요. Y년 후는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모르겠지만 공정궤도 이심률이 작아졌다? 경사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걸 그려주는 거야. 지금 여기에다가 태양을 놓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현재 지구의 모습, 자전축 경사 방향의 모습을 준다.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X년 전 지구의 공정궤도 이심률이 현재와 같다면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은 현재보다 작다. 지금 기온의 연교차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이 시원해지고 겨울철이 따뜻해져야 돼. 여름철이 시원해지려면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태양빛을 최대로 받는 이 지점이 북반구 중위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죠. 남반구와 가까워지겠지. 맞죠? 겨울철에서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 맞죠? 그러니까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는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할 수가 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증가는 기역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감소합니다. 이심률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공전궤도에서 근일점 거리는 멀어지고 원일점 거리는 가까워진다는 거야. 공전궤도가 원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 여름철인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져요.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인데 멀어지니까 차가워져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증가는 기역에 해당한다. 자, Y년 후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30도에서 남반구 중위도를 보는 건데, Y년 후에 공정궤도 이심률이 작아지니까 얘가 가까워집니다. 남반구 겨울철인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야. 남반구 여름철인데 멀어지니까 차가워지는 거야? 그럼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 이렇게 가야 되겠지. 현재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됐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선진 요겁니다.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변화 주기는 약 2만 6천 년이다. 요 숫자 우리가 많이 다루거든요. 자전축 경사각 변화 주기는 2만 6천 년, 2만 6천 년은 세차 운동 주기예요. 경사 방향의 변화 주기이기 때문에 넌 틀렸어. 자, 공정궤도 이심률이 커질수록 원일점 거리는 멀어진다. 공정궤도 이심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궤도가 더 납작해진다? 납작해진다는 건 원일점 거리가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심률이 커질수록 원일점 거리는 멀어진다가 맞는 거.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이거 정리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낮의 길이도 변할 수 있다.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남중고도가 변할 수 있어요? 낮의 길이가 변할 수 있어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름철 남중고도 커져요. 그리고 낮의 길이도 길어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선지, 미음, 비읍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가봅니다. 자, 니은이 감소라면 디귿은 감소가 적절하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니은을 놓고 여기다 디귿을 놓겠습니다. 얘가 감소래. 감소. 공정궤도 이심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얘가 멀어지고 얘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 뜨거워지고 여름철에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에 차가워져요. 연교차가 커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커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연교차가 감소래. 그러면 이 감소를 만들어낸 요인은 자전축 경사가 얘가 엄청나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아셨죠? 맞는 얘기고요. 지구의 공정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증가하면 공정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원일점 거리가 멀어져요,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져요, 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0도엔가 30도 S에서의 기온의 연교차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자, 북반구 갑니다. 북반구 지금 여기가 겨울철이죠. 북반구가 겨울철인데 겨울철이 더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지는 겨울철. 북반구 여름철인데 멀어지니까 시원해지는 거. 그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고요. 남반구는 여름철인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져요. 남반구는 겨울철인데 멀어지니까 차가워져요.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3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근일점에서의 지구의 기후변화. 자, 요 그림 볼게요. 그림은 지구가 공정궤도상 근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와 A, B 시기의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공정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자전축의 방향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여기 있고 공정궤도상 지구는 근일점에 위치하고 자전축 경사 방향은 태양의 반대 방향인 상황. 요걸 요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릴 거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태양이 여기 있는 거고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금 근일점 부근에 지구가 위치한다. 지구가 현재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경사 방향은 요거예요. 아셨죠? 남반구가 여름이라고 북반구가 겨울. 자, 여기가 원일점 부근입니다. 여기 위치할 때 경사 방향이 요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아셨죠? 현재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 그 다음에 남반구가 겨울인 상황이 현재 상황. 됐죠? 그런데 A 시기와 B 시기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면 요걸 밑으로 쭉 그려보겠습니다. 쭉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태양, 여기 태양은 그대로 똑같은 위치라 하겠습니다. A 시기와 B 시기는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인 상황. 그런데 A 시기보다 B 시기가 경사각이 작은 상황이라고 하면, 자, A 시기를 여기다 그려주면요. A 시기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A 시기는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A 시기야. 아셨죠? B 시기는 경사 방향은 똑같은데, 경사각이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B 시기.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지금 겨울철 평균 기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 지금 여기가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이죠? 그쵸? 요 상태와 A 시기라고 하면 북반구 중위도의 겨울철 요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근일점 부근에서 겨울인데 A 시기는 원일점 부근에서 겨울이니까 A 시기가 더 추워. 맞죠? A 시기가 더 춥다고.
A씨가 현재보다 낮은 거예요. 틀린 거.

그다음에 30도 N에서 겨울철 낮의 길이는 AC가 BC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죠. 자, 낮의 길이는 뭐랑 관련 있다? 자전축 경사각이랑 관련 있다.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자, 자전축 경사각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전축 경사각이 크다. 얘가 지금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느냐? 여름철 남중고도가 커요. 여름철 남중고도가 커요. 그리고 남중고도가 크다는 얘기는 높게 떠서 진다는 거기 때문에 여름철 낮의 길이가 길어요. 또 겨울철은 남중고도가 낮고 낮의 길이가 짧아요. 이게 다 자전축 경사각이 컸을 때 나타나는 변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지.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에서 여름철은 남중고도 높고 낮의 길이 길고, 겨울철은 남중고도 낮고 낮의 길이 짧고, 아, 여름철은 더 뜨겁고 겨울철은 더 차갑네. 아, 기온의 연교차가 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에서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고. 됐죠? 그러면 갈게요. 30도 N에서 겨울철 낮의 길이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하면 자전축 경사각이 A 시기가 더 커. A 시기가 자전축 경사각이 더 커? 그럼 여름철은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철은 낮의 길이가 짧다고. 그러니까 겨울철 낮의 길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짧다. 맞는 거.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B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30도 S입니다. 이제 남반구 중위도를 보는 거야. 자, 현재는 남반구 중위도를 보면 근일점 부근에서 여름이야. 엄청 뜨겁고 원일점 부근에서 겨울이니까 엄청 추워요. 그게 현재야. 그런데 비시기로 갑니다. 비시기로 가면 지금 원일점 부근에서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시원해. 그리고 겨울철은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니까 따뜻하다는 거지.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남반구 중위도는 더 크다. 거기에 더해서 자전축 경사각이 현재가 더 커요.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가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 더해봤을 때 비시기가 현재보다 작다 또는 현재가 비시기보다 크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맞다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선지 볼게요. 추가선지는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최대 남중고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여름철 최대 남중고도는 뭐랑 관련 있어요? 경사각이랑 관련 있어요.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크다고. 자, 그러면 여름철 남중고도는 A 시기와 B 시기 중에 A 시기가 경사각이 더 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원일점에 위치할 때 30도 S에서 평균 기온은 현재가 A 시기보다 낮다. 지금 원일점에 위치할 때니까 여기를 비교하는 건데 현재와 A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30도 S라고 했죠? 남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 여기는 여름이네. 남반구 중위도 여기는 겨울이네. 그러면 여름인 요 시기가 더 덥겠네. 온도가 높겠네. 맞죠? 그러면 현재가 A 시기보다 낮다. 그렇죠. 맞는 거죠. 또는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일점에서 30도 N과 30도 S의 평균 기온 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근일점 부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를 체크하라고 하는 건데 A 시기와 B 시기에서 30도 N과 30도 S의 평균 기온 차래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받는 곳이 30도 N 부근이야. 여긴 엄청 뜨거울 거고 30도 S는 이 지점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차가워. 온도 차가 커. 그런데 B 시기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받는 요 지점이 굉장히 저위도로 이동한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30도 N도 이때보다는 적게 에너지를 받는 거. 30도 S 이때보다는 좀 많이 받는 거. 그러면 이때가 30도 N과 30도 S의 기온차가 더 크겠지. A 시기가 B 시기보다 기온차가 더 크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만약에 자전축 경사각이 완전히 공전 궤도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전축 경사각 0도다. 라고 하면 이때는 30도 N과 30도 S의 기온차가 안 나겠지. 그쵸? 그러니까, 아, 경사각이 완만할수록 북반구, 남반구 중위도의 기온차는 거의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경사각이 클수록 기온차가 크겠구나.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됐죠? 그러면 추가선지,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갑니다.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남중고도는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선생님 PQ를 표시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P 지점은 30도 N,
그 다음에 Q 지점은 30도 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일점에 위치할 때 남중고도는 30도 N, 30도 S 어디가 더 높아요? 30도 S 남반구가 여름철 아셨죠? 30도 S가 더 높다. P 지점이 Q 지점보다 낮다 아셨죠?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때 현재 지구에서 30도 N과 30도 S의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하면 30도 S는요, 30도 S는 남반구는요, 가까울 때 여름, 멀 때 겨울 연교차가 굉장히 크지만 30도 N, 북반구는요, 멀 때 여름, 가까울 때 겨울이니까 연교차가 작다. 그러니까 30도 S가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표용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공정궤도 20일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느냐가 이 문항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시기 지구에 도달한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의 위도별 편차. 나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공정궤도 20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그을 부분은 가는 기역과 니은 중 한 시기의 차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요 시기가 됐을 때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뜨거워졌네. 요 시기가 됐을 때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차가워졌네. 이런 거지. 근데 요 시기라고 하는 요 시기는 5, 6, 7, 8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철이거든. 여름철에 북반구가 더 뜨거워졌네? 그럼 남반구는 겨울철이거든. 근데 겨울철에 남반구도 뜨거워졌네? 요 시기는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겨울철입니다. 북반구 겨울철 차가워졌네? 요 시기는 남반구로 보면 여름철이에요. 남반구 여름철도 차가워졌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아, 지금 이 기후변화, 이러한 어떤 기후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북반구와 남반구, 북반구와 남반구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작용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태양을 그리고 여기다가 근일점 부근의 지구, 원일점 부근의 지구를 그리겠습니다. 자전축 방향은 요 방향으로, 자전축 방향은 요 방향으로. 맞죠?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 계절이 뭐냐면 여름이라고. 북반구 계절이 여름이고 남반구 계절이 뭐냐면 겨울이라고. 맞죠? 그 시기가 월로 따지면 요 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즈음 될 때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인데 그 시기가 요 즈음 된다고요. 요 즈음 됐더니 지금 북반구와 남반구의 온도가 다 내려간다고. 도달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여긴 에너지가 줄어들고 여긴 에너지가 많아져? 아, 이런 거구나. 얘가 접근, 얘가 후퇴를 하면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근일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면 가까워지니까 북반구, 남반구 모두 다 뜨거워지고 멀어지니까 북반구, 남반구 모두 다 차가워지고 즉 가까워지면 태양에너지 도달량이 많아지는 거고 멀어지면 태양에너지 도달량이 적어지는 거고 아, 지금 요 변화는 20률이 감소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고 그걸 여기서 보면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 중에 20률의 감소를 얘기할 수 있는 거 현재가 여기니까 20률의 감소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니은 시기라는 거죠. 기역 시기는 20률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20률이 증가한다? 얘가 멀어지는 거고 얘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20률이 증가하면 얘가 멀어지면 요 시기에 도달 에너지량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 너는 니은 시기에 대한 자료구나. 20률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20률이 작아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20률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원일점 거리 가까워졌어요? 근일점 거리 멀어졌어요? 요거 문제 볼게요. 자,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의 시기라고 하는 건 지금 20률이 작아져서 접근하고 얘는 멀어진 상황. 또는 자료를 봐도 좋습니다. 자, 연교차 볼게요. 지금 30도 N 북반구 중위도죠? 여름철 뜨거워졌네. 겨울철 차가워졌네. 그러면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졌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가까워지면 북반구 뜨거워지지. 멀어지면 북반구 차가워지지. 기온의 연교차가 커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30도 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가을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30도 S죠. 그러면 남반구 중위도를 볼 건데 겨울철 평균 기온 여기를 보는 거지. 겨울철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 그러면 가을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접근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남반구 겨울이거든, 중위도. 접근하면 뜨거워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가는 니은 시기의 자료이다. 맞죠? 그래서 원래 문항 기억년 디귿 다 맞다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 여기에 추가로 구성한 거. 자, 가의 시기에 30도 N에서 겨울철 태양의 최대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어떤 상태? 낮아진 상태. 낮다라고 가야 되는 거고.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기역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기역 시기입니다. 기역 시기. 기역 시기는 보면 현재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어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여름철 남중고도 커지고 겨울철 남중고도 작아지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 그래서 현재보다 커져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 하나 더 더해요. 기역 시기는 20율이 더 커졌지. 20율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원일점 거리가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졌어. 남반구는요, 근일점일 때 여름철인데 얘가 가까워지면 더 뜨거워지는 거야. 원일점일 때 겨울인데 멀어지면 더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됐죠? 비음만 맞는 거 골라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디귿시기보다 크다. 여기에 디귿시기를 선생님이 임의로 한번 찍어 볼게요. 요 시기를 디귿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디귿시기. 자, 20율은 작아졌고 자전축 경사각은 커. 현재보다. 아셨죠? 요 시기를 디귿시기라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북반구 중위도. 그러면 20율이 작아진 시기니까 얘가 접근, 얘가 후퇴. 북반구 중위도 여름인데 가까워졌어. 뜨거워. 겨울인데 멀어져서 차가워.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는 디귿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또는 현재가 디귿시기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디귿시기는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잖아. 현재보다. 그러면 자전축 경사각이 커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높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으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귿시기가 더 크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역시기와 니은시기에 각각 지구로 유입되는 원일점에서의 태양복사 에너지량, 근일점에서의 태양복사 에너지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질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원일점에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을 알파라고 하면 근일점에서 들어온 태양복사 에너지량은 알파 플러스 베타. 에너지량이 더 많겠죠. 근일점은 가까우니까. 맞죠?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런 상태에서 기역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기역시기라고 하면, 기역시기는 20율이 커졌어. 원일점 거리가 멀어진 거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진 거야. 그러면, 분자가 원래보다 커지는 거. 분모는 원래보다 작아지는 거. 니은시기는 20율이 작아진 거예요. 20율이 작아진 건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근일점 거리가 멀어진 거니까, 분자가 작아지는 거고, 분모가 커지는 거야. 맞죠? 그렇다고 하면, 기역시기가 더 크겠네.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유형 5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형 6번 볼게요. 이제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 가는 겁니다. 자,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수륙 분포 변화, 빙하 면적 감소, 온실기체 증가. 이제 바로 이제 문제로 볼수 있는 거. 자, 가로 인해 해류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수륙 분포가 변해서 만약에 이렇게 뭉쳐져 있던 대륙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게 되면 흩어지는 과정에서 요 사이사이에 해류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맞는 겁니다. 나는 지구 지표면에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빙하는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반사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녀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반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다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온실기체, 그죠?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이 온실기체 증가를 많이 유발하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산불이 발생할 때, 자연적인 산불이 발생을 할때 이런 온실기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맞는 거. 됐죠? 원래 문항,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가는 판해 운동에 의해 나타날 수가 있다. 수륙 분포의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륙의 이동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대륙의 이동은 판의 이동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빙하는 숲이나 토양에 비해 반사율이 높다. 그쵸? 빙하는 눈 또는 눈이 쌓여서 생긴 얼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빙하는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반사시킨다.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얼음 덩어리나 눈은 아주 순수한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얼음 덩어리나 눈은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반사시켜서 우리가 눈이 많이 내린 날 밖에 나가면 눈이 엄청 부시잖아요. 눈이 이렇게 부신다는 얘기는 반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 빙하는 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빙하였던 지역이 빙하가 다 녹아서 토양이나 숲이나 풀이 드러나면 굉장히 반사율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구는 더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 이런 맥락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산 폭발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화산 폭발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출물이 생길 것이고, 특히나 화산재 같은 것들이 빵 분출해서 성층권에 오랫동안 머물면 햇빛을 차단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줄수 있어야 된다. 맞는 겁니다. 자,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은 기역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기역을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기역을 여기다 체크할게요. 자, 이 녀석들은 온실기체에 해당하는가? 맞다. 수증기도 온실기체입니다. 체크하시고요.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인위적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화석연료의 사용,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도시화. 그 다음에 에어로졸의 배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아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6번 봤고요. 이제 대표유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평형과 열수지. 그림 가와 나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와 화성의 열수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복사평형 상태를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예요. 복사로 들어온 것과 복사로 나가는 게 똑같은 상태. 지금 가를 보면 340 중에 100은 튕겨 나간 겁니다. 그럼 들어오는 건 얼마예요? 240이 들어왔어. 흡수가 됐어. 그런데 나간 것도 240이야. 그래서 복사평형인 거예요. 자, 나도 보면 148 중에 38은 튕겨 나간 거야. 들어온 게 얼마냐면 110이야. 나간 것도 110이야. 그러니까 복사평형. 둘다 복사평형인데 둘 중에 하나가 지구고 둘 중에 하나가 화성이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가는 보면 에너지 단위가 굉장히 커.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야. 지구와 화성 중에 태양에서부터 들어온 에너지 양을 고려해 봤을 때더 많이 들어오는 거? 지구와 화성 중에 태양과 가까이 있는 석이 누구? 지구죠. 그러니까 얘가 지구. 얘가 화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게 보여요. 여기에서는, 가에서는, 나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거. 특히나 수문열. 이 수문열이라고 하는 건 물이 상태변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의 상태 변화를 생각해 볼수 있는 행성이야? 지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가는 지구의 열수지이다. 맞는 거고요. 기역은 345이다. 기역이 누구니? 얘가 기역이네요. 자, 우리가 이러한 값을 따져볼 때는 항상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합은 같다. 들어오는 에너지, 165 플러스 기역은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112 플러스 378 플러스 20을 계산을 해주면 기역은 얼마가 나와? 345. 그래서 맞다. 자,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분해,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건 따져보는 겁니다. 일단 복사 에너지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총 에너지, 에너지 평형 관점으로만 봐볼게요. 자, 가랑 나를 비교해 볼게. 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말고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 나는요, 방출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방출되는 거 따져보면 33 플러스 90. 분해. 대기에서 지표로.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거. 요거죠, 요거. 27. 이게 나야.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화성 같은 경우는 물의 상태 변화를 고려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전부가 다 복사 에너지야. 그러니까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분해,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요것 분해, 요거. 됐죠? 그 다음에 가를 볼게요. 가는 들어오는 에너지 총량. 지표에서, 아니, 타죠?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 따지면 요거. 요거? 요거죠. 그러면 112 플러스 나가는 거378. 플러스 나가는 거20 분해 대기에서 다시 들어온 값이 얼마예요? 기역이죠. 근데 기역이 아까 얼마? 345. 345. 이게 나가는 거 총량, 들어오는 거 총량이에요. 맞죠? 지표에서 나가는 거 총량, 들어오는 거 총량. 근데 이 중에서 복사와 복사만 따진다고 하면 대류전도 수문열은 복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볼 것은 요거지. 요거. 그러면 이 값과 이값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 값을 우리가 대략 따져보면 거의 1에 가깝다. 그런데 얘는 123분의 27이니까 굉장히 값이 작다라는 거지. 그러면 값은 얘가 더 크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체크. 됐죠? 기역, 리언, 디귿 모두 다 맞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지구가 화성보다 높다. 맞는 겁니다. 에너지 단위 자체가 크죠. 그럼 온도가 높은 거예요. 자, 흡수하는.

0: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분해, 방출하는 행성 복사 에너지 양은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 평형 상태에서는 흡수한 것만큼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상태. 아셨죠? 이것 분해 이거가 1로 똑같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 온실효과는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단위가 굉장히 커졌다. 요만큼만 들어왔는데, 태양 에너지를 요만큼만 줬는데, 실제 지구에선 요만큼의 에너지를, 요 안에서, 지표에선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은 온실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맞는 거. 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니은은 주로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니은을 누구로 체크할 거냐면 수문열로 체크하겠습니다. 수문열은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에서 C와 F는 각각 주로 어떤 파장대의 복사에 해당하는가? 가에서 C,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흡수합니다. 요건 주로 어떠한 상태? 가시광선의 형태. 그 다음 F는 대기가 주는 복사 에너지는 주로 어떤 형태? 적외선의 형태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항.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7번 봤습니다.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기후변화 영향. 이런 식으로 빙하가 녹거나 아니면 빙하의 면적이 확대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영향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그림은 1979년부터 2024년까지 서로 다른 네 시기에 관측한 북극부근의 월 평균 해빙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빙 부피라고 했을 때이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이니까 추운 시기에 해빙이 많이 만들어진다? 따뜻한 시기에 해빙이 적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보면 3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른 계절보다 3월이 해빙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북반구에 생각해 볼 때, 겨울 직후야. 겨울 직후. 겨울 직후라고 하는 건 뭐예요? 3월까지는 해빙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녹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해빙 부피가 제일 적은 시기가 9월이죠. 9월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름 직후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름 직후. 즉, 3월 직후부터 녹기 시작한다. 제일 많이 녹으면 9월. 여름이 끝나는 거. 9월 이후부터는 다시 해빙이 만들어져서 확장이 되기 시작한다. 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본다고. 아셨죠? 그래서 얘는 여름 직후, 얘는 겨울 직후. 됐죠? 그렇게 놓고 자료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관측 기간 동안 해빙 부피는 3월이 6월보다 크다. 3월이 6월. 6월 어딨죠? 6월은 요거. 3월과 6월. 누가 더 커요? 3월이 더 크다고. 왜냐면 3월이 겨울 직후. 계속 해빙이 커져. 늘어나, 늘어나, 늘어나. 그 한계 지점까지가 이제 3월인 거고, 3월 이후부터는 따뜻해지면서 녹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이 6월보다 크다. 맞는 거고. 1979년에서 2024년 요 사이 해빙 부피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보겠습니다. 2024, 2019, 2014. 쭉 넘어갑니다. 1979, 1984.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3월 달에도, 6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해빙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이쪽으로 가면 증가, 이쪽으로 가면 감소니까 감소하고 있다. 자, 이 자료를 통해 북극 지역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해빙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잘 녹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는 거, 기역년 디귿 다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이런 거. 해빙 부피는 평균 기온이 높은 시기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평균 기온이 높은데 해빙 부피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아니겠죠. 지금 보면 평균 기온이 제일 높은 시기는 6월일 텐데 6월이 제일 크냐? 아니잖아. 3월이 제일 크잖아. 관측 기간 동안 북극의 부근의 일사량은 6월이 12월보다 많다. 6월이 12월보다 당연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12월은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북극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6월이 더 일사량이 크다. 6월이 일사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빙 부피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뭐예요? 3월부터 녹기 시작하니까 아직 많이 안 녹은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북극 부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6월이 12월보다 크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빙하 부피가 큰 시기. 6월이 12월보다 빙하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율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12월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반사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0이야, 0. 아셨죠?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미음,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 남극 부근의 월평균 해빙 면적은 3월이 9월보다 넓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반구랑 남반구는 반대예요. 북반구가 3월이 넓었어? 그러면 남반구는 9월이 넓은 거야. 아셨죠? 계절이 반대기 때문에 넓었을 것이다. 틀린 거고. 해빙이 형성되는 해역에서 표층에서의 밀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해빙이 형성됩니다. 물이 얼죠? 그러면 얼지 않고 남은 염류가 주변 해역에 공급이 되죠? 염분이 증가하죠? 염분이 증가하면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밀도가 증가합니다.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거꼭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을 만점으로 이끌 내신 만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것은 세차 운동과 관련해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뀔 때 계절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궤도 20률이 변할 때 자전축 경사각이 변할 때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꼭 나와요. 아셨죠? 그리고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에어로졸, 화산폭발 같은 이러한 내적 요인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될수록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니 특히나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우리나라 주요 작물지 어떻게 변하니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가 있다. 따뜻해지면 밑에서 길러지던 것들, 저위도에서 길러지는 것들이 점점 중위도, 고위도 올라올 수 있겠죠. 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 주제 한번 다 확인을 해봤고요. 내신 만점 OX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질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든든한 착각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 오늘도 여기 해당하는 지문들 잘 살펴보고 오셨죠? 지문을 먼저 보고 오는 거라 그냥 강의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랑은 많이 많이 다르답니다. 꼭 문제 풀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 다시 살핀 다음에 이 내신 대비로 한층 더 쌓아 올리기 기억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8강의 7번으로 시작합니다. 어법입니다. 내용 다시 한번 살펴줘야 되겠다. 무역의 발전과 문명 형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무역은 인간 존재에서 어떤 활동?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필연적 활동이다.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교환 형태로 지속이 되면서 위험 대응 및 집단 간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요. 화폐 이전에도 선물, 곡물, 물물 교환 형태로 존재했더라. 자, 자급자족 사회를 넘어 장거리 무역이 발생하고요. 무역이 충동하면서 문명과 제국 발전이 촉진이 되고 해상무역과 실크로드로 현대 무역체계의 기초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전되어서 문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대의 무역체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되었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무역은 인간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 문명발전과 현대 상업체계 형성에 기반이 되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역이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충동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현대의 무역체계의 기반까지 되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자, trade, 무역이라고 하는 건 has been an inevitable part of human existence. 인간 존재의 어떤 부분이라고요? 자, 필연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아까도 강조했던 중요한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읽습니까? Inevitable. 뜻은 필연적인. 그렇죠. 무역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부분으로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였죠? 이 무역의 발전, 진화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이 무역이 진화해 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evolv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아하, 무역은 진화해 왔습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초기 교환입니다. 그렇지, 재화와 아이디어를 초기에 교환하는 것에서부터 어디로 진화했습니까? 복잡한 시스템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발전을 supported, 뒷받침하면서 forward, 뭐로 형성을 했습니까? 현대 전 세계적인 무역 체계의 기반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무역이 이러한 모습으로 진화 발전했구나 해당하는 요약문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은 우리 바로 첫 번째 문장이지요. 또 나왔습니다. 무역은 인간 생활에 피할 수 없는 활동이다. 약간 요약문에서 봤어요.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활동이구나. 사람들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 교환의 형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전, 발전, 발전, 현대 문명의 기초를 만들었다까지 나왔으니까 무역은 우리 인간 생활에 피할 수 없는 활동인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하나짜리 빈칸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을 테니,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을 거니까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스펠링, 철자 쓰는 연습까지 같이 한번 해주자고요. 좋습니다. 자, 어법은 3번 문장 한번 볼 건데요. Not only but also 구문인데, 물론 이 구문도 중요하지만 지금 not only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얘는 어쨌든 부정어 not을 포함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도치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치? 지금 has trade라고 해서 trade, 무역, 얘가 원래 주어였는데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자, 무역은요. has helped society, 사회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 사회가 뭐 하는 거? help도요.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등장했습니다. 뭐가 와도 되지요? 앞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 형태로 바꿔주셔도 괜찮지요? 자, 사회가 뭐 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까? 어떤 위협과 불확실성에 맞추어서 반응을 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but also 구문가를 챙겨주시면서 이것은 또 중요한 역할까지 했는데 그것이 우호적이든 아니면 뭔가 약탈적이든 간에 집단 간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not only가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가 일어났다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서술형인데 아니 뭐가 이렇게 길고 어려워요? 이거 선생님이 아까부터 강조했던 무역의 발전. 자, 지금 발문 한번 보세요.
Describe the development of trade. 무역의 발전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말로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영어로도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무역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초기 사회에서 선물과 물물 교환과 같은 단순한 교환으로 시작이 되었죠. 일단 keywords에 노란색 표시해놨거든요. 무역은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교환입니다. 초기 사회에서 선물이라든지 물물 교환과 같은 단순한 교환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했습니까? expanded, 확장되었습니다. 아하, 확장되었어요.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 long distance,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으며 결국에는 뭐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large scale systems, 대규모의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뭐와 같은 해상 무역이라든지 실크로드 같은, 그리고 이것은 또 뭘 형성했지요? modern commerce, 현대 상업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무역의 발전을요, 요약 형식으로 쫙 살펴봤는데 우리말 해석까지 같이 넣어줬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keyword switch로 빈칸까지 채우는 연습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8강의 8번이에요. 주제출원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직원의 이직 및 창업 결정 요인,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요. 자, 기업 성장률이 하락하면 창업자가 되는 기회비용이 감소하니까 직원의 창업 가능성이 상승한답니다. 그리고 창업 여부는 개인 성과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중간 성과 직원은 가장 이탈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저성과자는 잃을 것이 적으니까 창업 가능성이 높았고요. 고성과자는 높은 잠재력으로 창업 가능성이 또 높았어요. 개인의 성과와도 창업 여부가 관련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저축이 많으면, 모은 돈이 많으면 고연봉자.

라도 창업 가능성이 증가하나라는 이야기까지 추가를 한번 해주시고, 자, 요약 갑니다. 직원의 창업 여부는 회사 성장 둔화와 개인 성과 및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저성과자와 고성과자가 창업 가능성이 높다 해당하는 지문이었지요. 가보겠습니다. Employees, 직원들은요, are more likely to, more,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 반대말은 뭐죠? 자, less가 들어가면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인데, 맥락상 more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직원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Become founders, 창업자. 창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언제 회사의 성장률이 slow, 느려져? 둔화될 때, 그치?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요, varies, 달라지는데. 달라지는데, performance level, 성과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낮은 성과의 사람들이나 높은 성과의 직원들이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언제? 뭘 가지고 있을 때? financial security, 저축을 한 상태니까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을 때더그 회사를 떠나가지고 창업할 가능성이 높더라 해당하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빈칸은 우리 1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직원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는가? 사실 지금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을 쫙 나열하는 질문이었잖아요. 뭐를 결정하는 요인이죠? Tend to, 경향이 있습니다. Leave companies, 회사를 떠나서 Become founders, 창업자가 되는 거, 그치? 자, 회사를 떠나서 창업자가 될 경향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쭉 나열되어 있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핵심은 얘입니다.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 창업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그치? 자, 가보겠습니다. 뭐할 때? 시대 고용주의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자, 줄이는 겁니다. 뭐를 줄입니까? Attractiveness of staying there. 거기에 머무르는 매력과 becoming founders. 창업자가 되는 것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용주, 즉,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랑 창업자가 되는 거랑은 또 무슨 관련이 있었는가? 얘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게, 매력도가 너무 낮아. 그래서 창업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도 낮은 거야. 그러니까 회사를 떠나서 창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지요.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법은 3번 문장 한번 가볼 건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의 쓰임입니다. Employees,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가 나왔습니다. 얘가 쓸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명사의 명사. 명사의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성과는 명사의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 직원들의 성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포의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직원들은, 자, 얘가 문장에 진짜 동사되면서 the least likely to leave, 떠날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 중간 성과의 직원들이 떠날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쓰임까지 살펴주시고요. 자, 어휘적절성 오랜만에 한번 또 가봅시다. 자, 굉장히 긴 문장 덩어리였는데 여기에서 이거 한번 위주로 보자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괄호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slugs, 게으름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람은 stars, 스타들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첫 번째, the most likely were,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poor performing employees,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들인데, 글쎄 이 직원들을 slugs, 게으름뱅이라고 부르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또 나왔습니다. 그 게으름뱅이들의 pay, 임금, 급여는 wasn't high,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서 who had the least to lose, 잃을 것이 가장 적습니다. 스타트업을 차리려고 회사를 떠날 때 잃을 것이 가장 적다고요. 어때? 급여가 높지 않아요. 앞에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 쓰인 거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잃을 것은 가장 적습니다. 지금 반의어로 충분히 바꾼 다음에 밑줄 칠수 있는 어휘들 되겠거든요. 요 맥락상 얘네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요거 깨달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high performing employees라고 해서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지요. 이 직원들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직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스타입니다. 스타. 근데 스타인데 had the potential to earn high

wages, 높은 임금을 벌 잠재력,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됨으로써? Self-employed는 자영업자가 되는 거거든. 자영업자가 됨으로써 이 사람들 능력 좋으니까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찬가지 바니어로 바꾸기에 참 좋은 구간 아니겠습니까? 어휘의 쓰임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8강의 9번 제목 지문을 한번 가볼게요. 아, 요 질문 어려웠다. 체온에 따른 상대적 시간 지각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체온이 낮으면 체내 실계가 느려져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죠. 차가운 물 속에선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낍니다. 과소 추정을 하게 되고, 고열 상태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낍니다. 과대 추정을 하게 돼요. 자, 따뜻한 환경에서는 체내 실계가 느리니까 외부 사건을 더 빠르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더 느린 여유로운 생활 리듬을 형성을 하더라.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였죠. 주관적인 체감 템포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결국 비슷하더라라는 결론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온은 내부 시간 감각에 영향을 주어 환경에 따라 시간 지각은 달라지지만 이 주관적인 체감 속도는 결국 비슷하게 유지된다. 영어로 살필게요. Body temperature, 체온은 influences, 영향을 미쳐요. 중요한 단어,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 시계와 시간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환경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시간 감각인데, 비슷한 시간 감각을 경험을 한답니다.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감각은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1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을 왜 예측을 했을까? There's some evidence.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어떠한 증거가 있냐면, cooler body temperatures, 더 낮은 체온의 사람들이 체내 시계를 at a slower rate, 더 낮은 속도로 click, 째깍, 째깍 하는 거죠? 더 느리게 째깍거리도록 할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자, 1번 문장에 얘가 딱 등장하고, 뒤에 어떤 예시가 나오죠? 섭씨 4도의 차가운 바닷물에 잠수한 다이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얘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예시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빈칸의 내용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문장 빈칸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자, 여기에서 그대로 어법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Some evidence,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증거가 있는지 증거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내용 설명이 필요한 명사는 뒤에 뭐가 붙습니까? 그렇죠. 내용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붙을 겁니다. 자, 동격의 접속사 대신 구조적으로 뒤에 어떤 절? 완전한 절이 따라올 거예요. 그렇죠? 동격의 접속사 대 하나 챙겨주시고 요 안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 자, 대절의 주어는 cooler body temperatures가 되면서 동사 자리에 can cause가 왔단 말이지. 근데 cause가 또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야기하다라는 뜻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문법도 동시에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자, 글의 순서 한번 가볼게요. 요거 질문 상당히 어려웠는데 순서 물어보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방금 봤던 문장이지요. 이러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서 뒷받침하는 하나의 실험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이버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근데 이 앞에 내용을 싹다 these findings, 이러한 연구 결과로 받으면서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가설을 하나 제기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기를 하면서 요 내용 받아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결론까지 확인할 수 있는 순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가볼게요. 8강의 10번 어법이었습니다. 세대의식의 형성 요인에 관한 글이었는데, 사회학자들이 연령과 세대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나임이 개념을 정립을 하면서, 세대는 같은 시대에 태어난 집단, 플러스, 얘가 중요한 거죠. 뭐도 하고 있어야 돼? 공통된 세계관도 공유하고 있어야 돼. 단순한 출생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일한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세대의식이 형성될 수 있답니다. 결론, 세대란 연령 집단 플러스 중요한 거, 공유된 의식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괜찮으시죠? 세대는 단순한 출생 시기가
아니라 공통된 사회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의식, 세계관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양문 갑니다. Generation.

신 세대는요, not simply defined, 단순히 예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뭐로 정의되는 게 아니죠? 출생 시기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도 정의가 됩니까? shared, 공유하는 거야. 공유된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 과정인데, 이 사회적 과정은 또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common worldview, 공통된 세계관, 그리고 generational consciousness, 세대 의식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세대는 단순히 출생 시기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경험과 공통된 세계관 및 세대 의식을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에 의해 규정된다. 세대란 무엇인가? 이것이다. 이 플러스 되는 그 내용을 잘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빈칸은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For Mannheim, 만하임에게 a generation, 세대란 또한 be characterized by는 뒤에 특징 따라오니까 또한 어떠한 특징도 가져야 된다. 지금 플러스 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징? Common worldviews, 공통된 세계관이죠. 공통된 세계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공통된 세계관은 뭘 해줍니까? 다른 세대와 구별하게 해줍니다. 다른 세대와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공통된 세계관. 이거 있어야지만 세대라고 규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The first serious attempt라고 해서 지금 attempt에 노란색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was에 또 노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 소리지? 주어동사지? 또 주어동사예요. 자, 최초에 진지한 시도가 있습니다. 뭐 하고자 하는 시도인지 한번 볼까? 지금 앞에 있는 attempt를 갖다가 to 부정사 덩어리가 수식하느라 주어가 이렇게 길어진 거야. 그럼에도 주어의 핵은 변하지 않지요. 그쵸? 좋습니다. 연령 집단의 사회적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 최초의 진지한 시도는 오케이, 여기에 는이 붙었으니까 주어의 핵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자, 독일의 사회학자인 칼 만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디에서 an essay titled The Problem of Generations, 아하, 이러한 제목의 평론에서 이루어졌는데 글쎄 그것은 1927년에 최초로 출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an essay를 갖다가 PP 덩어리가 수식하고 있어요. 아니, 타이틀이 동사라도 쓰입니까? 쓰입니다. 쓰임이 어떻게 쓰이죠? title A, B의 형태로 가서 A에게 B라는 제목을 붙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essay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제목을 받게 된 거니까 우리가 PP 형태, 즉 과거분사 형태로 수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가서 서술형입니다. 자, How does Mannheim define a generation? 만하임이라고 하는 학자가 세대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플러스였어. 그치? 플러스. 가볼게요. 만하임은 세대를 정의했는데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a group of people,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more 태어났어요. In the same historical period. 그렇지. 동일한 역사적 시기에 태어났어요. 동일한 역사적 시기에 태어나면서 플러스라는 내용이 이거지요. 근데 발전시켰어. A shared worldview. 공유된 세계관을 갖다가 발달을 시켰어. 뭐를 통해서? 공통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 동일한 역사적 시기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통된 세계관, 공유된 사회적,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 Shared, common 이런 어휘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8강 21번입니다. 무관한 문장 유형 되겠고요. 무관한 문장은 물론 빼고 볼 겁니다. 자, 인간의식 규명을 통한 동물의식 이해. 이게 뭔 소리지? 인간의식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대상이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자, 언어를 통해 타인의 의식도 일부 파악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간 뇌에서 의식의 특징, signature. 인간 뇌에서 이 의식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의 뇌에 적용해서 동물 뇌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고 의식 발생 원리까지는 몰라도 상관관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결론,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면 동물 의식 이해에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 결론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인간의 의식의 뇌적 특징을 규명하면 이를 바탕으로 동물의 의식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자, 영어 요약문 볼게요. By identifying, 규명함으로써 The neural signatures of human consciousness. 자, 갑자기 왜 neural이 등장했는지 궁금했지요. 이거는 신경학적이라는

뜻인데, 신경학이 뭡니까? 신경학은 뇌. 인간의 뇌. 뇌를 연구하는 학문이 신경학입니다. 우리 아까 인간 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 뇌를 들여다보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간 뇌를 연구하는 학문, 신경학을 활용한 형용사인 눈알이 온 것이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자, 다시. 인간 의식의 신경학적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뭘할수 있다고요? infer, 추론할 수 있다고요. 동물의 의식을 추론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동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경험을 갖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니까 인간은 뇌를 살펴서 이것을 바탕으로 동물 뇌를 보자. 동물의 의식에 대한 이해를 더해가자라는 내용이었죠. 좋습니다. 자, 빈칸 가겠습니다. 6번 문장 한번 가볼까? Insights from human consciousness. 인간 의식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은 그 therefore. 따라서 뭐할수 있습니까? become. 될수 있습니다. Our way of coming to grips with.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해하게 되는 방식. 무엇을? Animal consciousness. 동물의 의식입니다. 인간 의식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은 동물 의식을 이해하게 되는 우리의 방식이 될수 있다. 중요한 문장, 6번 문장 함께 해봤고요. 자, 어법은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은, 아, 요거 좀 까다로운 문법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예요. The one species. 한 종입니다. 어느 한 종인데, 그 종은 어떤 종?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관계절이 따라 붙었어요. 근데 이 안을 봤더니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가 또 나왔어. 아니 이게 뭐람? 주어, 동사, 동사면 요거 삽입된 거 아니까 괄호를 살짝 한번 쳐보세요. We know for certain.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확실히 알고 있는. 즉 우리가 확실히 알기에 그한 종은 does have yet 또한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냥 have가 아니라 does have죠. 정말로 가지고 있어. 뭐 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조동사 두의 활용형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기에 정말로 의식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종, 그게 누구죠? Our own, 우리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삽입절과 강조의 조동사 두의 활용형인 does까지 살피는 문장 되겠어요.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문장 삽입으로 요 질문을 한번 마무리를 해봐요. 5번 문장인데 어떤 표현이 눈에 띄냐면 then입니다. then. 해석은 그러면이라고 하는데 이 then이라고 하는 어휘를 좀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면 then이라고 해서 내용을 딱 전환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럼 봐봐. We could then 그러면 우리는 see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Whether similar brain structure or activities, 비슷한 뇌 구조나 활동이 are also found in other species, 다른 종에서도 발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뇌에서. 인간의 뇌에서 의식의 특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종에서도 발견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뒤에 무슨 내용? 동물의 의식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장이죠? 5번 문장 위치 잘 한번 살펴주셔요. 좋습니다. 자, 이제 8강의 12번 글의 순서로 오셨습니다. 올바르게 맞춰진 순서로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유기화.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근데 막 내용이 엄청 심오하지는 않았어요. 그치? 유기화학의 실생활 속 중요성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유기화학은 어떻더라? 우리 주변 전반에 존재하더라. 우리 주변 전반에 존재하더라. 자, 구체적으로 음식, 의류 등의 일상물질도 유기화합물이고요. 후각, 시각 등의 감각 작용도 유기화합물의 기반이고요. 의약품과 플라스틱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심지어 인체 자체도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신체 반응도 유기화학 원리에 의해 작동을 해서요. 유기화학을 이해함으로써 뭐도 할수 있어? 신약 개발도 할수 있어. 그래서 결론, 보건 의료 분야의 필수 지식이 유기화학이다라고 하는 끝맺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할게요. 유기화학은 인간의 신체, 일상, 그리고 의약품 작용을 설명하고 신약 개발의 필수적인 학문이다까지. 자, 유기화학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Organic chemistry.
자,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건 fundamental,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자, 뭐 하는 데 필수적이냐면 both everyday materials and the human body. 자, 일상의 물질과 인간 신체의

composition, 구성과 functioning,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기화학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plays a crucial role. 어떤 역할? 중요한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Developing pharmaceuticals. Pharmaceuticals. 의약품이죠?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improving human health,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 따라서, 보건,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유기화학은 필수다. 이러한 결론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8번 문장 한번 가볼까? 자, accordingly, 따라서 라고 하면서, 지금 마무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요약문 얘기하면서도, 마무리 문장에서 요 얘기를 해줬어요. 따라서. It is not surprising that 놀라운 일이 아니랍니다. 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It's required knowledge, 필수 지식인데 누구한테 필수 지식입니까? Anyone, 어떤 사람? Entering the health professions, 보건직이죠, 보건직. 이 보건직에 진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기화학은 필수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필수 지식인가는 선생님이 또 꼬리 질문으로 이따가 기타 출제 픽에서 서술형으로 물어볼 거거든요. 일단 문법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같은 문장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문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단, It is not surprising that 이라고 해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뭐가 놀라운 일이 아니지? 얘가 놀라운 일이 아니지. 그러면, 진짜 내용상의 주어는 that 이하라는 거구나. 앞에 있는 is 뭡니까?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는 없는, 형식상의 주어, 가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주어, 내용상의 주어는 that 이하가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that 이하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유기화학은 필수 지식인데 누구한테? 누구한테? 어떤 사람? 자, 지금 entering 이하에 ing, 현재 분사 덩어리가 또 anyone을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엔터가 뭐 하는 거죠? 들어가고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입하는. 보건직에 진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진입하는 이라는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entered의 PP 형태가 아니라 entering의 ing 형태를 쓴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도 챙겨주셔야지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 픽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서술형이에요. 왜 유기화학이 보건 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인지 설명하시오. 요거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해석이 어려웠어요. 해석을 잘할수 있는가의 문제 되겠습니다. 해석을 잘할수 있는가? 자, 이런 내용이었죠. 의약품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유기화학의 원리에 의해 좌우되는 반응의 결과이며, 아하, 그러니까 결국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유기화학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질병과 싸우고, 전반적인 삶의 질과 수명을 향상하는 새로운 약물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보건직에 진입하는 사람이라면 유기화학은 필수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마지막에 그대로 나와 있었던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지금 해석을 해본 거라고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영어 문장만 단독으로 놓고 직접 우리말로 써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읽으면은 당연히 그럴듯한 잘쓴 답변이니까 아, 그래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직접 연습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써라가 아니지요, 그치? 지금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했던 요 핵심어들을 잘 넣어서 영어 문장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의 연습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 괜찮지요? 자, 이제 구강 오셨어요. 구강. 자, 구강부터는 유형 구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어법도 보고 순서도 보고 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만나는 유형이지요? 어휘 유형입니다. 어휘. 자, 얘들아, 어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하죠?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 다섯 개의 밑줄을 쳐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의 탄탄함, 즉 내용이 많을 거고 논리적 관계도 끈끈할 거고 더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아이디어 실현 과정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자,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합니다. 근데 행동이 없으면 아이디어는 무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는 실행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자, 실행의 방식은 개인적인

스윙도 있고 개방적인 협력도 있는데 개방적 협력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개방적인 대화 문화란 동등하고 우호적인 소통을 하는 거고요. 이 개방적 대화 문화 속에서 질문이 생기고 질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더라. 따라서 결론, 열린 혁신을 통해 아이디어 과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비용은 줄일 수가 있더라.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때요? 내용의 흐름이 쫙 이어지면서 계속 뻗어나가는 느낌이 드시죠? 그치? 좋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실행과 개방적 협력을 통해 현실화되며 열린 혁신은 지식 창출과 효율성을 높인다. 영어로 살피겠습니다. 자, IDS, 아이디어는 become meaningful, 의미를 가지는데 언제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까? 실행될 때, 그치? 자, 실행될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when put into action, put into action. 참고로 이때 put은 PP 형태로 쓰인 거지요. 실행될 때 의미를 가지며. An open collaboration, 개방적인 협력은 foster, 촉진합니다. 새로운 지식 창출을 촉진하고. 자, open innovation, 핵심 표현이지요. 열린 혁신은 enhance this process, 이 과정을 더욱 향상을 시키는데, 뭐 함으로써 아이디어 실현 과정에서의 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아까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인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here that, 바로 여기에서 open innovation comes into play, 열린 혁신이 작동하게 됩니다. 열린 혁신.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come into play 어떻게 해석한다고? 작동하게 된다라고 해석한다고요. 그치? 자, 작동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 열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as a culture 문화입니다. 문화. 자, 문화인데 so effective that it reduces. 자, so that 구문 나오면서 너무 효과적이라서 줄인답니다. 아이디어 실현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 그러한 문화로서 열린 혁신이 작동하게 된다.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자, 이 개방적인 대화.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서 질문이 막 나와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이 창출이 되고요. 바로 여기에서 열린 혁신이 작동하는 것이다. 앞 내용이랑 쫙 흐름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8번 문장 빈칸 예측 한번 가봤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도 같은 문장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도 많았지요. 자, it is that. 딱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 뭐겠습니까? 강조 구문 아니겠어요? 뭐를 강조하는 거야? 가운데 있는 here. 그래서 해석하면 바로 여기에서. 자, 바로 여기에서 해석할 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 가시면 되죠. 자, 바로 여기에서 열린 혁신이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 이거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 어떤 문화? So effective. 너무 효과적이라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문화지요. So that 꿈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 순서 예측 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imagination, 상상력이 아이디어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전환되면, 유용한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전환되면 아이디어는 공상, 환상의 영역을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공상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럼 뭐가 된 거니? 공상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ideation? 아이디어가 실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앞 내용을 아이디어 실현 과정이다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 실현 과정은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어요. 홀로 고립 상태로 완성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즉 협력해서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협력의 이야기를 받아서 an open culture of conversing 지금 열린 대화 문화, 개방적인 대화 문화로 내용 이어 받는 거예요. 그치? 자, 개방적인 대화의 문화로 내용을 이어 받으면서 자, 7번 문장 따라서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대화에서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수 있다. 뭐로부터? 질문으로부터. 즉, 이런 개방적인 대화 문화에서 질문들이 나오고, 이 질문에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또 뭘로 이어진다? 열린 혁신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질문이었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국왕의 2번은 문장 삽입입니다. 좋습니다. 자, 돌고래의 새끼돌봄 행동의 특징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돌고래 사이는 다양성이 커요. 암컷 양육 방식도 다양합니다. 단독으로 양육하기도 하고요. 집단으로 양육하기도 하는데 글쎄 더 크고 안정된 집단일수록 번식 성공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보호, 사회화, 학습, 대리

양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어미 나이와 경험이 많을수록 또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경험이 많은 어미는 새끼와 더 밀접하게 있으면서 동기화도 해요. 새끼의 환경을 더 많이 통제하고 다른 어미들과 협력하기도 한답니다. 오케이. 돌고래의 새끼 돌봄 행동의 특징,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어요. 자, 돌고래 암컷은 집단 영육과 경험 축적을 통해 번식 성공률을 높인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요약문 갑니다. Female dolphins, 암컷, 돌고래는요, 쇼 보여줍니다. Varied parenting strategies, 다양한 양육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번식 성공률이 더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더 크고 안정적인 집단에서 번식 성공률이 높고요. Among experienced mothers, 경험이 있는 어미들 사이에서 번식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생활과 이 모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향상시키거든요. 아하, 캐프는 새끼죠? 새끼 보호. 학습, 그 다음에 케어라고 해서 돌보고 양육하는 거니까 이것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 경우에 번식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빈칸 픽은 5번 문장 한번 가볼까? 자, 전반적으로 암컷인데 어떤 암컷이 enjoy, 누립니까? 지금 주어 동사 되는 거잖아. 자, 상당히 더큰 번식 성공률을 갖다가 누린답니다. 누구보다 다른 암컷보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떠한 암컷이 다른 암컷보다 더큰 번식 성공을 누리게 되는 거였습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뒤에 이유가 쫙 따라올 거잖아요. 그쵸? 이유가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암컷입니까? Rearing. Rear는 기르고 양육하는 거거든요. 새끼를 기르는데 in larger, more stable groups. 더 크고 더 안정적인 집단에서 기르는 거지, 그치? 오케이, 첫 번째 번식 성공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번식 성공 요인도 갈 거예요. Likewise, 마찬가지로. 오케이, 내용이 추가되는 7번 문장입니다. 내용 추가되면서 Reproductive success, 번식 성공은 또 증가하는데 뭐 할수록 어미의 나이와 모성 경험이 많을수록 이게 뭐였습니까? 번식 성공을 높이는 두 번째 요인이었지요. 자, 이 문장도 뒤에 얘가 왜 번식 성공을 높이는지 이유가 쫙 따라왔습니다. 따라서 번식 성공을 높이는 요인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5번 문장과 7번 문장에 각각 빈칸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법 한번 가볼게요. 방금 봤던 문장인데 중요한 어법이 또 많아요. 우리 아까 주어는 female 쓰고 동사는 enjoy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예죠. rearing 이하에 현재 분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females를 수식하고 있거든. 아까 rear의 뜻이 뭐다라고 했습니까?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끼들을 더 크고 더 안정적인 집단에서 기르는 암컷이니까. 의미상 능동 관계예요. 그래서 ing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than do others라고 해서 비교급 나왔습니다. 비교급 than 뒤에는 보통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데 이때 두는 앞선 동사 덩어리를 대신해서 받는 대동사 되겠습니다. 뭐를 받고 있는 거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enjoy, reproductive success라고 해서 다른 암컷들이 번식 성공을 누리는 것보다 상당히 더큰 번식 성공을 누리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 순서 예측 갑니다.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돌고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a high degree of variability,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다라고 해요.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의 이야기 받아서 3번 문장이요. 모든 암컷들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속한다고, 어느 한 무리에 속한다고 다 식별될 수 있는 건 아니래. 왜? 높은 변동성을 지닌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암컷들은 사용하는데 새끼를 양육함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도 번식 성공을 높이는 접근법으로 첫 번째, 더 크고 더 안정적인 집단에서 새끼를 기르는 거, likewise라고 내용 추가하면서 어미의 나이와 모성 경험이 증가할수록 이 번식 성공이 더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등장해 주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9강의 3번이고요.

세계를 탐색하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동은 단순히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반응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능동적 탐색자이다. 자, 요양문 한번 가볼까요? 이거 원래 요양문 유형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요양문을 만들기보다는 복습 겸 원래 문제에 있었던 요양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자, babies, 아기들은요, actively,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심리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한 심리 실험을 수행합니까? 이해하기 위한. What is happening?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심리 실험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근데 뭐 함으로써 reacting to 반응을 하는데 unusual adult behaviors. 어른의 행동인데 어떤 행동? unusual 특이한 어른의 행동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치?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표현력이 풍부하거나 과장된 제스처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른의 반응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그치? 좋습니다. 어른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로 특이한 행동에 반응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심리 실험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적 탐색자이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 9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The babies, 아기들은요, were as intrigued by the mimicry. 아하, 이 흉내에 의해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된답니다. 자, 뭐 했던 것만큼이나 they were by the stone face. Stone face는 돌 같은 표정이니까 무표정이죠. 즉, 무표정한 얼굴에 흥미를 가졌던 것만큼이나 흉내에도 강한 흥미를 가졌고, 자, 각각의 경우에 아기들은 뭐 하려 했습니까? 사실은 앞선 두 개의 실험을 요약 정리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론 문장이거든요. 자, 뭐 하려고 했습니까? Try to get a reaction. 반응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From the adult. 어른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내려고 했다고요. 자, 근데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would help them. 도움이 될 반응입니다.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나오면서 아이들이 뭐 하는 거에 도움이 될 반응이죠? figure out. 알아내는 겁니다. What was going on?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데에 도움이 돼그 반응을 갖다가 어른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했다고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심리 실험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자, 두 실험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지 이 결론 문장에 잘 담아져 있었으니까 이 부분 빈칸으로 예측하기에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장입니다. Faced with this extremely peculiar behavior, 이 매우 특이한 행동에 직면하여 주절은 예죠. 한 살짜리 아기들은 다른 종류의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분사 구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One year olds, 한 살짜리 아기들 되겠다고요. 그치? 자, 한 살짜리 아기들을 의미상의 주어로 했을 때 지금 faced with이라고 하는 PP 형태 쓰인 거 괜찮습니까? 근데 해석을 했을 때 행동에 직면하여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 표현을 아셔야 돼요. Be faced with 해서 어떻게 하죠? 뭐뭐에 직면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따라서 뭐뭐에 직면하여라고 했을 때 우리가 faced with만 남겨둔 채로 분사구문을 만들어도 뭐뭐에 직면하여라는 뜻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분사구문의 형태 챙겨주는 어법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기타 출제픽으로는 어휘의 적절성 한번 가볼까요? 지금 6번, 7번, 그리고 8번까지 총 3개의 문장 같이 한번 살필 겁니다. 자, 방금 봤던 거죠? 이 매우 특이한 행동에 직면하여 한 살짜리 아기들은 다른 종류의 실험을 수행했다. 그래서 이 매우 특이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글쎄, 어른이 아기의 모든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특이하지? 어른이 아기의 모든 행동을 따라한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휘, peculiar, 특이한 어휘 적절성 챙겨주실 수가 있겠고. 7번 갑니다. They practiced 어떠한 실험을 수행했는가? 취했죠.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어떤 제스처? Odd, exaggerated gesture. Odd, 이상하고. Exaggerated,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설마 이런 이상한 행동까지 모방하겠어? 하고 지금 아기들이 적극적으로 심리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as if
뭐 하고 있는 듯이, they were testing, 시험하고 있는 듯이. 글쎄, 실험자가 그러한 행동까지 imitate, 모방할

것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듯이 이상하고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8번까지 뻗어나갑니다. 자, 그들은 어른도 똑같이 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상한 방식으로 손을 흔들곤 했다. They would wiggle a hand. Wiggle a hand가 손을 흔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Some particularly, 특히 strange, 이상한 방식으로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른이 이것도 똑같이 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손을 흔들곤 했다. 지금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어휘가 다 특이한, 이상하고 과장된, 이상한. 지금 아기들이 심리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어휘의 쓰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OX 퀴즈는 돌고래 관련 질문 되겠습니다. 이것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유형 구성에 들어온 만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강의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질문 잘 살펴오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대단원 5단원의 주제인 문화라는 주제로 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문화라는 사실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을 쭉 잘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범위가 넓어지는 형식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서 우리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생태계라든지 뭐 자연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문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체감하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문화 요소인 예술과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물론 주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가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선택형 문항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서답형 문항,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론들 특히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좀 이해해 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인간의 삶과 예술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물론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뭐 예술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도 했지만 예술이라는 요소는 정말 수천 년 전부터 그 인류가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 함께 해왔던 우리의 문화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또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술의 의미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미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산물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딱딱하게만 표현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또 미술관에 있는 뭔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조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술이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누리고 있는 뭐 K-POP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등 이 다양한 모든 것들을 예술의 범위로 포함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예술들은 좀 상업화된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업화된 예술 작품들이다. 그래서 이제 예술의 의미라는 것은 포인트는 결국 미죠, 미.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삶과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 맨 처음에 배웠었지만 역시 인간은 유의적 존재예요. 그렇죠? 뭔가 즐거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따라서 예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향유할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뭐 예술만을 통해서 이제 충족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도 절대 즐거움을 준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인간과 예술의 이 삶의 연관성이라는 것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간은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고 고양하게 된다라는 것. 뭐 특히 우리 음악 많이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왜 보겠어요?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이 감정선의 변화라든지 뭐 이별 슬플 때 이별 노래를 들으면 또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즐거울 때뭐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더 이제 기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좀더 고양시켜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은 예술에 담긴 메시지들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술의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미술 책 같은 데서 많이 봤을 뭐 작품 중에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은, 뭐, 피카소의 게르니카 같은 작품들 있죠? 근데 그 작품이 당연히 뭐, 미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겠지만, 그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특히나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제 전쟁들, 그죠?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 작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영화 같은 것들 좀 생각해 보면요. 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했던 영화였죠.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해버린 어떤 정치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또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뭔가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좀 키울 수 있었던 뭐 그런 계기가 됐던 예술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술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는 좀 형식적인 이야기들이었고요. 이제 좀더 본질적인, 그죠?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약간 윤리적인 논쟁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 바로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크게는 예술 지상주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주제는 굉장히 많이 느껴왔을 거예요. 실제로도.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보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같은 것만 보더라도요. 이제 영화가 항상 뭔가 이 선정성 논란에 빠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도 뭐 어떤 영화가 뭐 이제 70세 교수와 뭔가 이 고등학생, 그죠? 고등학생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과연 영화로서 대중문화로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제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영화는 영화지. 그냥 예술은 예술로 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무리 영화고 아무리 예술이어도 그래도 최소한의 윤리적인 어떤 현실성은 있어야지. 윤리적인 기준은 충족시켜야지. 라는 그런 비판이 또 따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예술에 우리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술은 예술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해 봐야만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주제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술 지상주의는 예술을 예술로 보자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 다른 말로는 심미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적 가치를 훨씬 더 중시하고 있는 이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함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표적인 사상가는 뭐 와일드나 스핑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만약에 문제로 예술 지상주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거의 와일드의 입장이 나오긴 할 건데, 뭐 와일드는 이제 문학 작가입니다. 이제 아일랜드의 문학 작가인데, 뭐이 사람이 남겼던 유명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했어요. 완성이란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술은 예술로서 완성된대요. 그러면 뭐, 무슨 의미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이야 라는 말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 근데 스핑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삼각형이 도덕적인 거면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인 거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도형이나 어떤 미에다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뭐 어쩌면 다른 것들이 어떤 다른 요소들은 또 비도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느냐, 그게 좀 우습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가들이 이제 좀 등장하게 되는데, 좀 총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예술 지상주의가 이야기하는 건 예술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심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예술이라는 것은 도덕과 정치를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예술은 순수하게 예술일 뿐이다라는 순수 예술론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어떤 가치, 미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미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들, 다시 말하면 미적인 형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적 형식을 강조하고 있다. 요말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악을 나타내면 있어. 음악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멜로디라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박자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형식들이, 미의 형식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아니면 아름다운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구도라든지 뭐 색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미의 형식들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뭐 예술, 뭐 윤리적인 가치라거나 뭐 윤리적인 잣대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술 활동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재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윤리적 관점에서 조금 부적절해 보일지라도, 그거는 단순히 소재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나타내고자 했던 건 아름다움이야 라는 그런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도덕주의자들은요, 이제 도덕적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우리 좀 이따가 볼 건데, 대표적으로 뭐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이 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자들은요, 예술의 목적이라는 것이 도덕적 교훈이라든지 본보기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감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아름다움만 추구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메시지나 교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우리는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메시지나 내용들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 텍스트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여 예술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도덕주의자들은요, 당연히 미적 가치보다 뭐가 우월하다, 우위에 있는 거다, 윤리적 가치가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더 우선되어야, 우위라는 것의 의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적 가치라는 게 아예 안 중요해, 이런 표현보다도 미적 가치보다도 윤리적 가치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술의 어떤 형식, 어떤 미의 형식보다도 예술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요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돼요. 이제 아름다움의 형식을 강조했다라는 것과 아름다움의 어떤 예술의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의 차이가 이제 선택지로 좀 중장하게 되니까요,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술 활동에 대한 윤리적인 규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겠죠. 당연히 윤리적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뭐 양쪽의 입장이 다 그럴듯해요, 그죠? 뭐가 막 무조건 옳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충분히 아름다움의 가치라는 것도 이제 제약, 일종의 어떤 약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표현될 수 있어야 될것 같고, 뭐 특히나 뭐 예술 작품이 아까 사회적 영향력, 특히 뭐 성인은 괜찮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제 뭐 초등학생 뭐 이런 친구들이 뭐 그런 문화 컨텐츠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잘.

밸런스 있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좀 가볼게요. 똑같은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야기했던 이제 다양한 과거 이제 사상가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유가에서는요, 이제 예, 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자주 나와요. 유가에서는 예, 악의 입장을 갖습니다. 예악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펼치고 있죠. 예는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는 앞서서도 너무 강조했으니까 인과 예절, 그 예절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규범들, 그죠? 우리의 어떤 직분에 따른 행동 양식을 담고 있는 사회 규범들, 예절. 예절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냐? 음악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특히 공자님께서 이 예와 악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도덕성을 완성시켜 나가려면 결국 예가 세우는 거야. 우리의 도덕성은 예가 세우되 음악이 완성시키는 거야. 뭐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이 음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바라봤던 거죠. 심지어 그 옛날 사람이 공자조차도. 그래서 그 공자는요, 음악과 도덕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 선한 도덕성의 완성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예절만을 따를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과 감정까지 감화될 수 있는, 고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특히나 이제 공자가 살던 시대의 음악이라는 걸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현대에 듣고 있는 이건 소비적인 음악들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연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전통 음악이나 뭐 종묘재량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엄청 많이 협주하죠. 막 아쟁도 있고, 뭐 북도 있고, 뭐 가야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악기들이 협연하면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음악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결국 우리의 도덕성을 완성시켜 줄수 있다라는 것. 여기 완성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건 아니지만 성선설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한 도덕성이라는 게 내적 도덕성이라는 게 음악으로서 모조리다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이 표현. 자, 반대로 조금 다르게 순자 같은 경우엔 성악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악한 본성을 교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도덕성에 어떤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같지만 어쨌든 순자는 공자와는 좀 다르게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화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오히려 감화시킬 수 있어.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음악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다 공통적으로는 그냥 음악을 들어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또 하나의 포인트, 놓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예절과 도리에 맞는 어떤 음악, 그냥 아무 음악이 아니고 여러분, 조화로운 음악을 들어라.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그냥 음악이 아니고요. 여러 악기가 협연하는 와중에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도덕성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유가의 주장에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펼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묵자입니다. 우리 묵자 예전에도 한번 봤었죠, 여러분? 묵자 겸해교리 사상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거기서도 유교와 사상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지점들 말씀해 드렸습니다. 또 음악에서도 묵자와 유교 사상이 좀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묵자는 무엇을 주장했냐면 비악을 주장해요. 비악. 음악을 어떻게 하자? 하지 말자. 굉장히 좀 극과 극에 있는 입장인데 이제 묵자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음악이 즐거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도 음악의 이 악자를 잘 보세요. 악자가 즐거울 악자거든요. 한편으로 이제 한자를 읽을 때. 그러니까 즐거움을 준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묵자의 포인트는 언제나 이익이죠. 이익.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졌냐? 고통받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백성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무엇이? 음악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음악이라는 게 옛날 음악들은요, 특히나 더 많은 사람과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게 묵자에게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렇게 음악을 듣고 음악을 추구할 시간에 그 돈으로 백성에게 쌀한톨더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건 어쨌든 사치스럽고 사람을 좀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만백성에게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약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비약. 자, 플라톤 한번 가볼게요. 이제 고대 이제 동양 사상이었고요. 이제 고대 서양 사상인 플라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우리 배웠죠? 이데아론도 배웠고, 이 플라톤의 어떤 직업관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조금 활용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결국 요지는 이거죠? 이데아라는 어떤 본질이 어딘가에 있고, 그 본질을 모방한 것이 현실 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물들, 그죠? 다 모방품이에요. 이 분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필을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근데 그 분필을 만든 사람이 분필의 본질과 분필의 이데아를 깨닫고 그 분필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방품들이죠. 빨간 분필, 뭐 노란 분필, 하얀 분필, 여러 가지 종류의 분필들을, 모방품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미도 마찬가지, 장미꽃, 그죠? 장미꽃이 당연히 이데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이데아, 뭐 꽃의 이데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꽃의 이데아가 빨간색으로도 드러나고 하얀색으로도 드러나고 뭐 분홍색으로도 드러나고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모방품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논리대로라면 예술 작품도 무엇의 모방품이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름다움의 이데아의 모방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예술가들이 이 미의 이데아를 잘 깨우쳐서 그 미의 이데아를 현실에 표현해 낸 것이 예술 작품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그렇지 않은 현실 세태를 좀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들이, 당대 예술가들이요. 플라톤이 살았던 고대 그리스겠죠? 이 당대 예술가들이 그냥 단순히 모방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데아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 세계를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플라톤의 눈에는 그것이 진정한 예술 활동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이 분필을 사진 찍듯이 똑같이 그린 거예요. 완전히 진짜 사진이랑 분간이 안될 정도로 똑같이 그렸어요. 어떤 사람이. 자, 그럼 우리가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와, 이거 어떻게 똑같이 그렸어? 진짜 어마어마한 예술인데?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플라톤이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 분필도 어떤 장인이 분필의 이데아를 모방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예술가는 모방품을 모방해서 작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예술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들이 직접 자기가 이 미의 이데아와 어떤 도덕의 이데아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진정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은 다시 정리하자면, 선, 다시 말하면 도덕이요, 도덕. 그죠? 좋은 것들. 도덕의 이데아, 어떤 아름다움의 이데아 같은 것들을 인식해서 그것들을 모방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선과 미를 지금 같이 쓰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보통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아이의 모습을 보면, 혹은 뭐 누가 뭐 기부를 했대요. 뭐 이런 도덕적 현상들을 보면, 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똑같은 거예요. 이 도덕이라는 것과 미라는 것을요, 선과 미를 플라톤도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선의 이데아, 뭐 좋음의 이데아, 도덕의 이데아와 그리고 아름다움의 어떤 본질들을 예술가가 인식해서 그것을 모방하고 표현하는 게 예술 활동이고, 따라서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요, 절대 창조 행위가 아니에요. 미의 이데아라는 건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름다움의 본질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아름다움의 본질에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간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술 작품이라는 건, 아, 예술가의 창작품이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모방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죠. 자, 그래서 예술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과 어떤 젊은이들, 이 도덕성을 함양시켜 줄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본질, 도덕의 본질과 어떤 아름다움의 본질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대 사람들이라서요, 현대인의 관점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칸트입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조금 복불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교재에, 우리 교재가 지향하고 있는 딱그 정도 선까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요 정도는 충분히 조금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내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칸트의 이 미학 윤리를 별로 이렇게 중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딱 가르치실 거냐면 딱 여기까지 가르치실 거예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만 보시든지 아니면 아, 우리 선생님이 조금 더 딥하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보시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해서 들으세요, 여기는. 자, 칸트는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칸트가 왜 썼냐면요, 칸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내리는 그 판단, 미적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미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거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렸던 칸트의 결론입니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그래서 말했죠? 쉽게 가르치시면 결론만 나올 거예요. 아니면 조금 그 논거 구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상징이란 건 뭐예요? 구조적인 유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과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어. 그죠? 도덕 판단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 수립하고 어떤 선의지를 발휘해서 그 도덕 법칙을 수행하는 그 과정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결론만 말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미적 가치를 체험하고 뭐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어떤 자연의 어떤 방대한 아름다움을 감상해 나가는 행위 자체가 바로 도덕성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었어요. 이칸트의 결론, 그죠? 자, 그러면 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도덕성을 촉진하게 되느냐? 요 논거를 조금 딥하게, 조금 더 들어가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결론입니다. 요게 또 핵심이에요. 요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상 그래요. 미적 판단의, 칸트가 말한 미적 판단이라는 건 보편화 가능한 판단이라서 그렇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보편적인 판단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이 혼란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다르거든요. 플라톤의 아까 생각도 그렇고, 칸트의 생각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관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아름다움을 판단한다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미를 보고 어떤 사람이 와, 장미 너무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뭐가 예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해요. 그죠? 어떤 대상이 아름다움을 판단한다는 것이 주관적인 취향의 문제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야. 진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보편적인 판단이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판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독특하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칸트에게 있어서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보고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형식을 통한 판단이어서 그래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면 외워도 돼요. 진짜 이 문장, 문장에 익숙해져 두시면 절대 응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자, 형식을 통한 판단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했던 장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장미꽃을 보고서 우리는 장미꽃의 색깔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장미꽃의 모양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칸트의 주장이에요. 칸트는 아름다움의 판단이라는 것이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하나를 보고 내리는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의 조화로운 결합 방식. 다시 말하면 조화로운 아름다움의 형식을 토대로 우리는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 장미가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냥 우리는 진정으로 순수하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 요소들의 결합 방식을 보고 그런 어떤 미의 형식을 토대로 그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이 원리라는 이야기를 칸트가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심과 무관한 판단이다. 다시 말하면 내 개인적인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욕구와는 좀 무관한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미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뭐 집에 뭐 화분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장미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장미가 아름답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당연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장미에 대한 이해관심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심,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관심을 뛰어넘어 있는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쪽의 측면이 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칸트의 주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좀 넘어서고 있죠? 자, 그리고 개인의 욕구, 이해관심과 무관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미적 판단이라는 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나 스스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측면에서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판단이에요. 자유를 전제하는 판단이다. 이렇게도 서술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그냥 봐주세요. 이 미적 판단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미적 판단을 통해서 보편적인 만족감, 어떤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감동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또한 느끼게 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칸트의 주장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칸트의 이런 보편적인 미적 판단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도 그래요. 진짜 진짜 아름다운 걸 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스스로 요구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오로라를 보러 갔어요. 진짜 저의 버킷리스트거든요? 오로라를 보러 갔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야, 저거 봐, 진짜 너무 아름답지? 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야, 야, 추워, 추워! 뭐가 아름다워? 그냥 가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어떻게 안 아름다워? 이런 생각 들겠죠? 야, 이거 봐봐! 이게 어떻게 안 아름다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적 판단이라는 게 보편성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칸트의 주장이고요. 이게 뭐 절대적 진리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다. 칸트가 말했던 미적 판단이라는 건 보편화 가능한 판단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도덕 판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도덕 판단도 어때요? 정언 명령의 형식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뛰어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들이요. 이런 미적 판단의 특징들이 도덕 판단의 특징들과 상당히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판단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이 도덕성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면 딱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고요. 단독 문제로 조금 어렵게 나온다?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요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도 돼요, 여러분. 꼭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자료 탐구 한번 볼까요? 자, 와일드의 예살 지상주의입니다. 도덕적인 책이나 부도덕한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이 소설, 뭐 책, 뭐 수필이든 뭐지든 이 예술작품이죠? 예술작품에는 도덕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관점은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없어. 다만, 미적 관점에서 잘쓴 책, 그죠? 잘 쓰지 못한 책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들. 자, 어떤 예술가도 윤리적인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술가 입장에서 윤리적 공감은 용납할 수 없는 양식의 매너리즘이고요. 예술가에게 사고와 언어는 예술의 도구이며 선과학은 예술의 재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 선과악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나의 예술의 소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잣대를 기준으로 그 예술 작품 자체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플라톤의 도덕주의 한번 볼게요. 자, 꼴사나움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격을 닮은 반면에 그 반대 것들은 즉 절제 있고 좋은 성격을 닮았으며 우리로서는 오직 시인들에 대해서만 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을 자신들의 시 속에 새겨넣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곁에서 시를 짓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좋은 성품의 상이에요. 그죠? 좋은 성품의 어떤 이미지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대요. 자신들의 시 속에 새겨놓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한대요? 시를 못 쓰게 만들어야 된대요. 되게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어쨌든 뭐 플라톤은 뭐 그런 진정한 예술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인들을 이제 추방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추방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자, 또는 다른 장인들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며 동물들의 상이나 건물에도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제작물에도 이 나쁜 성격을 무절제하고 비굴을 하며 꼴사나움을 새겨넣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이 우리 곁에서 제작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 추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라는 것 결국 이데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어떤 도덕의 이데아라든지 선의 이데아, 뭐 미의 이데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어떤 작품이라든지 어떤 사물 속에 포함되어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의 성질을 천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아름답고 우아한 것의 성질을 추적할 수 있는, 그죠? 누구, 이거 뭐겠어? 이것도 역시. 이데아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자, 음악에 대한 묵자 입장. 백성들로부터 많은 재화를 거둬들인 뒤큰 종과 북, 검은 고를 만들어 연주를 듣는 것으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아무런 도움도 없지 못한다. 이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 지금 임금과 귀족들은 한낱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백성들이 입고 먹는 재화를 손상시키고 빼앗고 있으면서 음악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음악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야기. 너무 사치스럽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있으면 백성들한테 쌀한톨더 주고 옷 하나 더 입혀 주는 게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참된 사람이죠. 자, 대중문화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현대사회가 도래하면요. 예술이라는 것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선생님, 옛날 사람들은 대중화가 없었나요? 예. 옛날 사람들은 조금 대중화라는 게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특히나 뭐 민요라든지 뭐 민속극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막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래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만큼 막 전파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현대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건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즐기고 있는, 뭐 아까도 맨 처음에 말했죠? 뭐 TV 프로그램이 되었든, 영화가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특히나 귀족계층, 그죠? 예술은 사실 귀족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거의. 그죠? 그런데 이제, 일부 계층만, 그 귀족 계층들만 어떤 지배 계층들만 미적 가치를 향유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물론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뭐 민요라거나 이런 거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자, 두 번째. 정신적 위안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한다. 뭐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정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고향, 뭐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나 아까 맨 처음에 또 이야기했던 반복적인 내용들인데요. 이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 저도 하나 떠오르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 있어요. 저 다큐멘터리 한번 봤었는데, 특히 다큐멘터리 같은 게 이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주게 되죠. 옛날에 다큐멘터리 어떤 걸 봤었냐면, 그 주제가 이거였어요. 다큐멘터리 제목이. 패스트푸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먹는 치킨과 우리가 먹고 있는 햄버거의 그 패티, 소고기 패티 막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를 쫙 찍어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혹시 볼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동물을 얼마나 많이 학대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 동물보호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막 고취하게 되고, 막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런 거죠. 이제 이런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사상가 중에 한 명이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독일의 1900년대 사상가인데요.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이제
복제 기술, 현대에서는 복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영상 찍고 있죠? 이거 복제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여기 있는데 복제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복제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예술 작품의 어떤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좀 분석했던 사람이 베냐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종교적이고 숭배적인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 색채를 갖고 있어요. 뭐 불상이 되었든, 뭐 아니면 항아리를 보도, 항아리에도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색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뭐 벽화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종교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특히나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의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복제됨으로써 이런 기존의 원본이 갖고 있었던 아우라와 신비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술작품이라는 건 옛날엔 딱 하나였단 말이죠. 세상에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나리자 뭐 작품을 보려면 루브르 박물관에 갔어야 돼요. 그죠? 프랑스를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야 예술 작품을 이 사진의 복제 기술을 통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 아우라도 떨어지고 뭔가 이 종교적이고 숭배적인 가치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진짜로 그 복제품이 주는 그 느낌은 확실히 진품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미술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고흐의 박물관, 고흐의 전시회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흐가 약간 이런 되게 유화 물감으로 해가지고 되게 거친 표면 질감 뭐 이런 작품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딱 갔는데 이 작품을 막 사람들이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막 해바라기 막 걸려있는데 막 만지고 있어요, 작품을.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3D 프린터로 재현해놓은 거예요. 완전 똑같이, 진짜 완전 똑같이 재현해놨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이 감동, 아우라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대신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시 가치가 증가했고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움의 향유, 그죠? 이 미의 향유라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가 또 되었다라고 베냐민의 이 장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던 사상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대중의 역할 변화도 이제 생겨났습니다. 옛날에는요, 대중들이요, 단순히 어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수용하는 입장, 그죠?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져 있었다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 많은도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특히나 우리 예전에 배웠던 AI 같은 것들. 이 AI를 통해서 뭔가 그림을 손쉽게,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 스킬이 없어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상상력과 어떤 주제의식만 갖고 있으면 그림을 막 그려주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제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 이 대중문화의 약간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자, 이제 반대로 이제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화두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뭔가 폭력성의 문제, 선정성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불거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특히나 학교폭력 같은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방 범죄가 발생한다, 주의해야 된다, 너무 뭐 학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되냐, 막 이런 어떤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상품화나 성폭력 문제를 조장한다라는 뭐 이런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무제한적으로 막 허용할 것은 아니고 항상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바람직한 관점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본 종속의 문제인데요. 특히나 이 현대 대중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사실. 그죠?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해서 결국 문화라는 게 획일화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한번 TV 요즘에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거의 안 보는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TV 이렇게 틀어서 이제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여요. 그죠? 아니, 똑같은 프로는 아닌데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때 막 여행이 막 유행이 됐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여행, 저기도 여행, 막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쩔 수 없는 논리에 의해서 이윤이 남아야 프로그램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 보이는데 사실 그 다양성을 이뤄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죠. 자본에 대한 종속의 문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또 이야기했던 사상가 중에 한 명이 아도르노라는 사상가예요. 아도르노.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도르노가 조금 빈도 있게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무조건 나올 거예요. 서술형이든 뭐 선택형이든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잘 봐주세요. 아도르노. 자, 지배 집단에 의해 예술의 상업화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매체가 발달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대중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막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뭔가 뭐 물론 아도르노가 살던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한 건 아니었겠지만 뭔가 TV라거나 뭐 영상물이라거나 아니면 라디오라거나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대중을 이어줄 수 있는 매체들이 막 미디어 매체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배 집단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냐면 아, 이 매체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소비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아두르누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배 집단들이 그들을 잠재적 소비자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상업화하기 시작했고, 이 상업화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제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대요. 즉, 다시 말하면 마치 공장에서 물건, 상품을 찍어내듯이 이제 계속해서 컨텐츠, 문화 컨텐츠라는 것이 뭐 영화가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에서 찍혀 나오듯이 막 대량 생산되고 있는, 그죠? 계속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산업을 문화 산업이라고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별로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 네. 물론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긴 합니다. 문화 산업을 좀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은 뭐 문화 콘텐츠를 뭐 만들어내는 산업 뭐이 정도로 뭐 케이팝 뭐 이런 것들도 다 문화 산업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아도르노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죠. 사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화 산업이 우리의 삶에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제 아도르노가 좀 비판하게 되는데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네. 어쨌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표준화된 소비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전파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화라는 건 뭘까요? 획일화란 뜻이죠. 어떤 딱 표준화된 어떤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중은 자연스럽게 획일화되는 거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홍수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직접 접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지배 계급들이요. 뭐 이건 물론 아도르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배 계급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런 어떤 대중문화 속에 녹여가지고 우리에게 확산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냥 단편적으로 좀 예시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뭐 이런 거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요. 물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뭐 시놉시스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온갖 역경들을 이제 거치고 나서 막 열심히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 성공을 이뤄내는 뭐 이런 시놉시스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인간의 뭐 카타르시스를 뭐 유발하기 위한 개연성을 생각해 본다면 뭐지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너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고 부자인 내가 성공한 것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더 열심히 노력해라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업적주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아도르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계속 이제 문화 작품 속에도 문화 컨텐츠 속에 녹여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다. 아도르노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자는 대중문화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겠고요. 그죠? 모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뭐 생산자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건전한 대중문화를 보급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윤리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규제들도 충분히 필요하겠죠. 무분별하게 생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상품화를 반지하고 청소년 정서에 해로운 문화를 선별하는 어떤 제도,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뭐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뭐 법적 제도라든지 사회적

0: 기구들도 마련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제재라는 것이 너무 또 과도해선 안될 거예요. 대중문화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너무 과도한 규제는 또한 어떤 대중문화의 어떤 축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어떤 제재와 자유의 사이에 어떤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료 탐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에 대한 베냐민의 입장입니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는 원작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원작의 복제품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다. 기술적 복제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원작을 사진이나 음반의 형태로 복제하게 해준다. 맞죠? 이제 사람들은 음악당이나 노천에서 연주된 합창곡을 방 안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특정 장소와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문화 예술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위축되는 것은 예술 작품의 아우라다. 그 아우라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더 많은 미적 체험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자, 오늘날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불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죠? 몰비판적으로, 그죠? 무비판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자, 개개인의 문화 생산물은 모든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서조차 소비를 활발하게 만드는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의 일환이다. 문화 산업은 하자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그죠?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들을 재생산하려고 한다라는 아도르노의 비판적인 의식들. 아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예술과 대중문화에 대한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요, 도덕주의와 예술 지상주의의 어떤 사상가들의 입장들을 좀 비교해서 잘 익혀두시는 것, 그리고 아도르노의 사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꼭좀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제일을 해내는 하나뿐인 장기, 바로 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실한 동반자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자주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묵직한 느낌에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시는 분, 출근길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멈춰섰을 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심장소리에 어? 왜 이러지? 괜찮은 건가? 하고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던 계단인데 요즘 부쩍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들을 어제 좀 무리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라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심장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내 일상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 여러분이 내 심장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현대인의 심장은 왜 지쳤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1위는

암이고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수년째 사망 원인 2위를 지키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지만 과연 어떤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1초에 한 번씩 뛰거든요. 1초에 한 번씩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뛰면서 8,000리터 이상의 피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똑똑하고 유연한데요. 편안하게 휴식하고 계실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질주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늘어나니까 더 빨리 뛰고 더 세게 뛰게 됩니다. 갑자기 달리고 나면 숨이 차다고 두근두근 느끼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갑자기 나오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대는 거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우리 몸의 깊은 자율신경계에서는 위험을 예상하고 몸을 준비시키게 되거든요. 태고적에는 아마 우리가 과일을 따라다니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에너지를 빨리 보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심장은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더 세고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요. 혈압은 올라가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하고요. 주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확장하고 동공을 확장시키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토록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뇌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에 생명줄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엔진이 멈추거나 혈관이라는 도로가 막히거나 피가 잘 안 가거나 하게 되면 공급을 받지 못한 장기들은 즉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심장 기능이란 심장과 혈관계 그리고 혈압이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계를 40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원전 1550년경 작성된 고대 이집트 의학서적인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만약 그대가 심장 부근에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진찰할 때 그가 팔과 가슴 그리고 심장의 한쪽 부의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심근경색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호루스 연구는 이집트, 페루,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등 세계 각지의 미이라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지에서 나온 미이라들 137구를 모아서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47구의 미이라에서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사실 전신의 모든 혈관에 발생하지만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사실 산업화와 현대의학이 본격화된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심뇌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게 됐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전통적으로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만성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는 요구량이 늘어날 때는 심장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때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장 근육의 혈류가 부족해서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느끼시면 쉬면 또 금방 가라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내에 가라앉는 게 특징이고요. 한편 심근경색은 대부분이 급성질환입니다. 동맥경화반이 진행하다가 어떤 원인으론가 인해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데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게 되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이 혈관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 상처를 막으려고 혈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혈전이 갑자기 생기면서 오히려 혈관 내강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심장세포가 죽게 되고 심장의 괴사를 일으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보통은 가슴 중앙이 그렇습니다. 가슴 중앙 부분이 짓누르는 것 같다. 뭐가 올라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고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차다.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보통 5분, 10분 내에 가라앉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심장 근육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치료까지의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골든타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증상 발생 후에 1시간 이내에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건 쉽지 않으시고 그래도 3시간 이내에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90분 이내에 시술로 통해서 혈관을 개통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혈관을 개통하는 게 중요해서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전을 녹여주거나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스텐트 삽입술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넓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손목 혈관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올라가서 좁아진 혈관의 길을 찾아서 풍선으로 넓히고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고 나오는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심장 질환은 신부전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부전이라는 게 기능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심장이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신부전은 우리 의학 발전의 결과입니다. 신부전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신부전이 더 중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부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신부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완 기능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신부전은 중요한 질환이라서 뒤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부정맥이고요. 역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정상맥이 아니다 해서 부정맥이고요. 우리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신호를 만들고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회로가 생기거나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질환은 심방세동입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심방이라는 곳이 파르르 떨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짜주지 못하게 되니까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파르르 떠는 심방 안에서 피가 피떡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피떡이 날아가서 머리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생기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색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항혈전제라는 약물치료입니다. 항혈전제는 피를 적절하게 물켜주는 약이고요. 그래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대동맥 판막협착이고요. 판막은 우리 심장의 문 역할을 합니다. 문은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되는데 문이 잘 열려서 피가 앞으로 잘 가고요. 잘 닫혀서 뒤로 안 새게 돼야 되는데 판막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협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심장 판막을 오랫동안 써서 70년, 80년, 90년 동안 썼더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안 열리는 병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이 좁아진 틈새를 통해서 피를 내보내려고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장 근육이 지쳐서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협착은 판막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서 아직까지는 약물치료로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치료는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판막을 교체해주는 치료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서두에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심장질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에서 추산한 전 세계 질병 부담 순위입니다. 1위가 심장질환이고요. 2위는 암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적지 않죠.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수명 연장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처음 조사했던 1926년에 33.7세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동맥경화는 20년, 30년, 길게는 5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하는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영양상태와 공중보건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영양실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고 이와 함께 만성질환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습관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장한테 적절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식품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했죠. 칼로리 섭취가 정말 많아졌고요.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만연하면서 심장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심장질환은 꽤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희망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 통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은 연령 보정 사망률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고령화도 많이 진행했잖아요. 이런 요소를 제거하면 인구 구조가 30년 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흡연율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음주 패턴도 많이 바뀌는 등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들은 얼마나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정년하고 나서 시간 좀 생기면 그때 천천히 시작하면 될까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야기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건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또 없습니다. 모든 연구들이 보여주는데요. 50대에 금연하신 분들, 60대에 운동 시작하신 분들도 혈관 건강은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되돌려야 할 것이 조금 적습니다. 30대라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고요. 40대라면 아직도 충분합니다. 50, 60대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의 휴식 없이 여러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수고에 보답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환들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선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55강입니다. 자, 55. 왠지 5라는 숫자 기분 좋게 느껴지죠? 자, 우리 이제 10강만 더 가면 이제 마지막까지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가뜩이나 조금 좀 힘든데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되네요 라고 생각되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또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감이 와닿지는 않은데요.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인사말이 있어요. 특히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늘 이렇게 좀 아끼고 아끼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Today's weakness, 오늘의 약함이 becomes today's tomorrow's strength. 내일의 강함이 될 거야. 좀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는 않은데 선생님은 원래 우리말로는 오늘의 지금 현재 나의 초라함이 내일의 위대함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막 요 한두 개의 단어랑 표현이랑 구문이랑 이런 거에 막 내 자신이 너무 한없이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모의고사를 보든 학력평가를 보든 마지막 대수능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게 되면 그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순간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조금 문제 잘못 풀었다고 혹은 해석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알겠죠? 오늘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가면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손잡고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준비, 4개의 문제밖에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오늘 한번 문장, 삽입 문제, 나머지 24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문제 풀 때 연결어가 없거나 혹은 지시어가 없을 때 내용적인 단서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그럴 때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단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본문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단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만들어주는 게 요즘에는 박스에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가 없을 때 오히려 그 답이 되는 스팟, 우리가 넣어야 되는 그 답이 되는 그 부분에 근처, 앞이나 뒷문장에 연결어를 넣어서 혹은 지시어를 넣어서 단서를 막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문장에서 혹시 내가 근거나 단서가 좀 찾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밑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야. 확실한 나의 단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주어진 박스에서 끙끙대도 답이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자, 여기 지금 21번에 주어진 박스는 in particular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특히라는 뜻이 되겠죠? 특히, 특별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한테 좀 힌트가 될 만한 네이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네이가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네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서로서의 작용을 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단서로서 여기밖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단서를 막 주기보다는 한두 개 정도의 선택지만 지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서. 그래도 그게 얼마나 소중해. 그치? 그게 어디야? 이런 단서들로 활용이 되니까 데이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they define a group. 그들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뭐에 대한 정의를 한대요? group. 집단에 대한 정의를 내린대요. 집단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집단을 뭘로 본대요? 자, define A as B. A를 B로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Two or more people who interact with and exert mutual influences on each other. 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한테 그냥 친숙한 내용이에요. 그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의 무리로 정의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저기 무리, 집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관계이다라는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의 내용이 바로 뭐냐? Who interact with? 자, each other가 되겠죠. Interact with each other. 서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게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룹이라고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뭐 해야 돼? And exert mutual influences on each other. 서로에게 상호의라는 뜻이야. Mutual. 이 단어 기억해도 상호의, 서로의라는 뜻이거든요. 상호의 영향력을 exert. 이 단어도 사실은 수능 필수입니다. 밑에 주석으로 고맙게 나와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발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상호 영향력을 서로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두 명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로 그룹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일단 이 문장에서 시사하는 바는 바로 그룹의 요건입니다. 단순히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걸 그룹이라고 보지 않고, 여기서의 특징이 바로 뭐야?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고, 서로에게 상호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뭐, 봤을 때좀 비슷한 의미 아니야?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그걸 일종의 그룹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이가 누군지 한번 찾아서, 이 데이 찾아서 가볼까나 볼게요.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요, we tend to see,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Any collection of people, 사람들의 무리, 어떤 사람들의 무리라도 C, A, S, B, A를 B로 보다라는 얘기죠.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쌤, 여기 데이가 나온, 데이라고 받을 수 있는 people이 나왔는데요. 좋아. 자, 그럼 1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내용에서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냥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를 그냥 그룹이라고 우리는 본다.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우리 일반적인 경향, 성향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데이를 갖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룹을 규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를 이 피플로 만약에 놓게 된다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룹을 규정한다라고 하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룹을 규정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상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룹을 그룹이라고 사람들은 그룹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성향은 바로 그냥 모여 있으면 그룹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여기 있는 collection of people를 데이라고 받을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데이라고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이 있는지 볼게요. However, 하지만은요. 누가 나와요? Social scientist, psychologist, 사회 심리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을 그럼 데이라고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전문가들, 사회 심리학자들은요. Use this term, 이 용어, 그룹이라는 용어를 more precisely, 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자, 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까? 이 사회 심리학자들은 그룹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때요? 벌써 괜찮은데요? 그죠? 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이 그 그룹의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어떻게 정의했는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일단 몇 번을 생각하고 2번을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선생님이 살짝 표시는 하긴 했는데 힌트를 주긴 했어.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자, 이 문장에 숨어 있는 문장 어떤 그 구조의 특징이 뭘까 한번 보세요. 어법 코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 가만히 봐봐. 그것은 이러한 의미,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것이 뭔데? 정의한 건가? 자, 보시면 it, which 강조구문입니다. 선생님, which 강조구문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it, who 강조구문도 있고 it, that 강조구문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it과 that을 강조구문의 초점 사이에 양옆에 놓긴 하는데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who를 쓰고요. that 대신에. 그 다음에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which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ich를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름 아닌 이것이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해성원 선생님이 강조구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했냐면 다름 아닌 뒤에 것이 앞에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중간에 있는 초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Distinguish, 구별한대요. 뭐와 뭐를 뭘 뭘로부터 구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무엇을 the members of a group 집단의 구성원들을 뭐와 구분하는 a mere aggregation of individuals 개인들의 집합 단순한 집합과 구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운데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무리에 있는 그룹이라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냥 단순히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집합을 구별하는 건 바로 뭐래? 공동 목표를 위한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작용, 서로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서로의 상호 의존도에 대한 의존감이 바로 그냥 일반적인 그룹과 단순히 모여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앞에 정의가 이미 나와줬고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이 문장의 내용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치? 다름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그런 감, 의존감. 이것이 바로 공동 목표를 위해서 의존하는 그 의존감이 바로 그룹의 구성원들과 단순히 그냥 집단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맞아요, 여러분.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2번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4번 아니면 5번일 텐데 선생님이랑 전 시간에 문제 풀었지, 그치? 전 시간에도 2번이 답인 게 나왔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문제였던 기억나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나와주고 다름 아닌 이렇게 할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 심리학자들은요, 좀 다르게 봐요. 그 용어를 더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용하는 게 바로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게 다름 아닌 이걸 의미하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쭉쭉쭉 이걸 설명하는, 뒷받침하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연결되는 내용이어야 될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as Canis. Canis라는 사람이요, observe 말한 것처럼. 자, 여러분들 여기 as와 여기 지금 커마커마로 중간에 삽입으로 들어간 절인데요. 여기 observe라는 동사가 보통 관찰하다라는 뜻이죠. 혹은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특정한 이런 어떤 학자의 이름이나 특정 인물과 같이 쓰이게 되면 특히 뒤에 있는 어떤 내용이 연구나 조사의 결과다 이런 경우에는 말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a collection of people who happen to go for a swim after work on the same day each week. 매 주마다 같은 날에 after work 퇴근을 한 후에 어떻게? happen to go for a swim. 우연히 수영을 가는 사람들의 집합, 사람들의 무리는 does not, 뭐가 아니에요?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하면 does not constitute,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a group, 그룹을,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구성하는 게 아니야? these swimmers, 이렇게 그냥 매 주마다, 우연히 같은 날에 수영을 하러 가는 사람, 이러한 수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do not interact with each other, 서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뭐야? 어떤 구조화된 방식으로, 특정한 어떤 구조화된 방식으로 특정 어떤 공동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A group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happen to에 표시를 했는데요. happen to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의 의미가 아니라 특히 happen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이럴 때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알게 되면 여기서 우연히 뭐뭐하다. 이 표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애들이에요. 약속하고 어떤 공동 목표를 갖고 만나는 애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우연히 매 주마다 그냥 마주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수용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무리로 사회 심리학자들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By contrast, 반면에 대조적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 그치? 우연히 만나서 구조적인 방식으로 그냥 구조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수용을 한 사람들이 아닌, 즉 좀 더 같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조적으로요. A squad. squad라는 표현이 어떤 소집단을 가리키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돼요. 자, 소집단의 어린, 경쟁을 하는 이 어린 수영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Who train every morning. 아침마다 훈련을 하는 수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기 전에? Before going to school. 학교에 가기 전에 매 아침마다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는, 경쟁을 하는 어린 수영 선수들. 수영 선수들의 한 무리는 is a group.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룹이라고 하시느냐? Because they are not only share a common objective. 그들이 공동 목표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a formal ways. 공식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봤더니 이게 공동 목표가 바로 뭐냐? 대회를 준비하는 거지. 대회를 위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 공식적인 방식이 바로 뭐냐? 형식적인 방식이 바로 뭐냐? 수영 시작 전에 어떻게 함께 모여서 워밍업을 하는 거야. 웜업 체조 같은 것들을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뭔가 조직적으로 structured way, in a structured way, 뭔가 구조적인 그런 방식으로, 형식적인 방식으로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 두 개의 대상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마무리 가볼게요. 자, it is this sense of people coming together to achieve a common object that defines a team. 자, 조금 더 이제 나아간 그 정의를 갑니다. 하나의 그룹에서 이제 뭘로 가요? 하나의 팀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정의의 확장으로 좀 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역시 뭐가 들어와 있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건 it which 강조구문이었는데, 자, 이것도 it that 강조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먼저 해석을 해주는 게 좋다고요? 뒤에 부분부터. 팀을 정의하는 건 바로 뭐야? This sense of, 이러한 감각, 이러한 감, 이러한 느낌이에요. People coming together,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a common objective,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러한 감각, 이러한 이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예, 이것이 바로 팀을 규정하는, 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에서 조금 더 팀이라는 좀 더 확장된 정의로 나아가게 되는 마지막 5번 문장, 5번 다음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강조문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몇 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주 흔치 않은, 우리한테는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닌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문장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강조문이 나왔을 때 그래도 아 이거구나, 얘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면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 자, 이제 22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22번 역시 주어진 내용에 뭐가 없어요? 아,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연결어가 없고 내용적인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내용적인 단서가 와, 이런 단서가? 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 나중에 읽다 보면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여기에는 the phone call입니다. 전화를 대하는 거, 전화를 처리한대요. deal with라는 게 여러분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전화를 처리한다는 건 전화에 응대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화를 받아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응대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본문에서

맞습니까? 그렇지. Such a call 이라는 표현으로 받아집니다. 어디에 나와? 여기에 뒤에 such calls 라고 나옵니다. 그러한 전화. 물론 앞에 전화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전화로 뒤에서 받을 수 있겠지. 더군다나 5번 다음의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나왔었던 그 전화 통화를 바로 이어서 받을 때 이렇게 such calls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좀 가만히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내용 같이 연결해서 한번 붙여서, 아, 5번에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은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주어진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On top of 얘를 직역하면 뒤에 것 위에 놓아서 라는 뜻이죠. 무엇무엇의 위에서 라는 뜻입니다. 얘는 덧붙여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뒤에 것과 더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The hurdles. hurdle은 여러분들 긍정어예요? 부정어예요? 부정어죠. 그죠? 부담? 난제라는 뜻입니다. 뭐 장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왜그 장애물 달리기 이런 거할때그 허들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장애물이라는 뜻, 장벽이라는 뜻, 혹은 이게 어려운 난제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어려움에 더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뭘로부터 도출되는 어려움이에요? Introduce in assessing his or her own, his or her money. 자신의 돈이죠. 자신의 돈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도입되는 그 어려움에 더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돈인데 내 돈에 접근하기가 어렵대요. 자, 만약에 뭐 하라면 a suspected fraud. fraud라는 표현이 여러분 사기라는 뜻입니다. 의심되는 사기가 감지가 된다면, 이것에 더해서 의심되는 사기가 감지가 되었을 때 된다면 the account holder. account가 여러분들 계좌 혹은 계정이라는 뜻이죠.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바로 예금주가 되겠죠. 그 예금주는요, has to deal with, 다루어야 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The phone call, 전화에 응대해야 돼요. 자, 어떤 전화요? Asking, 묻는 전화입니다. If or he or she made a suspicious transactions. 자, 자신이 suspicious, 의심이 되는 transaction, 이 단어는 챙겨두세요. 거래라는 뜻이에요. 의심되는 거래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전화에 응대를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내 계좌인데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더해서라는 의미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바로 어떤 내용이 나와? 계좌. 특히 나의 어디에? 돈에. 계좌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죠. 앞에 나와줘야 돼. 자, 그것에 더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줄까? 자, 그러한 이 전화들을 받아야 돼요. 혹시 의심스러운 거래했어? 라는 걸 추가적으로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나오는 거죠. 그이또 다른 어려운 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each new wave of technology. 각각의 기술의 새로운 물결? 그죠? 기술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잖아. 자, 그런 새로운 물결이 is intended to 뭐 하도록 의도되어져요? To enhance user convenience as well as improve security.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convenience, 편리함이죠.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도록 의도되어집니다라는 의미예요. 기술이 왜 발달해? 보안을 좀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좀더더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물결들이 이렇게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는 하나,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sometimes these, 때때로 이것들은요, do not necessarily,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go hand in hand, 같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함께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즉, 이게 늘 긍정적인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편리함이나 보안이 향상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흐름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올 내용을 좀 예상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볼게요. 자, 그럼 이 내용, 여기에 대한 예시는 뭐가 돼? 좋은 의도로 처음에 출발은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보안이라든가 편리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지. 자, 예를 들면요. The transaction, transition, 전환이란 뜻이죠. 자, 뭐에서 뭘로 전환하는 거야? From A to B입니다. 자, magnet stripes. magnetic이라고 하면 얘는 자석이거든요. 자석으로 이루어진 띠. 우리가 왜 예전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보면 위에다가 이렇게 매그네틱 스트라이프 있잖아요. 그죠? 자석의 그 띠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야? 내장된 칩으로 바뀌는 그 전환이. 자, 그러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뭘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 전자 자기로 되어 있는 그 자석의 그 스트라이프 모양이 나중에는 그냥 안에 있는 내장된 칩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것의 전환이 slightly slowed down. 뭐 했대요? 약간 속도를 늦추게 되었대요. 뭐를? 거래의 속도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뭐야? 원래 더 거래를 향상시켜야 되잖아. 빠르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느려졌다. 약간이지만 느려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Sometimes frustrating customers, customers in a hurry. 바쁜 고객들에게 좌절감을 주면서, 좌절시키면서. 바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런 시간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뭐야? 원래 의도한 건 이거였지만 하지만 반드시 꼭 이게 함께 가는 건 동반되고 진행되는 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예시가 이렇게 나와준 거죠. 기술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게 오히려 편리함이라 빠른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반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역효과가 아니라. 자, make a service too burdensome. 자,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명령문이긴 한데요. 명령문을 해석하면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자, 서비스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면 그러면 the potential customer, 잠정적인 고객이 will go elsewhere, 다른 곳으로 가게 될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뭔가 혁신이나 기술의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뭔가 부정적인 작용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또 부작용이 될 것이고 또 서비스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면 그러면 사실 잠정적인 고객은 그걸 이용하지 않게 될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갈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사례가 나온 거예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그래서 근데 그 기술이 좀 좋지 않은 방향 즉 예, 편리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의도했던 결과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obstacle, 이러한 장애는요, applies at several levels. 몇 개의 단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가 나오겠어? 너무 그 서비스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사실은 사용자한테 부담을 줘서 사용자가 그걸 이용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그 부담의 내용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 부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 나와주고 그것에 이어서 바로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계좌의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Passwords, double key identification and biometrics such as fingerprint, iris and voice recognition. 자, 비밀번호 그리고 이중키 신원 확인. Identification이 바로 신원 확인이죠. 그죠? 자, 신원 확인 그리고 biometrics. 아, biometrics 맞죠? 예, 이거는 생체 인식? 그죠? 생체 인식을 뭘로 하지? 우리 지문으로 하기도 하고, iris는 이 홍채입니다. 홍채 인식? 그리고 voice, 음성 인식, 이런 걸로. 자, 이렇게 생체 인식, 이런 여러 가지의 방식들인데, 최첨단 기술이죠? 자, 이런 것들은 are all ways of keeping. 늘 모든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야? Keeping an account details from, hidden from potential fraudsters. Of keeping. 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뭔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첫 번째 keep은 사실은 keep A from B가 되겠죠. A에서 B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그 계좌의 세부적인 그 정보를 어떻게 감추게 하는 거죠. 뭐로부터 감추게 하는 거야? 세부적인 정보가 여기 from A to B가 keep A from B가 아니네요. 그죠? 네. 그냥 이걸 감춘다. 감추는 걸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잠정적인 사기꾼들로부터 세부적인 그런 정보들, 계좌 정보들을 hidden. 얘가 목적 보호가 되겠죠? 감춰진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또 뭐 하는 방법이야? keeping your data dark. 다시 말하면 그 즉 동일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둡게 유지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둡게 안 보이게 유지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보안을 비밀리에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keeping과 뒤에 있는 keeping이 지금 같은 내용으로 즉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이러한 여러 기술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더 보안이 강화될 수 있게끔 만들게 한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이기는 하지만 But! 하지만 they all 이것들은요 모두 다 inevitably add a burden 뭘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고 가중시켜요?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뭐에 대한? To the use of the account. 그 계좌를 쓰는, 계정을 쓰는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을 주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담에 더해서
그녀의 돈, 자신의 돈, 그저 그나 그녀의 돈이라는 게 자신의 돈이죠. 자신의 돈에 접근하는 걸,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도입된 여러 가지 장벽, 그 장애들, 난제들, 그게 바로 뭐야?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다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거기에 더해서 어때? 만약에 의심되는 사기가 감지가 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계좌,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이 됐대. 그럼 바로 연락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좌주, 즉 예금주는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전화에 응대해야 돼요. 혹시 의심스러운 거래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묻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받게 되는 그 전화가 이런 방법들이 다 모든 것들에 유용할 수는 있죠.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유용할 수는 있죠. 실제로 그것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Reassuring, 굉장히 안심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뭘 하기 때문에? Knowing that, that year를 알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이 keeping alert, alert라는 게 여러분들 방심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방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안심이 될 수는 있어요. 뭐 하는데? To protect you, 여러분. 즉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방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 은행이 잘 알아서 관리하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심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But it becomes tiresome. 그건 참 성가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too many such calls, 그러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면은요, 너무 많이 are received, 받게 되면 그건 정말 피곤한 일이, 성가신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여러 가지 이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담에 더해서 이것이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용할 수 있죠. 아, 얘네들도 지금 모니터링을 내 계좌를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안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성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몇 번을 정답으로 하시는 게 적절할까요? 그렇지. 정답은 5번을 정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결론이 나죠. 그렇죠? 여기 실제로라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유용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를 서명하는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부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읽었던 내용, 주어진 문장에서 일단 앞부분에 뭐가 나온다는 거, 어려운 점, 장벽이나 난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 어디에? 계좌에,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줬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부담에 더해서, 덧붙여서 그런 다음에 그러한 많은, 너무 많은 전화라는 게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랑 연결되니까 이 앞부분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뒷부분 5번 다음 문장에서 부연 설명으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잘 고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는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문장도 좀 길고요. 내용들이 좀 긴 편이죠.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그렇지만 네, 문제의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3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지금 주어진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거 일단 고맙게도 연결어가 하나 나와주긴 했어요. 걔가 누구야? 그렇지, also예요, also.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랑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또한 뭐뭐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긍정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고 앞에가 만약에 부정적인 내용이었다면 또한 그렇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또 같이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의 맥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It has becom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여기 지금 it은 형식상의 가주어 it이 되겠죠. 그리고 의미상의 진주어는 to develop new pesticide가 됩니다. 새로운 pesticide를 뭐하는 거?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니까. 그죠? 누가 개발하는 거야? 초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Companies. 회사들이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 라는 얘기예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심지어 어떠한 살충제도요? That can have major beneficial effects and few negative effects. 주된 이점이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few negative effects.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그러한 pesticides. 살충제를 심지어 개발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웠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내용이 일단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일단 뭘 개발하는 거? 살충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내용을 쭉쭉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뭐에 관련된 거예요? 핵심

소재가 뭐야? pesticide예요. pesticide. pest는 여러분들 얘가 해충이라는 뜻이고요. side의 CID는 kill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side가 들어가는 표현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특히 이제 herbicide가 바로 제초제예요. herb가 풀이잖아요. 그죠? 그 suicide가 바로 자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side가 kill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esticide, 즉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라는 뜻이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herbicide라는 단어죠. 제초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살충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주어진 내용은 누구에 대한 살충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회사와 살충제. 특히 살충제의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다?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또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도 어떻게 회사가 됐든 다른 대상이 됐든 살충제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또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 박스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Simply maintaining yields at current levels. 현재 수준으로 단지 유지하는 겁니다. 뭘 유지하는 거야? Yield를요. Yield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수확량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수확량.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 수확량을 유지하는 거, 단순히 유지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현재 수준으로 그냥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죠? 현재 수준으로 이렇게 수확량을 유지하는 것.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often requires, 흔히 요구합니다. New cultivars and management methods. cultivar라는 단어가 품종이죠. 자, 품종과 그리고 관리 방법, 새로운 품종 그리고 관리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되게 루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겠고, 새로운 품종으로. 그리고 관리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 Since,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since는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pests and diseases, 해충과 질병이 continue to evolve,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얘네들도 계속 발전한단 말이야, 진화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가 또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되겠고, 그리고 관리도 해줘야지. 그래야 현재 수준으로 우리가 이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t aspects of chemical,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어떠한 측면 양상이에요?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환경적인 측면 양상들이 can change over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해 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이 수확량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새로운 품종 개발 그리고 관리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196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many people considered,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어? pesticide, 뭐라고요? 살충제가 to be mainly beneficial to mankind. mankind가 뭐야? 인류, 인간들이죠. 인류에게 어떻다고요? 주로 beneficial. 어떻다고 생각을 했어? 그치, 이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일단 지금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일단 1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죠. 또한 그거는 회사가 패스사이드를 개발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색하니까. 많이 어색하죠. 그죠? 그러니까 1번 내용은 일단 1960년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1번 다음에는 이 패스사이드, 살충제의 뭐에 대한 측면이야? 살충제에 대한 인식이죠. 근데 그 인식이 어때? 네, 긍정적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developing new broadly effective and persistent pesticide. 뭘 개발하는 거? 새롭고 널리 효과적이며 그리고 지속적인 지속성을 갖고 있는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이요. Often was considered. 예전에는 여겨졌습니다. To be the best way. 최상의 방식이라고요. To control pests on crop plants. 농작물에 대한 뭘 하는? 해충을 통제하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뭐라고 여겨졌어? 패스사이드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효과적인 패스사이드를 이용하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 다음의 내용도 바로 뭐야? 살충제가 가장 좋은, 베스트한 방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은 맥락이겠지. 즉, 2번에는 틈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 기업들이, 회사들이
살충제를 가벼라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런 내용이 아직 안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요. 그때 이후로가 언제야? 1960년대를 지나서, 뭐, 이때 좀 시간이 더 지나서, 그죠? 요 시간 이후에는요. 과거의 1960년대 그 이후, 어느 정도 지나서, 그런 다음에는 it has become apparent that, that year라는 것이 apparent. 분명해졌습니다. Apparent는 분명한, 명백한, 이런 뜻이죠. 뭐가 분명해졌어? Broader effective pesticide. 널리 효과적인, 아주,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그런 살충제가 can have harmful effects.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해로운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럼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세 번째. 살충제의 어떤 측면이야?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이걸 개발하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죠. 살충제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긍정적이었던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유 한번 볼게요. 자, 뭐에 대한? 아, 그렇구나. 이로울 수 있는 이로운 곤충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없애고자 했던 해충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살충제가 그 해충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유익한 곤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까지 다 없앨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우리 몸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을 먹었을 때 유익한 균들까지 사라지게 하는.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뭐가? 해로운 효과가 얘가 바로 선행사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런 해로운 효과, 즉 이로운 곤충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효과가 can negate 할수 있대요. negate라는 단어 이런데 딱 봤을 때 negative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얘는 무효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무효화할 수 있어요? Their effects in controlling pests. 사실은 해충을 관리하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 이 긍정적인 효과, 그것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해충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들은 달성을 했어. 근데 이건 긍정적인 거잖아.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무효화된다라는 거. 그럼 걔가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유익한 곤충들까지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됐죠? 자, 그리고 and that. 여기 있는 that 이하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that 이하가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보셔서요. 지금 이때 가져 진주어인데 첫 번째 진주어, 두 번째 진주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졌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Persistent pesticide, 지속적인 지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살충제가 can damage 어디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Non-target organisms, 사실은 목표로 하지 않았던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원래 타겟으로 하지 않았던 목표의 대상이 아니었던 목표의 생명체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생태계에 목표로 하지 않았던 생명체. 얘도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Beneficial insect한테 영향을 줬던 것처럼 원래 타겟이 아니었던 대상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누가 있어요? 새, 그리고 인간. 인간들한테도 주죠. 그죠? 그래서 살충제가 사실은 이그 작물들이나 이런 데 쌓여가지고 인간들한테도 환경적인 피해도 주지만 인간들한테도 그게 몸에 이제 쌓일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분명해졌다. 밝혀진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이 살충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좀더 강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부정적인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치. 이제는 살충제를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살충제를 좀더더 보완해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살충제를 만들게 시켰겠죠. 누가요? 정부나 어떤 제도가. 그죠? 네, 한번 볼게요. Very high cost. 매우 큰 비용, 매우 많은 비용이 are involved in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관여가 돼요? The following all of the procedures needed to gain government approval for new pesticides. 새로운 살충제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모든 이런 절차들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차들을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높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게 뭐야? 이제 살충제를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허락을, 허가를 받는 게 엄청난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돈이 드는 게 개발하지 마,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의 기업들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비용, 높은 비용을 누가 낸다라는 얘기야? 기업이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장, 또한이라는 의미는 이 내용의 첨가의 내용이 아니라, 자, 이 부작용이 있죠. 그리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바로 개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비용상에 지불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말문을 처음에 기업들이 어려운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먼저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되니까 이 내용을 4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감당해 내야 되는 높은 비용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번 정답일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러면 5번의 해결책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이렇게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어려워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예요? Given two other ways to manage pests. 해충들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들에 더 많은 고려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pesticide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해충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 살충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Such as, 뭐뭐와 같이 라는 이야기예요. Incorporate A into B. A를 B에다가 포함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Cultivar. 이 품종에 뭘 포함시켜? Greater resistance to pests. 아, 해충에 더큰 저항력을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품종 자체가 해충들의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해충들이 와서 얘한테 좀 괴롭히고 그리고 얘를 먹으려고 해도 거기에 뭐 병충해가 생기지 않은 그런 내성이 강해지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살충제를 훨씬 덜 써도 되겠죠. 안 써도 되는 수준까지 만들면 더 좋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By breeding and using other biological control methods. 다른 생물학적인 통제 방식을 어떻게 하고 개량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품종에다가 해충들에 대한 더큰 저항력, 저항성을 포함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살충제를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충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사실은 좀더 이상적이지 않나. 왜? 살충제로 인한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건 누구야? 회사야. 그 회사가 나오는 처음에 도입부에 이 문장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회사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도 높아서 어려워요. 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주시는 게더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23번 잘 해결해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4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문장 삽입 문제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주어진 내용에서 누가 소재가 어떤 소재가 주인공이라는 거알수 있어? 영화가 소재야. 근데 영화의 어떤 측면이 여기서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게 filmic fantasies. 영화가 갖고 있는 환상적인 측면이 여기서는 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As long as라고 하면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죠. 자, irrealism이라고 하면 현실주의가 아닌, 즉 비현실주의라는 의미예요. 비현실주의? 뭐의 비현실주의야?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Silent,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black and white, 흑백이에요. 즉, 무성의 흑백 영화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영화에서 소리도 안 나고 색깔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성의 흑백 영화가 predominated, 어떻게 됐을 때? 우세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주어가 irrealism이 되겠고요. 동사는 predominated가 되겠죠?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시는 게 적절하겠고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무성의 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가 우세한 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흑백 영화, 무성 영화가 굉장히 만연하고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는 one could not,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여길 수 없었어요. Take A for B. A를 B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영화의 그 환상을 뭐로써? 현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현실을 표현하는 게 영화적인 환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게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기에는 어때? 소리도 안 나와. 색깔도 없어. 그러니까 현실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환상적인 영화적인 환상을 가져오진 않았다. 그렇게 여기진 않았다. 착각하진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내용은 바로 뭐야? 무성 영화가 되겠죠? 무성의 흑백 영화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바로 뭐야?

영화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영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영화적인 환상이 무엇을 착각하게 하진 않았어요? 현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는 소리도 안 나와. 색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지 볼게요. 시네마. 그래서 시네마가 필름이죠, 뭐. 그죠? 영화가요. It's valuable. 가치가 있어요. 소중합니다. 자,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라는 not의 법비가 나왔어요. 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요. 뭘 뭘로 만드는 make something이 목적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뺀 겁니다. 즉 우리 현실에 대한 가려진 윤곽이 visible, 선명하게 보여서 가시적으로 보여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치가 있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능력이요. 무엇을 드러내지? Reveal what reality itself veils. 현실 그 자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근데 그 감추고 있는 게 바로 뭔데? The dimension of fantasy. Fantasy. 환상이죠. 환상의 그 차원을 드러내는 그 능력 때문에 영화는 가치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나의 법비니까요. A가 아니라 B다니까 A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뭐가 뭐 때문에 가치가 있대요?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뭘 드러내는 능력? Fantasy. 환상을 드러내는 능력이야. 아, 그 현실에 감춰진 이 환상,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그 현실 이면에 있는 그 환상적인 부분들, 이것들을 영화에서 드러내고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는 어떻다? 가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의외죠. 우리는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영화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되게 소중하고 좋게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화라는 것은 오히려 환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환상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네마,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뭘 드러내는 능력이요? Fantasy. 환상을 드러내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앞부분입니다. 자, 토이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흑백무성 영화가 도대체 어느 지점에 나와야 되는지 한번 쭉 읽으면서 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조금 갭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인가. This is why. 자, 일단 그래서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 있는 상황과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화가요. 환상적인 부분들을 잘 드러내요. 따라서요. To a person. 한 사람에게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모든 한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이구동성으로 The first great theorist of film. 영화에 대한 첫 번째 최초의 위대한 이론가들은요. 영화에 대해서 막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위대한 훌륭한 그 이론가들은 decried 했대요. decried란 단어가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공연하게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다 뒤에 걸 비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뭘 비난했어요? The introduction of sound and other technical innovations such as color. 자, 소리. 영화에 이제 소리가 나오고 기술적인 혁신. 이를테면 색깔이 입혀지는 거야. 색깔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 색깔을 이제 드디어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한 도입을 공공연하게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다 비판했대요. 이론가들이요. 왜? That pushed film into the direction of realism. 이런 것들은 바로 뭐 했는데? 바로 영화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거든요. 사실적인 부분으로 보여주면 사실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거야? Fantasy, 환상적인 부분들, 환상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이론가들은 야, 니네 지금 영화를 너무 사실적으로 만드는데 근데 영화의 가치가 진짜 이 판타지를 드러내는 것이 영화의 가치인데 오히려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환상을 깨고 있잖아. 그래서 너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난해요. 공공연하게 예, 이구동성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뭐가 나오진 않아요. 옛날에 그런 그 무성의 흑백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일단 그래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에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있는데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한 이유는 가치 있는 부분을 훼손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내는 틈이 없습니다. 우리 틈잡기 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2번 볼게요. Since cinema was an entirely fantastic art. 영화가요. 전적으로 완전히 환상적인 예술이었기 때문에 These innovations. 이러한 혁신이 바로 뭐야? 앞에 얘기했던 소리의 도입이라든가 색깔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was completely unnecessary. 어땠어요? 완전히 불필요했습니다. 왜? 영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야? 가장 베스트의 특징이 fantasy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게 하는 이러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장치들, 이런 기술적인 혁신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판타지를 없애고 있으니까. 자, 그럼 내용 어때요? 연결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혁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화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시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nd 그리고요. What is worse? 설상가상으로요. 더안 좋아졌던 건 they could do nothing but. they가 가리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These innovations를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틈쉽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틈을 일단 안 만들려고 쭉 연결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연결이 된다라는 걸 가정으로 하고, 자, 이러한 혁신들, 기술적인 혁신들, 색을 입히거나 색깔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오게 하는 이러한 혁신들이 그 do not, nothing but 뒤에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nothing but이라는 표현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죠? 뒤에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라는 뜻은 오직 이것만이라는 only의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한 혁신들은 오직 뭐만 했어요? Turning filmmakers and audiences, 영화 제작자와 그리고 관객들을 어떻게 할 뿐이었어? Turn away from, 뒤에 걸로부터 멀어지게 했대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혹은 관객들을 어디에서? Fantastic, phantasmatic, Dimensions of Cinema. 영화의 환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거야. 아, 이게 불필요한 것이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얘가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 관객들과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판타지에서 잘 이걸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these innovations라고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잠정적으로는요, transforming 바꿨어요. film into 영화를 뒤에 걸로 바꿨죠. 자, 단지 delivery device 그냥 전달하는 장치로 바꿔버렸어요. 영화를 뭘로 뭘 전달하는 장치? representations of reality 현실에 대한 representation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표현을 위한 단지 전달하는 장치. 현실을 잘 전달하는 장치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큐멘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이런 무성 영화나 무성 흑백 영화 가졌던 그런 기능들이 상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여기에다 넣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데이지 이노베이션을 지금 쭉쭉 받아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틈은 없어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갑니까? 4번으로 가볼게요. But! 하지만, sound and color threaten. 소리랑 색깔이요. 위협을 했대요. 뭐할 거라고? To create just such an illusion. 그러한 환상을 만들 거라고 위협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야?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한 환상. 그러한 환상이 뭔데? 앞에 있었던 이 필름의 판타지를 만들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어떻게 했어요? The very essence of film art. 영화 예술의 가장 핵심. 본질을 파괴시키게 되었죠.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 무성 흑백 영화의 이런 비현실주의가 굉장히 현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무엇을 착각하지 않게끔 해줬어? 네, 이런 현실적인 환상적인 이런 환상 영화상의 그런 환상을 현실적인 표현과 착각하지 않도록 해줬는데, 그런데 이 최신 기술들은 야, 우리가 그런 거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됐어? 영화 예술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파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적절하겠어? 4번에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 가볼게요. 자, 루돌프라는 사람이 put it. 자, put it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디에 놓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하다, 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루돌프라는 사람이 표현의 뜻이요. The creative power of the artist. 자,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힘이라는 건 can only come into play, 작동을 할 뿐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Where reality and the medium of representation, 현실과 그리고 표현에 대한 매체가 do not coincide, 뭐하지 않는? coincide,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만 오히려 이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힘이 발휘가 되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게 창의적인 부분들을 더 배가시켜준다, 더 나타내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네, 4번으로 해주시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어도 중간에 있다가 뭔가 확실한 틈이 보이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어진 문장을 한번 넣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삽입 다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화 coincide, coincide라는 표현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거지, 그치? 동시에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치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oincidence, coincidental 명사와 형용사의 의미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oincide라는 동사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여러분들 많이 알수록 진짜 정확하고 우리 흐름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코드들이 되죠. 그죠? 단서들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파트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구문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잔소리 한 번만 하자면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지금 강의 틀기 전에 문제 스스로 다 풀어오시는 거 맞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정말 강의만 들으면서 아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간혹 가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스스로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아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스스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다 풀어왔다는 가정 하에 저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오늘 같이 풀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given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엇 무엇을 고려해보면 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given the dominance in the western cultures of naturalistic views of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까지 하나로 해석을 할 건데 우리의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서구 문화의 지배를 고려해보면 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근데 너무 말이 어렵잖아. 이거를 스스로 한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쉬운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거냐면요. 아 서부 문화에서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봤구나 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치? 자 그렇다고 봤을 때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 is potentially a difficult one to gras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culturally,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 내에서의 그 몸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ly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pote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 pote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을까? 이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동사 i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부사가 누굴 꾸며줄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potentially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잠깐 한번 들어와 보자면 아, 서구 문화에서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자, 그런데 문화 내에서의 그 몸의 개념은 그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이 위에 나오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몸을 어떤 문화 내에서 보는 거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건 파악이 됐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odies of accident victims, transplant patients, and others undergoing cosmetic surgery are literally and physically reconstructed every day by surgeons. 라고 나오고 있어. 쌤이 안 끊고 쭉 한번 읽어봤거든.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이 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는 are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맞지?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얘들아 다 주어가 주어가 아닐 수도 있지. 진짜 주어, 찐 주어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찐주어 어딨어요? The body is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기 조금 더 쉬워졌지? 자,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면요. 사고 희생자들의 몸. 그리고 transplan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식 환자들의 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면요. undergoing cosmetic sur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성형 수술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몸들은 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가 누구다? 몸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몸들은요, are literally 말 그대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reconstructed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에요?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매일매일 외과 의사에 의해서 재구성된다라고 지금 문장 해석이 되네. 자,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은 잘 됐는데 이번에 밑줄 그어진 undergoing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밝혀내야겠지. 자, 그러면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능동문이냐 혹은 받아짐을 당하는 상태냐 지금 수동인 상태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이겠지. 자,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쓰인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동그라미 치고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such commonplace pract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흔한 관행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흔한 관행들 뭐야? 뭔가 성형 수술을 받거나 혹은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거나 혹은 장기 이식 같은 거를 받는 그런 몸들이 너무 이제는 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흔한 관행은요, make it relatively easy to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이거 1강쯤에서 한번 다뤘었던 것 같거든? 자, 한번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make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냐면요,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오형식 동사라는 말인즉슨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날까? 이때 들어가는 it은 가 목적어 it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가 주어는 너네들이 너무 잘 아니까 이제는 가 목적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 가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가주어랑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진 목적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진 목적어가 있는지 봤더니 자, 뒤에 떡하니 진짜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가 목적어가 들어올 자리가 맞아?라고 물어본다면 맞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행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었는데 relatively eas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대. 무엇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 주었냐면요. To think of the body as a mach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는 거잘 나오고 있으니까 3번도 맞았고요. Like machines, 마치 기계와 같이 bodies have components. 우리 몸들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대. 자, 부분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that can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삽입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살짝쿵 가로를 쳐보면요. The body have components, 우리의 몸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that can be taken apart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보이게 되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taken apart이라고 하면 분리되어질 수도 있고요, and can be reassembled, 조립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 The workings of the body,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요, can in similar fashions to other machine-like o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 뭐와 유사한 방식이었냐면요, 다른 기계와 같은 사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can be examined.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로치면 앞에 삽입된 부분을 살짝쿵 가로를 쳐보면 동사 부분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는요, can be examined. 점검되어질 수 있다. 자, 얘들아, 몸의 작동 원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
스스로 점검할 순 없고 점검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수동태를 잘 쓰고 있네. 그치? 자, 그럼 4번도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들은요, 점검되어질 수 있고 and malfunction, 뭔가 잘못 작동되는 것들은 can be diagnosed, 진단되어질 수도 있고 and can be remedied, 치료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도 다 수동태 형태를 갖추고 있네 라고까지 같이 보면 너무 좋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Mary Shelley's Mons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Mary Shelley는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작가거든요. 그 Mary Shelley가 만들어낸 그 괴물, 즉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Dr. Frankenstein이 만들어낸 그 괴물은요, is a classical working out of the body as machine ide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산물이 될 겁니다. 뭐에 대한 산물이래요?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로 보는 생각의 산물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가 뭔가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So familiar are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 which to some of us, the idea of a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문장을 읽어보기 전에 so familiar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가 있습니다. 얘들아, 얘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문장 뒤에서는 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니까 뭔가 어떤 구문이 생각나요? So that 구문이 생각나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숙해서 뭐가 너무나도 친숙했냐면요. Are the way,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얘들아 이렇게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뭐야?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아, 기계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너무나도 친숙해서 that to some of us, 우리 중에 몇몇들은요, 몇몇들에게는 the ideas of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 우리의 몸의 사회적인 건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문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요, may seem to be nonsense,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해석은 다 했는데 이때 얘들아 뭐라고 했었었냐면요. So that 구문이 들어와야 될 자리라고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 중에 일부에게는 그 몸의 사회적인 개념에 대해서 뭔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때는 so that 구문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안 되고요. 뒤따라 나오는 그리고 문장이 얘들아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which는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which를 that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should be assu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는 사람들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보장을 받아야 되냐면 when discussing their rights and obligation with the law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나 혹은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만 하냐면 which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네. 얘들아 which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얘가 관계 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 문장만 한번 재빠르게 확인해 볼까?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아니야. 뒤에 문장은 너무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는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아, that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올 자리 있구나 라고 해서 얘들아 벌써 1번부터 문제 끝났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 10월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싸! 하면서 시간 줄였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겠죠?

자, 그랬는데 우리는 어차피 문법 공부를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장받아야만 하냐면요. That the later, 이때 등장하는 후자. 얘들아, 후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 문장에서 lawyer,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대. 누구에게? To third par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3자에게 내가 제공한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치. 얘들아,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Only if this duty of confidentiality is resp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respected 이라고 하면 존중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존중이 받아졌을 때 에, will people own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왠지 너무 반가워. Only 다음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Only 다음에 부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only 다음에 부사절 혹은 부사구가 이끌어지면 우리 얘뭐 한다 그랬어? 여기 뒤따라 나오는 게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시킨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도치가 잘 됐는지 볼까요? Will people 이라고 해서 오케이 주어 동사가 위치를 잘 바꾸고 있구나 라고 하면 2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가 잘 보장이 되어졌을 때에만 will people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아주 편하게 상담을 할수 있게 될 거고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면 require for the lawyer to prepare the client's def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뢰인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래. 그쵸? 그랬을 때 regardless of the types of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자, 그런데 정보는 정보인데 disclos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내가 공개한 정보의 유형과는 상관이 없이 clients must be certai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뢰인들은 뭐를 확신해야만 하냐면 It will not be used against them in the court of la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is은 얘들아 뭐야? 그것이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대.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죠? 내가 공개한 정보, 즉 information disclosed. 자, 여기서 등장한 아, 내가 공개한 정보가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certain 확신해야만 한대요. By the authorities or by any pa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국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절대로 내가 제공한 정보가 나한테 반대되는 경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럼 내용은 이해가 갔는데 이때 등장하는 disclo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괜찮은가? 라고 지금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이때 등장하는 과거 분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앞에 나오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정보인데, 개봉된 정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 이 정보가 스스로를 개봉할 수 있어? 스스로 개봉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개봉이 된, 혹은 이렇게 밝혀진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PP 형태 과거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condition of the good functioning of the legal syst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지는데요. 아주 잘된 legal system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아? 법률 체계잖아요. 그래서 법률 체계가 아주 잘 작동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진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법률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 이때 등장하는 is은 뭘까? 앞서 등장한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가 비밀 유지를 잘 해줘야만이 이 법률 체계가 아주 적당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And thus, 그러므로

and the general interest, 공익을 위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이러한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is much more 그 이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뭐보다 그 이상이냐면요. Then an ordinary rule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상 증거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통상증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Limited in its application to the facts of a particular c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사례의 사실에만 적용이 제한된 그 통상증거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법률가의 비밀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밑줄 그어진 부분, much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much를 보자마자 옛날에 쌤이 한번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뒤따라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우리 여섯 가지 표현을 외웠었거든. 혹시 기억날까? 자,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여섯 가지 표현이 있는데,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자, 이 여섯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약간 음을 붙여봤었거든.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라고 하는 여섯 가지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 그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much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급 수식을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it is a fundamental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근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야? 이때 등장하는 it?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 즉, 법률가들이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기본적인 조건 위에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시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on which라고 하는 절에서 동사인 rest가 오는 게 적당할까를 물어보신다면 뭘 찾아야 돼? 주어 부분을 찾아야지. 자, 그러면 on which에서 주어 부분 어딨어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자, 이 부분 혹은 이 전체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앞에 나오는 전체 부분이 주어면 얘들아, 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거를 보면 되는 거거든. 앞에 나오는 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wh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단수 주어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받은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 Sir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thur Conan Doyle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The creator of Sherlock Hol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셜록 홈즈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한 그런 사람인데요. Had a great sense of delicacy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감각이 뛰어났냐면 delicacy라고 하면 섬세함이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장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Where other persons feeling were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거든? 거기 똑같이 형광펜 한번 쳐볼까? Where A was 혹은 were concerned 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구문이냐면요. 무엇 무엇에 관한 한 혹은 무엇과 관련된 경우에 라고 해석을 해서 where A was concerned 혹은 where A were concerned 이라고 하는 구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몰랐더라면 오늘 당장 알아가시면 되겠죠? 아직 수능 안 봤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 Arthur Conan Doyle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뭐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한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nce paid a visit to George Meredith, the novelist, when Meredith was old and weak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요, 한 소설가인 George Meredith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Meredith가 굉장히 늙고 그리고 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소설가를 방문을 했는데, Meredith suffered from an unusual disea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는 흔치 않은 병, 즉 희귀한 병을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희귀한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that caused him to fall occasionally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로 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유발하는, 즉 넘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지.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cause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하도록 만들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 Meredith라고 하는 소설가로 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cause A to B라고 하는 구문 표현이니까 2번도 맞았겠네. 자, 그래서 이러한 흔치 않은 희귀병을 이 병에 이제 시달리고 계셨었는데요. The two men were walking up a path toward Meredith's summer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메리디스 소설가의 여름 별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Conan Doyle in the lead,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 즉 셜록 홈즈의 그 작가가요. In the lead라고 하는 거 보면 앞장서서 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앞장서서 가고 있었어요. When Conan Doyle heard the old novelist fall behind him 이라고 나오고 있었어. 자, 그러니까 그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는 그 소설가, 노인 소설가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그랬을 때 He judged by the sound. 그는 소리로 판단을 했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Which the fall was a mere sli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넘어지는 게 단순히 잠깐 미끄러진 거였고 And could not have hurt Meredi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를 분명히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hich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즉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말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얘들아 뒤에 문장 한번 볼까? The fall was a mere slip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접속사 대시 올 자리다 라고 하는 거 이제는 솔직히 너무 익숙하다. 그치? 아, 관계대명사 올 자리야? 접속사 올 자리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는 소리만으로 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넘어진 게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Therefore, 그러므로 He did not turn and he strode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어, 괜찮으세요? 라고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As if he had heard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걸어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4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As if라고 해서 뭐야? 가정법이잖아. 자, 가정법이면 쌤이 뭐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인지 현재 사실의 반대인지를 확인해봐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문장 전체들을 다 보면 언제 사실이에요, 지금?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 He did not 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이고 He judged 이라고 해서 다 과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가정법도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지. 자, 그럼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if 가정법을 말했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면 as if 주어 head pp가 오는 형태가 맞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가정법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뭐 생각해야 된다? 아, 얘 현재 사실의 반대인가? 과거 사실의 반대인가?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He was a fiercely proud old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Meredith라고 하는 소설가였겠죠? 그 소설가는요, 매우 proud old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자존심

지미 쌤, 노인이었습니다. Conan Doyle later explained, and my instinct told m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본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본능은 어떻게 말했대요? That his humiliation in being helped up would be far greater than any relief I could give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본능이 어떻게 말해 주었냐면 그가 겪을 그 humiliation 하면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도움을 받으면서 일어날 때 드는 그의 수치심이요 would be far greater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보다 심할 것이냐면요. Any relief I could give him.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안도감보다 그가 느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본능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5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바로 저번 지문에서 있었어. 뭐였지? 아, 여기 지금 비교급을 수식해 줄 수 있는 표현 6가지 있다고 말했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라고 해서 6가지 표현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아 뒤에 비교급을 잘 수식해주고 있네 하고 동그라미 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비교급 수식하는 표현들 정도 6가지 정도는 같이 한번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12번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보면 2011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수능이기는 하지만 수능 문제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We anticipate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할 건데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we found it too slow in co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우 너무 느리게 와. And we were trying to hurry it up.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빨리 재촉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시작하자마자 빈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o일까 such일까 지금 그거 지금 궁금한 건데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거 기출문제에서 저번에 한번 풀어본 적 있거든? 이거 뭐냐면 so는 얘들아 부사야. 부사는 뭘 꾸며줄 수 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 자, 그러면 suc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즉, 뒤따라 나오는 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so라고 하는 부사가 수식해줄지, such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해줄지 지금 그거 고르자는 거거든. imprudent이라고 하는 거는 경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 소댓 구문이 생각날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경솔해서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 대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하나 더 문법 포인트 같이 짚어보자면 so imprudent 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가 아닌데 지금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잖아. 그럼 얘보다?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도 경솔해서 are we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까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도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단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랬을 때 so imprudent are we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 that we wander about in times that are not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을 마구마구 배회한대. 얘들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는 미래의 시간이거든. 즉 우리가 너무 경솔해서 우리 것이 아닌 즉 미래의 시간에 막 방황을 하게 되고요. And do not think of the one that belong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 우리에게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우리의 것이 아닌 미래의 시간만 막 방황을 하게 되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를 유지하기는 유지하는데 뭐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and think일까? thinking일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얘들아, 이 단원에서 우리 병렬 구조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관계를 이루려면 think가 와야 될까? thinking이 와야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ink나 thinking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지는지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떤 문장 앞부분에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질까요?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자, 이 부분에서 이 and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사 부분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미래를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Of arranging things we cannot control.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배열하려고,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and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들아, ing가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 등위 접속사인 and랑 연결이 될수 없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try to support present with the future.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지지하려고 하고, 즉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는 심지어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조정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For a time we have no certainty of reac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달할 확신이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즉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뭔가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죠. Examine your thoughts. 자,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들을 점검해 봐라 라고 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저번 강의에서 한번 짚었었거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타나게 되면요.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의 생각을 점검해 봐라! 자,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들이 wholly to occupy일까? 혹은 occupied일까?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find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취하게 되는데, 목적격 보어로 뭐가 오면 좋겠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이 뭐에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에 지배를 받고 있냐면요. With the past or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 그리고 미래에 점령당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너의 생각이 occupied, 지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와야지 맞아? 과거 분사인 occupied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생각들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랬을 때 we almost never think of the present. 우리는 거의 현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And if we do so,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It is only to shed light on our plans for the future.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위해서 불빛을 비추기 위할 때만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our means라고 나오고 있어.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수단이다. 즉, 뭔가 우리가 무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과거랑 현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 Only the future is our end. 오직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설명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져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미래에 너무 얽매여져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번 문제고요. 2016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I once lived in a coastal village of Papua New Guinea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요, 한때 그 해안가 지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파푸누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해안가 지방에서 살았다고 해요. 자, children there did not live with their par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고요. But moved from house to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옮겨 다녔대요. As they wish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런 문화였나 봅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s 얘들아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그지?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첫 번째, 얘 접속상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혹은 두 번째, 얘 전치상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They wished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오는 상황에서 이때 as의 쓰임은 그러면 접속사 as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살수 있었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0-year-old could be seen carrying babies or tending cooking fi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0살 배기 아이는요, could be seen, 보여질 수 있대요. 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carrying babies, 뭔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혹은 tending cooking fi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요리를 위한 불을 돌보는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동사의 be seen, 즉, 수동태가 오는 거 괜찮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 부분을 봐야 돼. 10-year-old, 10살배기 아이들이, 보는 거야, 얘들아, 보여지는 거야.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요리를 위한 그 불을 뭔가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가 등장하는 거 너무 잘 나오고 있네. 그치? 그래서, 아, 뉴기니아에 사는 그런 아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자, 그러면 14살쯤 됐을 때는요, they were doing adult wor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With confidence and pr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14살쯤 되면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s the newest and most interesting thing in the villag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밑줄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쌤이 지금 여기 as의 세모를 한번 쳐봤거든? 자, 이때 as는 뭘까? 우리 1번에 등장했었던 as는 접속사로 등장했었어.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뭔지 한번 보자.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이 마을에 있는 가장 흥미롭고 가장 최신의 것은? 이라고 지금 as가 뭐로 쓰이고 있냐면 뒤에 명사구를 가져오는 얘 전치사로 쓰이고 있네, 여기서는. 그치? 자, 그래서 이 마을에서 가장 신기하고 그리고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무슨 일을 설명해 줄 거냐면요. I had a dozen or so kids sleeping on my verand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를 내 집의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sleep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뭐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동사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지. I had이라고 해서, 아, 얘 사역 동사네, 그지? 자, 그래서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나의 집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 들어오는 거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목적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얘들아, 아이들이 자는 거잖아. 아이들이 자짐을 당한 게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 아이들과 sleeping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내 베란다에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재운 경험이 있는데, When tropical diarrhea struck in the small hours of the n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내가 열대성 설사에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I had to pick my way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길을 뚫어서 나가야만 했대요.
누굴 통해서 나가야만 했냐면요. Through a carpet of small brown bod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그 작은 갈색 몸뚱이들을 통해서 나는 화장실로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자, 그랬을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때는 what이 올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 된다. 자, 그래서 that으로 먼저 고쳐놓고 마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 아, 이 장소 참 부모가 되기 쉬운 장소이구나. 자, 왜냐하면 the work and pleasure of parenting was shared by the whole vill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과 육아에서의 기쁨이 전체 그 마을의 공통으로 shared 하면 분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부모 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in fact, 사실은 any adult, 그 어떠한 어른들도 who was pres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에 있는 그 어떠한 어른도 뭐가 될수 있었다? was a parent, 부모가 될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who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관계대명사 who일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 사람의 선행사가 있어. 그리고 문장 뒤를 봤더니, 아, 불완전해. 그러면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다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We don't know what ancient Greek music sounded lik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는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린 잘 모른대. 왜 모르냐면, Because there are no example of it in written or notated 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적혀진 형태로, in a written, 수기로 적혀진 형태도 없고, 그리고 악보에 적혀진 그 예시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근데 문장이 안 끝났어. Nor. 자, 그런데 뭐 또한 없냐면요. 얘들아, 문장이 한번 끊기고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왔어. 그러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어떻게 돼야 돼? 도치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지금 도치가 잘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형태도 없었냐면요. Nor has it survived in oral tra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살아남은 것 또한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주어 동사 위치 바뀌고 있고, 심지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it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니까, 오케이, 단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much of it, 대부분의 그것,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그리스 음악이겠지?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요, was probably, 아마도, improvised라고 하면 즉흥으로 연주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아마도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 즉흥으로 연주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어디 안에서? Within certain rules and conven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혹은 어떤 convention 하면 관례잖아요. 관례 내에서 연주가 즉흥적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So, we are forced largely to guess at its bas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 음악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뭐를 통해서 우리는 guess, 추측을 할수 있냐면요. From the accounts of writers such as Plato and Aristot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지금 accounts 하면 뭔가 쓴 수기거든요. 즉, accounts of writers such as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 작가의 accounts, 뭔가 적어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대. 자,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were generally more concerned with, 일반적으로 더 어디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냐면, writing about music as philosophical and ethical exerci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을 뭐로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으로

로서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 자, 뭐보다는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mo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냐면 그 음악의 실천은 실천인데 그 음악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실천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뭐보다는 with providing a technical premier on its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음악의 관행에 technical이라고 하면 뭔가 기술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음악의 관행에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 음악이 가진 그런 philosophical,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딱 봐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그 음악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많이 써놨었겠네. 그치? 자, 그럼 내용 파악은 이 정도로 된것 같고, 얘들아, more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등장하고 있는데, more 다음에 than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군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2번으로 등장하는 as가 등장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뭐로 바꿔줘야 된다? than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자, 이 A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뭐보다는 그 뒤따라 나오는 내용들보다는 그 음악의 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more concerned with ing than with ing라고 해서 병렬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우리는 지금 답이 다 나왔고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자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보여지냐면, 그리스 음악은요, 그 대개는 vocal form 하면 성악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consisting이라고 하는 이 ing가 뭔지 한번 말해볼까? Consisting of song ver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래 음문으로 구성되면서라고 우리 해석할 거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 뭐예요?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래의 음문으로 구성되면서 대개는 그리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대요. 자, 그런데 이러한 song verse, 노래하는 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accompanied by, 얘들아, accompanied by라고 하면 반주되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반주되어지는 그 음문이었냐면요, instruments such as lyre and 뭐 guita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타라나 혹은 이 수금이라고 하는 그 악기로 반주가 되어지는 그 음문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 잘 등장했니?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얘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 and Greek music consisted of song verse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했을 거야? 접속사 지웠을 거고, 두 번째, 앞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부사절의 주어 지웠을 거고, 그 다음에 consisted이라고 하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을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겠네. 자, 그랬을 때 5번 문장. In fact, Plato considered music in which the lyre and flute played alone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라고 하는 굉장히 긴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를 알면 이긴 문장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in fact, 사실은 플라톤은요, considered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혹시 알까? 얘들아, 몰랐으면 지금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Consider A to B라고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여.

0: 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악을 미로 여겼다라고 해석하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 4번도 구문 표현이니까 consider A to B 구문 표현으로 4번은 맞다고 일단 체크를 하고 한번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은요, 음악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냐면 In which the lyre and flu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와 플루트라고 하는 악기가요, played alone, 독주로 연주가 되거나, 혹은,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춤이나 노래에 반주로 되어지지 않는 그 노래. 즉, 이렇게 악기가 혼자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를 뭐라고 여겼냐면요.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조잡하고 매우 tasteless,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내용과 대조를 해봤을 때 그리스 음악은 대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뭔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플라톤이 봤을 때 그냥 노래나 춤 없이 악기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음악은 뭐라고 여겨졌다? 매우 조잡하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the melodies 이러한 멜로디는요 seem to have had a very limited pitch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제한된 음역대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제한된 음역대를 가지게 되었냐면요. Since the instrument 이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악기들이요 generally span only an octav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뭐 from one E to the n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E 옥타브부터 다음 E 정도까지 하나의 옥타브에까지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limited pitch range, 제한된 음역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문법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까? general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generally 일반적으로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다라고 지금 해석했거든, 쌤이. 그러면 이 5번 generally라고 하는 부사는 누구를 꾸며줄 수 있을까? 뒤따라 나오는 span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너무 잘 꾸며주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부사가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5번도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여섯 문제 빡빡하게 푸느라 수고 되게 많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구문의 활용 부분 마저 할 거거든요. 구문의 활용 넘어가면 우리 이제 어휘 할 거니까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킹이 여러분. 고백 부트캠프 정희쌤입니다. 오늘은 11강에 접어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빈칸 추론을 계속 열심히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빈칸 추론을 마무리를 짓고 이어서 순서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지 먼저 한번 출제 예상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14 유형편에서 16 유형편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우리 유형편 14의 빈칸 내용 추론 2번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pause 누르신 다음에 아, 이 내용 뭐였지? 먼저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로지컬 플로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음악 지휘의 역사적인 기원과 무대 공연에서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미학적 중요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건 결국에는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펼치는 리더십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학적 중요성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악 지휘의 개념은 음악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시작돼요. 그러나 듣는 관객은 음악적 리더십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음악적 리더십이 뭐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 알지 못한 채로 음악을 즐긴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눈에 띄는 음악 리더십의 존재는 관객의 경험을 손상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악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무언가의 반주를 할 때 관객의 시선은 지휘자가 아니라 그 무대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읽어보고 오셨을 거라고 짐작하고 한번 저랑 같이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idea of music direction. 여기서 music direction이라는 건 음악 지휘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지휘의 개념은 콤마, 콤마가 있습니다. In the sense of 어떤 의미에서의 음악 지휘의 개념이냐면 someone, 누군가가 shaping and leading a musical performance. Musical performance 하면 음악 공연인데 음악 공연을 shaping하고 leading하는 누군가라는 개념에서예요. 자, 보면은 지금 음악 공연을 이끌기도 하고 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분사 두 가지가 앞에 나오는 someone을 수식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In the sense of 그러면은 어떠한 의미에서냐면 어떠한 사람이 지금 누군가가 만들고 그 다음에 leading, 이끄는 거예요. 음악적 공연을.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의 음악 지휘라는 개념은 goes back,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할 때 go back to를 쓰거든요. The beginnings of music, 음악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완전 기원서부터 뭔가 그 음악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휘자가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Even the gamelans of ancient Indonesia had leaders.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나오죠. 가멜란이라는 거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 연주단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심지어 고대 인도네시아의 가멜란도 had leaders, 리더가 있었습니다. 음악적인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Who would, 근데 그 리더가 signal, 신호를 주는 거예요. To the groups, to the group. 뭐 그 가멜란이라는 그룹한테 signal, 신호를 주는 건데 뭐에 대한 신호를 주냐면 Changes of meter and tempo. 그러면은 미터와 템포에 대한, 박자와 템포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또 뭐에 대해서? Beginnings and endings. 어떠한 게 끝나고 시작하는 지점에 대한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And 그리고 transition 하면 전환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의 전환이냐면 from piece to piece. 피스 하면 한 곡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곡에서 다른 곡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그룹한테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를 가졌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yet에다가 세모 잘 쳐두시고요. 예시 주어동사 앞에 나오면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listening audiences, 그러면 듣는 관객, 듣는 청객은, 청중은 are rarely, rarely에다가 부정어 표시하시고요. are aware of 하면은 be aware of, 뭐뭐에 대해서 인지하다, 알고 있다인데 are not aware of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any musical leadership, 그 어떤 음악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And 그리고 for good aesthetic reason, 충분한 미학적 이유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They need. 여기서 they는 앞에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앞에 문장의 주어는 즉 listening audiences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듣는 청중들은요. Need not be aware of.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Need not be aware to fulfill. 이렇게 나오는데 to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not에다가 x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To fulfill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음악적인 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음악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indeed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로 the unnecessarily conspicuous presence of a musical leader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은 conspicuous 하면 밑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눈에 띄는인데 불필요하게 눈에 띄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뮤지컬 리더, 즉 지휘자가 되겠죠. 뮤지컬 리더의 불필요하게 눈에 띄는 존재는 will detract from it. detract from 하면은 뭐뭐를 손상하다.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experience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손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있다 없다, 불필요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An audience is better off. Audience, 청중은 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할 때 better off, ing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콤마 콤마 묶어 놓으시고요.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뭐 하는 게 낫냐면 taking in, 받아들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The whole of stage work.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무대 작품의 전체를 taking in, 받아들이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뭐보다? Rather than 하면은 뭐뭐가 아니라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Rather than A는 not A랑 똑같다. 뭐가 아니라 being party to, be party to 하면은 뭐뭐에 관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be party to the techniques, 테크닉, 기법에 관여하기보다는 stage work, 무대 작품 전체를 taking in, 받아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러면 테크닉은 어떤 테크닉이냐면요. That go into realizing it.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 하나하나에 관여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무대 작품 전체를 하나하나 기법에 막 신경 쓰기보다는 무대 작품 전체를 받아들이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가 나왔죠. better off 다음에 이렇게 ing 표현 써준다는 거 taking in 여기 표현도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rather than A는 뭐랑 똑같다? not A랑 똑같다 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this is not to say that 이것은 그 뒤에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not에다가 X 쳐주시고요. 나는 이 뒤에 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 더 뒤에 화자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절 이렇게 묶어두시고요. When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an orchestra, 오케스트라가 plays alone. 그러면 홀로 이제 연주를 할 때 The audience members' eyes, 그러면은 청중들의, 청중 구성원들의 눈은요. Are not fixed.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어디에다 고정되어져 있지 않는데? On the conductor. conductor 하면은 지금까지 말했었던 뮤지컬 리더, 즉 지휘자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conductor for the majority of the time. 이렇게 나오네요. majority 하면은 대부분의 뜻이니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휘자한테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중부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중부정은 뭐로 해석한다? 긍정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거 없애놓고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오케스트라가 plays alone, 단독으로 공연을 할 때, 연주를 할 때 audience 멤버의 아이들은, 눈들은, 눈동자는 어디로 지금 향해 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지휘자한테 고정되어져 있긴 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내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아까 not이 있었으니까 they probably are. 아마도 그들은 그럴 거야.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청중들, 구성원들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들은 아마도 are fixed. 고정이 되어져 있을 거야. 누구한테? 지휘자한테 고정이 되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서 when music is accompanying something happening on stage, however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however를 여러분 이 문장 맨 앞에다가 갖다 놓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문장 맨 앞에 여기 자리에다 갖다 놓고요. 그러니까 즉이 앞에 문장에 무슨 말 나왔냐면 오케스트라가 단독으로 공연을 할 때는 그때는 아마도 이 청중들의 눈이 다 지휘자를 향해 있을 거야. 그러나 When music is accompanying something happening on stage, 무대에서 발생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반주를 해주고 있을 때, accompany가 무슨 뜻이 있다? 반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반주를 해주고 있을 때, all eyes, 모든 눈, 누구의 눈이겠어요? 그치, 관객의 눈은 turn to the stage, 무대 쪽으로 turn to 향하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And, 그리고 뭐도 그러하냐면, everyone's ears to, 모든 사람들의 귀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괄호 열고 including the music directors, music director의 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반주를 할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눈이 향하고 musical director, 이 지휘자, 이 컨덕터 쪽으로도 눈이 향하지만 그렇지만 이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주고 있을 때 뭐에 대한 반주?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반주를 해줄 때는 말 그대로 그 무대가 핵심이기 때문에 무대 쪽으로 향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The idea of music direction. 보면은, 음악에 대한 지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문장에 나왔었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In the sense of 어떠한 의미에서 someone 누군가 근데 어떤 누군가였냐면 shaping and leading 하면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shaping과 leading이 지금 현재 분사고 shaping과 leading이 앞에 someone을 뒤에서 후치수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관용 표현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be better off ing 나오면은 이때의 ing는 동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왔던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an audience is better off taking in the whole stage of work, stage work. 그래서 모든 무대 작품 전체를 받아들이는 게더 낫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be better off ing 뭐뭐하는 게더 낫다 표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도치구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and so do everyone's ears too 이렇게 나왔습니다. so가 나온 다음에 조동사나 비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구문. 여러분 아마 가장 익숙하실 건 so do I 나도 그래 이 구문이 될 거예요. 그걸 하나 기억을 해놓고 거기서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o do I 대신에 everyone's ears 이게 들어간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사람들의 귀도 또한 그러하다에서 여기서의 do는요 앞에 나왔던 동사인 요 turn to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다. 앞에 있는 turn to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쓰였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so do의 do는 누구다? turn to를 가리킨다라는 거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마시멜로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표현으로 방금 전에 나왔었던 be better off ing 요거에 여러분 의미를 알려주시고요. 이때의 ing는 어떤 ing인지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어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렵게 별표 단어로 나왔었던 단어는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른 단어로 바꿔내시기 좋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런 단어들은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별표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잘 보셔야 됩니다. conspicuous 하면은 눈에 띄는, 뚜렷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rominent 아니면 obvious 아니면 noticeable 내가 notice 할수 있는 요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detract from 이것도 별표 단어였죠. 뭐뭐를 손상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diminish 아니면 devalue, undermine 특히나 devalue, undermine 이런 류의 단어로 많이 바뀔 수가 있겠다. 반의어는 여러분 좋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enhance, improve 아니면 add to 여기서 줄이다의 뜻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요런 의미로 바꿔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transition 하면은 변천, 이행, 전환이었습니다. 한 곡에서 다른 곡으로 transition 한다 이럴 때 나왔었던 단어거든요. 명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change, shift, 그다음에 passage 요런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esthetic 하면은 미적인, 심미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visual 또는 artistic 이런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내신에서 단어 변형 많이 되는 토깽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휘 포인트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항상 말하지만

모든 걸다 외워야 돼, 스펠링까지 다쓸수 있어야 돼, 알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나왔을 때, 아, 이게 유의어 쪽인지 반의어 쪽인지 어느 단어랑 관련 있는 단어인지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도록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술형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단답형 문제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고대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지도자들이 연주단한테 전달했던 구체적인 신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Changes of meter and tempo 이게 되겠죠. 박자와 템포의 변화. 그 다음에 beginnings and endings,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었던 단어 transitions 나오죠. From piece to piece. 여기서의 piece는 무슨 뜻이었다? 곡. 한 곡을 얘기할 때 piec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어순배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형 변화 필요한 경우엔 가능하고요. 여기 우리나라 말, 여기에 지금 있는 뜻과 일치하도록 아래 보기를 여러분 이렇게 알맞게 이제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어순배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순배열로 제가 냈다라는 거는 이 문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다가 역으로 같이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그 문장만큼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볼게요. Unnecessarily, the unnecessarily conspicuous presence. Unnecessarily, 불필요하게 눈에 띄는 존재예요. 누구에 대해서? Of a musical leader의 눈에 띄는 존재는 will detract from it.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경험이었죠. 그 경험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요양문 완성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하는데,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Although musical leadership은 has a long history,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it should remain, 어떻게 남아 있습니다? During stage performances, 무대 공연 동안에 어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잘안 보이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Inconspicuous 또는 not conspicuous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에 대한 정답이 되겠고요. Because, 왜냐하면, 왜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남아 있냐면요. Focusing on the overall work. 약간 이제 표현을 바꿔서 얘기했죠. 전체 무대 작품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바꾸어서 Focusing on the overall work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체 작품을 다 이제 집중하는 것이 is better for the audience's DDD experiences 하면은 미학적인 경험에 더 낫습니다. 에스테틱을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뮤지컬 라이온 킹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엄청 좋은 경험이 생겨가지고 라이온 킹을 되게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보면 엄청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그 라이온 킹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완전 그 나오는 모든 동물들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진짜 동물들이 나올 순 없잖아, 뮤지컬에. 그러니까 그 뮤지컬에 그 동물들을 묘사한 이제 막 예를 들면 코끼리다 그러면 코끼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이 안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종이로 된 코끼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는데도 아무튼 되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저는 하도 앞에 앉아서 보다 보니까 그 코끼리 하나하나, 이 사람이 코끼리를 어떻게 조종하는가, 어떻게 저 모양새를 만들어내는가만 보이지, 전체의 내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 읽을 때, 아, 이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테크닉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를 받아들이는 게 be better off ing, 더 낫다, 이 말에 완전 적극 동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로지컬 플로우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사이즈 4번 문제가 되겠고요. 독해 이해도에 있어서 독자의 배경 지식이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에 관련한 글이 되겠어요. 한 연구에서 독자의 배경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독해력과 배경 지식 수준을 가진 두 집단의 학생이 야구에 관한 글을 읽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독해력이 우수한데 야구 지식은 없어.
한쪽은 독해력은 미달이야. 뭐 수준 미달인데, 그런데 야구 지식이 엄청나게 이제 갖춰져 있는 그런 이두 집단이 지금 어떤 야구에 관한 글을 읽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독해력이 뛰어나고 야구를 모르는 학생보다 독해의 어려움을 겪고 야구를 잘 아는 학생들이 글을 더잘 이해했더라. 라는 게 지금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어요? 아, 배경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독해력만으로는 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시사되었다라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importance, 중요성인데, of 뭐에 대한 중요성이냐면, what a reader brings to the page. 자, 제가 이거 이렇게 표시해 둔거 뭐였죠? 맞아요.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잘 체크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reader가 brings to the page. 페이지에 가져오는 것, 직역하면 이건데, 리더가 이제 글을 읽을 때 페이지에 가져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배경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의 중요성은 is highlighted 되었대요. 그러면 highlight, 이게 강조하다니까 highlighted 하면은 강조가 되어졌습니다. in a study. 근데 어떤 연구에서 강조가 되어진 거예요. 논의가 된 연구예요. by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의 요고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진 연구에서 그러면 highlighted 되어졌습니다. 강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는요. 앞에 있는 이 연구를 뜻하겠죠. 이 연구는 consisted of 하면은 뭐뭐로 구성되다의 뜻입니다. consis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비동사가 올수 없다라는 거, be consisted of 이렇게 안 쓰인다는 거잘 체크해 두시고요. 뭐로 구성되어져 있었냐면 Two groups of students. 두 그룹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두 그룹의 학생들이냐면, who were asked to. 이 학생들이 요청을 받은 거죠. To read a passage. 글을 읽도록. About baseball. 베이스볼에 대한 글을 읽도록. 야구에 관한 글을 읽도록 요청받은 두 그룹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The first group. 두 그룹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은요. Was made up of. B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다. 자, 근데 뭐로? Strong readers, 강력한 읽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은 who knew little about baseball, 야구에 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즉잘 몰랐다가 되겠죠. 자,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야구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The second group, 두 번째 그룹은요. was composed of,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지금 세 가지나 나왔다는 거 눈에 띄세요? 자, 맨 처음에 consisted of, 그 다음에 be made up of, 그 다음에 was composed of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하다. 근데 여기에 나온 대로 뭐뭐로 구성되다. 지문에 나온 상태 그대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세 가지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struggling readers, 읽기를 어려워하는, 읽기를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who were knowledgeable about baseball? 야구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은 학생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After reading the passage, 그 글을, 야구에 관한 글을 읽은 다음에, students in each group, 그럼 각각의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요, had their comprehension tested. 이렇게 나왔습니다. had가 오형식으로 쓰였고요. their comprehension 이해도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해도를 검증되도록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hav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PP 하면은 목적어가 PP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의 이해도가 측정되게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PP 형태 와야 된다라는 거잘 봐두시고요. Guess 추측해 보세요. Which group scored higher?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The struggling readers. 그 읽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높은 이해도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Having, 가지는 건데, strong reading skills, 그러면은 강력한 이제 읽기 능력을 가지는, 뛰어난 읽기 능력을 가지는 것은 was not enough. 충분했다, 안 충분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For the students, 그 학생들한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Who came to the page with a knowledge deficit about the topic. 그 topic이라는 거는 야구가 되겠죠. 그 야구에 대해서
knowledge deficit. deficit 하면 밑에 단어 나와 있습니다. 부족이에요. 지식 부족으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야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came to the page. 그 페이지에 도달한 학생들한테는 enough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강력한 읽기 실력이. 그러니까 읽기 실력만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ough,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 second group of leaders were not strong readers.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요. were not 뭐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읽기 실력을 가진, 뛰어난 독해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though에다가 세모 쳐두시고요. Their prior knowledge. Prior knowledge라는 건 결국에는 배경 지식이 되겠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표시해 두었고요. 그들의 배경 지식이 enable 목적어 두 부정사.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했냐면 outscore readers with far better abilities. 자, 그러면 outscore 하면은 더 높은 점수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리더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끔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됩니다. 근데 어떤 리더냐면 with far better abilities. 훨씬 더 나은 무슨 능력이겠어? 읽기 능력을 가진 학생들보다 outscore,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그들은 second group 학생들이 되겠죠. 아, 그래서 더 점수를 높게 받았다. 이건 다 뭐 덕분이에요? prior knowledge, 배경 지식 덕분이다. 배경 지식이라는 건 prior knowledge라고도 나왔고 앞에서 맨 앞에서 나왔었던 건 what a reader brings to the page 이 표현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prior knowledge or in the case of the good readers, 배경 지식이거나 아니면 누구의 경우에는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아니라 배경 지식의 부족이 되겠죠. The lack of prior knowledge, 이것은 was the X factor. X factor, 미지의 요인이었다.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 a study, 연구는 연구인데 누구에 의해서 논의가 된 연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명사 뒤에 PP 형태로 붙어가지고 discussed가 나왔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student와 reader를 각각 who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were asked to read, 읽도록 요청을 받았다기 때문에 수동 형태가 왔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readers who knew little, little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갔었다라는 것도 부정어는 X 쳐놓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구성, be composed of, 자, 우리 몸으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아까 당근을 잡아라라도 냈었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몸으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was made up of, was composed of 이 두 가지 가능한데요. 그런데 자동사 consist of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가 안 되므로 주의할 것. 그래서 was consisted of 이건 안 됩니다. 그냥 뭐로 써야 돼요? 과거형이면 consisted of 비동사 없이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본문에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그 형태 그대로 당근을 잡아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동명사 주어 having strong reading skills 에서 주어는 가지는 것이니까 요 having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단수 주어를 단수 동사를 같이 받아줬다라는 거 받으시고요. 어휘 포인트, highlight 하면은 강조하다, 부각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뭐 emphasize, 아니면 stress, 아니면 underline, 우리 중요한 거에다가 underline 치죠. 다 강조하다, 부각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의어로는 ignore, 아니면 overlook, 간과하다, 경시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deficit, 이것도 별표 단어였죠. 부족, 결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lack, shortage, scarcity 이런 단어들 나올 수 있겠고요. 반의어로는 막 넘쳐나는 거 surplus, abundance 이런 단어들이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청 중요했던 단어였죠. 이전의 prior knowledge, 배경 지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는 뜻의 prior의 뜻이었는데요. previous, preceding, 그 다음에 antecedent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전의, 사전의 이런 의미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반의어는 여러분 그 이후의, 미래의 이런 뜻의 future, subsequent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에 나왔었죠? outscore 하면은 점수가 앞서다, 더 높은 점수를 받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surpass,
능가하다, exceed, beat 이런 의미의 단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반의어로는요, 누구누구한테 지다 아니면 뒤딸리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fall behind 아니면 lose to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다

단답형으로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독해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 두 단어의 영어로 쓰세요. 여러분 제가 이 배경 지식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단어의 영어로 쓰라라고 했으니까 이걸 적어두셔야 되겠죠. Prior knowledge 체크해두시고요. 자, 또 우리 어순배열 문제는 이 문장 중요하다라고 정희쌤이 찝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못할지라도 요 문장 자체를 체크해놓고 외워두는 그 이제 겸으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Having strong reading skills was 자, 앞에 skills 이렇게 복수로 끝났지만 정말 주어는 having, 동명사이기 때문에 was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For the students with a knowledge deficit, deficit까지 잘 결핍, 부족이라는 거 잘 챙겨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요양문 완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tudy shows that,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prior knowledge, 그러니까 이전의 지식, 배경 지식인데 about a topic, 그 주제에 대한 이전의 지식이 plays a more significant role,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In reading, 뭐를 읽는 데 있어서? Reading comprehensi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단어로 보시면 되겠네요. Reading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독해 이해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en, 뭐보다요? General reading abilities do. 아, 이러한 일반적인 읽기 능력이 하는 것보다 이 지금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eading comprehension. 이렇게 한 단어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B, 정답 comprehension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한 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rk hard and achieve result.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거두어낸다. 지금도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우리 한 지문 남아있습니다. 한 지문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벌써 빈칸수론 다 끝났거든요. 이제부터는 뭐한다? 순서 배열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 지금 수능 특강을 본 강의를 듣고 나서 이 강의를 넘어온 친구들 있을 건데요. 너무너무 지금 긴 여정을 저와 함께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 중에 겹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때는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다? 그러면은 이것만큼은 내신에서 꼭 가져가야 돼 이런 포인트니까 추가적으로 필기하시면서 잘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pause 누르고요. 우리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뭐다? 요거 게이트웨이 문제가 되겠고요. 유형편 16의 가장 첫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계의 본질입니다. 기계 속에 구현된 반복적인 과정이다. 아, 시계의 본질은 뭐다? 반복적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게 기계 속에 구현된 걸 시계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시계는 기계 속에 구현된 하나의 반복적인 과정이다. 물시계와 석영결적의 사례는 반복적인 과정이 시계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결국에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계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표시된 양초도 반복적인 과정이 겉보기에는 가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밀랍 분자들의 반복적인 연소 과정이다 라는 걸 보여주므로 결국에는 여러분 시간 단위로 표시된 양초도 겉보기에는 반복 과정 아닌 것 같은데 반복 과정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뭐도 그러냐면 탄소 14 원자의 붕괴 또한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반복적인 과정이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속적이라는 거는 반복적인 거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왔구나. 겉보기에는 반복적인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거에 대한 사례를 두 가지 쓰세요. 이러면은 양초와 그 다음에 탄소 14 원자의 붕괴 이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e usually think of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떤 물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Like, 뭐처럼? An alarm clock. Alarm clock 하면은 이제 알람시계 아니면 wristwatch 하면 손목시계와 같이 그냥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but 뒤에 있죠. A clock, 시계는요. is really, 실제로 a process, 어떤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embodied, embody 하면은 구현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embodied in a machine, 기계 안에 구현이 된 과정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시계에 대한 본질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process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PP 형태로 써줬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 nature of that process. 그 과정이라는 건 앞에서 말했었던 요 시계 속에, 기계 속에 구현된 과정이라는 거. 그 과정의 본질은요. 어떻다? Repetitive. 반복적이다. 아, 그러니까 그 과정의 본질은 뭐다? 반복적인 게 본질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단어도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A clock can be both almost any process. 시계라는 건 그냥 거의 모든 과정이 다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repeats itself. 자기 스스로를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 계속. 근데 얼마 동안? For an indefinite period, 무한대로, 무기한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반복하는 그 어떤 과정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겠죠. Water clocks, 물시계는요, drip 하면은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At a steady pace, pace 하면 속도죠. 꾸준한 속도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steady pace로 drip한다라는 것 자체가 반복적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quartz crystals네요. 그러면은 석영 결정은요. vibrate,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진동을 하냐면 regularly,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진동을 합니다. 앞에서도 지금 계속 drip at a steady pace 나오고요. vibrate regularly 이거 다 결국에는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to think of a clock 시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시계냐면 that does not depend on 뭐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 이중부정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뭐에 의존하는데? Repetitive cycle of events. 사건의 반복적인 주기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건 어렵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시계는 사건의 반복적인 주기에 의존한다. 라는 그 긍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The only example. 유일한 예시인데요. That comes to mind readily. 쉽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예시는요. is a candle, 양초예요. 근데 어떤 양초냐면 marked in hours, 시간 단위로 마크가 되어진 양초다. 시간 단위로 표시가 되어진 양초다. 이 말이에요. But, 그러면 지금 이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 반복적이진 않지 않냐 이러면서 내가 쉽게 떠올린 예시 하나가 바로 이 양초의 예시인데 그러나 here too, 여기에도 역시나 There is iteration. Iteration, 반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Iteration, 반복. 그러면서 dash, dash 설명이 나옵니다. The repeated burning of molecules of wax. 그럼 밀랍 분자의 repeated, 반복된 연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복이 있다. 반복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There is iteration 이라고 얘기도 해줬고요. 풀어서 The repeated burning of molecules of wax 이렇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양초도 반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서 So this too is 이것 또한 역시 is a iterative process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Although at first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Mask 가려져 있었지만 즉 안 그런 것 같은 예시로 내가 되긴 했지만 처음엔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만 알고 보니 이것도 역시나 반복적인 과정이더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The use of radiocarbon dating 이렇게 나옵니다.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에 대한 사용도 is another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었던 방금 전의 예시 말고 또 다른 예시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반복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죠. Much longer scale clock이에요. 훨씬 더 장기적 규모의 그런 시계입니다. That also appears to be like this. 이렇게 보이는 또한 이런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훨씬 더 대신에 장기적 규모의 시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t seems to yield a smooth time. yield는 만들어내다, 산출하다 이런 뜻인데
부드러운, 아주 매끈한, smooth한, 매끄러운 time scale, 시간 척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매끄러운 시간 척도라는 거는 반복이 일어나는 거와 상반된 의미로 쓴 거예요. 매끄럽게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시간 척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it seems, 보이는데 but, in fact, 사실은요, does not,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The decay of atoms, 원자의 붕괴예요. 어떤 원자? 카본 14, 탄소 14 원자의 붕괴는 is, 중요한 건 반복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Although on a large scale, 대규모로 봤을 때는 it gives the appearance, 어떤 외양을 보이냐면요. of being continuous, 지속적인 거, 연속적인 거라는 외관을 보이지만 근데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repetitive,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얘네도 역시나 다 반복적인 양초던 아니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이던 뭐던 간에 전부 다 연속적인, 아니 반복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계의 예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반복적인과 반대의 느낌으로 여러분 써준 단어가 a smooth time scale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continuous 이런 단어를 써줬습니다. 이거는 반대 속성의 단어가 되겠다라는 거 같이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또 재기대명사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우리 관계대명사 보면은 a clock can be almost any process that 이러면서 almost any process 거의 모든 과정을 지금 요 주격관대 대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That repeats itself. 여기서의 이 itself라는 거는 앞에 나왔었던 이 process가 결국에는 이 관대 대절 안에서 주어가 되는 거니까 주어가 자기 자신을 반복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process를 받아가지고 itself가 되었다라는 거 it이 아니라 itself라는 것까지도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여기 부분도 보자면 indeed it is almost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 뒤에 거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Do you think of a clock? 시계를 생각하는 건데 that does not depend on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시계라면 이거에 의존한다. 그게 뭐였어요? A repetitive cycle of events. 사건의 반복적인 주기에 모든 시계는 다 의존한다. 이 중요한 말 부분이었죠. 그 부분이 진짜 주어 부분이었다. 자, 그 다음에 생략된 부분. Although at first mask.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mask 되었을지라도 이런 표현인데요. 중간에 it is가 생략된 형태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it이라는 거는 iterative process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 iterative process 반복적인 과정을 지금 it로 받아서 it is 전체가 지금 although 뒤에 생략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although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생략된 형태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it is가 생략되었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 하시기에 빠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어휘 포인트 챙겨봐야죠. embody 하면은 여러분 embody라는 말 자체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토깽이들이 많은데 body가 몸뚱이에요. 몸체. 그러니까 원래 실체가 없던 애를 몸체를 em이 붙었죠. em이나 en은 만들다의 뜻이에요. 몸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현된, 구체화된, 완전 추상적이었는데 구체화가 된, 구현되고 나타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nifested, materialized, incorporated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의어는요, disembodied 아니면 아예 abstract, 추상적인 이런 단어가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단어죠. 여기 중에서 꼭 외워라 한다면 전 이 단어 추천하겠습니다. repetitive 하면은 반복적인의 뜻이죠. recurrent. 선생님 저 이 단어 어려운데요? occur 하면 발생하다 일어나다이죠. 그때의 cur이 쓰였습니다. occur에서 cur이 쓰였는데 recurrent 하면은 되풀이하여 일어나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rhythmic, 반복적이다. 요 단어들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indefinite 하면은 무기한의, 막연한, 우리 아까 무기한으로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 나올 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unlimited, boundless 아니면 eternal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iteration 이 단어 중요하죠. 반복, 되풀이. 왜냐하면 이 지문의 핵심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repetition, recurrence 아니면 duplication 이런 류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mask, 마스크가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과정이었던 두 가지 예시였죠. 요 두 가지 잘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순배열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뜻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시는 건데 시계는 무기한의 기간 동안 반복되는 거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무기한이라는 단어도 방금 전에 우리 어휘추론할 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뭐였냐면요. A clock can be almost any process. 어떤 과정이든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 아까 했었던 재기대명사 부분도 또 나오죠. That repeats itself. 자기 스스로를 반복하는 거예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For an indefinite period. 정말 무기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계속 계속 반복되는 거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문장이 되겠다라는 거. 지금 당장 못 쓰더라도 괜찮으니까 중요한 문장이다. 여기 부분 아까 어법 포인트 부분에서도 나왔고 서술형 포인트에서도 나왔고 하다라는 건 중요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킹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Be party to 라는 표현이 우리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나왔었습니다. 요거 특이한 뜻으로 쓰였으니까요.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mbody,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질문에 나왔죠. 제가 EM이랑 body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어근과 접두사로도 설명을 드렸던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 embody 같은 경우에는 어휘 이제 포인트에서도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구체화하다 요거의 뜻을 가진 유의어들 같이 한번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항상 수업 끝난 다음에 복화 단어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내가 이 단어만큼은 꼭 바로 가져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 잘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순서 배열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할 수 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들어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또 지금 막 사탐에 도착한 사탐 러너 친구들도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강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직 OT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OT에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OT를 보시고 이 강의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더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사담 없어요. 잡담 없어요. 동기부여 없고요. 정말 찐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만 빡빡빡빡 다룰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그리고 수능에 나올 부분들을 제가 빠르게 전략적으로 짚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담 없어요. 잡담 없어요. 동기부여 없고요. 개념만 계속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여기 세계화, 지역화 한 문제, 그리고 지역 구분 한 문제, 그리고 고지도 한 문제. 이렇게 딱세 문제만 풀어볼 거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한정된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수능 특강을 꽉꽉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또 혼자 공부하다가 이 문제 풀이가 궁금해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문제의 상단에 보시면 문항 코드가 있어요. EBS 어플 들어가셔서 그 문항 코드 입력하시면 또 제가 촬영한, 이미 촬영해 놓은 수능 특강의 해설 강의가 아주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을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와 지역화부터. 자,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이동, 그리고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 덕분인데요. 자, 1500년대에서 1840년대 이동할 때 마차와 범선을 이용했을 때는 1시간에 16km 정도? 여러분들 자전거 타도 이 정도는 가지 않나요? 네,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짜잔! 1980년대에 제트 비행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무려 1시간에 800에서 1200km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지구의 물리적인 거리가 줄어들었나요? 실제 거리는 그대로이지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것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 거리와 비용 거리가 단축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행기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세계화의 또 핵심이 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 비행기를 만드는데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부품을 한 업체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까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이건 너무나 비효율이죠.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영어, 세계 지리, 한국사, 또 탐구 하나 더, 각각의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부품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각각의 제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한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기업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한 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판매하고 여러 나라의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 다국적 기업, 그리고 공간적인 분업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경제의 세계화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의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공간적인 분업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 여기에 다국적 기업의 증가 써놓으시고. 자, 그다음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네. 요즘에, K-pop, 그리고 K-드라마, 그리고 K-영화, 뿐만 아니라 K푸드, K뷰티와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 근데 좋은 점은 세계의 문화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이지만 한편으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서로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상충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세계에 통용되는 문화가 생긴다는 거는요. 그로 인해서 쇠퇴하는 문화도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소수민족의 언어가 쇠퇴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각의 지역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지? 지역화 전략을 추진하기도 해요. 자, 조심해야 할 거. 이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국가의 정부 혹은 그 지역의 주민들. 결국 그 지역 내부의 힘이에요. 그 지역 내부에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다른 동네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나온 전략 대결이 바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제도 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지역화 전략을 지리적 표시제, 그리고 장소 마케팅, 그리고 지역 브랜드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요, 지역 브랜드화가 장소 마케팅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를 구분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지리적 표시제는요,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역에 독특한 자연 환경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품질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브랜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우. 어디예요? 한우. 횡성. 그리고 또 해볼까요? 녹차. 보성. 좋아요. 잘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역 명 자체가 그냥 브랜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지역은 이 품질 좋은 녹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른 동네에서 생산한 녹차에 보성 녹차라고 쓴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상품명 앞에 지명을 쓸수 있는 권리를 독보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그 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꿀팁. 반드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상품이 나온다는 거. 그 앞에 지명을 붙이는 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제고요. 장소 마케팅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에요.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 과거에 파리 시민들은 너무 흉물스럽다, 저거 철거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어때요?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들고, 여기 막 강에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밤이면 반짝반짝 불빛을 띄워주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개발을 했더니, 지금, 오늘날에는 SNS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태그하는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소 마케팅이고요. 그 중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 브랜드화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장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에펠탑과 같은 전략하고 좀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그 도시를 떠올렸을 때 매력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 Love New York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 있을걸요? 근데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사람들은 뉴욕에 산다는 것에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뉴욕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범 지역, 실업률이 높고, 네. 그랬던 뉴욕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캠페인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는 뉴욕을 사랑해 라고 하는 조형물을 도시 여기저기에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뉴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지역을 떠올렸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 그 지역명 자체를 브랜드처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지역 브랜드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는 대비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은 뭐냐? 이건 바로 다국적 기업이 구사하는 전략이에요. 다국적 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원래 팔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한할 건데, 그런데 그러세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인도는 힌두교의 비율이 높아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금기시합니다. 그런 인도에 햄버거를 출시하면서 이 소고기가 아주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하는 건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진출할 때는 이곳의 문화적인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서 진출해야 돼요. 아, 그러면 햄버거라고 하는 상품을 수출하되 소고기를 넣지 말자. 이게 바로 그 지역의 문화와 기호를 존중하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세계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다라고 해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세방화라고 하기도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추진하는 주체가 뭐다?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빠르게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3쪽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요거 한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콜롬비아 커피처럼. 네. 이거 뭐예요? 상품명 앞에 지명을 독보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나는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마케팅하는 거예요. 네, 시드니에서 이렇게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장소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요. 장소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불병정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가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로 인해 나타나나요? 아니요. 이런 선지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주체를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렸던 건데요. 지역 브랜드화, 그리고 장소 마케팅,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와 같은 지역화 전략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그 지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라고요. 그래서 갑의 설명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 을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네, 을이 맞는 설명을 해줬네요. 그 다음 병, 나는 장소 마케팅에 해당합니다. 맞는 설명. 정, 나에는 지역 브랜드와 지역 축제가 포함됩니다. 자, 요걸 아니라고 고른 친구들은 제도 도전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과거의 지역 브랜드와는
장소 마케팅과 병렬의 개념으로 소개가 되었었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지역 브랜드화가 장소 마케팅의 하위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나는 모두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그쵸?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을, 병, 정, 무 모두 맞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지도에 드러나 있는 세계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기원전 6세기경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기원이라고 하는 시기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2026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이다라고 이렇게 달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기로부터 기원전 6세기. 상당히 오래된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지도를 어디에 만들어요? 점토판에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오래된 지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세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 손꼽히고 있고요. 바벨론, 도대체 바벨론이 어딘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지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 그리고 그 원반 모양의 지구 바깥에 바다가 있을 거야. 바다니까는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그려보자. 자, 이렇게 지구의 바깥에 바다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도 수능특강에 있는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에 저랑 같이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이 고지도는 어렵게 나왔을 때 지도의 디테일한 표현상의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쫙 보이고 있는 부분. 여기가 바로 바빌론이에요. 그러면 이 바빌론 왕국이 있던 곳 오늘날에 어디에 해당돼요? 이라크 부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이라크 부근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의문이 드시죠? 짜잔.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프라테스강 주변이래요. 유프라테스강 주변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막 뭔가 문자들이 써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쓰이고 있는데, 고대 서형 문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색깔 표현 바꿔서요. 여기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은 당시의 도시 국가들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바빌론 지역과 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의미하고 있고, 자, 근데 저 바깥에 여러분들 삼각형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조금 더잘 보이게. 여기 삼각형 모양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진짜 특이한 점이에요. 당시에는 원반 모양의 지구,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에는 미지의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디테일한 표현상의 특징들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고지도는 사실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강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만점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수능 특강을 꽉꽉꽉꽉 눌러 담아서 정말 찐텐으로 수능에 나올 것만, 내신에 나올 것만 딱딱딱딱 짚어드리는 강의입니다. 너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운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은요, 수능 특강, 수능 개념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랑 병행하셔도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 강의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찐텐으로 다시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당시에 굉장히, 굉장히 여러 학문에 저명했던 분인데요. 150년경에 남겼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당연히 소실이 됐겠죠.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걸 다시 복원한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왜 복원해요? 대항해 시대. 항해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와, 프톨레마이오스가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래서 그 책을 바탕으로 지도를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유의미한 특징들도 있고 또 함정도 있어요. 자, 그것들을 한번 같이 첫 번째로 살펴보자면, 경선과 위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경선과 위선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지구는 구체이기 때문에 이 구체인 지도를 지도로,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기준점, 좌표 체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경선과 위선이 드러나 있다는 건 뭐냐? 당시에 지구가 구체라는 걸 인식했구나, 지구가 공 모양이라는 걸 인식했구나, 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150년경이었잖아요.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약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경선과 위선을 표시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구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 그건 뭐냐면 바로 투영을 했다는 거예요. 투영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공 모양인 지구에 종이를 씌우고 지구의 가운데에서 전구에 불을 탁 켰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지구에 씌웠던 종이에 상이 맺힐 거잖아요. 그 그림자를 따라서 그렸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투영법이고요. 투영법을 썼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기술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표시된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살펴보자면 이곳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럽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지중해 주변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인 지중해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뭔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의 빈도가 조금 헐빈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리 정보 양이 부족했던 것인지, 당시의 지리적인 인식의 한계인지, 좀 표현되어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가 되겠고요. 유럽에서부터 슉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는 이곳은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상의 특징 중요한 부분 적응해 접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다는 인도 남부의 바다 인도양인데요. 결과적으로 인도양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둘러싸인 내해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찾아서 항해할 때 바로 이 지도를 보고 항해하는 바람에 실제로 아메리카를 발견했음에도 거기가 여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 지중해 주변은 정확하지만 바깥으로 갈수록 지도가 점점 부정확해지고 심지어 인도양은 내해로 표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상의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바로 다음 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렇게 지구가 구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막 경성과 위성과 이런 것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를 단순하게 그리기 시작하죠. 중세시대가 되었어요. 중세시대에는요, 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 바로 TO 지도예요. T자 모양의 바다와 O자 모양의 바다가 대륙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였고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세상의 범위,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에서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제 지금 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배치를 보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동쪽인데 이상하죠. 자, 이 지도가 바로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증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도의 중심에 크리스트교의 아주 중요한 성지 예루살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에요. 자, 이 지도를 제외한 그리고 아리드리시 세계 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는 다 지도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의 위쪽이 동쪽인 세계 지도,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도에는요, 동쪽으로 가면 종교적인 이상향이 있을 거야. 파라다이스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라는 걸 또 살펴봤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슬람 세계에서도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가 있었어요. 바로 아리드리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아리드리시 세계지도에서도요, 종교적인 특징이 반영된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 특강을 살짝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대륙의 위치들을 체크해드리자면, 여기가 유럽이고요, 여기가 아시아고요,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지도와 남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 지도는 남북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으로 표현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딱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필요한 깊이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오늘날 세계 지도를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 그렸네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지도에 표현된 이슬람교 세계관의 특징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도의 중심에 메카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슬람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인 메카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었다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세계 지도 중에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세계 지도 요거 딱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세상의 범위 체크해 보자면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표현되어 있었고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 지중해가 표현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바로 여기에 나일강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스비난 지역에서 발원해서 쭉 흘러서 이렇게 나일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아니죠. 나일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로 유입되고 있는 나일강. 지중해로 유입되고 있는 나일강까지.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상의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마치 여러분들이 위선으로 착각하기 너무 좋은 선들이 있습니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도를 만든 알 이드리시는요, 당시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지도에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선은 도대체 뭐냐? 기후대를 구분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후가 달라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위도 차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위도가 차이 나면 기후가 차이 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르이드리시 세계지도와 관련된 디테일한 표현상의 특징들도 살펴봤고요. 이제 또 포르톨라노 해도로 가볼 텐데 아, 이것도 좀 역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참 재밌지만 13세기경 유럽에서 왜 항해용 지도가 필요했을까요?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 중세 시대의 문명이 이렇게 절정으로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을 찾기 위한 그 십자군 원정이 패배하게 되면서 육로가 아닌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들을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해에 필요한 지도가 필요했고 여기 지도에 있는 선들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 위선 경선으로 착각하기 너무 쉬운데요. 이거 경위선 아님 주의, 경위선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할때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갈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 간의 방향을 표현해 준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자, 오늘 공부하는 지도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도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가 되겠어요. 자, 여기 메르카토르. 당시에 이제 유럽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인들은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지도가 필요했고, 메르카토르라고 하는 학자에게 이제 많은 돈을 주고서 지도의 제작을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메르카토르가 생각한 거는요, 사람들이 항해를 하는 데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지, 어차피 공 모양인 지구를 평면으로 펴는 데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담아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투영을 하게 되냐면 이 지구에 이렇게 원통을 씌우는 거예요. 원통을. 너무 잘 그렸죠? 원통을? 네, 이렇게 원통을 씌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슉. 네. 원통을 이렇게 씌우고 보면 다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지금 그림을 그리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통을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지구의 중심 부분 여기 경도 아니죠? 위도 영도, 위도 영도에 해당하는 적도 부근을 생각해 보면 이 적도의 둘레와 원통의 둘레가 결국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도의 친구들 사랑해요라고 하트를 그렸다고 친다면 지구의 중심에서 전구를 탁 켰을 때 원통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제가 적도에 그린 그 하트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그려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고위도에 이렇게 하트를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적도에 그린 하트와 똑같은 크기 하트를 그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실제 지구의 둘레보다 원통의 둘레가 훨씬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상이 맺힐 때 왜곡이 발생하게 돼요. 제가 그린 하트보다 훨씬 큰 하트가 짜잔 상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 모양으로 투영을 했을 때의 한계는요, 고위도로 갈수록, 고위도일수록 면적이 왜곡되어요. 특히 크게 확대되고 부정확해요. 그러나 이 지도의 수요자들이 누구예요? 유럽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동네가 커 보이는 건데? 오히려 좋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와 관련된 표현상의 특징들 살펴보자면, 첫 번째, 경선과 위선이 사용된 거 맞습니다. 경선과 위선이 사용되었다는 것은요, 지구가 구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특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도는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선 간격은 고정을 시키고요. 경선 간격을 고위도로 갈수록 늘리면서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지도의 표현상의 특징 바로 아메리카가 표현되어 있었다.
짜잔. 자, 이 지도에도 표현되어 있는 세상, 유럽 표현되어 있었고,

있었고요. 아시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 메, 리, 카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가 있냐 없냐가 정말 빈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특징들 여러분들 꼭꼭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럽의 서쪽에 있는 이큰 바다. 유럽 서쪽에 있는 큰 바다 대서양. 유럽인들이 대서양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로 진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에 대해서도 정리해 봤고 그럼 이제 우리 동양의 세계 지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동양의 세계 지도는 일단 중국의 세계 지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세계 지도 중에서는요. 또 송나라의 화이도, 명나라의 대명운일도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가 바로 화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만이 문명 세계를 이루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오랑캐이다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가 되겠고요. 대명운일도는 명나라와 주변의 오랑캐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중국 땅을 네모네모하게 그렸을까요? 이게 바로 당시의 세계관인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라고 하는 천원지방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이렇게 지도의 중앙에 엄청 크게 그려놨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전 세계 중국밖에 없다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 여기에도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된 건데, 중국만이 문명 세계를 이루고 있고, 중국이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이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지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송나라의 화이도보다 명나라의 대명운일도가 더 나중에 만들어진 지도거든요. 그러한 지도답게 여기 아프리카까지 조금 더 다양한 세상들을, 더 넓은 세상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화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신부님이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딱 중국에 갑니다. 전파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은 중화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트교를 전파할 수 있을까? 일단 사람들을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을까? 중국인들과 막 친해진 다음에 이제 신뢰를 얻고서 우리 한번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이 유럽의 세계지도 제작 기술을 들여옵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이 마음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중국이 중심에서 약간 비껴나가긴 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태평양 중심의 지도를 만들게 되어,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좀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세계지도를 만들면서,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이렇게 지도 제작 기술, 뛰어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 지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이 선들이 뭘까요? 이 선들이 뭘까요? 네, 이 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맞아요. 바로 경선과 위선입니다.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선과 위선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이 지도는 후대의 많은 지도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세계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로 손꼽히는 게 바로 혼일 강릿 역대국도 지도인데 140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초기에 만들어졌던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조선 건국 초기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이렇게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감히 아니요. 당시에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제작 주체는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런 지도를 왜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조선인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라고 정당성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이지만 여전히 지도의 중앙에 중국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중화 사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면모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중국을 크게 그린 것도 크게 그렸는데, 아니, 이 확대한 배율을 따져보자면, 한반도를 더 크게 확대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지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도 동시에 담겨있는 지도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인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다 써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프리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중해도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그리고 카탈루냐 이런 지명들이 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슬람 세계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지도

제작 기술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지리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이 지도는 일본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지도가 세상에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지도학자분이 이 지도를 조금씩 사람들이 여러 명 보내서 사진을 찍으면서 복원을 하고 고증을 하고 그렇게 이 지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너무나 고마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도 남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볼록볼록 보이시죠?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표현한 건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수탈의 대상으로 보고 식민 지배를 하기 이전에 이미 1402년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접근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희망과 위안이 되는 그런 세계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세계지도이지만 이 지도에는요,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만 표현되어 있었고,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는 없어요. 그게 또 가장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의 사람들이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여서 그랬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도가 너무 단순해졌죠? 아니, 그렇게 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그릴 수 있었던 지도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지도를 단순하게 그리게 됐을까요? 네. 천하도라고 하는 지도는요, 민간인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지도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이런 데에 민간인들이 조선시대에 갈수 있었을까요? 갈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가지도 못하는 것들을 지도에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관, 도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그런 지도를 만들자. 도교의 그책 중에 산해경이라는 책에 온몸이 털로 덮인 사람들의 나라 모민국, 귀가 엄청 큰 사람들의 나라 섭이국, 온몸이 또 이렇게 막 엄청 거대한 사람들의 나라 거인국, 작은 사람들의 나라 소인국 이런 것들이 등장했대요. 그것들을 지도에 넣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을 넣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중세시대의 티오 지도, 아리드리시 세계 지도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종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세계지도가 만들어졌고, 이 지도의 세계관의 특징은요,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중국을 중앙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관념적인 세계지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민국, 섭이국, 거인국, 소인국, 이런 나라들, 진짜 실제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도교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인 세계지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중기 이후 민간인들 사이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이다.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지구 전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앞면과 뒷면을 나타낸 지도예요. 재밌죠? 이제 과학적인 세계지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도는 그러면 어떤 지도의 영향을 받았나요? 바로 고려 만국 전도였습니다. 이 고려만국 전도가 이제 전해지면서 우리도 과학적인 세계지도를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도대체 과학적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또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위선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선들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경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위선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지구가 구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세상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지구 전도에 표현되어 있었고, 또 지구 후도에는요,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전의 지도에서는 볼수 없었던 호니광레역대국도 지도나 천하도에서는 볼수 없었던 어디가 보이나요?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가 보이고 있죠? 네. 이제는 1834년에 사람들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 대해서까지 지리적인 인식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시험과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지도들 다 살펴봤고요. 핵심 문풀 딱한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요. 다른 문제들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풀어보고, 해설이 궁금해요. 그러면 문안 코드 활용해서 수능 특강 강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교재 13쪽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2번 문제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해 지도는요, 두 장의 지도가 나타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여기에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가 표현되어 있는 이 지도는 바로 지구 전후도가 되겠습니다. 지구 전후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과학적인 세계 지도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 오른쪽의 세계 지도는요. 12명의 사람들이 후후 바람을 불어넣어서 세계가 떠 있었다라고 믿었대요. 왜? 150년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실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복원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경위선망이 표현되어 있죠? 경위선망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구가 구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구 전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짜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좀 디테일한 표현상의 특징들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슝, 여기는요, 슝, 여기는요, 둘다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에 해당하는 곳 맞고요. 자, 그다음 아까 제가 여기 지도에서 C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인도양인데. 콜럼버스가 이 지도를 보고 항해했기 때문에 아메리카를 발견하고서도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지도가 경위선망이 표현되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믿었고 인도양이 내해로 표현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C의 바다는 바로 인도양이었습니다. 자, 그럼 B 바다는 어디일까요? B의 바다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의 바다, 바로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설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것은요, 이제 유럽인들이 막이 대서양을 넘어서 항해를 해서 오다가, 막 여기 너무 험난한 코스를 지나서 딱 태평양에 왔는데, 큰 바다가 나오면서 너무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설이, 네. 가장 유력합니다. 태평양, 태평양. 그래서 비의 바다는 태평양이었고요. 나의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가는 경선과 이선이 수직으로 교차한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지도 중에 딱 하나,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나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일단 맞는 것 자체가 프톨레마이오스 150년경에 네, 로마 시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가와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지구 전후도는 맞죠? 어디에 표현되어 있나요? 지구 후도에. 하지만 150년경의 유럽 사람들 아메리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 반도는 혼일강의 역대국도 지도에도 표현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제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어느 세상까지 표현되어 있는지 그 범주를 정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B와 C는 모두 인도양의 일부이다. 아니요. B는 태평양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지도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들 잘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지리 정보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인데 그것을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위도, 경도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정보는 아주 많은 경우에 경, 위도로 표현이 됩니다. 위도, 경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토의 모양을 통해서도 어떤 나라인지 알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반도, 위도, 경도를 몰라도 모양만 보고서 지도에서 여기는 한반도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형태 또한 공간 정보로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 속성 정보라고 하는 건이 공간,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기후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속성 정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성이 되겠습니다. 인문적인 특성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자연적인 특성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둘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적인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산업이나 문화가 되겠고, 산업이나 문화적인 특성들, 자연적인 특성은 기후나 식생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관계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장소와 다른 장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수교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혹은 계층성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양시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네. 이러한 것들, 이 도시 간의 계층을 보여주는 것, 얼마나 각.

쌓이는지 인접성, 이런 것들이 다 관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리 정보는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조사, 간접 조사, 원격 탐사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조사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이 지역을 방문해서 설문조사하고요, 관찰하고 사진 찍고 실측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1972년에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사진이고요. 하나는 2019년의 똑같은 지역의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상전벽해라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이렇게 지역이 바뀌게 된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리고 산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직접 설문하고 면담하고 조사해요? 직접 조사해요. 그런데 내가 이 동네 이제 관청에 가서, 서울시청에 가서 이렇게 2019년과 1972년에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구 데이터 좀 주세요라고 통계 지도를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하거나 지도나 문헌을 통해서 파악한다? 이것은 간접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뭐라고요? 위성 사진이라고요. 이렇게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지리 정보를 총망라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을 지리 정보 시스템 GIS라고 하는데요. 이 GIS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속속속속 뽑아서 겹쳐서 최적의 입지를 찾는 데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위성을 이용해서 좌표를 확인하는 GPS와 같이 어우러져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세계의 다양한 권역 구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을 중심으로 나눴을 때는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사실 다 이름,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요, 식생 분포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구분 기준은 여기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일부는 아시아가 되고 일부는 오세아니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또한 가지. 여기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우리가 유라시아라고 하거든요.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그만큼 참 구분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지리적인 경계를 중요시한다면 이 우랄산맥이 경계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또 러시아의 일부는 유럽, 러시아의 일부는 아시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계에 대해서도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좁은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집트의 일부는 아시아, 일부는 아프리카가 되기 때문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문화적인 동질성, 이질성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바로 구분 기준이 되는데요. 그 일부가 또 리오그란데강의 유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오그란데강이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구분 경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냥 지리적으로 나눴을 때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눈다면 여기가 또 구분 기준이 되는데요. 역시 지리적으로 가장 좁은 경계는 파나마 운하예요. 하지만 그러면 또 파나마의 일부는 북아메리카, 일부는 남아메리카가 되기 때문에 파나마라는 나라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국경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은요,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못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두 지역의 특성이 모두 다 혼재하는 점이지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지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튀르키예요. 왜냐하면 문화권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요, 이렇게 건조 문화권, 유럽 문화권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교 문화 그리고 이슬람교 문화가 모두 다 혼재하는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지리 교육 과정에서는요, 지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지역 구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 또 문제풀이에 하나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몇 쪽이죠? 이거 12쪽에 있는, 12쪽에 있는 기본 문제 7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 지역에

0: 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 있나요? 아까 방금 우리 봤었어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은 우랄 산맥이었고요. 우랄 산맥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기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 친구들 위해서 제가 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이거예요. 여기 카스피에 있거든요. 카스피에 찾았나요? 네. 별표 치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뾰족 들어간 곳 있거든요. 여기를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여기가 바로 우랄 산맥이에요. 이렇게 우랄 산맥의 위치를 표현하고 봤더니 A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B에는 아시아에 속한 국가의 영토와 오세아니아에 속한 국가의 영토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우리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인가 라고 할때 식물 분포를 중요시한다면 여기, 월리스 라인, 여기가 네, 기준이 되겠지만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일부는 아시아, 일부는 오세아니아가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의 국경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에는 아시아에 해당하는 나라,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해당하는 나라가 다 있는 것이죠. 그다음 D극 같이 볼게요. C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가 된다. 띠띠띠. 자, 여기 제가 형광펜 친 이유가 있죠. 아주 많이 나오는 선지고 아주 많이 함정에 빠지는데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요. 그냥 나눈 거예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문화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C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가 아니라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경계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는 어디예요? 여기 파나마. 파나마였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리을 D에는 대륙 구분의 경계가 되는 운하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리적으로 가장 좁은 경계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가 되는 곳은 바로 파나마 운하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파나마의 일부는 북아메리카, 파나마의 일부는 남아메리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국경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특강 1강에 해당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할수 있겠다.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단쌤이랑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가지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어지는 기호도 제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다음 강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강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 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에서 그렇죠. 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입니다. 수능특강 내신 만점. 우리 내신을 준비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총 15개의 강의잖아요. 그죠? 우리 짧게, 굵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 되겠고요. 지구의 형성과 역장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챕터고요. 물론 길 수 있어요. 자, 긴데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찝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야기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우리 압축 정리 들어갈 거고요. 거기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 내용들을 한번 살짝 봐주세요. 제목들이 있잖아. 제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총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형성과 역장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역장, 역, 힘이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1, 2, 3, 4, 5, 6, 6번, 7번에 있어요. 중역장, 자기장. 아, 여기가 역장이구나. 중력과 자기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구의 형성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제일 처음에 있어요. 탄생, 진화. 이쪽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지구의 형성과 역장에서 이제 지구의 내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2, 3, 4, 5 여기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물론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 거고요. 내용적인 부분 건너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탄생과 진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거기 밑에 보면은 태양계하고 지구의 탄생에 대한 두 가지 주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쭉 적혀져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태양계. 태양계가 뭡니까? 태양을 포함해서 우리 지구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나 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면 성운이 수축해요 라는 겁니다. 자,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공간의 물질들이 있겠죠. 성관 물질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밀도 높게 차갑게 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축해서 이제 보통 별이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지고 원반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수축하고 뭐가 형성된다고요? 원반. 오케이. 자, 원반 중요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구형의 형태로 있다가 납작하게 형성이 되고요. 중앙엔 태양, 주변에는 행성이 형성된다.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게 태양계 형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이 먼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죠?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원시 지구가 주변에 만들어집니다. 자,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 친구 같아. 마그마 바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초기의 열 때문에 겉부분이 싹 녹아 있어요. 자, 녹아서 중요한 거. 누구? 멘틀과 핵이 어떻게 되고 있다? 분리가 되고 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그마 바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후에 자 마그마 바다가 굳어지면서 딱딱해지겠죠? 지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굳어집니다. 냉각이 돼서. 그 위에 대기도 형성이 되고 바다도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대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그리고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많았는데 줄어요. 어떻게 바다에서 용해돼서 들어갑니다. 침전도 되고 나중에 등장하는 우리 생물 등의 광합성 이런 걸로 감소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산소는 해양생물입니다. 요 친구가 산소를 만들어서 증가시킨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내용적인 면으로 보자면 좀 길어요. 자, 그런데 탄생과 진화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져요. 지구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 지구 안에서 마그마 바다하고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그 이유까지 첫 번째 알아두시면 1번 주제가 끝입니다. 지구 탄생과 진화예요. 자, 우리 수능특강의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자, 내용적인 건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쭉 읽어주면
좋겠어요. 아,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한데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딱 들을 수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들어가 볼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우리 8페이지에 나와요. 자,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 내부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각 연료량 이야기가

가 있고 뭐 우라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붕괴될 때 나오는 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 중에 하나이다. 자, 근데 우리는 요거를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라는 얘기고요. 어디가 맞나요라고 하게 되면 화강암, 현무암, 감람암이에요. 순서. 자, 알아두셔야 돼요. 요 순서는 중요해요. 화강암, 현무암, 감람암이고요. 밑에 적어놨죠. 대륙, 해양, 멘틀이라고요. 자,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멘틀. 단위 질량당 1kg 혹은 단위 부피당 1세제곱미터당 방출되는 열량이 표현되게 되는데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요? 대륙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암석 화강암.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암석 현무암 멘틀의 구성 물질이죠. 감람암.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요 순서 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누구에 국한된 거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입니다. 다른 애들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 누구 중심으로 많이 본다고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지각 열류량은 뭐냐면 내부의 그 열이 지금 지구 중심으로는 따뜻할 거 아니에요. 지표는 중심부에 비해서 차갑겠죠. 그럼 열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갑니다. 지구 내부에서부터야 지표까지 쭉 올라오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지각을 통과해서 흘러나오는 열의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뭐야? 소스가 뭐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 연료량은 그렇다면 그 열들이 나올 텐데 얼마나 나와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각 연료량이고요. 그래서 이 열이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많다. 즉, 화산 활동.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디냐면 화산 활동 중에서 해령 있죠. 해령. 바다에서 이제 지구과학 원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판 구조론에서 판이 발산을 하잖아. 막 벌어지게 될때 발산하는 그 지역. 크기가 전반적으로 지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판 구조들 등장하고요. 해령에 있는 부분에 지각 열류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요런 내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요거 보세요. 싹 지우고 이렇게 첫 번째에서 보시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순서 따지면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흘러나오는 열의 양을 보게 되면 누가 많다고요? 해양 지각이 더 많다고요. 이거 왜 이런 거야?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로 국한하면 요 정도인데 실제로 흘러나오는 양이 해양 지역이 많다. 다른 게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열이고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주로 겉부분, 우리 지구의 겉부분에 좀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해양 쪽은 그치. 멘틀 대류. 우리 해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류에 상승하는 지역이잖아. 뜨거운 물질이 막 올라오는 지역이죠.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화강암, 대륙 지각 쪽이 많은데 실제로 흘러나오는 거 해양 지각이 많다. 이유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멘틀 대류 때문에 내부의 열이 해령 쪽으로 발산하는 경계 쪽으로 이쪽으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 지구 내부 에너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탐사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지진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부의 연구 방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부 탐사할 때 피파, 에스파, 표면파가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지진 기록, 진앙 및 진원의 결정. 요 부분이에요. 우리 9페이지, 10페이지 살짝 보시면 나와요. 첫 번째, 진원 거리. 요렇게 하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뭐냐면 피파 속도와 에스파 속도 VP, VS 나옵니다. 위에 밑에 빼주시고 위에 곱해 주세요. 이렇게 곱하기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진원까지의 거리, 실제적으로 진원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관측소가 있으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진원까지의 거리 D가 되는 거예요. 요거 거리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속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 돼요.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속력을 하실 때 그냥 둘이 빼서 곱

곱하기 시간 하지 마시고요. 빼고 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 요 값은요, 속력 요렇게 이제 남게 될 건데, 요렇게 해 주시면서 진원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원까지 거리를 구하잖아요. 요렇게 거리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진앙하고요, 진원을 결정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들의 공통현의 교점이 진앙의 위치다. 어렵죠, 그죠? 자, 맞습니다. 자, 여기가 지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동서남북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때 방금 3번에서 우리 뭐 구했죠? 진원까지 거리 구했죠. 그럼 뭐 하라고요? 진원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여기다가 그리세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관측소는 여기 있겠죠. 요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또 그리세요. 진원거리 또 다를 수 있겠죠. 다른 관측소니까. 여기서. 그럼 뭐 하라고요? 원들이 등장하는데 공통현. 자, 현이에요. 현 요렇게 등장하죠. 그죠? 자, 요렇게 등장하고요. 뭐또 다른 관측소 하나 더 있다라고 할게요. 요렇게 좀 크게 그렇게. 요렇게 뭐 하나 있겠죠. 저기 뭐 일본 쪽에서 관측소. 그러면 얘랑 얘, 현, 얘랑 얘, 현.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공통현에 교점하게 되면, 어? 여기가 뭐야? 그렇죠. 여기가 바로 누구의 위치라고요? 진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진원거리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진앙의 위치,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뭘 하시면 되냐라고 한다면, 진원거리. 오, 선생님 여기 살짝 오타를 이렇게 내버린다. 선생님이 이렇게 진원의 거리예요. 진원의 깊이가 아니라 진원거리.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첫 번째 그림을 살짝 봐주시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구한 게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깊이 있잖아요. 진원의 깊이는 얘네 둘 피타고라스 쓰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누구냐면 지구 내부 탐사에서 지진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거 요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 한번 잘 봐주시면서 진원 위치 어디야? 아, 진앙의 위치죠. 진원 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자, 이걸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구 내부 탐사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지진을 가지고 내부를 연구를 할 거야. 자, 지진파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 구조. 첫 번째,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어. 요런 거예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불연속면 중에 모호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 구텐베르크 불연속. 불연속이라는 건 지진파가 확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외과 내핵은 레만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불연속면들이 등장하면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암형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암형대는 이런 거예요.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 그냥 암형대 하니까 뭔가 좀 깜깜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아요. 여긴 지진파 안 들어오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내용도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된 그림도 같이 짠 하고 떠오르시면 좋아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지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내부로 지진파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에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틀과 핵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자, 상태도 달라요. 액체잖아요, 외핵은. 자, 그러니까 외핵이 이렇게 지구 내부를, 내부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리를. 그러니까 지진파가 전달이 되다가 보면, 자, 왜 살짝 스치면서 딱 지나가잖아요. 여기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몇 도라고요? 그렇죠. 103도 되겠습니다. 어떤 각이라고요? 지구 중심했을 때 지진 발생하죠? 지진파 도달하죠? 여기에 사이 각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는 각도로 표현하는 거야. 103도예요. 도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파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간 다음에 외핵이 액체잖아요.
그다음부터 도달 안 해요. 180도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도달 안 한다고요. 요렇게. 에스파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에스파의 암형대.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안에 이상한 물질이 있어. 라는 거잖아. 그게 누구예요? 그쵸. 그게 핵이라는 거야. 누가 발견했습니까? 구텐베르크가 발견한 거예요. 도달 안 했어. 뭔가 있어. 라는 겁니다. 지진파가 그길 경계로 갑자기 속도가 확 바뀌면서 꺾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액체를 피파가 통과를 하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피파는 이제 꺾여서 다른 지점에 떨어지더라도 도달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진파가 옵니다. 확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142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이 바깥쪽은 180도까지.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여긴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피파가 도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외핵이라는 게 있고 핵이라는 게 있구나. 내핵까지는 아직 몰라요. 내핵은 핵, 그러니까 멘틀과 외핵의 경계인 거죠. 위치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S파는 통과 못하고 P파는 통과하는 걸로 봐서 S파는 통과 못하는 물질이구나. 액체 상태다. 이런 걸 이제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또 다른 핵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아내나요? 라고 하게 될 때, 내핵을 통해서 내핵의 존재 때문에 도달하지 않는 요 지역이에요. 110도 부근에 약하게 피파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핵을 갖다가 온친 거죠. 자, 그래서 도착하는 걸 통해서 내핵도 발견했습니다.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을 했고요. 그죠? 뭔가 모였어. 마그마 바다가 생기면서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됐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라는 거예요. 자,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 내부 구조까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지각 평형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자, 지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겉부분이요. 대륙지각, 해양지각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멘틀 위에 떠 있어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레설과 에어리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잘 봐주세요. 둘은 약간 반대 느낌이에요. 프레스는요, 모호면이 뭐예요? 예, 지각과 멘틀의 그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깊이가 일정하다. 이게 이제 프레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산맥. 보통 이제 산맥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땅이잖아요. 지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멘틀이 있겠죠. 밑에.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각이 있어요. 그러면 멘틀과 지각의 경계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프레스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라고 한 거야. 모호면의 깊이가 일정이. 그냥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는 뭐라 그랬어요? 모호면의 깊이가 다르다 그랬죠. 높이 솟아 있는 지역은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예요. 요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둘은 프레스의 지각 평형설하고요.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은 그렇지. 모호면의 깊이가 달라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지구과학적인 그림들이 있잖아. 그지?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뭐 자습서든 이렇게 등장할 건데 대부분 다이 그림이에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에어리가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맞아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밀도 입장에서는요, 프렛이 조금 더 맞아요. 프렛은 뭐냐면 밀도가 달라요라고 얘기한 거야. 중앙 부분하고요, 여기 바깥 부분 있죠? 많이 솟아 있는 부분은 밀도가 작아서 많이 솟았겠지. 자, 바깥쪽 부분은 밀도가 크니까 많이 가라앉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에어리는 그냥 똑같아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대륙지각보다 바깥에 있는, 이게 지대가 낮은 데죠? 해양지각이 밀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둘을 잘 섞어보면, 두 지각 평형설을 섞어놓으면 좋아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 평형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에어리와 프랩. 이두 가지 이론을 잘 구분 지으라는 겁니다. 구분 지을 때 누구를 봐주라고요? 그렇습니다. 모호면의 깊이를 잘 봐주시라고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각 평형설은요, 에어리와 프랩보다는 어떤 게좀더 중요할까라고 선생님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실험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냐면, 지각 평형 모의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박스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쪽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하나 잡아드릴게요. 물에다가 나무 토막을 띄워놔요.
물의 밀도는

1이에요. 1g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기에 어떤 물체를 하나 띄워요. 1보다 작은 친구겠죠? 0.75 정도 되는 애를 띄워놔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높이가 있죠? 자, 잠긴 부분 있죠? 위에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잠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누구? 전체. 높이. 잠긴 거 높이. 그럼 여기 그림에서 여기 좀 등분 해놨죠, 그죠? 4등분 해놨죠,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요거 밀도 1이죠? 0.75죠?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밀도가. 자, 이렇게 되면, 살짝 이 그림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밀도 비율만큼 잠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 두께하고요, 나무 동그라미 전체요. 자, 그 다음에 수면 아랫부분, 잠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비율이랑, 누구 비율이랑 똑같다고요? 물과 나무예요. 1, 0.75.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실험이 다 뭐냐면 요거예요. 이 숫자 그대로 성립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에 로지H로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그럼 물의 밀도가 1이고요. 나무 도막의 밀도가 0.8이라고 한다면 자, 물의 밀도 1이고요. 나무 도막이 0.8이다. 무슨 얘기예요? 80% 잠겨 있어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의 밀도가 2, 물의 밀도가 2가 될 수는 없겠네. 어떤 가상의 액체가 밀도가 2, 그리고 띄워놓은 친구가 0.8이에요. 그럼 얼마 잠겨 있다고요? 예, 2분의 0.8 비율만큼. 40% 정도 잠겨 있겠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야. 요게 뭐냐면, 요 모의 실험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력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노란 거 보이시죠? 요 친구예요. 자, 첫 번째. 중력이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뭐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구의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말을 썼는데, 표준 중력은요, 첫 번째 알아주실 거, 위도에만 관련돼요. 자, 그러니까 위도가 동일하면 동일한 표준 중력. 그러니까 이론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도에만 관련된 거요. 그 다음 두 번째, 고위도로. 적도에서 북, 적도에서 남극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중요한 포인트. 자, 이게 표준 중력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중력 이상. 자, 표준 중력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측정하는 중력을 실측 중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실측하는 거야. 근데 둘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이를 중력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실측에서 표준을 빼세요. 그럼 만약에 이게 양수값이면 어떤 말이에요? 실측값이 크게 나왔네요? 라는 뜻인 거고요. 이게 음수면 실제 측정한 게 작게 나왔어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력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셔야 돼요. 중력 이상이 플러스면 아래 고밀도 물질이 있구나. 요거 판단. 그래서 이제 중력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표준 중력과 중력 이상 그리고 그 결과의 해석이에요. 표준 중력은 이론적인 값, 위도에 관련된 값. 중력 이상, 실측에서 방금 그 이론 값을 빼주세요. 플러스가 나오면 실측이 큰 거니까 밑에 고밀도 물질이 존재합니다. 철광석. 이런 걸로 예로 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중력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에서는 뭐 발생도 있고 변화도 있고 벤 엘런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냐면요. 지자기 3요소 구분하는 거예요. 평각복각 수평자기력이고요. 자, 지구의 자기장.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어렵겠네요. 생각해보면 중력장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잘 느낄 뿐이죠. 물체를 탁 떨어뜨리면 슉 내려가니까 중력 때문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장을 경험해 볼 필요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뭔가를 놨을 때 자기장 방향대로 휙 날아가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대신에 이제 나침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침반을 놔두면 특정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수평뿐만이 아니라 위아래도 자유롭게 움직이게 잘 만들어주게 된다면, 균형 잘 잡아서 만들어주게 된다면, 지구의 자기장은요, 특정 위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보면, 일단 여기가 진짜 북쪽, 지리적인 북쪽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그걸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각선 아래를 가리킵니다. 자, 북쪽이라고 했을 때, 약간 서쪽 아래를 가리키게 돼요. 실제 지구의 자기장은

이고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자기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요소들이 등장하는 거야. 자, 지금 현재 그림 이해되시죠? 자, 요거 반대편이에요. 요쪽 단면으로 색깔을 하나 칠해줄게. 이러면 조금 더잘 보이겠죠? 그지? 약간 여기가 북쪽이니까 서쪽 아래를 가리키게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왠지 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분해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수평과 연직이요. 명칭도 기억해 주세요. 수평 자기력, 연직 자기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분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잘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현재 이 자기장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수평 자기력. 물론 다른 요소 잡으셔도 돼요. 자, 편의적으로 우리가 이세 가지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수평 자기력, 요거, 이거나 측정 쉬워.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각도입니다. 자, 두 개의 각도는 첫 번째 복각이에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얼마나 내려갔어. 즉, 여기에 등장하는 걸로 얘기하자면 수평 자기력과 전자기력 사이의 각도, 얼마나 밑으로 들어가. 이게 복각이고요. 얼마나 수평으로 틀어져 있어? 이 친구가 평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각하고 평각은 부호가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향할 때 우리 우리나라잖아. 북반구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밑으로 들어가면 플러스예요. 예, 마이너스 아니에요.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마이너스. 그거 남반구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게 또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각이 동쪽으로 틀어졌을 때를 플러스, 서쪽으로 할 때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복각 플러스예요. 꽤 커요. 그래도 한 5, 60도 된 정도 되는 복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각, 우리나라는 서평각이야. 서쪽.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야. 한 6도, 7도, 8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흐름이 좀 길었죠, 그죠? 아무래도 이게 우리 1강을 이제 우리가 짧게 이렇게, 굵고 짧게, 확실하게 이렇게 강의를 구성하다가 보니까, 자, 내용적인 면이 저 1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적인 거를 머릿속에 잘 넣으셨죠? 아, 괜찮아요. 잘안 들어가도 돼요. 맞아요. 뭐, 이거 어떻게 다 넣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방금 했던 거 살짝 떠올려주시면서 문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의 탄생하고 태양계 탄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 말고요. 7번 문제 쪽으로 살짝 넘어갈게요. 이거 나머지 다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내신 대비하잖아. 우리 선생님 자, 딱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 것만 풀 수는 없잖아. 그지? 이런 것도 빈 거, 이런 것도 좀잘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2점 테스트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냥 푸시라는 거야. 풀다고 막힐 거 아니에요. 그죠? 막히는 거 있어. 한 문장에서 막히는 거야. 그때 다시 개념 보시면 돼요. 자, 7번 볼게요. 이거 지각 연류량이에요. 자, 여기는 뭐냐면, 어느 해양 지각에서, 자, 해양 지각이에요. 대륙 지각 아니래요. 해양 지각이에요. 지각 연류량. 그리고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A, B, C.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각 연류량 이야기했고요. 자, 아까 우리가 지구 내부의 에너지 할 때, 지구 내부의 근원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 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거야. 자, 근데 그 흘러나오는 걸 지각 연류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각 연류가 높게 나오는데 보이시죠? 여기 높게 나오는 데가 뭐라 그랬죠, 아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또 하면 되니까.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에요. 특히 A 부분 보이시죠? 여기 해령이에요. 해령. 여기가. 자, 그리고 온도 분포도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700도잖아요. 그죠? 700도보다 높은 쪽, 요렇게 요선 아래쪽이 높은 쪽이죠? 색깔을 칠해줄게요. 여기 빨간색은 700도보다 높은 데야. 자, 그럼 혹시 눈에 좀 보이세요? 여기 700도죠? 뜨거운 물질이 지표까지 확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데가 지각 연류량이 높다고요. 자, 여기 해령 있는 데잖아요. 멘틀 대류 상승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질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자, 여기는 판이 섭입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생겨버려요. 그 마그마가
올라와 버려. 밑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런 지역은요, 지각 열렬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찾아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깊이에 따른 온도의 상승률은 A, B 어디가 큰가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지문을 잘 보세요. 깊이에 따른 온도의 상승률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엇무엇에 따른 이죠? 자, 앞에 누구 등장합니까? 깊이, 온도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쭉 들어가세요. 깊이에 따른 들어가는 거야. 온도 변화량을 보세요. 500도 됐네, 600도 됐네, 700도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B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500도, 여기 500도, 뭐 그럼 400도, 400도, 500도, 600도, 70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온도가 상승하는구나. 근데 A 부근에 한번 가볼게요. 깊이에 따라서 500도, 600도, 700도, 800도 이렇게 가잖아요. 누가 빨리 증가하는 게 보여요? A. 그렇죠. A가 빨리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A보다 B에서 크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깊이에 따른 온도 상승, 혹은 대기에 가면 높이에 따른 압력 감소류,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때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감소하느냐 이런 걸 봐주시면 돼요. 자, 이런 등온선이 그려진 상황에서는요, 촘촘하게 그려져 있을수록 이런 변화율이, 뭐 상승이든 감소든 이런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깊이에서 온도가 높은 지역은 온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서 지각 열류량이 많은 거죠. 지금 방금 색깔 딱 칠해드렸잖아. 같은 깊이에서 온도가 높으면 요런 지역 C, 저런 지역 A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틀렸고요. 지하 C에는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양 지각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누가 만났죠? 대륙 지각이 만났고요. 여기 바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대륙 지각이 통으로 만났네.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 수렴형 경계 쪽이고 서로 만났습니다. 자, 그럼 뭐가 형성이 돼요? 예, 습곡 산맥. 우리 지구학 원에 보시면 안데스 산맥 같은 그런 습곡 산맥들이 형성되는 구조.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 어떤 보기, 맞는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몇번 디귿이니까 이 문제는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지진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지진파고요. 요 지진파는 A, B, C 세 지역에서 P파와 S파가 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앞쪽 파트에서 이제 뭔가 수치적인 내용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진파 그리고 우리 지각 평형설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무토막 띄우는 거 묻잖아요. 거기에서 수치적인 계산들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느 지진에 의한 관측소 A, B입니다. 피파, 에스파 도달하는 이런 모습 딱 나타내고 있어요. 시간까지 있어요. 23시 00분 00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C가 가장 먼저 피파가 도착한 거야. 그 다음에 B, 그 다음 피파. 그러니까 30초, 뭐한 40초 정도쯤에 도달한 거예요. 이런 상황 거예요. 자, 그리고 피파, 에스파의 속도는 각각 6과 4라고 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피파 6, 에스파 4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C에서 PSC는 10초입니다. 여기서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하는 요 시간 간격이 10초다.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설명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한번 볼게요. 여기 관측소에서 모두 P파나 S파보다 먼저 도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빠르니까.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땅이 있고요. 여기 지진이 발생한 거야. 그럼 관측소가 어느 관측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지진파가 전달이 돼서 오겠죠. 피파가 먼저 도달한다고요. 자, 조금 먼 곳에 관측소가 또 있어요. 멀지만 그래도 누가 빠르니까 먼저 도달한다고 피파가 먼저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파가 먼저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 어떤 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두 번째, 진앙거리는 자, P파가 도달하고 S파가 도달하고 그리고 PSC 모두 다 관련 있어요. 먼 곳에 있으면 도달이 늦게 일어나겠죠? 늦게 도달한다고요. C보다는 B가 B보다는 A가 더 멀리 있는 거야. S파도 마찬가지 늦게 도달하고 있고요. 지진 발생하고 동시에 P파, S파 발생해서 갈 테니까.
PSC, PSC, PSC도 마찬가지 A가 길다라는 걸 주는 거야. 아하, 자 그러니까 지난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오케이,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C를 한번 봐주세요. 자, 세 번째 C. 진원거리는 100km보다 멉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를 쓰라고요? 진원거리 D는, 자, 기억해 주세요. 뭐 곱하기 PS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했죠? P파 속도, 그렇지, S파 속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P파 속도, S파 속도 곱해 주세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입하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P파 속도 얼마, S파 속도 얼마, P파 속도 6, S파 속도 4라고 했습니다. 6 곱하기 4예요. PSC 얼마라고요? 10초라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계산 얼른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2 나오죠. 그죠? 12 곱하기 10은 얼마? 120km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100km보다 멀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보기예요? 그렇죠. 맞는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해줄 거.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요거. 왜냐면 이제 지진파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뭐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보면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다가 야, 지진 언제 발생해서 이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C. PSC 6초, 4초. 요거 잘 봐주세요. 자, C를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때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발생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자, 발생, 이제 이 이전에 한 거예요. C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피파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피파가 오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대. S파가 오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대. 당연하게 S파가 많이 걸리겠죠. 왜요? 왜 S파가 많이 걸려요? 오는데? 느리니까. 근데 알잖아요, 속력. P파 속도 얼마라 그랬죠? 6이라고 했어요. S파 속도 얼마라 그랬죠? 예,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요거 비율이 몇대몇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거 4대 6이 나와야 돼요. 비율이. 속력. 빠르니까, 느리니까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 10초잖아요. 그러면, 아, 20초 전에, 피파 도착하기 20초 전에 지진이 발생했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만약에 피파가 도달한 시각을 정확하게 주셨다면 그 20초 전에 발생했다. 요런 것들을 얘기해 볼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기준으로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진원 거리를 가지고 진앙의 위치를 찾겠다라고 하는 문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고요. 자, 그다음에 피파, 에스파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일정하다는 얘기는 피파, 에스파가 둘이 같아요가 아니라 지진이 발생해서 전달돼서 A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피파 계속 일정하게 변화 없이 에스파도 맞으면 느리겠지만 일정하게 갈 거야. 라는 겁니다. 옳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요 반지름 뭐로 그린다고요? 예, 진원거리로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예요. 자, 진원거리로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기 뭐 수학할 때뭐 벤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집합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공통적인 영역이 생기게 돼요. 진앙거리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영역 안 생겨요. 그러니까 원이 딱한 점에서 만나버리게 됩니다. 자, 가장 짧은 건 가장 가까워야 돼요. B여야 돼요. 자, B입니다. 맞고요. 진원의 깊이는, 자, 이제 잘 보세요. OP 길입니다. 자, OP라고 했죠. 여기 OP,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진원의 깊이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요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자, 지진이 발생했어. 진원의 깊이 어떻게 구할 거야? 진원 거리. 진앙거리,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게 뭐예요? 진원의 깊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요쪽 OP를 잡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P가 지금 A를 중심으로 원 위에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직각삼각형, 요렇게 딱 그려버리세요. 진원거리, 반지름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O 전까지는 누구예요? 진앙거리야. 빨간색 요 직각삼각형이
직각삼각형하고요. 요 직각삼각형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원거리, 진앙거리, 직각삼각형. 진원거리, 진앙거리,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높이가 누가 된다? 진원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습니다. 기억력은 지금 모두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답몇 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셔서요. 17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파가 전달이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서 지진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직진하는 게 아니라 휘고 있어요. 오, 요렇게 틀어지는구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 지진파가 지구 내부 전달되고 있어. 맞는 거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이 지진파는 표면파입니다. 자, 표면파는 표면을 따라서 가야죠. 근데 내부를 전달돼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진파 표면파 아니에요. 피파에스파 내부를 전달되는 거야. 자, A 지역이요. 103에서 142가 되겠습니다. 요 지역. 도달하지 않는다고요? 피파가 도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모면의 존재인가요? 아니죠. 핵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틀렸습니다. 멘틀에서 내부죠. 지진파가 전달됩니다. 빨라진다. 만약에 빨라지지 않으면요, 휘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휘어지고 있어. 요렇게 휘죠. 그래서 이 파동이라고 하는 해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진행을 하게 될때 약간 느린 쪽으로 휘게 돼요. 굴절하게 된다고요. 속력이 달라지면. 그래서 느린 쪽으로, 바깥쪽으로 휘었죠. 이게 뭐예요? 안쪽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부로 갈수록 빨라진다. 그림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하나 정답이고요. 다음 몇 번? 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점 테스트 우리 14번 문항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중력장 되겠습니다. 자, 중력장 내용이고요. 14번이니까 살짝 또 앞으로 가네요. 이게 순서대로 살짝 하다 보니까 1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지구 타원체 상에 두지, 지구 타원체에서 구한 이론적인 중력값이 바로 누구? 예. 표준 중력이 되겠습니다. 표준 중력과 만유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표준 중력은 이론적인 거고요. 표준 중력은 만유력과 원심력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야. 합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걸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자기가 과장해서 그랬어요. 적도고요. 여기가 극지역이에요. 그래서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만유력, 점선으로 표시해놨죠? 만유력이 극지역에서 이쪽으로 작용할 거야. 세요. 짧아요. 적도 지역, 만유력, 작아요. 이렇게. 크기 차이 확실하게 좀 나죠? 자, 그 다음에 원심력. 여긴 없어요. 여긴 조그매. 이렇게 바깥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표준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표준 중력은 이쪽이 됩니다. 표준 중력은 어디가 됩니다? 이쪽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중간은 달라요. 자, 여기는 이쪽으로 점점점 작용하고요. 만유력, 그 다음에 원심력 어디로 작용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원심력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을 합쳐주세요.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러면, 그렇죠. 만유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푸시는 거예요. 자, A는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자, 표준 중력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978033. 978, 983. 이게 크네요? 그럼 B가 고위도. 자, A는 B보다 고위도입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단진자의 주기는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중력을 이야기하는데 중력이 센 곳으로 가야 돼요. 센 곳을 가게 되면 주기가 짧아지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요 주기가 짧아지게 돼요. 단진자의 주기는 A가 길고요, B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길다? 어떤 이야기? 맞는 이야기 되겠고요. A, B 모두 표준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표준 중력, 만유력 방향이 같은 지역은요, 극지역과 적도 지역,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 방향을 향하고요. 지금 여기는 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어떤 보기? 맞는 보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 답이고요. 답은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19번입니다. 요 친구고요. 지구 자기장. 특히 누구? 3요소에 관련된 부분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측정한 지구 자기의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요소인데, 자, 여기 북기라고 적어 놓은 거 있죠? 이거 동서남북은 사실은 우리가 방위를 정하는 건 진북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북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건 진북이야. 진짜 북쪽이야. 자, 그 다음에 전자기력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연직자기력 분해 C, 수평자기력 A. 이렇게 해놨네. 그리고 여기 B라는 각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예, 수평자기력과 전자기력. 얼마나 수평에서 내려가 있어? 복각. 아, 내려간 걸로 봐서 복각은 플러스. 표시는 안돼 있지만 평각 얘기할 수 있죠? 어디요? 진북에서 왼쪽으로 돌아요. 이게 이제 편각이에요. 왼쪽으로 돌았으니까 서편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 지역에서 자침은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그렇죠. 나침반의 자침은 수평자기력 방향, 저쪽을 가리킬 것 같아. 이걸 자북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맞고요. 자기 적도에서 자북극으로 갈수록, 자기 적도에서 이제 고위도로 가는 거야. 점점 자기력선은 땅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지구가 있으면 어떻게? 자, 이렇게 있으면요. 자기력선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기게 돼요. 즉,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수평이 됐다가 좀더 들어가려고 했다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A가 줄고요, B가 커지고, C는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 B의 이제 이 각도가 쭉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어떤 보기?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B는 복각 아래로 들어가는 걸 했죠. 이거 뭐예요? 플러스라 그랬죠.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예, 틀린 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구의 형성, 역작에 대한 마무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자, 이렇게 정리한 거 여러분들 남은 문제도 잘 풀어보시면서 내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화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쌤과 함께 내신 만점 화학2 시작하신 우리 화학팸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화학2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고3 이 바쁜 시기에도 아 나는 내신을 정말로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쌤과 함께 해주고 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난 도전해볼 거야 라고 쌤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장하고 대견하고 막 이뻐요. 아 이뻐 이뻐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쌤과 함께 정말로 우리 열심히 해서 내신 만점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손자국 쌤이 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 멘트가 나올 때, 이 대사가 나올 때, 아, 맞아, 그렇지! 라고 바로 받아 적었어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 처음이 오늘이니까 오늘까지만 서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사였습니다. 네, 우리에게 처음은 오늘일 거예요. 근데 이 처음부터 파트가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기체라고 하는 파트가 쉬운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고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

하니까 서툰 거고요. 쌤하고 필수 개념들 다시 정리하고, 네, 뒤쪽에 이어서 문제까지 풀면서 연습하다 보면요. 오늘까지만 서툴 거고요. 점점점 나아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쌤은 화투를 좋아해요. 쌤이 학생 때도 좋아했어요. 화원, 화투 뭐 이렇게 있을 때, 화투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좀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뭐 화원 다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화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맞아요. 몰, 화학 반시 뭐 이런 것부터 하죠. 그리고 오비탈에 대해서도 배우고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고 뒤쪽에 가서 뭐 산화 환원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좀아 화학이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반응들이 있어 정도까지였다면 화투는 그거를 좀더 뭐랄까 응용하는 느낌이랄까? 자, 그렇다면 실제 물질들은 어떻게 움직이니? 기체, 액체, 고체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반응이 어떤 빠르기로 진행되고, 왜 물질은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질까? 어떠한 평형에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반응이 진행이 돼서 평형에 도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목이어서, 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합니다만, 1단원부터가 쉽지 않은 파트이기는 해요. 바로 기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고요. 우리 기체에서 쌤이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결론은 이거예요. PV는 nRT. 여러분이 오늘 쌤과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바로 이것. PV는 nRT가 어떤 식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것만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내신 강좌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다루는 범위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기본 개념만 가지고도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쌤, 저희 학교는 좀더 어려운 문제까지 가야 돼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쌤은 대신 강좌니까 이 기본 개념들과 핵심 개념들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문제 적용할지까지 보여드릴 거고 이 정도면 쌤 생각엔 여러분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학교 쌤좀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나와요 한다면 쌤 수능 특강 그 고난도 파트 거기에 실전 개념들을 조금 더 넣어놨으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뽑아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 어려운 파트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먼저 알려드렸어요. PV는 nRT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 자, 그럼 P 뭐죠? 압력이에요. V 부피일 거고요. N 기체의 양, 몰수. T 온도예요. 절대 온도. 결국 기체라고 하는 애들은 압력과 부피와 몰수와 절대 온도의 관계성으로서 관계로 우리는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한테 문제 상황이 주어져 있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그러면 각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하나씩 보고 거기에다 대입 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기준을 좀못 세우겠어요.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거. 그럴 때는 나는 너무너무 헷갈린다 라고 할 때는요. 쌤은 일단 이 몰수를 기준으로 이 몰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몰수를 찾고 난다면 나중에 이게 화학 반응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응식의 계수가 결국 이 몰수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PV는 nRT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기체는요 이상 기체예요. 아이디얼하다, 완벽. 완벽이라고 할까? 네, 이상향 할때그 이상 기체입니다. 이상 기체는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대요. 기체 분자 운동론인데,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조건이죠. 기체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기체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 비해서 분자들의 크기는 정말로 정말로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없는 것처럼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질량은 무시할 수 없더라. 그래서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하고 질량은 무시하지 않는다. 기체 분자 사이에는요,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분자들 하나하나하나는 그냥 독립된 존재예요. 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다른 분자가 있든 없든, 나는 H2 분자인데 그 옆에 N2 분자 또는 헬륨 분자가 있든 없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냥 나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라는 건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운동하냐? 무질서하게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나는 직선 운동을 할 거야. 자, 직선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용계 벽면과 충돌할 수도 있고요. 자, 또 다른 분자와 충돌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나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체 분자는요, 완전 탄성체로서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충돌하더라도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있더라. 자, 마지막.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상 기체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조건들은요, 실제 기체에서는 적용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N2, 뭐 H2, 아니면 H2 수증기 기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로는 분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그냥 이 입자 하나하나하나하나를 그냥 독립적인 존재로만 보고요. 종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 입자가 한개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자 하나하나하나하나 만그 존재 자체만 좀 집중해서 살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5번 하나 정도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더라. 기체의 분자 수라던가 기체 분자량이라던가 다른 애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절대 온도에만 비례합니다라고 하는 게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쪽에 가면 반응 속도 할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한번만 살펴볼게요. 자, 어떤 그래프냐?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들의 분포 그래프입니다. Y축이 분자 수고요. X축이 운동 에너지예요. 슝. 네,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지금 T1일 때와 T2일 때를 비교를 해본다면, T1일 때는 에너지가 더 작은 분자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온도가 T2가 되었을 때는 에너지가 큰 분자들이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자를 하나하나하나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은 얘들아, 분자 1몰. 헬륨 분자 1몰. 몇 개야?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지. 그 분자들이 모두 다 같은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애들은 좀더큰 에너지를 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기도 할 거니까. 자, 그런 분자들의 에너지의 분포들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들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네들 하나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평균적인 값을 볼 거고, 그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도 평균 운동 에너지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따라서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따라서 비례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T1이 T2보다 온도가 더 낮은 상태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분자수 분포로부터 생각을 해낼 수 있겠더라. 근데 사실 이 그림 자체는 기체 파트에선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뒤쪽에 가서 반응 속도 파트 3단원쯤 됐을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체 분자들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바로 압력과 부피로 표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체 압력부터 갈게요.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들이 용계 벽면의 벽에 가하는 압력입니다. 아까 전에 이 기체 분자들은 자유로운 영호, 그래서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직선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했으니, 자, 이렇게 얘네들이 퐁퐁퐁퐁퐁퐁 움직이다가 벽에 힘을 가하게 되겠죠. 바로 그 힘에 의해서 압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는 atm, 기압이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밀리미터 hg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hg가 뭐지? 수은이죠. 네, 바로 그 수은 기둥의 높이 P로서 압력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압력은 얼마냐? 1기압, 1atm.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반적인 압력을 자주

오게 될 거고요. 이거는 수은 기둥의 높이로 얘기를 한다면 760mm HG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일단 밀리미터 높이 그렇다면 길이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밀리미터 대신 센티미터를 이용을 해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또 다른 함력 단위들을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네, 우리는 화투에서는 그 정도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요 정도더라. 자, 기체의 부피 보겠습니다.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는 공간. 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바로 내 기체의 부피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공간, 용기의 부피이고요. 자, 그렇다면 쌤이 예제들을 한번 내볼게요. 수소 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소 분자 1몰이 10리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보자. 일단 그러면 수소 분자의 이 수소 기체의 부피는 얼마라고요? 네, 10리터요. 자, 이번에는 헬륨 분자로 갈게요. 헬륨 분자 2몰이 헬륨 2몰이 10리터 안에 들어가 있다. 일단 그럼 헬륨의 부피가 얼마야? 네, 10리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둘을 혼합을 했대요. 혼합을 해서 수소와 헬륨 각각 1몰, 2몰 혼합을 해서 전체 20리터 용기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헬륨의 부피는요? 아니, 수소의 부피는요? 또는 헬륨의 부피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좀, 갑자기 뭐지? 전체가 20리터니까 얘는 그러면 3몰 중에 1몰, 3분의 1 곱하기 20, 막 3분의 20리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쌤이 앞에서 이상기체 분자들의 그 분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었죠? 나는 그냥 독립적인 존재야.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옆에 또 다른 수소가 있든지 또 다른 뭐 헬륨이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나는 그냥 내가 20리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20리터 공간 안에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헤집고 다닐 거야. 그러면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리터가 된 거야? 20리터네요. 그러면 수소의 부피는 20리터, 헬륨의 부피도 20리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교실을 생각을 해봐도 돼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질소와 산소가 80, 20, 80대 20%의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실에서 20%의 공간에서만 와, 산소를 이용해서 숨을 쉬고 나머지 80%의 공간으로 간다면,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러지 않잖아. 다 골고루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 어느 공간에 가든 산소가 다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럼 산소가 운동하는 공간, 교실의 부피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혼합 기체에서의 부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체 압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표현하는 실험들이 나올 때 이런 J자관 또는 U자관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질 때도 있고요. 좀더 자주 보이는 형태는 이런 용기에다가 기체를 넣고 여기에다가 J자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단서 조건은 붙어요. 뭐 연결관의 부피는 뭐 무시한다 등등등. 결국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얘네들을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면 된다. 이 안에다가 수은을 넣고 이 수은들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우리 헬륨을 가지고 압력을 확인을 해볼게요. 대기압이 1기압인 상태입니다. 여기 헬륨을 넣었고요. 여기에 수은을 쭉 넣었어요. 이런 압력을 확인할 때 기준을 하나 잡을 건데요. 기준. 쌤은 액면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해지는 압력을 보는 건데, 여기 헬륨? 헬륨이 힘을 가하고 있어.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뽕 뚫려 있으니까 대기압이 힘을 가하겠죠? 여기까지는 대기압이 힘을 가할 거야. 양쪽의 높이가 같으니 결국 헬륨의 압력은 얼마이다? 네, 대기압 1 atm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요. 조금 그림이 달라졌어요. 수은의 높이가 달라졌죠? 쌤이 어떻게 한다고? 네, 여기 액면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자, 헬륨 쪽은 여기까지 가해지는 힘이 이것밖에 없어요. 헬륨밖에 없어. 그래서 헬륨의 압력.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노란선까지 어떤 힘들이 가해지고 있냐면요. 대기압, 1기압이 힘을 가하고 있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수은 기둥이 추가로 힘을 가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 헬륨의 압력이라고 하는

ATM을 더해서 1.5AT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헬륨이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니까, 헬륨이 대기압보다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니까 수은이 아 밀려 올라가요.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도 가자. 헬륨과 대기압을 비교할 건데, 이번에는 헬륨 쪽으로 밀려 올라갔어요. 이 말은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헬륨이 누르는 힘보다 더 세니까 밀려 올라갔어요가 되겠죠. 액면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이쪽은 오케이. 헬륨이 힘을 가하고 있어. 헬륨이 힘을 가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누가 힘을 가한다? 맞습니다. 수은 기둥이 힘을 가해주고 있더라. 자, 오른쪽은 이 노란색 선까지 대기압만 힘을 가하고 있겠네? 자, 그럼 결국 이 헬륨이 대기압보다 압력이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얼마만큼? H만큼 작다고요. 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이 H가 19cm였습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76cm HG가 1ATM. 그럼 19cm라고 하는 건 4분의 1. 압력도 4분의 1. 0.25ATM이네? 그럼 여기 대신 0.25ATM. 헬륨의 압력은요, 0.75ATM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쌤이 이 얘기를 지금 열심히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장치가 기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 넘어가서 액체, 증기 압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주 보이는 장치여가지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기체의 부피. 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본다면,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는 공간, 용기의 부피. 자,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10리터 용기, 10리터 용기, 10리터 용기를 준비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10리터 용기에 기체 A가 4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A의 부피는 얼마라고요? 10리터라고요. 자, 나 기체 B 4몰 들어가 있습니다. 몇 리터라고요? 네, 10리터라고요. 아니, 그런 A와 B를 혼합을 했어요. A 3몰에 B 2몰. 그래서 그럼 A 3몰의 부피는 10리터요. B 2몰의 부피는 몇 리터? 10리터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이제는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건데요. 쌤이 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어떤 식이다?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 결론을 위해서 이렇게 쭉 다가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식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R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상수예요. 비례 상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보일 법칙은 언제 적용되는 거냐? 기체의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아마 중학교 때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좀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사실 쌤이 화투 범위 내에서는 학교에서도 그렇다면 보일 법칙 요 용어에 좀 집중하는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그럼 결국 PV는 NRT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적용을 해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래?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내신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꼭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용어를 좀 강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까지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 우리 학교 기출을 보거나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용어보다도 그냥 이런 조건들을 좀 강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PV나 NRT에서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R도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정할 거야. 그렇다면 모두 다 일정한 애들의 곱씨니까 PV는 어때야 된다? 일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런 거였어요. 일정량의 기체를 두고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채로 압력을 점점 증가시켜 봤더니, 기체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더래. 줄어드는데, 압력이 2배가 됐더니 부피가 2분의 1배가 되고, 부피가, 압력이 4배가 됐더니 부피가 4분의 1배가 되네? 아, 부피와 압력이

비례라고 하는 애들이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럼 비례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럼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PV라고 하는 애들을 저 그래프에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PV. X축, Y축, 곱이니까 결국 이 면적을 의미하겠죠? PV. 압력과 부피. X축, Y축의 곱이니까 결국 이 아래 면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의 면적이 어떤 거다? 서로 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보일 법칙에서는 어떤 예제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기체 몰수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가 바뀌는 그런 예제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에어백. 자동차 에어백이 이렇게 팽창을 했어. 근데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쿵 부딪혀요. 압력을 가했죠?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요. 네. 자, 물속 잠수부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기포.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물속에 슉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후 하고 기포를 위로 뿜어내본 적 있으세요? 쌤은 옛날에 스쿠버 다이빙 할때 한번 해봤는데, 완전 재밌어. 내가 교과서에서 봤던 게 정말로 되네? 막 이런 느낌이었어서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후 하고 공기방울을 내뱉으면요. 공기방울이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여기 압력 때문에 그래요. 물이 가해주는 압력들. 이 압력이 점점 작아지면서 물방울이 점점 기체의 부피가 점점 커지더라. 자, 하늘로 날린 풍선 어떻게 될까요? 자,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점점 대기압이 작아질 거고요. 그럼 풍선은 팽창 하다가 터져버리겠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보일 법칙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 자, 이번엔 샤를 법칙입니다. 역시 쌤이 무슨 얘기할지 좀 감이 오셨죠? PV는 NRT가 중요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어떤 조건들을 이제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냐면요. 기체 몰수와 압력이 일정할 때에 대한 상태를 보겠습니다. R 상수라고 했어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부피와 절대 온도와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T는 절대 온도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는 온도로는 섭씨 온도가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근데 기체에서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켈빈으로 표현하고 있는 절대 온도가 기준입니다. 쌤이 지금 엄청나게 큰 글씨로 이거를 썼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잖아? 오, 쌤 알겠어요. 중요하군요. 라고 하는데, 저거를 똑같이 문제로 내면요. 틀려요. 이걸 분명히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가 섭씨 온도로 나왔는데 이걸 확인을 안 하고 틀려버리는 거야. 그럼 너무 아쉽잖아. 근데 내신 시험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기체, 우리가 사실 화투를 공부하면서는 거의 다 절대 온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절대 온도인지 확인하는 것, 그걸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샤를 법칙은 그렇다면 이런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집니다. 근데 그 온도가 절대 온도라면 비례합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쌤이 얘기한 포인트죠.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온도가 섭씨 온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 그러니까 0. 이게 0 켈빈이 아니라고. 0 켈빈이었으면 부피가 0이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언제가 0 켈빈이니? 여기까지 쭉 가보세요. 부피가 0인 지점 바로 마이너스 273일 때가 0 켈빈입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기체의 부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체의 부피. 0도씨일 때 부피를 V0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1도씨, 온도가 1도씨 높아졌다. 그럼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부피가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보는 거야. X축 273도씨 바뀌었을 때, 온도가 변했을 때 부피가 얼마만큼 변했죠?

제로만큼 변했어요. 273도시 바뀔 때 V0. 네, 그럼 1도시 바뀌었을 때는 273분의 V0. 그치? 2도시 바뀌었을 때는 273분의 V0 곱하기 2. 그래서 2도시가 되었습니다. 부피가 증가할 건데요. 273분의 2V0. 자, 그러면 T도시가 됐어요. V0. 273분의 TV0. 자, 만약에 우리가 이때 부피를 V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V라고 하는 애들은 273분의 V0, T 플러스 27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거 뭐라고 했죠? 섭씨 온, 아, 얘네들은 절대 온도라고 했습니다.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자. 얘네들은요, 숫자, 상수죠. 0도실 때의 부피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수예요. 절대온도에 비례하고 있더라, 기체의 부피가, 라고 하는 의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조금 다르게 그려본다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X축을 절대온도입니다. Y축을 부피입니다. 라고 그린다면 여기 0켈빈일 때 슉, 네, 비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우리가 기체의 온도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다 보면 액체로 바뀔 거고요. 액체의 온도를 더 낮추다 보면 네, 고체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인하는 부분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도 여기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샤를 법칙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샤를 법칙은 어떤 예제들이 있을까?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펴집니다. 기체 양과 압력은 일정한데요.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했어. 자, 자동차 타이어는 추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더 주입하자. 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쭈그러들어요.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확 감소했다가 다시 꺼내요. 온도가 높아졌네? 부피 다시 증가. 열기구에 열을 가하면 기체 부피가 팽창하여 밀도가 줄어들면서 위로 뜨게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모두 샤를 법칙과 관련이 되어 있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칙들을 좀 연결을 시켜볼 거예요. 보일 샤를 법칙? 그럼 이두 개를 연결했다라는 거죠.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우리 보일 법칙은 어떤 거였는지 다시 생각을 해볼까? 이게 엄청 유치한데, 쌤이, 너무 옛날에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야.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것까진 괜찮은데, 언제는 온도가 일정하고, 언제는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쌤은 조금 유치하게 외웠어요. 보일러. 자,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보일 법칙은 사실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쌤이 기억하자라고 했던 법칙, PV는 nRT를 다시 적어두고 시작을 한다면 기체 몰수, 온도 일정하죠? 얘 상수 일정합니다라고 했으니 결국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합니다라고 하는 식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자, 그럼 샤를 법칙은 몰수와 압력이 일정했었고, 그래서 PV는 nRT에서 상수야 몰수 일정에, 압력 일정에, 그럼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두 개식에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 기체의 몰수가 일정해. 자, 그럼 기체의 몰수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비례라고 했으니까 역시 비례의 상수, 뭐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결국 PV는 네, 요런 식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식이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얘랑 다를 게 없잖아. 우리 지금 이 보일샤를 법칙은 결국 몰수만 일정하다라고 두기로 한 거죠. 몰수가 일정해요. R도 상수니까 일정해요. 자, 그럼 일정한 애들끼리 곱했으니까 이걸 하나의 상수로 표현했던 거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바로 절대 온도에 필요합니다. 오!
그래서

피부에는 에너지만 알면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보이샤를 법칙이었습니다. 좀 이제 피부에는 NLT가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자,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근데 이 법칙은요,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아요. 화원에서 1단원에 삽니다. 네, 아보가드로의 법칙 어떤 거냐면,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 부피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양, 몰수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0도씨 1ATM에서 기체 1몰은 22.4리터입니다. 이런 거 했었죠. 기체 2몰은 44.8리터입니다. 했었잖아. 네,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애들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에 대한 이야기더라. 그러면 쌤이 이제 뭐 하자고 할지 좀 감이 오시죠? 오케이. PV는 NRT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는 어떤 애들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대. R도 상수니까 일정하니까 결국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그치. 몰수에 비례한다. 오, 한 번에 나왔잖아. 이런 애들을 모아서, 그럼 기체랑 관련된 이 법칙들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표현하자. 그게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고요. 쌤이 픽입니다. 아우, 우리가 화투를 공부했으면요. 여러분, PV는 NRT는 여러분이 뭐 앞으로 화학을 전공할 수도 있고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쌤은 자신합니다. 여러분, 두고, 화학하면 PV는 NRT 아닌가? 이렇게 하나 뚝 떠오르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기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이었고요. 자, 그럼 결국 부피, 기체의 부피랑 관련돼 있던 애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본다면 압력에는 반비례하고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몰수에 비례해요. 비례라고 했으니 우리가 비례 상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수 있었고요. 식을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그게 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오더라. 되셨어요? 네. 오늘 쌤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다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쌤이 하나 언급하지 않고 넘어왔던 게 뭐가 있냐면요. R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언급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기체 상수예요. 기체 종류,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숫자들을 그대로 대입할 건데,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냐? 이거 있죠? 0도씨 1ATM 1몰 22.4리터. 이거 그대로 넣을 거야. 자, R은 NT분의 PV일 거고, 1몰, 0도씨. 근데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자, 온도는 절대 온도 273켈빈 분의 압력 1ATM 부피 얼마? 22.4리터요. 사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럼 얘가 뭐 0.082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숫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단위는 그대로 ATM 리터 몰 켈빈. 으로 써주는 어떠한 값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문제에서는 이 값들은 거의 제시가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0.082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하면 좀 힘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약 0.08이다라고 제시를 한다거나 RT 여기에다 절대 온도까지 곱해서 얘네들은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읽다가 문제 단서 조건에 R이 얼마입니다. 또는 RT가 얼마입니다. 라고 제시가 됐다고 한다면, 아, 이거는 이거를 넣어서 실제 값을 계산하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기체니까요. 기체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분자량과 관련된 식 하나만 정리해 본다면 기체의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화원에서 했던 것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PV는 m분의 WRT.

궁금한 게 뭐라고? 분자량이 궁금해요. 자, 분자량이 궁금하니까 PV분의 WRT. 자, 근데 부피분의 질량이네? 이거 뭐야? 밀도예요. 자, P분의 DRT. 네, 이식입니다. 구할 수 있대요. 자, 기체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실험을 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해선 기체의 압력, 부피, 질량, 절대 온도를 측정을 하면 우린 기체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식이, 물론 우리가 처음 보는 식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화원에서. 1단원에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할 때, 아, 기억 안 나시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오르게 해드릴게요.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어떤 조건들이 일정했었냐면요. 맞아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 얼 상수니까 일정해. 그럼 결국 남는 건 분자량은 뭐에 비례한다? 밀도에 비례한다. 네. 기체일 때는 기체 분자의 분자량은 기체의 밀도에 비례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화원할 때 이미 했었는데 그런 원리들이 여기 이렇게 다 다시 한번 숨어져 있었던 거고 우린 다시 한번 정리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은 꽤 자주 사용이 돼요. 화투에서 자주 사용되니까 하나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쌤은 MPDT의 형태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결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PV는 NRT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PV는 NRT를 이용을 해서 이제 혼합기체라고 하는 좀 다른 상황에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선생님,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전혀요. 쌤이 계속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체 분자들은 그냥 독립적인 존재예요. 옆에 누가 있든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혼합기체에서 기체 A의 부피나 기체 B의 부피나 둘다 모두 용기의 부피와 같을 겁니다. 용기의 부피를 V라고 한다면 A의 부피 그리고 B의 부피는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A부터 얘기를 해볼까? 기체니까 PV는 NRT고요. 자, 압력이 궁금해. V분의 NRT. 그럼 A의 압력이 궁금해. A의 부피, A의 몰수, or A의 온도. 근데 한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체 A는 30도씨, 기체 B는 100도씨 이럴 순 없잖아. 이런 평형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네, 온도는 같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기체 B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기체 B의 부피, B의 몰수, B의 온도, 기체 상수 R. 오. 그러면 혼합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냐? 이 전체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되겠니?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의 몰수, 전체 기체의 온도. 근데 이 전체 기체라고 하는 애들을 잘 쪼개서 보면요. 결국 A의 몰수와 B의 몰수의 합이 전체 기체의 양이었다고요. 얘네들 다시 이렇게 이렇게 쪼개볼까요? V분의 NART 플러스 V분의 NBRT. 이거 뭐죠? A의 부분 압력. 이거. B의 부분 압력. 오케이. 그래서 전체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합과 같더라. 새로운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우린 PV는 NRT만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 하나만 좀 덧붙여 볼게요. 바로 몰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몰분율. 전체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전체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몰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A의 부분 압력을 V분의 NART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쌤이 요식을 조금만 변형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의미냐면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A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인 거야. 전체의 압력은 어떻게 나타내니? V분의 NRT였던 거예요. 그러면 쓱쓱 정리가 되겠죠?

이만큼이 뭐라고요? 이게 P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새롭게 등장하는 얘네들. 전체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건 A의 몰 분율. 그래서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중에서도 A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입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의 부분 압력도 마찬가지로 표현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전체의 압력 중에서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네, 맞아요. B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은 그래서 B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 기체의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더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본다면, 그럼 결국 전체 중에 A, 전체 중에 B, 각각의 부분 부분을 합치면 어떻게 돼야 돼? 그쵸. 전체가 돼야 되겠더라. 이런 관계성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몰 분율은요, 뒤쪽에 가면 용액 파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요. 우리 용액, 잠깐만 생각해보면, 우리 설탕물을 만들었어? 설탕물의 농도가 진하다, 연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진하다라는 건 전체 중에서도 설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큰 거고요. 연하다, 전체 중에 설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좀 작다. 전체 중에 비율, 전체 중에 비율? 뒤쪽에 가서도 다시 한번 보겠구나. 자, 오늘은 요 정도의 식은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러하대요. 전체 기체 압력은 A와 B 각 부분의 부분 압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은 A의 부분 압력과 B의 부분 압력, 몰 분율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P로 묶어준다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얘네 둘 합치면 얼마라고요? 1이요. 이렇게 쓸수 있더라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결국 이거였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N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더라. 자, 여기에서 쌤이 계속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요. 보일 법칙. 기체의 몰수와 온도가 일정해. 몰수와 온도가 일정하고 R도 상수니까 일정해. PV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샤를 법칙. 몰수와 압력이 일정합니다. 몰수와 압력이 일정해요. R 상수니까 일정해요. 그래서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도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온도와 압력, R 일정하니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체에 대한 문제를 풀 거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연습을 좀할 건데, 그럼 결국 이 기체를 표현하게 되는 변수가 무려 네 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면 좀 막막해요.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면 막 머릿속으로 그래 이거 이렇게 몇배 되면 몇배 되고 2분의 1배 되면 2분의 1배 또는 2배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는 하는데 우리는 아직은 처음이잖아. 아직은 서툰 시기잖아. 서툴어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권하는 방법은 앞으로 기체 문제가 나왔어요. 기체면 PV는 NRT를 적어두는 거야. 적어두고, 그럼 문제에서 어떤 애들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나온다면,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네? R 일정하네? 온도 일정하네? 그럼 얘네들은 일정해?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자. 라고 옆에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에 맞는 조건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서 가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분자량을 얘기할 때도 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체 분자량은 PV분의 WRT야. P분의 DRT인데, 자, 우리는 어떤 조건들이 일정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압력, 온도, R이 일정할 때, 자, 나머지 조건들은 일정하니까 이 둘의 관계성만 보자. 라고 해서 바로 그런 결론들 다 도출해냈잖아. 지금 다 마찬가지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러한 애들 나는 변수를 어떻게 볼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적용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기체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쌤이 좀이 식들은 기억하고 외워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거 혼합 기체에서 있었어요. 전체 기체.

0: 압력은 부분 기체들의 압력이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각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럼 A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표현하자? 전체 압력 중에서도 A 덕분에 나타나는 거. B의 부분 압력은 전체 중에서도 누구 덕분에? 그치. B 덕분에 나타나는 것. 그러면 전체 중에서도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자, 전체 중에서도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몰분율이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만 좀 기억해 오시면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쌤이 잔소리 안 해도 잘할 거잖아, 우리 팬들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전 문제들은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처음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에 정말로 좋은 문제들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자료가 나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용해보면 실력이 쑥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꼭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쌤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분씩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 관련된 개념들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고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면 가장 좋겠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주제당 기본과 실전 네 문항씩이 배열이 되어 있어서 한 시간에 풀이하기에는 문제양이 조금 적다. 그래서 두 주제 관련된 문제들을 오늘 모조리 다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처음인데요. 문제 풀이는 일단 개념 강의 수강하시고 그리고 복습하면서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직접 문제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이번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서 쭉 문제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에 실려있는 문항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출제한 문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내용들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된 문항들도 사실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만을 학습한 상태에서 풀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특과 그리고 나중에 나올 수안에 있는 문제들 딱 한 번씩만 풀어볼 문제들 아니고요. 저와 함께 풀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수능특강이 끝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될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함께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도 뒤에 배우는 내용들이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전체 내용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요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꽤나 어려울 수 있는 문항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뒤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수특에 실려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문제들 같이 풀어드릴 거고요. 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도 소개해드리면서 문제 풀이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관련된 1번 문항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다음 글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위치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기억은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위치 중에서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 요건 뭔가요? 요거는 수리적 위치가 되겠죠. 기억은 수리적 위치. 다음,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 선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디귿은 대륙, 해양, 반도 등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 그러면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지리적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지리적 위치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들부터 좀 풀어볼게요. 먼저 니은입니다. 니은은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 시간대 설정이 기준이 되는 경선을 표준 경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 선을 표준 경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동경 135도에 태양이 남중할 때를 몇 시? 12시로 하는 시간대를 사용을 한다. 자, 그런데 요 동경 135도 선은 기억,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나요? 아닙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지도 않는 경선을 표준 경선으로 사용을 한다 그랬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간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135를 15로 나누면 9로 떨어집니다. 네, 15도마다 산술적으로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지 않는 동경 135도 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은 대략적으로 이 즈음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합니다. 동쪽에. 다음. 니은, 디귿으로 인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대요. 자, 어떤 위치로 인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요게 가장 주된 문제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리적 위치 중에 위도, 그리고 지리적 위치 중에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 요두 가지 내용이 모두 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냉온대 기후, 뚜렷한 사계절, 그리고 편서풍에 영향받는다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그리고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계절풍에 영향받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똑같이 기후에 영향받지만 위치에 따라 기후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계절과 냉온대 기후는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수리적 위치 중에서 위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 반도국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가 되는 거죠. 바로 볼게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도의 대륙 서안보다, 대륙의 서쪽 해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기온의 연교차가 큰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도는 비슷하지만 서안보다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다음, 미음은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예요. 이거는 무슨 위치? 미음 여기다 적어볼게요. 미음은 관계적 위치가 되는 거죠. 관계적. 그래서 관계적 위치는 그렇게 어렵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적이면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위치예요. 불변적 위치. 반면 관계적 위치는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얘는 상대적이면서 그리고 변화가 가능한 가변적 위치입니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두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기역과 디귿은 절대적 위치. 맞아요. 미음은 상대적 위치입니다. 리을도 맞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A부터 D는 각각 요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러면 A부터 D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부터 볼까요? C. C는 여기 육지 부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근데 육지뿐만이 아니라 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영토.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여기가,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여기, 여기가 내수가 됩니다. 내수. 섬을 제외하고 바다만 표현해 본 거예요.

다음. 아,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뻗어서 0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B는 0해. 여기도 0해가 되는데, 얘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뻗어준 거고요. 얘는 해안선부터 12해리를 뻗어준 겁니다. 근데 이 해안선은 언제 해안선? 해수면의 위치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간조대 해안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간조대 해안선이 곧 통상 기선이 되는 거죠. 통상 기선. 그래서 여기는 통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영토 및 내수, 그리고 영해의 수직 상공은 영공이 됩니다. 영공. 다음,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 A는 베타적 경계 수역 EEG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공해로 처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1번. A에서는 베타적 경계 수역에서는 국제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타국 선박에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한가요? 네. 우리나라가 베타적 경제 수역에서 갖는 권리는 경제적인 권리예요. 하지만 이동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해. 타국 여객선의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아요. 다음, 우리나라 동해안의 경우 영해 설정에 모두 통상 기선이 적용된다. 대부분 모두가 나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죠.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자, 동해는 대부분 통상 기선을 사용을 하지만 통상 기선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죠? 어디였나요? 예, 울산만과 영일만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선 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규정한다. 한반도와 거기에 속해 있는 섬들 맞아요. 다음,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와 내수 영공의 수직 상공이 다시요. 영토와 내수 영해의 수직 상공이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라도의 수직 상공도 영공에 해당합니다. 다음, D. 영공에서는 우리나라 여과 없이 타국의 비행기가 통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가 주권을 간댄 하늘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른쪽 나부터 좀 볼게요. 나는 서울 광화문에서 정동 쪽에 있는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되면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나 모래시계가 있는데 왜 하필 모래시계가 있느냐? 이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요 드라마가 모래시계란 드라마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죠.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시청률을 찾아봤는데 60%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역대 1인 줄 알았더니 역대 1인 아닙니다. 어쨌든 역대 3위? 예,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이 모래시계였고요. 당시에 모래시계 타임이라는 뭐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모래시계 방영하는 시간대면은 길거리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던 그런 전설의 드라마가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어쨌든 여기는 많이 들어봤던 곳일 겁니다. 또 해안당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 나루 진자를 써서 나는 정동진입니다. 그래서 정동진.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있습니다. 이게 정동진역이에요. 자, 그럼 왼쪽으로 가보죠. 서울 광화문 기준으로 정남쪽에 있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얘는 정남쪽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라서 정동진이라고 부르니까 얘는 정남쪽이니까 정남진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가는 정남진입니다.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이곳의 전망대에서는 등량만 일대와 고흥군의 소록도, 거금도, 완도군의 금당도 등 많은 섬을 한눈에 볼수 있다. 자, 고흥군과 완도군에 속해 있는 섬들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남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요 정남진 전망대는 장흥에 있습니다. 장흥. 고흥이 아니라 장흥.

볼게요. 가와 고흥 소록도 사이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한다. 이런 거 조금 까다롭죠? 이 가와 정남진과 고흥 소록도 사이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인가? 근데 우리나라의 영해를 표시한 그림을 잘본 친구들은 우리나라 한반도와 그리고 제주도 사이에 있는 바다는 모두 다 우리나라의 내수 아니면 영해라는 거 확인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남해안 쪽은 직선 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안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직선 기선 뒤쪽에 있는 섬들이 대부분 내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해 기점은 대부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영해 기점으로 선택을 해서 기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해안에 있는 섬들은 주로 영해 기선의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주로 영해가 아니라 내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영해가 아니에요. 얘는 내수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다음, 나 정동진과 접한 해역은 정동진과 접한 해역은 어딘가요? 얘는 광화문에서 정동쪽으로 갔으니까 동해안이 되겠지. 그래서 나와 접한 해역은 동해예요, 동해. 여기는 영해 설정에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자, 동해안의 대부분은 통상 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직선 기선 쓰는 곳이 있지. 울산만과 여길만. 하지만 정동진보다는 더 저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진과 접한 해역은 영해 설정에 통상 기선이 적용되겠죠. 다음,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저 가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광화문이 여기 있으면은 나는 광화문에서 정동쪽으로 간 것이고요. 정동쪽. 쟤는 정남쪽으로 간 거니까, 당연히 정동진이 정남진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저위도에 위치할 거예요. 다음, 나는 가보다 7월에 일출 시각이 이르대요. 자, 일출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르다고 얘기했었죠. 일출, 일몰, 남중시간 모두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릅니다. 결국 나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란 표현은 나는 가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정동진이 정남진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니까 정동진이 정남진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제주도와의 직선 거리가 가깝다. 자, 제주도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직선 거리 그어보면은 정남진은 이렇게, 정동진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남진이 더 가깝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기역섬에 대한 우리나라 고문헌 기록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역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역섬이 어디냐? 우산입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산도와 울릉도네요. 아, 그러면 울릉도 근처에 있는 섬이 되겠지. 무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동쪽, 다시 얘기해서 동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두 개의 섬입니다. 저 무릉이 울릉도고요. 우산은 독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독도예요. 독도. 자, 기역.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신생대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고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다음, 선 전체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맞죠? 천연기념물 제336호. 맞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다음, 실전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교사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에 A부터 E 지점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요 A부터 E 지점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부터 보면 A는 우리나라의 극북이네요. 극북 유원진 쪽입니다. 다음 B는 극서 지점입니다. 만도 서단이 되겠죠? 다음 D는 울릉도 독도예요. 극동 지점. 극동. 다음 E는 제주도보다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극남 마라도가 됩니다.

C는 동경 128도선과 북위 38도선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양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입니다. 국토 정중앙. 그래서 배꼽축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7월에 일출 시각이 이르대요. 일출 시각이 이르다. 더 동쪽에 위치한다랑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 A는 B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니까 일출 시각이 이르겠네요.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다음, B는 C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일출 시각이 이르다. 더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역시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대략적으로 여기가 132도선이니까 한 요쯤에 이렇게 지나가기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표준 경선과 가까우려면 더 동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리해보면 B는 C보다 표준 경선과의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더 서쪽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는 E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요. 자, 요 기온의 연교차는 나중에 기후과학 학습할 내용이거든요. 그때 공부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커집니다. 그런데 C는 E보다 더 고위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C가 E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이건 기후에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다음, D는 E보다 가장 가까운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대요. 자, 독도와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그리고 마라도와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물론 여기에 제주도가 있지만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가파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어쨌든 제주도와 마라도가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제주도와 다시요. 마라도와 가파도가 울릉도와 독도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D는 E보다 가장 가까운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가 멉니다. 옳지 않죠? 갑과 병이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국가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무엇을 설정한 권리를 가지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를 설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영해.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미은은 해안의 최저 조위선으로 하고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에는 직선 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대요. 어쨌든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미은은 기선이 되겠죠.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을은 무해통항권. 미음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에 영해를 제외한 수역. 자, 정의는 이렇게 되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중에 영해를 제외한 수역.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배타적 경제 수역 EEG가 됩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하층토 상부 수역의 자원 개발 및 보존, 해양과학 조사에 관한 연안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바다는 모두 영해에 해당한다. 자, 울릉도와 독도는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대략 8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울릉도 주변의 12해리는 우리나라의 영해, 독도 주변의 12해리는 우리나라의 영해입니다. 자, 그런데 1해리가 대략적으로 2km 정도 되거든요. 2km가 안 돼요. 근데 대략적으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해리는 대략적으로 24km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해예요.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80km 정도. 87.4km. 그런데
울릉도 주변에 12해리, 독도 주변에 12해리, 대략적으로

24km 정도가 우리나라의 영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해와 영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하지 않는 수역에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바다는 일부는 영해이지만 모두가 영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기선은 제주도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된대요. 제주도는 통상기선 기준으로 영해 설정을 합니다. 자, 밑에 직선기선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통상적인 기선은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건 맞지. 아,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3번, 디귿. 직선기선은 영해 기점을 연결한 직선이다. 맞죠? 다음, 4번. 마라도 주변 12해리 이내의 경우, 자, 마라도도 통상기선 기준으로 12해리까지 우리나라 영해를 설정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마라도 주변의 12해리 이내는 우리나라의 영해예요. 타국의 상선 및 여객선의 무해통관권이 적용되겠죠. 우리나라 영해니까.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타국의 선박이 허가 없이 통항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권리만을 가지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지도는 우리나라의 주변 수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역시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어떤 수역인가요?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수역입니다. 다음 실선, 요게 직선기선이니까 직선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인 B는 내수가 됩니다. 내수, C는 이어도고, D는 울릉도 주변의 12해리가 우리나라의 영해, 그리고 동해안에서 통상기선 기준으로 12해리 뻗어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 여기는 영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일 중간 수역에서 우리나라 쪽에 있는 수역이니까 우리나라 쪽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이는 중간 수역입니다. 그런데 한일 중간 수역이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라면 한일 중간 수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에요. 여기도 한일 중간 수역이 되는 거고. 자, 선지 볼게요. 1번.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일본 선박이 해양자원 탐사 활동을 할수 있다. 자, 해양자원 탐사 활동은 경제적인 활동이죠. 탐사, 자원을 탐사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해요. 일본은 안 돼요. 다음, 내수의 수직상공에서는 중국 군용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내수의 수직상공도 우리나라의 영공입니다. 따라서 중국 군용기 자유롭게 비행하면 안 돼요. 다음, 이어도 주변의 3해리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자,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영토든 영해든 영공이든. 그러나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고 주변 해역도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뒤에 동쪽 10해리 지점에서는, 자, 대략적으로 뒤에서 동쪽으로 10해리 지점이 어디냐? 일단 울릉도에서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의 영해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범위가 12해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뒤에서 동쪽으로 갔을 때 10해리만큼 가면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거나 울릉도의 영해의 지음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러시아 선박이 어족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나요? 어족자원 현황?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곳들이니까. 다음, 2에서 한일 중간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어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부터 라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나부터 볼게요. 나는 북위 33도 부근에 위치하네요. 아하,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다음 라는 동경 132도 부근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서쪽에, 그리고 꽤나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에요. 정확히 이름을 몰라도 괜찮지만, 일단 이 친구는 가거도라는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에요. 볼게요. 1번. 나는, 마라도는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섬중 하나이다. 아니죠. 마라도는 그 자체로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섬입니다. 다음, 가는 라보다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르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네.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이르다는 것은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동쪽. 그 얘기는 가는 라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도를 비교해 보면 라가 더 동쪽에 위치하는 데다가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곳이니까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모두 가장 빠른 곳입니다. 독도보다 남중 시각이 빠른 곳은 없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마라도와 울릉도는 같은 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도와 독도는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죠. 다음, 가거도와 독도 사이의 최단 거리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최단 거리보다 멀겠죠? 자, 간단하게만 그려봐도 이렇게 있고, 여기 울릉도, 독도, 그리고 가는 우리나라의 최남서단, 요쯤 위치하고 있는 섬이에요. 요쯤. 가와 라 사이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이만큼. 다와 라 사이의 최단 거리는 요만큼이니까 당연히 훨씬 더 멉니다.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번. 다음은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에 질문한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얻을 수 있는 답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도 뭔가요? 예,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그러면 옳은 내용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제작되었죠. 다음, 경의선망이 표현되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도 중에서 경의선망이 표현된 대표적인 지도는 지구 전후도예요. 다음, 유럽과 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 표현되어 있네요. 다음,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편찬되었다. 아니죠.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각각 신증동궁 여지 승남, 전기의 관찬 지리지, 택리지는 후기의 사찬 지리지. 자, 서술 방식만을 통해서도 제작 시기를 알수 있다 그랬어요. 가는 항목별로 서술해 놓은 거 보니까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백과사전식. 백과사전식 편찬은 조선 전기. 아이고, 아이고. 전기라고만 쓸게요.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의 특징입니다. 반면 나는 설명식으로 편찬되었죠. 설명식 서술은 조선 후기 사찬 지리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신증동궁 여지승남, 나가 택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양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양현은요, 읽어볼게요. 영천군 경계까지 6리, 남쪽으로 경산현 경계까지 18리래요. 현재 영천과 경산은 모두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하양은 현재 경산시 하양읍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다음 나는 춘천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볼까요? 옛 예맥이 1000년 동안이나 도읍했던 터로 소양강을 임했고 그 바깥에 우드라는 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속에 평야가 넓다랗게 펼쳐졌고 뒤에 배울 지형인데요. 침식 분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침식 분지. 산 속에 평야가 넓다랗게 펼쳐졌다. 침식 분지. 두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토질이 단단하고 기후가 고요하며 강과 산이 맑고 훤하며 땅이 기름져서 여러 대를 사는 사대부가 많다. 땅이 기름지다. 생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가거지 중에서. 자, 볼게요. 1번. 가는 관찬지리지입니다. 국가 통치 목적으로 제작되었네요. 정답은 1번. 다음.

가와 나중에 실학사상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은 후기의 사찬질이지입니다. 다음,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후기의 사찬질이지가 되고요. 다음, 제작 시기는 당연히 전기에 제작된 신증동궁 여제승람이 더 이를 거고요. 다음, 니은을 기준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다시요. 서울은 하양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대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저 하양의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영천군, 그리고 경산현과 가깝다. 영천과 경산이 모두 경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여기 있죠. 아, 저 하양현은 한 경상북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거야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은 하양현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북동쪽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3번입니다. 자, 통계지도 관련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문항인데 가끔 모의평가에도 나옵니다. 어떠한 자료를 어떤 지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자, 먼저 기역은요. 얘는 선으로 표현해 놓았네. 같은 값을 갖는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예요. 등치선도입니다. 등치선도. 다음, 니은은 점으로 표현한 지도네요. 점으로 묘사한 지도다. 점묘도라고 합니다. 다음, 디귿은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했네. 도형 표현도예요. 자, 일반적으로 등치선도는 기온이나 날짜 같은 거 표현을 할 때, 점묘도는 무엇인가의 분포, 다음, 도형 표현도는 통계자료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개 이상의 자료를 한 번에 표현을 한다. 자, 아래서 가는 지역별 첫 결빙일입니다. 날짜예요. 첫 결빙일이 같은 지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등치선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기역. 다음, 지역별 주택 유형인데, 자, 대구의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를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전체 주택이 90만 3,591호야. 가장 커. 거기에 예를 들어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도형 표현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기역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쭉 보겠습니다. 지리 정보는 지표 공간의 자연 및 인문 현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로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등으로 구성이 된다. 자, 기억. 속성 정보는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 및 형태를 지도 위에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정보이다. 아니죠. 어떤 현상의 위치와 형태 관련된 정보는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속성 정보는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의 다양한 특징들과 관련된 정보예요. 다음. 과거에는 대체로 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사진 찍고 면담하고 설문조사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의 면담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지역 주민과 면담,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직접 가야 되겠지? 그래서 직접 조사에 면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찰, 촬영, 면담 또는 실제로 측정하는 실측 이런 것들은 직접 조사에 해당을 합니다. 반면 간접 조사는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헌, 책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 이런 거 통해서 정보 얻는 것을 간접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헌, 종이 지도,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요게 간접 조사가 되는 거지. 간접 조사. 최근에는 원격 탐사와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으며, 원격 탐사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지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전자 지도는 우리가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에서 보는 그런 지도를 전자지도라고 얘기합니다.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고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자,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복사나 배포가 용이합니다. 맞아요. 다음,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잡하고 방대한 지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 지리정보 시스템은 시설물의 입지 선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적 입지 선정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만 좀잘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실전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부터 다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는 뭔가요? 가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네. 나는 대동여 지도죠. 다는 지구 전후도입니다. 지구의 앞과 뒤를 그린 거. 자, 기억 바로 볼게요. 가는 세 지도 중에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대요. 자,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대동여 지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지? 지구 전후도도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반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나머지 지도들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세 지도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됩니다. 다음, 가는 다보다 지도에 표현된 공간 범위가 넓대요. 자, 가는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다도 세계 지도예요. 지구 전후도는 말 그대로 지구의 앞과 뒤를 그린 지도입니다. 앞과 뒤를 그린 지도야. 그래서 두 개로 표현해놨지. 전도와 후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구가 구형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앞에와 뒤를 보고 그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과 아시아도 있고, 아메리카도 있고요. 오세아니아도 있어. 그런데 얘 또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또한 세계 지도이지만 얘는 유럽, 아프리카, 중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있지만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표현된 공간 범위는 얘가 더 넓은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지도의 대량 생산에 유리하대요. 왜? 대동여 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으니까. 맞아요. 참고로 지구 전후도 또한 목판본으로 제작이 됩니다. 다음, 나와 다에는 모두 경위선망이 표현되어 있다. 자, 대동여 지도에는 경위선망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구 전후도에는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기억 티끝. 경위선망이 표현된 대표적인 지도 지구 전후도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역시나 조선 전기의 세족실록 지리지, 후기의 택리지예요. 세종실록 지리지는 약간 서술 방식이 후기와 비슷합니다. 딱 보면 후기에 제작된 지리지 같아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아하, 이래서 전기의 관찬 지리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데요. 경주부입니다. 경주에 대한 설명이야. 경주. 자, 어쩌고저쩌고. 관할은 도부가 1인이, 밀양이요, 군인이 5인이, 양산, 군이 5인이, 양산, 울산, 청도, 흥해, 대구이며, 현이 10인이, 여러 지역들이 있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항목별로 서술해 놓았지? 요게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반면, 상주의 다른 이름은 낙양이며, 조령 밑에 있는 하나의 큰 도회지로서 산이 웅장하고 들이넓다. 어쩌고저쩌고 설명식으로 편찬하였으니까, 후기의 사찬 지리지인 택리지입니다. 바로 볼게요. 가는 나보다 실학사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지. 후기에 실학사상이 발달하니까. 다음, 제작 시기는 가가 나보다 이릅니다. 얘는 전기, 얘는 후기가 됩니다. 나는 가보다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왜냐면 사찬 지리지니까. 학자가 사적으로 편찬한 거니까. 정답은 3번. 다음, 기역에는 전라도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자, 볼게요. 상주의 다른 이름은 낙양이래요. 자, 상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경상도입니다.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 따서 경상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는 조령과 가깝대요. 조령. 조령은 문경에 있습니다. 조령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고개예요. 그래서 조령과 가까워 기역과 통한다 그랬을 때는 전라도가 아니라 충청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어요. 다음
운반하는 말과 짐 실은 배가 남쪽과 북쪽에서 물길과 육교로

모여 드는데 이것은 무역하기에 편리하다. 이는 지리가 아니라 생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 3번입니다. 가나는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두 지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A와 C는 각각 지리산과 한라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보죠. 가와 나가 있는데, 나를 봤더니, 뭐뭐 악, 뭐뭐 악, 뭐뭐 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나중에 화산 지형 가서 할 거예요. 제주도의 오름을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나가 제주예요. 그러니까 C가 한라산이 됩니다.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나예요. 그리고 여기가 갑니다. 가. 그리고 A가 지리산이 되겠지. A와 C 중에 하나는 지리산, 하나는 한라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바로 볼게요, 선지. 자, 가에는 배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하천이 있대요. 이거는 쌍선하천 얘기하는 거죠. 가에 쌍선하천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배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하천이 있습니다. 다음, 나에는 외적의 잦은 침입에 대비한 통신시설이 있대요. 통신시설 뭐예요? 봉수입니다. 되게 맞네. 맞아요. 섬이다 보니까 주로 해안가에 봉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비는, 줄게요. 비는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래요. 대동여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비는 산줄기에 내린 빗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기서 시작되는 하천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요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산줄기에서 하천 시작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다음. 뒤에서는 산줄기가 지역 간 행정구역 경계 역할을 하고 있대요. 자, 여기 점선은 행정구역 경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행정구역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요 연속된 면으로 표현된 것이 산줄기니까 산줄기가 행정구역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다음 A는 지리산이고요. 얘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흑산입니다. 흑산의 기반암은 변성암인데 요거는 시원생 대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겠네. 다음 한라산은 화산암입니다. 그래서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기반암입니다. 그래서 기반암 형성 시기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 더 이른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4번도 지금 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GIS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고려하여 배터리 제조 클러스터의 입지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다섯 군데인데, 여기는 울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구, 여기는 경주, 그리고 여기는 울산, 이는 부산입니다. 자,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원자력발전소의 유무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나중에 다 배워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2점, 없는 곳은 1점입니다. 자, 다섯 군데 중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울진, 경주, 울산, 부산입니다. 대구 빼고 다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각각 곱하기 2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인구 규모. 요것도 아직 모르죠. 괜찮아요. 뒤에 다 배울 거예요.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상위 두개 지역. 제일 큰데 부산이고요. 두 번째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상위 두개 지역은 2점씩. 그래서 부산. 부산 2점, 그 다음에 대구도 2점, 그리고 여기도 2를 곱해줍니다. 나머지는 1점씩이겠네. 1 곱하기 2, 1 곱하기 2, 1 곱하기 2. 다음, 인구 부양비 하위 2개 지역과 상위 3개 지역인데, 인구 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인구 부양비가 높아. 그래서 상위 3개 지역은, 다시요, 하위 2개 지역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두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B와 D, 다시 얘기해서 대구와 울산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서 인구 부양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대구 2점, 그리고 울산 2점.

0: D. 그리고 얘는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1 곱해줍니다. 나머지는 다 1점. 자, 요걸 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4, 2, 1이니까 7점. 2, 4, 2니까 8점. 4, 2, 1이니까 7점. 4, 2, 2니까 8점. 4, 4, 1이니까 9점. 그래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갈 시간이고, 지형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습해 볼 시간입니다. 지형부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힘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개선작업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꼼꼼하게 쓰는 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43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42강에서 우리 정말 중요한 사회계약론 공부했었죠? 반드시 복습학원쌤과 만나 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역시나 우리 수능 큰 시험에서 굉장히 높은 빈도로 거의 대부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친구도 조금만 집중하면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까지 살펴보고 우리 문항풀이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주의와 또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두 개의 사상은요,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두 개의 뿌리가 된다, 두 개의 토대가 된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중요한 두 가지 기반이 된다라고 평가받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같이 한번 어떤 사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어렵지 않겠다. 자유주의는 먼저 말 그대로 그렇지, 개인의 자유를 중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타고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천부인권은 어때? 자연적으로 타고난 권리지? 그래서 아, 자연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천부인권, 그 자연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개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겠죠.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요, 공적인 일, 다시 말해서 공동선을 중심 가치로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자,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어때? 그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선을 뛰어넘어서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아 시민적인 덕성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법을 지킨 이런 준법과 같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 들을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출제가 이루어졌었던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이 자유 개념에서 대부분의 아주 중심적인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 개념을 조금 더 그렇지 눈 땡그랗게 뜨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자. 먼저 우리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자유주의자에는 벌린과 밀두 분이 있습니다. 자, 벌린은 지금

처음 나온 사상가고요. 밀은 여러분 공부했었어. 그렇지, 잘했다. 우리 질적공리주의를 공부할 때 배웠었던 그밀 맞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우리 먼저 벌린의 입장부터 목소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벌린은 자유를 구분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거쳐서 많은 사회과 과목을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자유 구분을 벌린이 한 거야. 얘들아, 벌린은 자유를 크게 둘로 구분했죠? 그래, 아는 친구들 있지? 맞아. 적극적인 자유와 어떤 자유? 좋아요. 소극적인 자유로 구분합니다. 자, 적극적인 자유를 우리가 흔히 뭐뭐에 의한 자유 혹은 뭐뭐 할 자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가야, 나 지금 가난하거든. 근데 나 공부하고 싶거든. 야, 네가 나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국가야, 내가 지금 몸이 아프거든. 근데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 국가야, 네가 나좀 치료하는 것좀 도와주라. 이렇게 뭐뭐에 의한 자유, 즉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 국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무슨 자유라고 부른다는 거야? 좋아요. 적극적 자유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건 뭐뭐에 의한 자유라고도 불려지고요. 뭐뭐 할 자유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자기 지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 자유는 얘들아,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려지고 있어. 그건 무슨 의미일까? 국가야, 나좀 제발 간섭하지 마. 나좀 그냥 내버려 둘래? 국가야, 나한테 방해 좀 하지 마. 나좀 그냥 내버려 둘래? 한마디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유, 외부의 부당한 방해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자유야.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자. 벌리는 이두 가지의 자유, 즉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 중에서 어떤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그러지, 여기 딱써 있네. 맞아, 소극적인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라고 생각했어요. 쌤, 왜요? 저는요, 적극적인 자유가 훨씬 더 자유에 가까운 것 같은데. 보다 더 능동적이고 자기 지배고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적극적 자유가 보다 더 진정한 의미의 자유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벌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왜냐하면 이런 적극적인 자유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적극적인 자유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뭘것 같니? 그렇지, 국가에 의한 부당한 간섭, 국가의 개입과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야. 국가가 어떤 사람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구나. 한마디로 개인의 권리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될수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는 무슨 어떤 자유야? 그렇지, 국가에 의한 간섭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자유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무엇이야? 어디까지나 소극적 자유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간섭으로부터 자유, 방해로부터 그치 자유,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자유보다도 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야? 간섭받지 않을 자유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옳지, 잘했다.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네. 간섭받지 않을 자유, 방해받지 않을 자유, 간섭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유, 방해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뭐뭐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가 바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였습니다. 말 그대로 간섭이 없는 상태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정리해보자.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잖아.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즉,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좋아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침해받지 않을 사적 영역을 지키고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불간섭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는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얘들아, 밀도 마찬가지 주장을 합니다. 우리 밀 같이 질적공리주의 할때 마지막에 공부했잖아. 밀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 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하면서 자유로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자유주의 기반을 쌓게 되거든요. 거기서 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때? 이렇게 간섭받지 않을 그런 자유가 있다. 계속해서 자유주의자로서 벌린도 밀도 이런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볼수 있어요. 심지어 얘들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제도도 이것이 개인에게 간섭이나 방해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면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버린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요.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법을 다 부정한 건 아니야. 분명히 정당한 그 법에 의한 어떤 간섭?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경우도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얘들아, 반드시 개인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지. 어떤 부분은 제한돼야 돼?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에는 개인의 자유도 분명히 제한되어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에서 부정하는 건 아니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로운 제도라고 할지라도 간섭과 개입이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침해나 간섭을 국가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공화주의자들, 현대의 공화주의자들은요, 이런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수 없는데 라고 비판합니다. 얘들아, 현대의 공화주의자들은 대표적으로 버린이 자유주의를 대표한다면 현대의 공화주의는 패티 그리고 비롤리를 들수 있어요. 패티과 비롤리라고 하는 이름도 낯설어. 지금 벌린도 겨우겨우 외웠는데 패티과 비롤리가 나오니까 또 친구들이 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너무 그 사상가의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이번 시간 가짜쌤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벌린 자유주의 사상가, 패티 비롤리 공화주의 사상가 이렇게 알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쭉 관련된 챕터 문항들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친구 이름 익히듯이 익힐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패티시나 비롤리 같은 이러한 오늘날의 공화주의자들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또 자유에 대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쌤, 뭔 소리예요? 불간섭이 비지배고 비지배가 불간섭이고 그게 그거 같은데. 얘들아, 근데 이거 그게 그거 아니다. 딱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패틱 같은 경우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요. 여러분 한 번만 들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가 노예 상태와 자유의 상태는 구분할 수 있잖아. 노예와 자유인은 구분할 수 있잖아. 얘들아, 어떤 한 노예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노예가 있어. 그는 엄청 인자한 주인 밑에 있는 노예입니다. 그 주인은 너무 인자해서 이 노예의 프라이버시, 사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 그 노예에게 간섭하지 않아. 그런 인자한 주인, 나는 관대하도다.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잖아, 얘들아. 그렇게 엄청 인자하고 관대한 주인 밑에 있는 노예를 생각해 보자. 그 노예는 자신의 사적 영역도 보장받고요. 간섭도 받지 않은 상태야. 하지만 그 노예를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그 노예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든지, 야, 일로 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야 돼. 야, 저리로 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거든. 한마디로 이 노예는 주인의 자의적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간섭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뭐야? 그래, 다른 사람의 어떤 지배? 그렇지, 제멋대로의, 즉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어떤 것이다, 진정한 자유다라고 본다는 거야. 결국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쌤, 그러면요, 이렇게 자의적인 지배를 공화주의자들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맞지? 왜냐면 얘들아, 공화주의 우리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니? 우리 이미 배웠는데 공화주의 어원이 뭐였어? 공공의 것, 모두의 것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도 어때? 시민 모두의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뭐를 제일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 자의적인,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이 자의적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걸 공화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했다, 우리 공부했잖아. 마찬가지야. 공화주의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가 진정한 지배, 죄송해요, 진정한 자유라고 봤고, 이걸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또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다. 쌤, 그러면요, 진정한 자유는요, 지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것에서부터, 아무 것으로도 다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겠지, 얘들아. 이런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에 의한 지배가 필요해? 그래, 법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얘들아,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아요, 법에 의한 지배가 있어야지만이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국의 시민은 법에 복종함으로써 진정한 자유, 진정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때?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만든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든 것이잖아. 아, 따라서 비뽀 비뽀. 공화주의자들은 법을 진짜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야. 법은 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만 그 간섭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요, 결국 지배하지 않는 비지배의 간섭자이기 때문이야. 아,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그런 간섭자구나. 그런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자의적이지 않은 비자의적 지배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진정한 자유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의적인 지배인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 법에 의한 지배가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의 자유는 창조될 수 있다라고까지 보면서 강하게 이렇게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권리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은요, 사뭇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타고나는 거야. 천부인권. 자연권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인간이라면 에브리바디 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가 되겠죠.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달라. 이 권리에 대한 부분도요, 평가원에서 큰 시험에서 계속 출제를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진 않지만 뚜렷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가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권리라면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권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권리는 결국 시민의 권리거든. 시민의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지. 어디까지나 동료 시민과 연대해서 함께 정치에 참여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만들어가는 후천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아, 선천적인 권리를 이야기한 자유주의자들의 자연권과 뚜렷하게 구분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선과 공동선에 관한 입장도 사뭇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선이 공동선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해. 물론 공동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디까지나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이 개인선을 다 더한 것, 즉 개인선의 총합, 그것이 공동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 공동선은 어디까지나 개인선의 총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선을 늘려나가면 공동선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선을 보다 더 우선시해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중시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개인선을 다 더한 거야.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야. 오히려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개인선의 총합을 뛰어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그 공화국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개인선의 총합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야. 따라서 공공의 가치를 보다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상 모두가 다 법치에 대해서,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를 인정하는 관점은 살짝 달라요. 자유주의자들이 법치를 인정하는 이유는요,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법치를 이야기하죠. 따라서 국가는 어디까지나 중립, 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아, 법과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중립을 지키면서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이야기해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법치를 더 뜨겁게 강조하지. 기억나지, 얘들아? 법치라고 하는 건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그로 인한 시민의 타락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이 법치를 통해서 시민적인 덕성과 법 앞에 평등을 바탕으로 무엇을 실현하고자 했어? 그렇죠.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했고요. 이런 법치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그래,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였던, 좋습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관용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자유주의는 당연히 타인이나 집단,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관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 기억하니 히틀러 자유주의자였던 밀은요,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 취향은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해.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었지. 어떤 한계?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한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용은 그만큼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인정되죠.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관용은 그렇지. 살짝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도요, 물론 관용을 중시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목적, 즉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파트 나왔습니다. 애국심이야. 자, 애국심에 대한 파트 역시나 최근에 출제 경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다 정리해보자. 자유주의자들은요, 애국심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라고 하는 의미의 애국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애국심을 헌법적 애국심이라고 불러요. 자유주의자들은 개개인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그러한 천부인권을 강조하잖아.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인권은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동의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애국심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애국심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애국심을 보다 더 뜨겁게 강조하겠지? 이들은 정치 공동체, 즉 공화국과 시민 동료를 향한 그런 높이 올려진 대승적인 사랑. 그러면서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로서 애국심을 더욱더 강조해요. 자,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조국, 즉 공화국에 대한 불러일으켜진 열정이다라고 생각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무조건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동료 시민과 연대해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함께 만들어간 그 공화국에 대해서, 특정한 공화국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진 뜨거운 열정이 애국심이기 때문에 인위적 열정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이러한 애국심은요, 아, 주종적인 지배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정치체제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했던 현대 공화주의자들의 주장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공통점 한번 정리해볼게요. 둘다 법의 지배 아래서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는 있다. 정당한 법에 의한 어떤 개인의 행위 제약은 인정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요, 공통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둘다다 애국심을 이야기할 때, 얘들아, 내가 응애응애 태어났더니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민족에 소속됐어. 그럼 무조건 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해야 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애국심과는 구별되는 애국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공화주의도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야. 자유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대한 존중, 그것을 바탕으로 애국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화주의자들은 자신이 동료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간 특정 공화국에 대해서 불러일으킨 그런 열정인 애국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난 이민족에 속해 있으니까 무조건 이 나라를 사랑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자, 관련된 원전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자 벌린입니다.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내가 자유롭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라고 하는 건, 아,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마디로 무엇이야? 내가 간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요. 간섭이나 방해가 있으면, 아, 노예의 상태이다라고 보았다는 것. 한마디로 무엇이야? 그렇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자, 미래의 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류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즉, 자기보호이다. 문명사회 어느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뿐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누군가의 자기 보호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공화주의자들의 비지배로서의 자유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패티과, 그렇지, 비룰리가 있었는데 패티부터 볼게요. 자유의 조건은 노예와 달리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따라서 얘들아, 실질적인 간섭이 없어도 자유의 손실은 있을 수 있는 거야? 간섭하지 않는 주인의 시나리오에서처럼 간섭이 없어도 노예화와 지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간섭 없이도 상실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의 시나리오에서처럼 사람들이 지배받지 않아 자유를 누리고 있더라도 간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인 무엇이? 법이. 그 법이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아,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인 법은 그렇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패티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롤리도 이야기합니다.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슴 깊이 일깨울 수 있다. 아,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에게 그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 기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아, 시민적인 덕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볼게요. 밀입니다.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국가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네, 이 정도의 워딩은 얘들아, 뭐. 오늘 공부한 모든 사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죠? 국가 역할이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벌린입니다. 선의의 이타적인 간섭이라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네, 기억하지, 얘들아.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진, 너를 도와주려고 지금 이렇게 내가 간섭하는 거야. 이거 다 너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타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간섭이 있다면, 어때? 그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였으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입법과정에 참여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 그런데 이거, nope, 아니다? 왜냐하면 벌린은요, 입법과정에 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한적 없어. 진정한 자유는 어디까지나? 소극적 자유야. 간섭이 없으면 됩니다. 공화주의 패티커 비롤리 보겠습니다. 법이 자의적인 도구에 의지가 될때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다. 네. 공화주의자들은요, 그런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시민의 자유가 창출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법조차도 자의적인 의지의 도구로 타락해버린다면 시민은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의해서 보장된다? 아니지.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권리는 타고나는 자연권이 아닌 후천적으로 형성된 권리였습니다. 개인이 지닌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계속 연속해서 출제가 됐죠? 아니죠. 다시 한번 공화주의자들은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인 후천적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애국심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인 열정이다. 그렇죠? 자, 시민들이 공화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짐으로써 그런 공화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런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인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관련된 문항들 풀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문제 전체와 우리 실전 문제 한 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3번까지 풀어볼 텐데, 여러분 먼저 문제 풀고 쌤과 만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골라볼게요. 인류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보호이다. 자기보호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타인의 자기보호를 위해서만 우리가 간섭, 죄송해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사회의 어느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경우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야? 그렇지, 미래, 자유론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미래 입장으로 적절한 것, 자유주의 입장은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공동체의 덕목은 개인의 자유실현과 항상 모순된다? 뭐, 항상 모순되는 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는 자신에게만 국한된다. 나는 내 행동에만 책임지면 돼?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지면 돼? 아니죠.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 범위가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었네요. 다수결 원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아니죠. 미리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근거가 다수결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위해의 원리 혹은 해악 금지의 원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3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있죠. 어떤 경우?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내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런 간섭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강제력은 언제나 부당하다? 아니지. 정당할 때 있지, 언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는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서, 그렇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미른 인정하니까요. 비지배의 자유는 모든 의도적 간섭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라 오직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의도적인 간섭으로서의 면제를 약속한다. 즉, 진정한 자유를 자의적이지,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의 자유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공화주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이번은 공화주의자 페티스의 주장입니다. 불간섭 자유와 달리 비지배 자유는 합당한 법률 체제가 부과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비자의적인 간섭을 인정한다. 비지배 자유가 막고자 하는 것은 비자의적 간섭이 아니라 오직 견제와 억제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간섭이다. 계속해서 공화주의의 입장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강제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죠,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때? 그렇죠. 비지배로서의 자유이고요. 이러한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강제, 즉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라고 공화주의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지배 자유가 실현된다? 아니죠. 법에 의한 간섭은 네, 존재해야 합니다. 지배 없는 간섭과 간섭 없는 지배의 상황은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뭔 소리야? 들어, 천천히 보자. 여기서 말하는 지배라고 하는 거는 어때? 그렇지. 지배 없는 간섭이라고 나와 있잖아. 한마디로.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인 거야. 얘들아,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 그게 뭐야? 법에 의한 간섭이잖아. 이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섭 없는 지배, 있을 수 있지. 아까 우리가 인자한 그 주인처럼 노예의 프라이버시에 간섭하지 않지만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 존재할 수 있죠. 좀 말이 꼬아져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 본다면 맞는 진술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비자의적인 지배가 부재한 경우에만 성립 가능하다. 얘들아,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어때? 공화주의자들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야. 이러한 자유는 비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니? 우리 자의적이지 않은 지배는 무엇에 의한 지배야? 법에 의한 지배잖아. 그런데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가 존재해야지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재한 경우에만 성립 가능하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인데 지금 처음부터 말이 막 꼬아져 있어서 친구들 당황했을 거야.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서 공화주의 입장들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확립된 법, 그러한 법에 따라 다툼을 판결할 권위를 갖춘 공평한 재판관, 그리고 올바른 판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권력이 부족하다. 아, 자연 상태에선 어때? 그러한 공평한 재판관과 공통의 법률이 부재하대요. 그러므로 인류는 자연 상태의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남아있는 동안은 열악한 상황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에 들어가려고 계약을 맺는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와 사회 그 자체는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이 갖는 고유한 권리와 기원을 알게 된다. 권력을 둘로 분리했어. 분립했어. 권력 분립.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분립 나누고요. 그중에서 입법권을 더 중요한 권리라고 보았던 사상가 누구야? 그렇지. 로크가 되겠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공평한 재판관과 공정한 법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평한 재판관과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는 어디까지나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 이것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로크가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겠습니다. 재산권은 사회계약 이후에야 성립 가능한 권리인가? 아니지. 너무 중요했지? 로크는 재산권이 사회계약 이전에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항권의 행사가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는가? 네. 자, 입법부가 오히려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은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잖아요. 니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가? 너무 중요한 내용 나왔죠?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연법의

집행권을 모든 시민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연 상태의 공평한 재판관이 없는 문제는 절대 권력을 통해서만 해결되는가? 아니지,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관이 없는 문제는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래, 수립된 그런 입헌군주제 국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절대 권력은 아니잖아. 그치?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홉스가 이야기한 거고요. 로크는 분명하게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권력의 견제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3번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사상가입니다. 모든 국가, 즉 모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조음, 즉 선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가장 으뜸이 되면서 가장 최고의 공동체가 가장 으뜸이 가는 선을 추구하게 될 것인데 그런 최고의 공동체가 국가이다. 얘들아, 최고의 공동체는 국가이다. 누구야? 고대 서양 사상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국가의 설립 목적은 인간의 최고선 실현과 연관된다. 네, 결국은 행복 실현과 연관되죠. 행복은 국가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가는 최초로 형성된 공동체로서 최고선을 추구한다. 왜 틀렸니? 최초로 형성된 공동체는 가정이지. 그 가정에서부터 점점. 그래서 공동체가 커져서 마지막 최고의 공동체인 국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어요. 국가는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정치 참여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고요. 국가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생존 보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 생존 보장을 위해서도 국가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때? 인간다운 삶, 도덕적인 삶, 훌륭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지?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화국은 시민적인 덕성,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딱 봐도 어때? 그리고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덕성은 공화정부의 토대이다. 시민적 덕성을 지닌 공화국의 시민들은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여 공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게 사상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게딱안 드러날 수 있어. 그럼 이거 뭐다라고 생각하면 풀면 돼. 그렇지, 이거 공화주의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화주의 사상가 비롤리의 주장인데요. 여러분께 공화주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기억 보겠습니다. 법치의 실현을 통해서 권력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 맞지? 다시 생각해봐. 공화주의자들은 권력에 의해서 제멋대로 지배하는 거, 이거 싫어했지?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법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것으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다, 평등하다. 왜 틀렸어? 그래,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권리는 이렇게 타고나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형성된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공화국에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시민적 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맞아요. 공화국의 그 뜨거운 역사.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공화국을 지켜낸 그 역사를 공유하는 건 시민적 덕성 함양에 기여한다라고 봅니다. 자신이 속한 정치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 애국심의 기반이 된다? 얘들아, 내가 속한 공동체는 다 무조건 헌신하니? 이거 아니라고 했지. 특정 공화국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진 열정이 애국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뭐 헌신,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조건 다 헌신해야 돼. 이런 관점 아니었습니다. 5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임금이 백성에게 인자한 정치, 인정을 베풀면 장성한 자는 집 안에 들어가서는 부모와 형을 섬기고 집 밖에서는 어른과 윗사람을 섬길 것이다. 왕도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얘들아, 인자한 정치 나오면서 왕도까지 나왔으면 느낌 오지. 그래, 맹자일 가능성이 높겠다. 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그렇죠? 왕도를 이야기했죠? 군주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인을 베풀어 천하의 벼슬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임금의 조정에 서고 싶게 하고, 임금의 밭을 갈고 싶게 하고, 그렇죠? 임금의 저자에서 물건을 재워두게 쉽게 하고, 임금의 길을 다니고 싶게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백성의 생업을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을 선으로 이끌어야 한다.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항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맹자라고 하는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6번 볼게요. 군주는 모든 백성의 정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 그 고대 사회에서 맹자가 정치 참여, 모든 백성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군주는 덕이 아니라 법을 통해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덕치를 인정하죠. 자, 도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군주는 백성의 도덕성을 위해 민생에 신경을

위해서 공격할 수 있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대. 따라서 모든 사람은 공통의 권력이 없는 동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전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의 속성을 이기심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 누구야? 그래, 홉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국가를 거부한다? 아니죠. 오히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하죠. 자연 상태의 불인은 공통의 권력에 의해서만 종식된다. 왜 들렸니? 그래, 자연 상태에는요, 정의와 불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불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자연 상태의 그 어떤 인간도 자연권을 소유할 수 없다? 아니죠. 홉스는요, 모든 사람은요,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그 자연권 안에 소유권은 포함되지 않는 거야. 자연 상태의 혼란은 인간의 이타적 노력으로 해결된다? 얘들아, 어떤 남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니까 계약의 목적조차도 자기 보존이었습니다. 전쟁 상태의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지. 얘들아,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끝나겠다. 야, 우리 계약을 맺어서 평화를 수립하자라고 계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지지할 입장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타락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한 개인적 자유의 최소화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데 지켜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이란 각 개인에게 있어서 본성을 구성하는 핵심 부분에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래. 그런데 어떤 개념이 원칙을 근거로 삼아서 불가침, 즉 침해받을 수 없는 영역을 구획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옹호되는 자유는 언제나 중요한 거 나왔다. 뭐뭐 로부터의 자유이다. 사슬로부터의 자유, 투옥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에 대한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 등이 자유의 근본적 의미이다. 뭐뭐로부터의 자유. 뭐였어? 그렇죠.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자유주의자 버울린의 주장이 되겠네요. 기억입니다. 적극적 자유의 실현은 소극적 자유의 확대를 보장한다. 얘들아, 뭐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면 소극적 자유가 반드시 확대되니? 아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아니지. 왜냐하면 벌린이 보기에는요, 불간섭의 영역, 그게 바로 개인의 자유의 영역.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축소되면 얘도 축소돼야 되겠죠? 타인의 자유 보장과 나의 행동에 대한 비자의적인 간섭은 양립 가능하다. 천천히 보자.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나의 행동에 대해서 비자의적으로 간섭하는 것, 이것은 양립 가능할까? 얘들아, 천천히 보자. 선생님, 비자의적인 간섭이요? 우리 배운 말이잖아. 비자의적인 간섭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공화주의 할때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충분히 응용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 간섭은 간섭인데, 제멋대로 하지 않는 간섭이야. 자의적이지 않은 간섭? 그러니까 뭐에 의한 거야? 법인의 법, 법, 법. 그치? 비자의적인 간섭은 무엇이야? 법에 의한 간섭이지?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간섭받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 가능하지. 왜? 법은 주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해? 너 지금 남한테 피해 주려고 하고 있어? 너 지금 남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내 행동이 일부 간섭을 받는 것을 통해서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양립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맞는 진술이라는 것알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비자의적 간섭하면 무조건 그냥 공화주의에서만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문항에 제시가 되면 천천히 논리적인 근거를 잘 따져보면서 비자의적 간섭, 이거 법에 의한 간섭이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배제된 선한 의도의 간섭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 이거 좋은 거니까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간섭한다면 그것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갑입니다. 불간섭의 자유는 시민적인 자유보다 자연적 자유의 개념과 결부된다. 불간섭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자연적 자유라는 거죠. 불간섭은 어때? 타인의 존재나 부재와 상관없이 제도를 통해서 구한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간섭의 부재를 의미한다. 근데 이와 비교해서 비지배를 누린다는 것, 이것은 자의적인 간섭을 할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나도 그에 상응하게 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의적인 간섭을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만약 내가 진정으로 비지배를 누리고 있다면, 즉 내가 비지배 요구되는 상호적 권력 또는 헌법 규정으로부터 진정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면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야?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패티시 되겠죠? 그냥 공화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입니다. 지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래, 내가 장애 없이 내 행동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는 정도라는 거야. 한마디로 나의 행동에 무엇이 없는 상태? 그렇지, 간섭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그렇죠. 벌린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패티과 벌리스 입장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합당한 법에 의거한 간섭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합당한 법에 의해서 간섭을 받았어. 이것은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지. 방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지. 오히려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보장한다라고까지 공화주의자들은 이야기했잖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삶에서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 때만 실현된다. 아니죠. 불간섭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야? 비지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의 경계선이 침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유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아니죠. 얘들아,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침범되지 않으려면 소극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인 간섭이 존재하더라도 자의적인 지배가 부재하다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 얘들아, 자의적인 간섭이 존재해도 자의적인 지배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 을의 입장 아니겠죠? 자, 벌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섭이 자의적으로 일어난다면, 즉 간섭이 존재한다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의 간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겠죠? 우리 공화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간섭, 법에 의한 간섭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주의자들도 일정한 정도의 국가의 간섭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국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신약, 즉 믿음으로서의 계약을 맺어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수립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아주 독창적인 표현 나왔잖아. 누구야? 그렇죠. 홉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의 행위와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홉스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가는 자기보존의 욕구 실현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죠? 네,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해서만 주권자의 권력이 박탈될 수 있다. 아니지, 얘들아, 기억하지, 얘들아. 기본적으로 절대군주는요,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으로서 하나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주권자의 권력을 박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자의 의지가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주권자를 박탈한다는 건 자기가 자신의 인격을 박탈하는 거거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홉스는 바라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야?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 무력 행사하는 것, 자연권에 속한다. 네. 홉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국가 수립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자연 상태 인간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죠.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자연 상태에선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도 부정의도 존재하지 않았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와 사회 사상가가 갑과 을로 제시가 됐고요. 우리 순서대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마을로 구성된 완전한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최고 단계의 공동체로서 어때? 훌륭한 삶을 위해서 존속합니다.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4시간마다 기계와 감시자, 개별적인 부르주아 공장주의 노예가 된다. 따라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때?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조직된 수단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되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마르크스가 아니요. B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C는요, 마르크스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국가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준 최고의 공동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지만 마르크스는 아니야.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를 위한 수단일 뿐이야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가족보다 더 완전한 자급자족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죠. 네. 가장 최고의 공동체, 자급자족의 공동체였습니다. 니은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국가는 구성원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네. 기본적으로 국가는요,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의 탁월성, 즉 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을 볼게요. 국가의 존재는 계급이 사라진 평등사회에서도 필연적으로 요청되는가? 아니죠. 마르크스는요, 계급이 사라진 평등사회,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를 얘기하면서 공산사회가 되면 계급이 사라지고 따라서 계급착취수단인 국가까지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4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우리 생일러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OT 꼭 챙겨봐주시고요. 우리 생일러들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특훈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점들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쓰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보겠습니다. 1번 스타트 갑니다.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한 게 뭐냐? 그럼 1단계로 가나 윤리학이 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는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한다고 했고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에다가 실천 윤리학적 성격이 잘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가는 실천 윤리학. 요거 괜찮죠? 그럼 나아갑니다. 한 문장으로 깔끔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현상 조사한다.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다. 그럼 이건 기술 윤리학 됐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깔끔해졌다면 선지로 바로 가보시죠. 1, 2번이 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번 선지의 핵심은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도덕 명제의 구조를 분석하는 건 메타 윤리학. 그러니까 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진술. 2번 핵심은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아 이건 기술 윤리학이야 라고 바로 답이 나온다면 반갑겠지만 한 번 더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기 봐요. 나번에 도덕 현상 조사한다 그랬죠. 그 단어 그대로 썼어요. 거기다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나 관습들로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접근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술 윤리학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럼 이번 선지는 정답은 아니지만 기술 윤리학을 내가 아 살짝 잊어먹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선지. 3번 3사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3번 핵심은 도덕 원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한다. 땡이죠. 왜? 도덕 원리를 적용하는 건 가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 실천 윤리학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 기술 윤리학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다. 4번 선지 핵심.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한다. 이걸 보면서 아, 기술 윤리학이네 라고 한다면 반갑고 아 이게 뭐지? 라고 또 한 번 생각이 드신다면 2번을 활용해봐요. 2번 선지에서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라고 했거든요. 그 도덕 현상 내지는 관습과 같은 관행들을요. 발생 과정, 즉 2번 선지에서 말하는 어떠한 원인과 배경에 의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지? 그 인과관계와 발생 과정을 과학적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좀 더 조사하고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 2번과 4번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느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은근 기술 이야기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신다면 2번과 4번은 좋은 샘플 정답은 아니어도 이렇게 써먹어야 진짜 공부인 거죠. 아 이게 정답인 거죠. 4번이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는 정진술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2번은 가에 대해서 기술 윤리학을 썼으니까 매치가 안 맞아서 틀린 것이고, 그래서 이 차이는 있더라도 복습해두기에는 좋은 문장이다. 5번 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여러 학문 분야와 융합하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도덕적 딜레마 해결. 자, 해결하면 규범 윤리학에다가 특히나 실천 윤리학에서 잘 써주는 표현, 그리고 학제적 연구라고 하면 특히 실천 윤리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를 했었으니 둘 중에서는 가번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나번에는 어울리지 않겠네라고 하면서 빼줄 수 있는 것. 정답은 4번. 잘하셨어요. 이렇게 득점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2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3점이네요. 아마 동양사상이다라고 하는 건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생업과 안정된 마음, 항상과 항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선비라고 하는 이상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유교겠구나라고 가실 거고, 어머, 선생님, 저 그렇게까지 안 와도 맹자인 거 바로 알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맹자에게 진짜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1회에 두 번째 문제니까 요렇게까지 말씀드렸지만, 무항산, 무항심 얘기 나오면 맹자인 거 바로 튀어나와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그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핵심 이겁니다. 첫 번째 줄. 선비는 항산이 없는데 항심을 품는 거 가능함. 그러나 백성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 될 가능성이 큼. 그럼 찐왕. 왕도를 실현하는 진짜 왕은 뭘 하느냐? 생업을 제정해주고 그들이 도덕적인 양심을 지킬 수 있게도 도와준다. 맹자가 말하는 왕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항산과 항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 그럼 고맙네요. 그걸 두고 3점이니까 선지로 가봤을 때 유교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와 맹자에게서 정오 판단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기억법. 얘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풀어가면 좋은 선지. 왜? 백성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해. 그래서 도덕과 예의로 통치하고, 예를 들자면 숙이 이 안인 해야 돼, 숙이 이한 백성 해야 돼와 같은 내용이라면 유교적인 입장에서 맹자도 들어가니까 예스라고 복습해주면 좋네요. 니은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단을 형성해야 돼. 얘는 맹자에게서만 특징적으로 잘 나오는 선지. 어떻게? 맹자는 인간 본성을 선하게 봄. 그리고 유교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함? 선한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 함양하라. 이 세트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니은 선지를 보시면 사단, 그치?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로서 사단을 얘기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그걸 형성해. 아하. 여기가 땡.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세트. 유지, 보존, 확충, 실현, 함양. 요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해서 잘 나오는 오답지. 자신 있으시다면 니은을 먼저 한번 빼보세요. 그럼 최소한 내가 2번과 5번 중에 고민했어야 얘는 잘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귿선지 갑니다. 직업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이 백성의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너무 정리 잘 해놨네. 위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야.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유지된다지만 백성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왕은 디귿을 해야 합니다. 이 강조점. 깔끔한 정리. 1번. 군주는 상벌을 엄격히 시행하여 백성의 이기적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 해설 부분에서도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또 잡아드리는 포인트는 이거 그대로 사용하세요. 맹자에게서 성선설 중요하지 않습니까? 1번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적 본성이요. 여기 자체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본성은 선하게 봤거든요. 그러니 선한 본성이라고 본 사람에게서 어울리는 세트가 이거고, 반대로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규정을 뭐 변화시킨다던가 뭐 통제하던가 이런 류로 가면 성악설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세트겠죠. 그러니 리을버는 어쨌든 깔끔하게 맹자한텐 안 맞다. 그래서 니리는 정확히 빼줄 수가 있어요. 기티만 정다. 잘했어요. 3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시문이 짧지만 확실해. 아, 임팩트가 있어요. 자, 그럼 갑과 을의 임팩트 있는 제시문에서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먼저 갑번. 순전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 여기 너무 중요하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 및 그와 함께 의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어는 참 아니에요. 그쵸? 이분의 말들은 대부분 그런 느낌은 있지만 왜 이런 엄숙하고 존엄한 이야기를 하느냐? 의무로부터 비롯된 혹은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 경향성을 따르거나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익이나 쾌락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따지는 것은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론적으로 왜 그런 설명을 한 건지를 얘기했던 건 수능개념, 수능특강, 수능완성들, 이 강의들 빠지지 말고 꼭 한번 복습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과정에서 1번이 벌써 설명이 됐어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를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면서도 엄숙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번은 정진술인데요. 그러면 한 김에 2번 선지 먼저 가도 될까요?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선 안 돼. 응? 목적으로 대우받으려면 존경을 받으려면 도덕 법칙 지켜야지. 내가 얼마나 도덕 법칙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고 할것 같나요? 아니에요. 네. 이미 1번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이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2번을 정리해 보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이성에 의해서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엄한 사람들이죠. 존엄한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들을 모두 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존중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만 잠깐 상기시켜 볼까요? 교정적 정의의 사형 문제 가봐요. 왜 칸트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생득적인 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인격만으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교정적 정의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부분도 살짝 힌트로 생각해 보시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목적적으로 존중받고 존중해야 되는 존재이되, 물론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따르려 해야겠죠. 지금 2번의 뉘앙스는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뉘앙스는 아니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2번, 어떠한 인간이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목적적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뉘앙스가 이 선지의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서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살짝 힘은 떨어지면 우리 힘을 다시 내서 1번부터 3, 4, 5번을 정리하겠습니다. 3번은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여기서 한번 끊으세요. 형광펜 치시고 여기다가 밑줄을 꼭 쳐놓으셔야 돼요. 습득된 거라는 거예요. 덕은요, 선천적인 거 아니고요. 습득된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여서 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4번. 여기요. 꼭 나온다니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1번은 더귤리 내지는 맥킨타이어인데요.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하는 이 덕에 관한 정의 외워버려라. 강조드린 적 있어요. 그 외울 때는 왜? 꼭 선지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덕이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이 지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계속 이어가면서 3, 4번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덕이 습득된다라고 말하는 덕윤리의 관점이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으니까 3번 가보죠. 도덕적 선악은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게 판단돼야 된다. 땡! 공동체의 역사.

전통, 맥락, 관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선지가 나오면 빼주십니다. 4번 선지. 선천적으로 주어진 도덕적 덕. 여기서 땡. 덕은 습득된 것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데코레이션이 어떤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덕이 완성된다. 마무리는 아름다웠다. 관계, 맥락, 감정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얘를 퉁! 한 문장으로 퉁치고 보면 당연 오진술입니다. 5번. 맥락적 사고에서 벗어나 땡!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네요. 구체적인 상황, 관계, 맥락, 감정 다 고려한다고 했는데 걔를 벗어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을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해야 돼라는 이 엄숙한 기준이 갑의 경우에는 정진술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우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을에게서 정확한 오진술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빼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건 참고해서 공부하시는데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내용들 잘 봤고요. 선지에서 뭔가 무관하게 벗어난다와 같은 배제하는 표현들, 그리고 그 개념에서 그것 자체를 포인트로 잡아서 오진술화 시키면서 은근슬쩍 슬그머니 멋진 말로 넘어가지만 아 나는 개념을 확실히 했다 이런 거안 넘어간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정답입니다. 4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네, 우리의 강점입니다. 요 사상들 보시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번을 보시면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도 없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아 불교에서 인연생계 할때 이것과 저것 간의 상호 연관성처럼 보이는 도가의 장자로 시작할 때 이걸 많이 내시더라. 요 정도는 딱 캐치해 주신다면 진짜 이제 고수로 가고 계신 겁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불교 아니란 뜻입니다. 네, 도가의 장자가 만물의 이 상대성.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너의 주관과 편견에서 보니까 시비 선악 미추 분별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 만물에 이런 상관성 속에서 보면 도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 선악 미추의 분별? 하, 그거 의미 없어. 그리고 그건 진리에 가깝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적인 사고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 두시면 산과 죽음의 윤리 아니고 장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신속히 가볼게요. 이렇게 분별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것처럼 산과 죽음도 그렇게 봐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지,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어. 세상 일은 모두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연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는 거야. 라고 도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번은 전형적으로 불교죠. 불교는 핵심. 태어남도, 늙음도, 죽음도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거, 애별리고 하는 것이나, 혹은 원증회고 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 구불득고 하는 것이나 거봐 거봐 사는 게다 고통이야 죽는 것도 고통이야 모든 게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왜 고통일까요? 집착이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삶은 기쁘고 죽음은 괴로운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죽음도 모두 괴로움이에요. 진짜 잘 나온다 그랬죠? 3번 직진하겠습니다. 태어남과 달리 죽음은 인간이 벗어나야 될 고통이다. 자, 댓글에서 한번 빼볼까요? 여기 한번 빼보고요. 태어남과 달리 죽음은 고통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태어남도 죽음도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치 때문에 얘 빼주시는 거예요. 생로병사 다 고통이니까. 괜찮으세요? 그런 점에서 4번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죽음은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마치, 아, 그래서 죽음 다음에 내가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다른 생을 받으니까 죽음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아니요.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로병사가 시작이 되면요. 이거 하나로 퉁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고통이라고요. 그러면 죽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다른 생을 얻으면 또다시 고통의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건 오진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념을 정확히 캐치해두지 않으면 그 부분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걸 학습해놓지 않으면 4번도 은근슬쩍 많이 틀리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깔끔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집착을 버리시오. 수양하시오. 깨달음에 이르르시오. 해탈하시오. 열반에 이르르시오. 그러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번 뺍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제 1, 2번 도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도를 깨달은 사람은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짧고 깔끔하게 끝날 걸. 이게 정답인데? 왜? 생사에 대해서 생은 기쁜 거, 사는 슬픈 거와 같이 분별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기쁜 게 좋지. 슬픈 거는 싫지.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상대적으로 흐르잖아요. 분별하며 흐르죠. 근데 그 분별을 뛰어넘은 자라면 그건 다 자연의 흐름이야. 계절의 변화와 같은 거야. 난 무엇은 좋고 무엇은 싫은 거라고 분별하지 않아. 집착을 넘어선 거죠. 그게 바로 성인이죠. 지인, 진인이죠. 여러분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지인, 진인.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정진술이네요. 2번, 죽음에 초연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뭘 벗어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이게 잘 봐야 되는 소스들이죠?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거죠. 자연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갑에서 말하는 건 무위자연의 그 도,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 또 여기도 오진술이다 알수 있네요. 그럼 5번으로 마무리. 내세 행복을 위해 현세에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도가한테는 없어요. 도가 입장에서는 자연의 흐름인 거야. 순환인 거야. 라고 설명한 거니, 그지? 다음 생이 있어. 다음 생에 행복하고 싶어? 착한 일 많이 해. 이러한 유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번은 갑에게 적절하지 않으므로 갑과 을로 퉁치면 빼야 되는 선지다. 깔끔하게 1번. 정답 3점 득점. 다음 갑니다. 5번. 요거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빨리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그림의 강연자라고 하면 문제 의도가 딱 이걸 사상가로 특정 짓지 않아도 이 강연자의 텍스트를 보시고 선지랑 잘 매치시켜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라는 의도가 깔린 것들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가 우리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머, 이 사람은 누구누구이시네요. 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우리 고마운 게 뭐야? 사파만 봐도 그분이시네요.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하버마스 선생님. 얼마 전에 작고하셨으니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나오시던 분이어서, 예.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나올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 워낙 중요하셨던 분입니다. 항상 나오시던 분이고요. 그러면 하버마스라는 걸 특정 짓지 않더라도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꼭 담론윤리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이분이 여러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적인 관점을 많이 제시하시거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에 국어 영역 문제 보니까 악셀 호네트 나왔더라고요. 그 계열이에요. 이분 다음이 그 호네트예요. 아무튼 그 계열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유전적 간섭 문제. 그러면 이 유전적 간섭 문제는 나빠요, 싫어요라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이거입니다. 요짜임새. 그럼 그걸 두고 제시문을 가보면 민주사회에서는 내 삶을 계획하죠. 그걸 추구하는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인생의 최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윤리적 자유와 공간이 있다라는 건 유전적으로 제약된 능력과 속성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유전적인 특징을 고정시켜 놓는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회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유의 우생학적인 간섭은 해당 인격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유일한 저자로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여서 안 된다. 그러면 나왔다. 우생학적인 간섭,
즉

부모 세대가 내 선호에 따라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키는 이렇게 좀 돼야 되겠고, 이런 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선제적인 디자인을 한 거죠. 그거는 그 아이가,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 세대에 다 결정됐어. 그래서, 나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러한 류의 자질보다는 수학적인 자질에만 특화돼서 디자인돼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내 삶이 결정돼버린 거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걸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즉, 저자로서 할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성 침해가 핵심이다. 이 이유로 인해서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물론 모든 유전적 간섭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 목적은 허용될 수 있어요. 이런 한 끗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1번. 유전적 간섭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는 없다를 위해서 마지막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있다. 치료 목적으로는 가능함. 그래서 1번 뺀다. 2번. 인간에 대한 모든 유전적 개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 여러분들, 같은 말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1번에서처럼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없다? 아니, 있다고. 그러면 2번에서처럼 유전자 개입이 허용돼서는 안 돼? 아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공통된 답은 뭐? 치료를 위해서라면 된다고. 1, 2번 중에 답을 고르시진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잘못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1, 2번은 완전 빼요. 그다음 3번. 유전적 강화를 통해 태어난 인간은 온전한 자율성을 지니기가 어려워. 본인이 스스로 삶의 저자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 결정해버렸잖아. 그러면 그거는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보는 3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자녀의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모의 유전적인 개입을 허용? 이건 안 된다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선호가 개입된 이런 베이비 디자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침해하니까. 3번의 이유로. 4번. 유전적으로 계획되어 태어난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없다고. 왜? 자율성이 이미 제한되어 버렸다고. 부모가 다 세팅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핵심을 반대로 말해주고 있어서 끝. 그러면 정답이 지금 3번이라는 게 아주 명쾌하죠? 근데 이게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 선생님이라고 특정 짓지 않더라도 알수 있지만 워낙 많이 나왔고 이분에 대한 이 관점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주제를 이야기하시는 프롬 선생님이지만 이분도 자신의 학문적인 깊이가 있으셔서 또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사랑은 빠져드는 거, 나를 갈아넣는 거, 희생하는 거, 오해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시문을 읽으면 참 아름다운 것 같죠? 이 포인트를 놓치면 선지가 의외로 해를 긁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게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제 시문에 사랑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존경은, 이게 포인트예요. 두려움이나 경외심 아님. 타인이 있는 그대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함. 아, 중요함. 관심.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봉사해줄 걸 원치 않아.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면 너도 그만큼 줘야지. 그게 적당한 거래가 아닌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준 만큼 받아야 돼. 받은 만큼 줄 거야. 아니라는 거.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인 것을 느끼는 거. 나의 사용 대상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프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그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넘기지 마세요. 이건 내 관점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를 바라보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의 주장을 얘기하거나 여기에 저의 의견을 풀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잖아요. 문제에 관한 것만 얘기해요. 1번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 아, 내가 너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넌 이럴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했어, 내가. 내가 추측해 본 거야. 이게 말하자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떨지를 파악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1번의 문장이 오진술이고 프롬 선생님이 뭘 주장하고 싶었던 건구나가 캐치가 됩니다. 캐치가 된다는 건 개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선지화할 때 이런 류의 문장이 쓰였을 때 이거를 이 사람의 주장과 어느 정도로 매치를 시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오진술입니다.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개념적인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2번,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난 너에게 빠져들었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수동적인 거 아니라고요.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3번, 이거지. 있는 그대로 봐. 개성을 존중해. 그래서, 야, 너는 다 좋은데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충고해 주는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너의 있는 그대로로 존중해. 아, 너의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난 이해해. 이거.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삶에서 터득해야 될 일종의 기술로 수동적인 감정에 근거한다. 야, 여기서 포인트는 기술. 여기까지 진짜 맞아요. 이건 중요해요. 그런데 수동적 감정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빠져드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챙겨두시면 좋아요. 5번.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자신의 독립성 포기 안 돼요. 나는 너와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포기하겠어. 이런 게 아니고 서로 하나인 듯 둘이고 둘인 듯 하나인 거예요. 말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또 하나이지만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진술 요거고요. 요것도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현현 나왔어요. 보셨죠? 엘리야데. 성과 속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 쓰시면서 딱뭐 생각하셔야 돼요? 성과 속은 분리되지 않아. 꼭 나옵니다, 이거. 분리되지 않아. 엘리야데. 나 바로 선지를 가고 싶지만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제시문을 꼭 체크해야 된다. 요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핵심을 짚어볼게요.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드러냄, 보여줌, 성스러운 존재가.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원시적인 성현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이거 여러 종류의 현현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신비로운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데, 전혀 다른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제. 하지만 자연적인 속된 세계에서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는 여러 사물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됨. 그러면 자, 제가 말하면서 지금 주어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성스러운 존재가. 그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현현해 보여주는데, 그러면 현현해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처음부터 말씀드렸네요. 속이에요. 속. 새의 속에. 혹은 이걸 현실이라고도 쓰죠. 현실 세계. 그리고 꼭 나오는 게이 문장, 자연이요. 그 자연에 자신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꼭 나오는 거. 자연 즉 신? 이거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연이 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신은 자연으로부터 초월된 존재인데 그 초월되어 있는 존재가 자신을 자연의 사물에, 현실에, 새 속에 드러내 보여준다. 그걸 믿는 자가 종교적 존재의 타. 그럼 1번. 인간이 체험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접하는 건 불가능할 수가 없죠.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걸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번.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처음부터 이거 딱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성과 속 쓰면서 성과 속이 분리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시라 했죠? 2번에 그대로 나왔죠? 성과 속 분리 노노. 3번.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성의 현현을 체험하고 믿음으로써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있다.

4번. 성스러운 자연물의 경우, 이거! 자연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연물의 현현된 그 성스러움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기보다는 자연물의 현현된 그 성스러운 존재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곧 신이라거나 그 자연 자체가 성스러운 숭배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류의 오진술화를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선지.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세팅이 느껴져요. 오진술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면서 5번까지 차근차근 문제를 잘 풀어 보셈.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성스러움이 현현한 사물은 그 후에도 우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 어떤 나무에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현현시켜 주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성스러운 존재를 믿고 체험하게 된다. 그럼 그 이후에 그 나무는 어떻게 되시는가? 그 나무는 그 이후에도 의연히 그 나무로서 그 곳에 있죠.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진술로 세팅된 문제이네요. 그래서 엘리아대 성과소 종교와 윤리 파트에 나와서 뒷부분에 가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은근히 덜 신경 쓰기도 하는데요. 은근히 잘 틀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끝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센스가 만점이냐 아니냐를 좌우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정성 들이세요. 잘하셨습니다.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딱 전체를 스캔해 보니 시민불복종 이야기겠어요. 거기에다가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평등한 자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는 경우에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에서 차등의 원칙을 뺀 것에 대한 이야기에 현저한이라는 그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네, 롤스. 알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딱 보자마자 롤스라고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시간을 끌었을까요? 롤스라고 이름 쓰고 롤스만 가지고 개념으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꼭 제시문 체크해 봐라. 요 잔소리 한번더 시전을 하면서 제시문 가보겠습니다. 사회 기본 구조가 현 상태가 허용하는 것에 비춰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야.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모든 불의한 법이다. X라고. 왜? 그가 부정의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심각함, 현저히 정의 원칙을 위배됨이 아니라면 그 법을 지킴으로써 그 법의 불의를 우리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전제로 깔고 갑니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핵심. 그럼 롤 선생님이 이 내용을 두고 기억선지 가보시면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다.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고민하시겠죠? 1. 정치적 행위일까? 맞아요. 이 법과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됐어요. 라를 공개적으로 여러 절차를 따랐을 때, 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하는 정치적, 일종의 정치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양심에 부합한다라고 했어요. 양심은 소로우만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개인의 양심이 시민불복종 정당성의 판단 근거예요. 라고 하면 소로인 거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이 법은 정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 것인가? 라고 숙고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썼다면 이두 포인트 다 맞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은 정진술입니다. 니은범,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모두 부정의한 사회다. 이거 어때요? 아이고, 개념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 중에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모든 법과 제도가 100% 정의로운데 어떻게 시민불복종이 일어나겠어요? 아닌데요? 정의롭지 않은데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의관이 이상한 걸 거다. 라고 롤 선생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X입니다. 디귿번.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은 모두 불복종의 대상이다. 모두라고까지 썼으니까 더 확실해졌을 거라고 봐요.

뭘까요? 지긋선지는 이 단계가 필요하죠.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아,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나 보다. 아,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제1원칙과 이 원칙 중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고, 차등의 원칙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을 제공했냐, 안 했냐? 이걸 두고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차등의 원칙을 어겼으면 모두 불복종의 대상이야 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다 평가원에서도 나왔었던 핵심 중요 문제예요. 디귿번, 리을번.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다. 아닌데요. 시민불복종, 이 시민사회에 굉장히 불안을 가져다 주고 혼란을 가져다 주는데요. 라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루이 선생님은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시민사회에 안정을 가져다 줘요. 라고 설명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여기서 똑같은 거 하나 봤어요. 정치적 행위. 기업과 리을의 마무리가 둘다 정치적 행위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깔끔한 개념 정리라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 리가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9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해요. 적절한 질문만 찾아보세요. 라고 했고요. 소유물 이야기 나와 있고 정의 원칙 나와 있으니까 롤스하고 노직인 건잘 아시겠지만요. 한번 짚어볼게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여기 외우세요. 바꿔서요. 정의의 원칙은요, 사회의 기본 구조도 합의해요. 선지 하나 부른 거예요, 지금. 실제 이 선지가 나오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원초의 합의의 대상이다라고 했고,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된다. 기본 조건. 기본 구조. 이거 지금 싹다 지우고 선지 화면도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체크하고 있죠? 요거 잊지 마세요. 요두 포인트. 여기. 오케이. 그럼 1번. 소유물에서의 정의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혹은 불의의 규정 원리에서 그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하다. 정당하게 취득했니? 정당하게 이전 됐어? 그럼 인정. 아니야. 그럼. 교정, 노직. 자, 갑니다. 선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한가요? 부적절합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롤스에게서 이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 포인트예요.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1의 원칙. 시민불복종의 제시문이 있었네요. 여기요. 그래서 제1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인 권한들은 평등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도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다라고 답해줘야 되겠고요. 노직의 입장에서도 예스예요. 노직의 입장에서 이 선지를 접근하실 때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그냥 이걸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 말을 없애도 좋아요. 사회적 전체의 이익을 명목으로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나요? 안 되죠. 여기에 데코레이션이 들어간 건 롤스와 함께 들어가면서 좀더 남도를 높이려고 하고 적합성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훌륭한 장치이긴 한데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롤스도 노직도 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부적절한가? 그럼 얘로 가야 되니까 기업권은 빼줘야 돼요. 기업권을 고르셨으면 안 돼요. 니은번 사유재산권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나요? 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개념이에요. 기업권의 기본권 얘기했죠. 롤스한테 기본권 중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사유재산권이 들어간다 그랬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권의 항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수능 개념부터 강조를 드렸죠. 외워둬야 된다고. 사유재산권은 특히나 더 그렇다고. 그러니, 사유재산권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러면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 노인 것이 사유재산권을 치환해요. 기본권이라고 말을 바꿔요. 그럼 기본권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업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권은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니은번 노예요. 이렇게요. 지급범,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조로서의 사회를 지향하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 기본 구조, 조직체의 기본 조건 규정을 하는 거죠. 지급번은 굉장히 좋은 정진술이니까 잘 읽어두시면 좋겠고, 르번,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한가? 네! 내가 취득한 소유물이 정당하여 그거의 전체 집합도 정당해요. 워딩 자체. 그래서 노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취득한 게 정당하다면 그것의 집합도 정당해. 라고 보는 것이므로 지급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이에요. 갑과 을의 서로 비판이고, 갑의 경우에는 억제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도의 강도, 종신 노역형이 사형 대신 가장 좋겠음, 백할이야. 을번의 경우에는 살인범은 조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속과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처벌해야 함이라고 보는 루소. 그래서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교정적 정의에 사형에 대한 사회계약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베카리아 루소의 두 조합이다. 그럼 이름 쓰고 갑니다. 1번.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임. 근데 당신은 그걸 간과함. X이겠습니다. 일단 해설에 와 있는 친절한 설명은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가 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칸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한번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마운 해설이에요. 그거 자체를 공부하세요. 그럼 저도 또 하나 드릴게요.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가 사형이냐? 아니요? 그거 효과가 종신노역형만도 못하고요. 사회계약에도 어긋나는데요. 그래서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제일 적합한 형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1번은 칸트를 가져와서 공부해서도 너무 좋지만 베카리아 입장만으로 보기에도 베카리아 입장에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여러모로 공부하기 좋은 선지이겠어요. 2번. 국가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사회계약에 위배됨. 그걸 당신은 간과함.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지금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 사회계약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를 지키자고 들어왔잖아요. 국가 상태에. 그런데 국가가 유사시에 나의 생명을 박탈해도 좋다? 누가 그래요? 누가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형은 시민을 죽이는 거잖아요. 안 돼요. 법은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는 왜 법으로 사람 죽여요? 이게 베카리아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건 사회계약에 위반됨. 그런데 루소는 그 사회계약론의 기초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생명을 지키자고 들어왔잖아. 그런데 그 계약을 어기고 누군가를 죽였어. 계약 파기자지. 공공의 적이지. 그런 사람은 완전히 분리시켜야지. 추방하거나, 사형하거나. 그쵸? 그래서 2번이 정답. 너무 중요합니다. 3번.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동일한 논리에서 백할의 입장은, 그래, 그것이 만약 살인이라면 자신도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신노역형이 가장 적절한 형벌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럼 4, 5번은 구도가 루소에게서 갑니다. 형벌의 정당성은 시민의 동의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이게 중요하다. 간과하지 않아요. 둘다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두고 있다는 건 동의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난 사형이 적절하다고 봐. 백하라는 동의해서 출발한 걸로 봐서는 생명 발달권까지 내진 않았어. 난 적절하지 않다고 봐. 그래서 이것도 오진술이지만 중요한 선택지, 중요한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비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데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베카리아는 범죄자한테 고통을 주는 게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야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간과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게 명쾌합니다. 잘하셨어요. 11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일단

만인의 투쟁 상태. 옳고 그름, 정의, 부정이 없다. 이거를 선지로 써도 되겠어요. 마지막 문장. 이거 너무 중요함. 홉스인 걸 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님. 이미 잘 아셔요. 잘 알지만 어떤 단서를 꼭 공부할 때 써야 되는지. 그럼 기억법.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까지 지녀서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로크 입장에서는 입법부, 집행부, 그러니까 입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권력을 분리를 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집행까지 해. 말하자면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 나의 자연권, 재산권, 위협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 견제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분리시켜 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기업권 정진술. 니은번, 절대군주의 행위와 판단은 국민의 행위와 판단과 다르지 않다. 네, 이거 개념입니다. 뭐죠? 인공적 인격.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어요. 떠오르죠? Artificial person. 그래서 인공적 인격으로 보자면 리바이어던을 그 세울 때내 자연권을 주고 그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고 집행하고 모든 것의 행위와 판단 늘 하라고 힘을 줬어요. 그 힘은 나한테서 나왔어요. 그러니 당신의 판단과 행위는 곧 나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판단과 행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저의 판단과 행위니까요. 제가 나온 힘으로부터 당신이 하신 거니까요. 저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논리를 복습할 수 있는 핵심 문장입니다. 디귿법.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맞고요. 한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주권자. 홉스한테는 아시죠?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자는 시민들이에요. 그 똑똑한 늑대들. 그런데 그 계약자들이 지금 니은번 말한 개념처럼 인공적 인격에게 모두 몰아줬잖아요. 그러니 계약자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주권자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요.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 시민들은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 힘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 시민들, 계약자들은 주권자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주는 그 주체들은 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렸죠? 아, 이거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인 중요한 선지입니다. 완전 중요해. 완전, 완전. 1번.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완전. 이것도. 왜? 공통점 하나씩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통점도 잘 챙겨두는 게 진짜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니리가 정답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12번. 신문 칼럼 내용이니까 요거는 조금 더 효율성을 발휘해서 판단을 해볼까요? 디지털 미디어. 이것도 꼭 나올 만한 중요한 소재이긴 한데요. 여기에서요. 정보 소비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생산, 유통, 소비의 활용이 인터넷 네트워크가 되면서 정보의 생산 영역에서 생산자, 수용자, 전문가, 비전문가 경계가 무너졌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 점에서 1번 선지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개인들을 정보의 소비자로 전락, 노노, 생산자이면서 수용자, 전문가이면서 비전문가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랬어요. 1번 X, 2번.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시키고 있다. 이것도 같은 얘기를 어떻게 길게 다르게 할수 있느냐를 보여준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고 경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3번.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은 매체 이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기하는 건 매체 이해력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그래서 미디어를 둘러싼 이런 걸다 이해해야 되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3번 않는다 틀렸습니다. 4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매스 미디어의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서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게 된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으므로. 5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들은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매체 이해력이다. 정답이 5번에 잘 가 있어. 5번이 정답. 13번. 다음을 주장한 선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술과 기술의 본질은 같은 게 아니야. 나무의 본질을 찾아 나설 때 개개의 나무를 나무로서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은 흔히 보는 나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돼. 이렇듯 기술의 본질도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면 우린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경험할 수가 없고 가장 최악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잖아? 그러면 기술에 내맡기게 돼. 종속되게 돼. 이건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조합으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이데거가 기술 자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종속될 수 있어요 라고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과학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중립적인 것인 거다. 라고만 보면 위험하다. 뒤집으면 그대로 활용해서. 2번.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려는 악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걱정이 많으시구나. 기술을 굉장히 나쁜 걸로 보고 계신구나. 라고 단편적이고 내 주관의 논리가 개입된 무리한 확장. 이거는 윤리를 공부하는데 위험해요. 윤리는 그 윤리가 선악을 굉장히 선명하게 단편적으로 그래서 좋은 것만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그래서 악한 속성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3번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가 아니라고 했고 도구만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도구에 불과하다. 1번에서 수단일 뿐이다. 이런 이유가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도구로만 보고 같이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위험해. 4번. 사물의 숨겨진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줘. 그래서 숨겨져 있는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줘. 탈은폐의 방식. 그래서 알레테이아. 그래서 더 어렵게 쓰면 제시문에 이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선지에서도 이걸 부드럽게 풀었었으니까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고마운 정진술의 핵심 개념이에요. 5번.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독립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다 라고 했어요. 도구가 아니다. 수단이다. 도구다. 도구가 아니다. 이거 세 개나 지금 쓰였어요. 그만큼 버릴 수 없는 핵심 내용이었을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고는 했는데 인간과 독립해서 인간을 지배하느냐 인간과 독립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탈은폐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독립했다라고 할 수 없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술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칸트 선생님인 건 잘 알 텐데 최근에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도 참 강조를 했었죠. 핵심과 선지의 연결로 정확하게 한번 신속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라는 이 표현 진짜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서 미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에 종속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독립적인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1번 여기 이거 연결돼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우리한테 만족을 주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구한다. 공통감. 이때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 넘어서서 순화, 고향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의 판단력에 비슷한 준식에 따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 첫 번째 문제처럼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상징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어서다. 공통점이 뭐냐? 기억법.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관심에 근거하지 않는

된다는 점. 이거 공통점으로 얘기해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점. 자유의지에 근거한다는 점도. 그래서 중요한 선택지이고 연결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고. 네 번. 제가 말한 게 니은에 있어요. 미적 체험과 도덕적 행위 모두가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된다.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럼 디귿법. 예술 작품의 가치는 예술 자체 형식이 아니라 감각적 즐거움에서 찾아야 된다. 감각적 쾌락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술 작품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예술 자체 형식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칸테에게서의 개념이죠. 그러니 X. 1번. 미와 도덕은 독립적 영역이야. 상징이긴 하지만 독립된 영역? 난 분명히 말했어. 그런데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라고 첫 번째 문장에 임팩트를 알려주고 있죠. 기니 리가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인 것이고 중요한 개념이 딱딱 정확하게 들어간. 이 부분을 공부 안 했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 공부하고 문풀도 해보셨다면 깔끔하게 칸트 복습 잘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다잘 들어가 있어서. 1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계층 간 경계가 애매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선지 판단에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고정적이지가 않아서 상류 계급이 정한 기준이 가장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무조건적인 강제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위 계층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이상으로 삼고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서는 결국 재력이 없으면 평판도 얻을 수가 없고 재력을 과시해서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여가, 재화에서 과시하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베블런의 입장이고 제시문의 내용이 선지랑도 다 연결이 됩니다. 1번. 이 과시적 소비 상류 계층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없습니다. 맞는 진술이에요. 없습니다. 맞는 진술. 두 번째. 유한 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장 낮은 계층에까지 모두 이 패턴이 확산된다고 했으므로 정진술입니다. 3번. 산업사회에서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가와 재화에서 과시하는 것이 명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시적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죠. 4번.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이유. 4번과 같은 이 이유 때문에 3번과 같은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5번. 극빈층의 소비 행위는 사회적 명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들도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과시적 소비에서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5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대화에서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선택지만 한번 두고 봐보세요. 동화주의하고 샐러드볼 이론인데요. 이 선택지를 이루고 있는 핵심은요. 주류문화, 비주류문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게 지금 세 군데, 네 군데가 쓰였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류, 비주류를 나누냐, 안 나누냐. 그게 핵심. 그럼 제시문부터 차근히 보겠습니다. 단일한 문화의 고수는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성원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문화 포기하고 우리 문화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화주의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말하자면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돼야 돼. 기억하기. 1번은 평등하게 공존한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야 통합력이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민자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거 완전 중요해. 요세 가지. 평등, 동등, 정체성 유지. 샐러드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주류, 비주류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핵심은 이거. 1번. 사회 통합을 위해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 안 한다고. 이민자들이 주류 문화에 통합되라고 하니까. 2번. 사회 결속을 위해 이민자 문화를 주류 문화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2번이 정진술로 정답. 3번. 사회 통합을 위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공존.
아니, 평등한 공존, 동등한 취급을 이야기하지만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평등하니까. 주류, 비주류는 이 을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들어간 순간 을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3번. 문화 간 위계. 똑같은 표현이에요. 위계는 주류, 비주류의 구분이 있을 수 있는 전제를 유추해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계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들 간의 조화 안 된다고요. 평등하고 동등한 취급이라고 하는 거는 위계와 맞지 않겠어요. 5번.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 지배력을 가진 주류 문화 인정해야 된다. 1번은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 구분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진짜 요거예요. 잘하셨습니다. 1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키워드가 일단 예인 것이고, 잘 봐요. 예를 긍정적인 기능으로 보는지, 예를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고 보는지, 이건 항상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제시문은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 필요성,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예란, 귀천,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등이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와, 완전 중요해.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과 신분이 가볍고 무거운 사람에 따라 모두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에 따라서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하는데 그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 씌우지 마시고요. 차등적인. 이 말은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그거에 걸맞게 주기 때문에 능력과 덕이 다른 이상 서로 다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게 예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훌륭한 성왕들은 이것들을 기준으로 사회를 질서 있게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교의 순자에게서 꼭 나오는 제시문이긴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신 경우에는 이 제시문이 익숙하긴 할 거예요. 1번.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만이 통치자가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맹자도 오진술로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진술이에요. 틀린 걸로요. 왜? 모든 분야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기능을 지닐 수 없지, 한 사람이 모든 간지 겸직할 수 없지, 이 말은 통치자가 농사주도 있고 내 옷도 만들어 있고 신발도 만들고 아니고 각자의 말하자면 분업. 사회적인 분업을 인정하면서 그 분업의 기준이 능력과 덕에 따라서 분업을 해주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해야 돼? 아, 그런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야. 아니라고. 잘 나오는 오답지. 두 번째. 본성회복, 땡. 순자라고 한 순간, 순자는 성악설. 성악설이지만 유교 사상가로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악한 본성을 변화해야 한다고 봄. 그런 관점에서 본성을 회복해라, 그러면 악한 본성을 회복하는 거니까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지향점과 맞을 수 없어요. 군자가 되려면 노력을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네 본성을 거슬러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누구나 통치하는 일을 할수 있다. 아니에요. 사물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예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 1번과 3번 첫 번째 제시문 문장이 쓰이고 있어요. 4번.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주어져야 된다. 딱 썼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차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5번. 사회적 역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 선택이라기보다는 능력과 덕에 따라 분배돼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으므로 5번도 적절하지 않고 유교 혹은 플라톤 할 때도 잘 나오는 오답지. 그래서 1번, 5번은 순자를 넘어서서 직업윤리 보실 때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인 거 명쾌합니다.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참 이분의 얘기는 좀 클래식한 얘기인가? 당연한 얘기를 하나?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 공부하면 할수록. 칸트 선생님의 평화연맹이야. 최고의 도덕적 입법권의 영예를 가진 이성이 소송 절차로서의 전쟁을 절대적으로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서 부과한다 해도 국가 간의 제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하나 꼽을 수가 있는 게 여기요. 이성이 도덕적 입법권의 최고의 영예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성이. 그럼 너 합리적인 이성이 있어? 야, 이성이 있다면 이 평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건 이건 우리 의무야. 평화를 깨는 건이 문장으로 보면요. 이성적이지 않은 걸수 있어요. 그래서 기어선지 가볼게요.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은요. 이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예요. 이건. 왜? 맞는 진술이에요. 다음, 국가 간의 제약 없이는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가보실래요? 1번. 평화 조약을 통해 모든 국가 간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들이 칸트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여러 평화 조약이 생겨났지만, 그 평화 조약으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해도, 도장 찍었다고 해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평화 조약은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끝낼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진 못하는구나.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평화 조약만이 아닌 평화 연맹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답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은 완전 종식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번. 영구 평화는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그 숙제야. 그걸 하려면 평화 조약만으로는 안 되더라. 이성만으로도 안 되더라. 어떻게 할까? 연맹을 맺어버리자. 그겁니다. 그럼 니은번. 영구 평화를 위해서 세계 시민법의 이념이 필요하다. 연결되는 거죠. 평화 연맹을 통해서 세계 시민법을 따르면서 평화를 지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디귿번. 그런데 이때의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 지녀서는 안 돼요. 이거 잘 나오는 오답지죠. 그럼 우리들이 평화 연맹을 맺고 평화를 지키기로 합의하고 세계 시민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이 연맹이 각 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의 상위 주권처럼, 하나의 상위 주권을 가진 국가처럼 작동하느냐? 아니에요. 이들의 자유수호 정도에만 개입할 뿐, 이 평화를 위한 이 조건들에만 개입할 뿐, 각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갖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위에 상위 주권 국가처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니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진술입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럼 19번.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자연과 윤리죠. 이거 실제로 자연과 윤리가 19번에 나왔다? 엄청 후달립니다. 그래서 요 자체만으로도 만약에 실제 세팅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긴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힘을 놓치면 안 돼. 시간 조절 잘하자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걸 훈련시켜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갑을병이 누구인지 각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경계다. 쾌고 감수 능력이 유일한 경계라고 말하는 피터 싱어의 입장이고, 1번은 자연 안에 있는 생명 없는 아름다운 존재에 대해서도 파괴하지 마. 왜? 인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칸트. 자연에 대한 의문 없어?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의문은 있어. 간접적 의문. 1번,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 레오폴드. 기업 A.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지위를 지닐 수 있어. 데코레이션 똑같다면 이렇게 빼버리기도 해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도? 그럼 동물도?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어? 그러면 탈인간 중심주의로 기본 가야 돼요. 그러면 칸트는 아니, 아니, 아니,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지녀. 라고 말을 할 거고요. 피터 싱어는 센티언스 빙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그럼 레오폴드 입장은 생명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동물이라는 존재도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면서 존속할 권리를 가져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갑과 간만의 입장은 아니겠다. 요렇게. 니은번. 인간 이외의 존재에 관련한 의무는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돼. 선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선생님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칸트 선생님의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 의무 말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거나 자연에 생명 없는 존재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그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가졌거나 자연이 도덕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저 나무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꽃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함부로 하면 너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그렇게 훼손된 도덕성으로 너는 타인한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가 자연에 관련돼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자연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연에 관련돼서 인간 자신의 의무일 뿐인 거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무야. 라고 칸트 선생님만 말해요. 그럼 이건 약간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논의이므로 을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탈인간이죠. 3번.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물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완전 중요해. 자연물을 이용해. 특히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자연물을 이용해. 이거 누가 부정해요? 이건 다 긍정해요. 갑을 병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번 빠진다. 쾌고함수 능력의 유무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아. 라고 하면 칸트 선생님, 도덕적 지위는 이성으로 결정해야 돼. 레오폴드, 도덕적 지위가 쾌고함수 능력으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와 그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닐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되니까, 을, 병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니리 들어가는 요거 하나만 남아있었죠? 요게 정답이 됩니다. 깔끔해요. 어우, 깔끔합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해외 원조 이야기겠어요. 갑의 경우에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건 원조 목표? 아님, 와, 완전 별표. 이건 선지로 나와도 될 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열악한 천연 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일지라도 만약 해당 사회의 정치, 전통,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주의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well ordered society. 롤스 선생님. 반면 을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서 인류 전체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어떤 걸 희생하지 않으면서 절대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의무다.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의무다. 세계시민주의적인 차원에서 의무다. 싱어. 그러면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고통받는 사회 중에서 엄밀히 갈게요. 무법국가를 제외한 국가를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온정적 간섭주의, 이건 개념의 힘이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뭐지? 라고 해버리면 이거 틀릴 수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얘기에 나온 것은 만약 내가 원조해주는 그 나라가 처음에는 이 고통받는 사회였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원조를 해주고 있던 나라는 원조를 차단하고 빠져야 됩니다. 컷오프 포인트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 원조의 중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온정적 간섭주의 혹은 국권적인 간섭주의라고 해서 그 나라의 독립국가인 거죠. 독립국가인 그 나라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나라를 도와주는 거니까 너무너무나 따뜻한 거니까 온정적인 게 맞는 거겠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한 개념과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 뺍니다. 개인의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칙 존재하죠. 어떻게? 공리 증진의 원칙, 유틸리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겠죠. 디귿번. 세계에 존재하는 해악 감소를 위해서 원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인류 전체의 행복이 감소될 테니까 그걸 줄여줘야 한다. 1번. 원조의 목적은 자원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건 갑에게서도 맞지 않고 을에게서도 맞지 않아요. 갑은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진입하게. 갑은, 을은 세계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답은 니디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1회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구문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잔소리 한 번만 하자면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지금 강의 틀기 전에 문제 스스로 다 풀어오시는 거 맞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정말 강의만 들으면서 아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간혹 가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스스로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아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스스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다 풀어왔다는 가정 하에 저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오늘 같이 풀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given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엇 무엇을 고려해보면 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given the dominance in the western cultures of naturalistic views of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까지 하나로 해석을 할 건데 우리의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서구 문화의 지배를 고려해보면 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근데 너무 말이 어렵잖아. 이거를 스스로 한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쉬운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거냐면요. 아 서부 문화에서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봤구나 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치. 자 그렇다고 봤을 때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 is potentially a difficult one to gras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culturally,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 내에서의 그 몸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ly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potentially 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 potentially 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을까? 이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동사 i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부사가 누굴 꾸며줄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potentially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잠깐 한번 들어와 보자면 아 서구 문화에서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자 그런데 문화 내에서의 그 몸의 개념은 그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 위에 나오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몸을 어떤 문화 내에서 보는 거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건 파악이 됐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odies of accident victims, transplant patients and others undergoing cosmetic surgery are literally and physically reconstructed every day by surgeons 라고 나오고 있어. 쌤이 안 끊고 쭉 한번 읽어봤거든.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이 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는 are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맞지?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얘들아 다 주어가 주어가 아닐 수도 있지. 진짜 주어, 찐 주어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찐 주어 어디 있어요? The bodies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기 조금 더 쉬워졌지. 자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면요. 사고 희생자들의 몸. 그리고 transplant pat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식 환자들의 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면요. undergoing cosmetic sur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성형 수술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몸들은 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가 누구다? 몸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몸들은요. are literally

말 그대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reconstructed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에요?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매일매일 외과 의사에 의해서 재구성된다라고 지금 문장 해석이 되네. 자,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은 잘 됐는데 이번에 밑줄 그어진 undergoing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밝혀내야겠지. 자, 그러면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능동문이냐 혹은 받아짐을 당하는 상태냐 지금 수동인 상태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이겠지. 자,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쓰인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동그라미 치고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such commonplace pract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흔한 관행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흔한 관행들 뭐야? 뭔가 성형수술을 받거나 혹은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거나 혹은 장기 이식 같은 거를 받는 그런 몸들이 너무 이제는 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흔한 관행은요, make it relatively easy to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이거 1강쯤에서 한번 다뤘었던 것 같거든? 자, 한번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make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냐면요,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오형식 동사라는 말인즉슨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날까? 이때 들어가는 it은 가목적어이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가주어는 너네들이 너무 잘 아니까 이제는 가목적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 가목적어도 마찬가지로, 가주어랑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진목적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진목적어가 있는지 봤더니, 자, 뒤에 떡하니 진짜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가목적어가 들어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맞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행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었는데 relatively eas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대. 무엇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냐면요, to think of the body as a mach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는 거잘 나오고 있으니까 3번도 맞았고요. Like machines, 마치 기계와 같이 bodies have components, 우리 몸들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대. 자, 부분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that can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삽입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살짝 쿵 가로를 쳐보면요, the body have components, 우리의 몸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that can be taken apart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보이게 되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taken apart이라고 하면 분리되어질 수도 있고요, and can be reassembled, 조립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 The workings of the body,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요, can in similar fashions to other machine-like o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 뭐와 유사한 방식이었냐면요, 다른 기계와 같은 사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can be examined.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로치면 앞에 삽입된 부분을 살짝 쿵 가로를 쳐보면 동사 부분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는요, can be examined, 점검되어질 수 있다. 자, 얘들아, 몸의 작동 원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 스스로 점검할 순 없고 점검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수동태로 잘 쓰고 있네. 그치? 자, 그럼 4번도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들은요, 점검되어질 수 있고, and malfunction, 뭔가 잘못 작동되는 것들은 can be diagnosed, 진단되어질 수도 있고, and can be remedied, 치료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도 다 수동태 형태를 갖추고 있네. 라고까지 같이 보면 너무 좋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메리 셸리스 몬스터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리 셸리는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작가거든요. 그 메리 셸리가 만들어낸 그 괴물, 즉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괴물은요. is a classical working out of the body as machine ide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산물이 될 겁니다. 뭐에 대한 산물이래요?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로 보는 생각의 산물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가 뭔가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So familiar are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 which to some of us, the idea of a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문장을 읽어보기 전에 so familia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가 있습니다. 얘들아, 얘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문장 뒤에서는 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니까 뭔가 어떤 구문이 생각나요? So that 구문이 생각나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숙해서 뭐가 너무나도 친숙했냐면요. Are the way,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얘들아, 이렇게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뭐야?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아, 기계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너무나도 친숙해서 that to some of us, 우리 중에 몇몇들은요, 몇몇들에게는 the ideas of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 우리의 몸의 사회적인 건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문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요, may seem to be nonsense,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해석은 다 했는데, 이때 얘들아, 뭐라고 했었었냐면요, so that 구문이 들어와야 될 자리라고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 중에 일부에게는 그 몸의 사회적인 개념에 대해서 뭔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때는 so that 구문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안 되고요. 뒤따라 나오는 그리고 문장이 얘들아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which는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which를 대수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8번 문장, 8번 문제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should be assur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는 사람들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보장을 받아야 되냐면 when discussing their rights and obligation with the lawy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나 혹은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만 하냐면 which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네. 얘들아, which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얘가 관계 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 문장만 한번 재빠르게 확인해 볼까?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아니야. 뒤에 문장은 너무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아,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올 자리구나라고 해서 얘들아 벌써 1번부터 문제 끝났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 10월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싸 하면서 시간 줄였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겠죠. 자, 그랬는데 우리는 어차피 문법 공부를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장받아야만 하냐면요. That the later, 이때 등장하는 후자. 얘들아, 후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 문장에서 lawyer,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대. 누구에게? To third par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3자에게 내가 제공한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치. 얘들아,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Only if this duty of confidentiality is resp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respected 이라고 하면 존중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런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존중이 받아졌을 때에 will people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왠지 너무 반가워. Only 다음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Only 다음에 부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Only 다음에 부사절 혹은 부사구가 이끌어지면 우리 얘뭐 한다 그랬어? 여기 뒤따라 나오는 게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시킨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도치가 잘 됐는지 볼까요? Will people 이라고 해서 오케이, 주어 동사가 위치를 잘 바꾸고 있구나 라고 하면 2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가 잘 보장이 되어졌을 때에만 will people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아주 편하게 상담을 할수 있게 될 거고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면 require for the lawyer to prepare the client's def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뢰인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래. 그쵸? 그랬을 때, regardless of the types of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자, 그런데 정보는 정보인데, disclos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내가 공개한 정보의 유형과는 상관이 없이, clients must be certai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뢰인들은 뭐를 확신해야만 하냐면, It will not be used against them in the court of la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is은 얘들아 뭐야? 그것이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대.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죠? 내가 공개한 정보, 즉 information disclosed. 자, 여기서 등장한 내가 공개한 정보가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certain 확신해야만 한대요. By the authorities or by any pa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국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절대로 내가 제공한 정보가 나한테 반대되는 경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럼 내용은 이해가 갔는데 이때 등장하는 disclo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괜찮은가? 라고 지금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이때 등장하는 과거 분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앞에 나오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정보인데, 개봉된 정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 이 정보가 스스로를 개봉할 수 있어? 스스로 개봉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개봉이 된, 혹은 이렇게 밝혀진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PP 형태 과거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condition of the good functioning of the legal syst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지는데요. 아주 잘된 legal system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아? 법률 체계잖아요. 그래서 법률 체계가 아주 잘 작동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진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법률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 이때 등장하는 is은 뭘까? 앞서 등장한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가 비밀 유지를 잘 해줘야만이 이 법률 체계가 아주 적당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And thus, 그러므로 in the general interest, 공익을 위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이러한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is much more, 그 이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뭐보다 그 이상이냐면요, than an ordinary rule of evi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상 증거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통상증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limited in its application to the facts of a particular c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사례의 사실에만 적용이 제한된 그 통상증거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법률가의 비밀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밑줄 그어진 부분, 머치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머치를 보자마자 옛날에 쌤이 한번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뒤따라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우리 여섯 가지 표현을 외웠었거든. 혹시 기억날까? 자,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여섯 가지 표현이 있는데,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자, 이 여섯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약간 음을 붙여봤었었거든.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라고 하는 여섯 가지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 그 비교급을 수식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much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급 수식을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it is a fundamental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근본이 되는 조건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야? 이때 등장하는 it?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 즉, 법률가들이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기본적인 조건 위에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시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on which라고 하는 절에서 동사인 rest가 오는 게 적당할까를 물어보신다면 뭘 찾아야 돼? 주어 부분을 찾아야지. 자, 그러면 on which에서 주어 부분 어디 있어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자, 이 부분 혹은 이 전체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앞에 나오는 전체 부분이 주어면 얘들아, 단, 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거를 보면 되는 거거든. 앞에 나오는 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wh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단수 주어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받은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 Sir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thur Conan Doyle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The creator of Sherlock Hol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셜록 홈즈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한 그런 사람인데요. Had a great sense of delicacy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감각이 뛰어났냐면 delicacy라고 하면 섬세함이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장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Where other person's feeling were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거든? 거기 똑같이 형광펜 한번 쳐볼까? Where A was 혹은 were concerned 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구문이냐면요. 무엇 무엇에 관한 한. 혹은 무엇과 관련된 경우에라고 해석을 해서 where A was concerned 혹은 where A were concerned이라고 하는 구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몰랐더라면 오늘 당장 알아가시면 되겠죠? 아직 수능 안 봤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 Arthur Conan Doyle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뭐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한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He once paid a visit to George Meredith, the novelist, when Meredith was old and weak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요, 한 소설가인 George Meredith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Meredith가 굉장히 늙고 그리고 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소설가를 방문을 했는데 Meredith suffered from an unusual dise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는 흔치 않은 병, 즉 희귀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희귀한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that caused him to fall occasionally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로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유발하는, 즉 넘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지.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cause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하도록 만들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 메르디스라고 하는 소설가로 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cause A to B라고 하는 구문 표현이니까 2번도 맞았겠네. 자, 그래서 이러한 흔치 않은 희귀병에 이제 시달리고 계셨었는데요. The two men were walking up a path toward Meredith's summer hou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사람이 그 메르디스 소설가의 여름 별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Conan Doyle in the lead,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 즉 셜록 홈즈의 그 작가가요, in the lead라고 하는 거 보면 앞장서서 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앞장서서 가고 있었어요. When Conan Doyle heard the old novelist fall behind him이라고 나오고 있었어. 자, 그러니까 그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는 그 소설가, 노인 소설가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그랬을 때 He judged by the sound. 그는 소리로 판단을 했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which the fall was a mere sl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넘어지는 게 단순히 잠깐 미끄러진 거였고 and could not have hurt Meredi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를 분명히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hich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즉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말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얘들아, 뒤에 문장 한번 볼까? The fall was a mere slip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접속사 대시 올 자리다 라고 하는 거 이제는 솔직히 너무 익숙하다. 그치? 아, 관계대명사 올 자리야? 접속사 올 자리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는 소리만으로, 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넘어진 게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Therefore, 그러므로, he did not turn and he strode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괜찮으세요? 라고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As if he had heard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걸어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4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as if라고 해서 뭐야? 가정법이잖아. 자, 가정법이면 쌤이 뭐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인지 현재 사실의 반대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문장 전체들을 다 보면 언제 사실이에요, 지금?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 He did not 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이고 he judge라고 해서 다 과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가정법도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지. 자, 그럼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if 가정법을 말했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면 as if 주어 had pp가 오는 형태가 맞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가정법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뭐 생각해야 된다? 아, 얘 현재 사실에 반대인가? 과거 사실에 반대인가?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he was a fiercely proud old 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르디스라고 하는 소설가였겠죠? 그 소설가는요, 매우 proud old 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자존심이 센 노인이었습니다. Conan Doyle later explained, and my instinct told m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본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본능은 어떻게 말했대요? That his humiliation in being helped up would be far greater than any relief I could give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본능이 어떻게 말해 주었냐면, 그가 겪을 그 humiliation 하면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도움을 받으면서 일어날 때 드는 그의 수치심이요. Would be far greater,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보다 심할 것이냐면요. Any relief I could give him. 내가 그에게 줄 수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보면 2011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수능이기는 하지만 수능 문제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We anticipate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할 건데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we found it too slow in com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우 너무 느리게 와. And we were trying to hurry it up.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빨리 재촉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시작하자마자 빈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o일까, such일까, 지금 그거, 지금 궁금한 건데,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거 기출문제에서 저번에 한번 풀어본 적 있거든? 이거 뭐냐면, so는 얘들아, 부사야. 부사는 뭘 꾸며줄 수 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 자, 그러면 suc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즉, 뒤따라 나오는 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so라고 하는 부사가 수식해줄지, such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해줄지, 지금 그거 고르자는 거거든. imprudent이라고 하는 거는 경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 소댓 구문이 생각날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경솔해서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 대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하나 더 문법 포인트 같이 짚어보자면, so imprudent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가 아닌데 지금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잖아. 그럼 얘 뭐다?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도 경솔해서 are we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까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도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단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랬을 때 so imprudent are we?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 that we wander about in the In times that are not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을 마구마구 배회한대. 얘들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는 미래의 시간이거든? 즉, 우리가 너무 경솔해서 우리 것이 아닌, 즉, 미래의 시간에 막 방황을 하게 되고요. And do not think of the one that belong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 우리에게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우리의 것이 아닌 미래의 시간만 막 방황을 하게 되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를 유지하기는 유지하는데 뭐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and think일까? thinking일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얘들아, 이 단원에서 우리 병렬 구조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관계를 이루려면 think가 와야 될까? thinking이 와야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ink나 thinking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지는지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떤 문장 앞부분에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질까요?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자, 이 부분에서 이 and와 연결지어지는 부분은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사 부분과 연결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미래를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Of arranging things we cannot control.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배열하려고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and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들아, ing가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 등위 접속사인 and랑 연결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try to support present with the future.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지지하려고 하고, 즉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는 심지어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조정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For a time we have no certainty of reac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달할 확신이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즉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뭔가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죠. Examine your thoughts. 자,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들을 점검해 봐라 라고 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저번 강의에서 한번 짚었었거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타나게 되면요.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의 생각을 점검해 봐라! 자,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들이 wholly to occupy일까 혹은 occupied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find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취하게 되는데, 목적격 보어로 뭐가 오면 좋겠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이 뭐에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에 지배를 받고 있냐면요. With the past or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 그리고 미래에 점령당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너의 생각이 occupied, 지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와야지 맞아? 과거 분사인 occupied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생각들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랬을 때 we almost never think of the present. 우리는 거의 현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And if we do so,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It is only to shed light on our plans for the future.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위해서 불빛을 비추기 위할 때만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our means 라고 나오고 있어.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수단이다. 즉, 뭔가 우리가 무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과거랑 현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 Only the future is our end. 오직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설명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져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미래에 너무 얽매여져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번 문제고요. 2016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I once lived in a coastal village of Papua New Guinea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요, 한때 그 해안가 집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Papua New Guinea라고 하는 해안가 지방에서 살았다고 해요. 자, children there did not live with their par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고요. But moved from house to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아, 아이들이 부모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옮겨 다녔대요. As they wish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런 문화였나 봅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s 얘들아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그치?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첫 번째, 얘 접속상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혹은 두 번째, 얘 전치상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They wished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오는 상황에서 이때 as의 쓰임은 그러면 접속사 as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살수 있었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0-year-old could be seen carrying babies or tending cooking fi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0살 배기 아이는요, could be seen, 보여질 수 있대요. 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냐면 carrying babies, 뭔가 아이들을 돌보는

보거나 혹은 tending cooking fi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요리를 위한 불을 돌보는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동사의 be seen, 즉 수동태가 오는 거 괜찮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 부분을 봐야 돼. 10-year-old, 10살배기 아이들이 보는 거야, 얘들아, 보여지는 거야.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요리를 위한 그 불을 뭔가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가 등장하는 거 너무 잘 나오고 있네. 그치? 그래서 아, 뉴기니아에 사는 그런 아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자, 그러면 14살쯤 됐을 때는요. They were doing adult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With confidence and prid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14살쯤 되면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s the newest and most interesting thing in the villag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밑줄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쌤이 지금 여기 as의 세모를 한번 쳐봤거든? 자, 이때 as는 뭘까? 우리 1번에 등장했었던 as는 접속사로 등장했었어.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뭔지 한번 보자.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이 마을에 있는 가장 흥미롭고 가장 최신의 것은? 이라고 지금 as가 뭐로 쓰이고 있냐면 뒤에 명사구를 가져오는 예 전치사로 쓰이고 있네, 여기서는. 그치? 자, 그래서 이 마을에서 가장 신기하고 그리고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무슨 일을 설명해 줄 거냐면요. I had a dozen or so kids sleeping on my verand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를 내 집의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sleep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뭐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동사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지. I had이라고 해서 아, 얘 사역 동사네, 그지? 자, 그래서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나의 집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 들어오는 거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목적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얘들아, 아이들이 자는 거잖아. 아이들이 자짐을 당한 게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 아이들과 sleeping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내 베란다에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재운 경험이 있는데, When tropical diarrhea struck in the small hours of the n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내가 열대성 설사에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I had to pick my way o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길을 뚫어서 나가야만 했대요. 누굴 통해서 나가야만 했냐면요. Through a carpet of small brown bod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그 작은 갈색 몸뚱이들을 통해서 나는 화장실로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자, 그랬을 때 It occurred to me. 자, 나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what이 등장하려면 관계대명사잖아, 얘.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여야 되는데,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겠다.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먼저 후딱 한번 보고 와볼까? 자, 나한테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하고 튀어올랐냐면요. What this would be an easy place to be a pa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장소 참 부모 되기가 참 쉬운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is would be an easy place to be a parent.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때는 what이 올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 된다. 자, 그래서 that으로 먼저 고쳐놓고 마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 아, 이 장소 참 부모가 되기 쉬운 장소이구나. 자, 왜냐하면 the work and pleasure of parenting was shared by the whole vill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과 육아에서의 기쁨이 전체 그 마을의 공통으로 shared 하면 분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부모 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in fact, 사실은 any adult, 그 어떠한 어른들도 who was pres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에 있는 그 어떠한 어른도 뭐가 될수 있었다? was a parent, 부모가 될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who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관계 대명사 who일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 사람의 선행사가 있어. 그리고 문장 뒤를 봤더니 아, 불완전해. 그러면 오케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오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다.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함께 읽어 보면요. We don't know what ancient Greek music sounded 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는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린 잘 모른대. 왜 모르냐면, Because there are no example of it in written or notated fo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적혀진 형태로 in a written 수기로 적혀진 형태도 없고 그리고 악보에 적혀진 그 예시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린 잘 모른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근데 문장이 안 끝났어. Nor. 자, 그런데 뭐 또한 없냐면요. 얘들아, 문장이 한번 끊기고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왔어. 그러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어떻게 돼야 돼? 도치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지금 도치가 잘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형태도 없었냐면요. Nor has it survived in oral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살아남은 것 또한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주어 동사 위치 바뀌고 있고, 심지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it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니까, 오케이, 단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much of it, 대부분의 그것,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그리스 음악이겠지?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요, was probably, 아마도, improvised라고 하면 즉흥으로 연주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아마도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 즉흥으로 연주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어디 안에서? Within certain rules and conven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혹은 어떤 convention 하면 관례잖아요. 관례 내에서 연주가 즉흥적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So, we are forced largely to guess at its ba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 음악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뭐를 통해서 우리는 guess, 추측을 할수 있냐면요. From the accounts of writers such as Plato and Aristot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지금 accounts 하면 뭔가 쓴 수기거든요. 즉, accounts of writers such as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 작가의 accounts, 뭔가 적어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대. 자,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were generally more concerned with, 일반적으로 더 어디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냐면, writing about music as philosophical and ethical exerci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을 뭐로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으로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 자, 뭐보다는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mo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냐면, 그 음악의 실천은 실천인데, 그 음악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실천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뭐보다는 with providing a technical premier on its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음악의 관행에 technical이라고 하면 뭔가 기술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음악의 관행에 기술

학문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 음악이 가진 그런 philosophical,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러면 딱 봐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그 음악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많이 써놨었겠네. 그치? 자, 그럼 내용 파악은 이 정도로 된것 같고, 얘들아, more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등장하고 있는데, more 다음에 than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군이 없어요. 자, 그럼 이때 2번으로 등장하는 as가 등장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뭐로 바꿔줘야 된다? then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자, 이 A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뭐보다는 그 뒤따라 나오는 내용들보다는 그 음악의 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more concerned with ing than with ing라고 해서 병렬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우리는 지금 답이 다 나왔고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자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보여지냐면, 그리스 음악은요, 그 대개는 vocal form 하면 성악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consisting이라고 하는 이 ing가 뭔지 한번 말해볼까? Consisting of song ver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래 운문으로 구성되면서라고 우리 해석할 거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 뭐예요?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래의 운문으로 구성되면서 대개는 그리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대요. 자, 그런데 이러한 song verse, 노래하는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accompanied by, 얘들아, accompanied by라고 하면 반주되어지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반주되어지는 그 운문이었냐면요, instruments such as lyre and 뭐 guita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타라나 혹은 이 수금이라고 하는 그 악기로 반주가 되어지는 그 운문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 잘 등장했니? 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얘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 and Greek music consisted of song verse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했을 거야? 접속사 지웠을 거고, 두 번째, 앞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부사절의 주어 지웠을 거고, 그 다음에 consisted이라고 하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을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겠네. 자, 그랬을 때 5번 문장, In fact, Plato considered music in which the lyre and flute played alone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라고 하는 굉장히 긴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를 알면 이긴 문장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in fact, 사실은 플라톤은요, considered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혹시 알까? 얘들아, 몰랐으면 지금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Consider A to B라고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악을 B로 여겼다라고 해석하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 4번도 구문 표현이니까 consider A to B 구문 표현으로 4번은 맞다고 일단 체크를 하고 한번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은요, 음악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냐면 in which the lyre and flu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와 플루트라고 하는
악기가요, played alone, 독주로 연주가 되거나 혹은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춤이나 노래에 반주로 되어지지 않는 그 노래, 즉 이렇게 악기가 혼자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를 뭐라고 여겼냐면요.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조잡하고 매우 tasteless,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내용과 대조를 해봤을 때 그리스 음악은 대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뭔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플라톤이 봤을 때 그냥 노래나 춤 없이 악기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음악은 뭐라고 여겨졌다? 매우 조잡하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the melodies, 이러한 멜로디는요, seem to have had a very limited pitch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제한된 음역대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제한된 음역대를 가지게 되었냐면요, since the instrument, 이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악기들이요, generally span only an octav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뭐 from one E to the n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E 옥타브부터 다음 E 정도까지 하나의 옥타브에까지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limited pitch range, 제한된 음역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문법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까? general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generally, 일반적으로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다라고 지금 해석했거든, 쌤이. 그러면 이 5번 generally라고 하는 부사는 누구를 꾸며줄 수 있을까? 뒤따라 나오는 span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너무 잘 꾸며주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부사가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5번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여섯 문제 빡빡하게 푸느라 수고 되게 많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구문의 활용 부분 마저 할 거거든요. 구문의 활용 넘어가면 우리 이제 어휘 할 거니까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답사할 박광일입니다. 어? 그런데 천봉이가 어디 갔지? 천봉아! 천봉아!
1: 선생님! 천봉이 여기 있어요.
0: 와, 천봉이 왔구나.
1: 오늘의 답사지는 익산! 백제 때 금마저라고 불린 지역인데요. 여기 아름다운 백제 궁궐이 있었대요. 바로 백제 30대왕 무왕이 지은 궁궐. 지금은 왕궁리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0: 왕궁리 유적에 도착했으면 먼저 궁장으로 가볼게요. 궁장은 궁궐의 담장이에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왕궁리 유적을 둘러싸고 있는 궁장이 얼마나 긴지 혹시 알아요?
1: 너무 길어서 모르겠어요.
0: 이 왕궁리 유적의 궁장의 규모는 무려 1.5km 정도나 돼요. 제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쭉 490m, 이렇게 쭉 240m인데 우리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궁리 유적의 규모를 이 궁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 우와, 그때 궁궐이 얼마나 넓었는지 알 것 같아요.
0: 맞아요. 왕궁리 유적이 얼마나 넓은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궁장 덕분에 왕궁리 유적의 윤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다른 궁궐터와 비교해보면요, 궁궐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익산 왕궁리 유적만의 특징입니다.
1: 궁궐을 감싸던 긴 담장, 이제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궁궐의 흔적을 찾아가 볼게요.
0: 천봉이, 그 부역 관봉리에서 대형 건물 흔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1: 네! 2층짜리 큰 건물의 터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왕궁이었단 걸 알 수 있었죠.
0: 맞아요. 우리가 관봉리에서 봤던 대형 건물의 흔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왕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 정도의 큰 건물이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 왕이 나란일을 하거나 중요한 의식을 행하기도 했겠지요.
1: 아, 정말 멋진 궁궐이었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10곳이 넘는 건물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여긴 어떤 건물이 있었던 자리일까요?
0: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넓게 펼쳐진 건물터가 왕실에서 필요로 하던 금, 은, 유리 같은 것을 가공하던 공방이 있던 자리예요.
1: 그런데요. 여기서 직접 그걸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0: 여기를 발굴해봤더니 금이나 은, 유리를 이렇게 녹이는 도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1: 아, 도관이는 물품을 만드는 도구. 그러니까 장인들이 직접 공방에서 물건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0: 공방지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들은 이곳이 상당히 수준 높은 공방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1: 이쪽인가? 저쪽인가?
0: 천봉이 어디 찾아요?
1: 화장실이요.
0: 화장실 아까 그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는데?
1: 그게 아니라 옛날 백제 사람들이 쓰던 화장실이 여기 있거든요.
0: 아,
1: 궁궐의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0: 와, 천봉이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2: 그 중요한 유적을 알고 있다니 선생님이 그 화장실 찾아줄게요.
0: 자, 여기가 바로 아까 천봉이가 찾던 백제 왕궁 안에 있던 화장실의 터예요.
1: 이 화장실은 어떻게 발견하게 됐어요?
0: 처음에 이쪽을 발굴을 할 때 그 흙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거기서 뜻밖의 기생충알이.
1: 으아! 1400년 전의 기생충알이네요.
2: 맞아요. 덕분에 과거 백제인들이 뭘 주로 먹었는지도 유추할 수 있었죠.
0: 그래서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2: 여기엔 특별한 설계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므리차면 경사를 통해서 자동으로 흘러내려가도록 한 거예요. 오늘날의 화장실 정화조와 같이 나름 위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 아, 근데 여기 똑똑 해봐도 돼요?
0: 누구 있어요, 똑똑?
1: 아, 죄송해요.
0: 미안.
2: 자, 여기서 문제. 백제 사람들은 볼일을 본 다음 뒤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1. 옷에 닦았다. 2. 볏짚에 닦았다. 3. 나무 막대기에 닦았다. 4. 아예 안 닦았다.
1: 정답!
0: 정답!
1: 옷에 천으로 닦았다! 아닌가요?
0: 정답은 뒤처리용 짝대기를 쓴다.
2: 그리고 뒤처리 후에는 물 항아리에 담가서 씻은 다음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뒤처리용 막대기 여러 개가 발견됐답니다.

0: 그런 방법이.
1: 왕궁의 유적은 남쪽과 북쪽을 1대1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북쪽은 전체가 넓은 후원이었어요.
0: 궁궐의 정원 말인가요?
1: 맞아요. 자연경관을 축소해 놓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었다고 해요.
2: 또 이런 돌도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장식을 했다고 하고, 특히 중국에서 가져온 어린석이라고 하는 이런 돌도 여기에서 발견이 돼서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후원을 꾸몄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정자에 앉아서 멋지게 장식한 정원을 감상했을 것 같아요.
1: 천봉이, 오늘 왕궁의 유적 답사 어땠어요?
0: 백제의 멋진 궁궐을 상상해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1: 네, 왕궁의 유적 잘 기억해두면서 다음 시간에도 익산에서 재밌는 답사 떠나보기로 해요.
0: 네, 좋아요. 선생님, 왕궁리 유적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저 탑은 뭐예요?
2: 아, 좋은 지적이에요.
1: 이곳 왕궁리 유적은 오랫동안 궁궐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사라진 뒤 그 자리에 절이 들어섰어요. 이 석탑은 그 절에 있었던 것이죠. 절이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절의 흔적 또한 중요한 역사적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0: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앞서 배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계되는 다음 내용을 배울 때 이해가 어려워 수학 공부가 힘들다고 답했다. 복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1: 수학이 특히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지거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지 뒤에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 복습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좀 기억을 체득을 좀 해놓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뒤쪽 부분을 공부하다가도 분명히 앞에 부분이 헷갈리는 게 생기면 그때그때 또 찾아서 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0: 수학 공부에 있어 효과적인 복습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공부에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민주야. 공부 방법을 몰랐던 중학교 시절 그녀의 수학 성적은 항상 70점대.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후 수학 성적 1등급에 전교 1등까지 공부 역전을 이뤄냈다. 특히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내신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민주양의 수학 공부법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올 때마다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방학을 맞아 민주양이 춘천을 찾았다. 그리고 역을 나서자마자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한 만큼 반가운 두 사람. 민주양의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고등학교 시절 고민거리가 있거나 공부가 힘들었을 때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어준 사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던 민주양에게 공부 방법이나 습관 등을 배울 수 있었다.
2: 가끔 수학 문제 같은 거 모르는 거 있어서 물어보러 가면 민주가 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잘 알려줬었어요.
3: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같은 거는 정말 잘 외우고 암기는 진짜 도가 텄던 것 같아요.
0: 친구들 사이에서 암기의 여왕으로 불렸던 민주양.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그녀의 공부 방법을 따라했을 정도라는데 하지만 민주양도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었다.
4: 저는 중학교 때 되게 공부도 못하고 기억력도 좋지 않았어요. 또 집중력도 낮아서 되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유명한 공부법들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그랬었어요.
0: 중학교 3학년. 자신이 집중력과 암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민주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법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찾은 공부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봤는데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는 방법부터
5: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위치, T는 빛과
0: 직접 소리내서 읽으며 외우기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는 방법으로 문제풀이 자체를 외우기도 해봤다. 마지막으로 일명 엉덩이 공부법. 무작정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 결과는?
4: 이것저것 공부법들 많이 따라해봤는데 저에겐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떤 공부법을 쓰든 등수가 제자리 걸음했다는 게 정말 저에게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는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누적해서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수학 공부할 때도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 방법을 적용했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봤었어요.
0: 어떤 공부법이든 처음엔 집중력이 좋았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버리기 일쑤. 그래서 민주양은 복습 방법에 변화를 줬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멘토링을 통해 알아보자. 분명 공부할 땐 개념을 이해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땐 생각이 나지 않아 고민이라는 멘티 지원자들.
6: 멘티 신청서 나눠줄게요. 이거 잘 작성해주세요.
0: 멘티 신청서 작성을 통해 평소 복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만의 암기 방법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공부 습관까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6: 지금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공식 있지? 공식 자기가 아는 거 체크할 거야. 지수법칙. 네 가지 있죠.
0: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개념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10개 중 4개 이상 적지 못했다.
6: 자, 그러면 왜 못했을까?
7: 배울 게 많아서.
8: 한국어 많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달달달달 외우니까 너무 많아요.
0: 테스트 결과, 방학 동안 모두가 개념 복습이 필요한 상황. 누구를 멘티로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민주양은 전달받은 영상과 신청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를 선정했다. 며칠 후 먼저 도착한 멘티가 민주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학 공부가 제일 어렵다는 오늘의 멘티 성수여고 허하정량. 간단한 개념 복습으로 문제를 정복하고 싶다.
4: 제가 되게 심각한 수포자인데 공식도 당연히 못 외우고 잘 못 외우니까 응용도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 수포자가 되고 싶지 않은 멘티의 마음. 멘토는 멘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4: 아, 그 멘티 신청서를 봤는데 막 다섯 번씩 읽어도 잘 이렇게 응용 문제는 잘 못 풀겠다고 하더라고.
0: 멘티의 가장 큰 고민은 자주 개념을 보지만 암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너의 암기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9: 다른 과목은 좋은데 수학에 오면...
4: 그치.
0: 의지는 최상위권. 하지만 암기력은 도대체 올라가지 않는 상황.
4: 나도 되게 암기를 잘 못해. 그리고 나도 수학에 되게 흥미가 없었거든.

0: 내가 이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막 내가 그런 거다 합쳐가지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누적 복습이라고 해. 일단 나는 선생님 그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 이거를 되게 잘 들으면 나중에 그만큼 이해도 잘하고 더 암기가 쉽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는 이런 데다 다 받아들었어. 또 다른 공식이나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거 알려주시면 또 적어놓고. 이래가지고 이 교과서에 당고나를 하는 거야.
1: 또한 수업 시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은 따로 인터넷 강의를 찾아서 듣거나 개념서를 살펴본 후 추가 내용을 교과서에 적었다. 민주영은 자신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다.
0: 이제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되잖아. 오늘 집합의 뜻과 표현을 배웠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개념을 진짜 확실히 이해하겠다라는 의지로 여기를 정말 이해를 열심히 하려고 꼼꼼히 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걸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만 복습을 할것 같지? 아니야. 그 전날에 배웠던 것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1: 암기력을 높이는 민주양의 개념 누적 복습법. 먼저 배운 내용과 추가로 공부할 내용을 교과서에 단권화하며 충분히 개념을 이해한다. 이후 이것을 토대로 복습을 진행하는데 첫 복습 진도가 나가는 1일차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가며 공부한다. 그리고 다음 날엔 1일차 복습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한 후 2일차 공부를 꼼꼼하게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복습할 때마다 1일차 범위부터 공부를 시작. 마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맨앞 범위부터 공부를 누적해서 하는 것이다. 범위가 늘어날수록 앞부분은 빠르게 보고 당일 공부할 범위는 꼼꼼하게 복습하도록 한다.
0: 우리가 같은 책을 계속 몇십 번 보다 보니까 이 개념은 어느 페이지, 뭐, 오른쪽 위에 이런 식으로 맨날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걸 맨날 보다 보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 이대로 기억이 남아.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똑같이 그려지면은 수학 공식이나 수학의 흐름도 더 쉽게 알수 있잖아. 이 다음에는 어떤 공식이 나왔었다. 만약에 내가 B라는 공식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A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A 다음에 어떤 공식이 나왔었지? 어떤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B라는 공식이 나오고 달성됐었지? 이런 거를 캄캄히 생각해보면은 A 공식만 몰라도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B 공식도 떠올라. 그러니까 누적 복습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더 암기를 하는 게 그냥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분리돼서 암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 난.
2: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할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본다, 꼼꼼하게 본다, 그리고 누적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대로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약간의 걱정은 누적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내가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봐야지 책이나 넘기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이거 계속 누적해서 복습을 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을까요? 그 전날에 배운 걸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어제 꼼꼼히 봐서 이해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훑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이렇게 공식도 바로바로 생각나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계속 넘어가면서 이 앞부분은 뒤에 비해서 되게 몇 배, 몇십 배로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생각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앞쪽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뒤쪽에 갈수록 꼼꼼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3: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0: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처음부터 중간고사 범위까지 딱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끝났으면 중간고사 뒷범위부터 기말고사 범위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다음 학기가 됐어도 이걸 정말 수십 번씩 읽었잖아. 그러니까 아예 다 까먹지는 않아서 나는 그런 식으로 범위를 잡고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내가 오늘 문제집도 가져왔어. 문제집도 누적 복습을 해야 돼. 어떻게 할것 같아? 문제집 누적 복습?
3: 개념을 읽고 풀고 다음번에 가서 네.
0: 문제집에서는 개념을 안 읽어. 자기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만 누적 복습을 하는 거야.
1: 민주양의 누적 복습은 문제를 풀 때도 적용됐는데 그 방법을 살펴보면 1일차에는 해당 범위까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다. 이후 해설지를 보고 풀이 과정을 꼼꼼히 비교. 틀린 문제는 풀이 과정을 적고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2일차가 되면 1일차에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한 후 2일차에 해당하는 범위의 문제를 푼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틀렸던 문제들만 누적 복습. 한번 틀린 유형은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공부했다.
3: 이 문제 해설을 암기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약간 공부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0: 나는 이 문제 풀이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암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보는 게그 풀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고, 여기에 적용된 공식을 보고, 여기 이 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풀이를 계속 보는 거야. 지금까지 내 누적 복습 방법 남이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숙제를 내줄 거야. 진짜 많이 내줄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1회차, 그리고 등차수열 합이 2회차 여기까지. 그리고 3회차가 연습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4회차는 심화 문제니까 어려우니까 심화 문제만. 그리고 5회차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여기까지. 괜찮겠지? 숙제 열심히 하고 우리 일주일 뒤에 보자.
3: 네.
0: 그래.
1: 과연 화정량은 누적 복습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4: 1일차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공부.
5: 2일차입니다. 빨리 하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3일 차입니다.

0: 오늘은 4일차입니다. 오늘 약간 너무 하기 싫어요. 사실 이거 영상 찍는 것만 아니었으면 저 이 수학 책을 하나도 안 봤을 거예요.
1: 열심히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공부 인증 영상까지 찍어가며 누적 복습을 실천한 화정량. 멘토링 전과 후 수학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공부 고민도 늘어갔다.
0: 그 전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고 계속 매번 달라지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좀 힘들었어요.
1: 2차 멘토링이 있는 날, 일주일 동안 멘티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멘토 또한 기대가 되는데.
2: 숙제 해왔어?
0: 네.
2: 어땠어? 막 영상 찍고.
0: 솔직히 영상 찍는 것만 아니었으면 숙제 안 했어요.
2: 혹시 뭐 어려웠던 거나

0: 궁금한 거나 좀 이런 거 있어? 거기에 대해서?
1: 그 했던 거를 다음 날에 다시 그 전날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날 걸 할 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되게 많이 읽은 것도 있고 쉬워서 그냥 막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0: 그게 맞아. 자기한테 딱 맞는 대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야.
1: 그럼 시간이 또 많이 걸릴 때도 있어서.
0: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해 많이 안 되는 게좀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려도 나중에 계속 읽다 보면은 이해되잖아. 그래서 또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되게 도움 많이 돼. 숙제 한번 보자.
2: 숙제 검사란 말에 당황한 멘티. 뭔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 거의 그냥.
2: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마다 꼼꼼하게 풀이 과정만 적혀 있을 뿐 채점이 안 돼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0: 이런 데는 다 맞은 거야?
1: 아니요.
0: 그러면 뭐지? 그냥 풀이 쓴 거야?
1: 아니, 네.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거는 웬만하면 다 그냥 해설해서 제가 왜 틀렸는지 알수 있는 그 해설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써놓고 읽고 다시 했어요.
0: 되게 잘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른데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걸좀 색깔 볼펜 빨강색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내가 직접 푼 걸로 볼 수도 있잖아. 헷갈릴 수도 있잖아. 같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1: 시험 하기 전에는 다른 과목도 있고 되게 많은데 계속 이렇게 읽기만 해야 되나요?
0: 시험 일주일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읽는 게 좋아. 근데 시험 전에 일주일은 되게 할게 많잖아. 그리고 이게 되게 무겁고 다른 과목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한 장에 다 정리를 했어. 보여줄게. 내가 정말 중요한 개념, 그리고 내가 못 외웠던 개념, 살짝 모르겠는 개념이나 헷갈리는 개념들 여기다 다 쓰는 거거든. 그리고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 풀때 공식, 그런 스킬 같은 거 여기다 다 요약을 해서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지. 이거 시험 일주일 전에 만든다고 했는데 시험 전날까지 계속 진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 진도 나가는 족족 뒷장에다가 이렇게 끝에 추가해줘서 같이 외우면은 괜찮아.
1: 개념 정리할 때는 색, 이거 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0: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적으면 좋을 것들 그런 거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모르는 거나 추가 설명 이런 거는 파란색으로 내가 아직 못 외웠다 못 외웠거나 정말 꼭 다시 봐야 된다 이런 거는 빨간색을 썼는데 특히 빨간색 중에서도 별표 있는 것들은 더 중요시 봐야 할 것들. 문제집도 오답이나 내가 어려운 것, 아직 내게 다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이런 거를 여기다 딱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팁은 되게 내가 만약에 같은 유형을 두세 개를 틀렸어. 그럼 이 두세 개를 여기다 다쓸 필요가 없어. 그 유행 중에 내가 더 어려운 거. 그런 걸 하나 딱 골라서 유형 중한 문제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럼 그 유형을 내가 마스터하면은 나머지 두 똑같은 유형의 두 문제도 내가 마스터한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쓰는 거야.
1: 되게 어렵다고 한 거는 다 빨간색으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전부 다 빨간색일 것 같은데 저처럼 다 빨간색이면 정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0: 시험 일주일 전까지 이거 계속 보잖아, 매일매일. 그때 그냥 눈으로만 맹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가면은 이해가 되는 것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쓰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된 거는 까만색, 뭐 중간 정도인 건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교과서, 문제집, 이런 거 정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그 노력이 더 중요해.
1: 내용이 많아지면 한두 장이 넘어가고 다섯, 여섯 장될 텐데,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그것도 방금 질문한 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아. 정말 이 교과서 문제집을 진짜 완전히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은 이거를 만드는 양 또한 작아지겠지.

0: 어떤 것들, 개통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고, 이게 이어져서 이런 개념을 또 배웠고, 이런 걸 한번 파악해보면 좀더 쉽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암기도 할수 있고, 이해도 잘 돼. 그래서 내가 한번 함수에 대한 수학 개통도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우리 중학교 때 함수 배운 거 기억나?
1: 아니요.
0: 우리 중1 때 기억 안 나겠지만, 함수와 그래프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중2 때, 이것도 기억 안 나지? 중2 때 우리 1차 함수 배웠어. 그리고 중3 때 2차 함수.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2에서 함수 파트 기억나는 거 있어?
1: 아니요.
0: 너가 이번에 숙제로 해왔던 수열 있지? 수열도 함수에 관련된 단원이야. 그리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지수, 로그 배웠어. 이거 기억나?
1: 네.
0: 그치? 그다음에 우리 미적분에서 이런 거 수열, 극한, 연속함수, 더함수 이런 거 배웠고, 그다음에 미적분 2에서 우리 지금까지 중1부터 수학 2 배울 때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에 관한 것을 활용을 하는 그런 걸 배워. 이렇게 그책 하나하나, 뭐 단원 하나하나 분리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쭉 써보면 우린 중1 때부터 함수를 배웠던 거야. 아까 수열이 함수인 거 몰랐잖아.
1: 네.
0: 그치, 함수에 관련된 단원인데, 이런 거 한번 개통도 그리면서 이건 함수에 관련된 단원이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만약에 함수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 수열의 합 이런 걸 적용해야 되거나, 뭐 유리함수 막뭐 지수, 로그 이런 거 적용해야 되면 바로바로 이거 함수에 관련된 공식이다, 개념이다 생각나서 더 쉽게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겠지. 한번 누적 복습이 끝날 때마다 이런 개통도에 체크해주고, 다른 누적 복습 끝날 때마다 체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중1부터 고3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한눈에 파악하고 흐름을 알면 수능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누적 복습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복습하는 것보다 훨씬 공부할 양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지칠 때도 있어. 공부하는 양이 많으면 공부하는 시간도 길어지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시각화했어. 나는 맨 처음에 학교에 딱 들어오면 일단 플래너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해야 할 공부들 있잖아.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프린트물이나 이런 거를 딱 책상 한쪽에다가 다 쌓아놨어.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공부 다된 거는 책상 서랍 밑에 집어넣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이게 낮아져가는 게내 눈앞에 보이잖아. 난 거기서 되게 그런 힘도 얻고,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시각화하는 게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거든. 그래서 너도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좋겠어.
1: 네.
0: 앞으로 너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화이팅!
1: 파링!
0: 화이팅!
2: 제가 수학에서는 암기가 되게 부족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암기했던 게 점점 잊혀져 갔는데, 누적 복습 학습법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기가 잘 되고 기억에 잘 남으니까 저에게 되게 잘 맞는 학습법인 것 같고, 다른 과목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0: 성적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꿈을 명확히 잡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따라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5: 산행안전사고.
4: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영어는 자이, 영자 이자인입니다. 1강 잘 찾아오셨네요. OT도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왜 영자 영자 하는지도 알겠네요. 자, 제가 OT에서 약속드린 대로 매강 듣다 보면 영어 자신감이 쑥쑥 올라가는 영자 이슈를 준비해 올 겁니다. 아, 오늘 첫 강이니까 진짜 주제 뭘로 해야 되지?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뭘 것 같아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거야. 수험생인데 어떡해. 자,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는데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 자, 근데 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련 실험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When the shock was too weak or too strong, they learned more slowly. 자,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적으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졌고 스트레스가 중간 수준일 때 오히려 쥐들이 학습을 더 잘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대요. 자, 이런 걸 갖다가 The Jochen-Dawson Law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도 똑같아. 너 스트레스 많이 받지?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니? 괜찮아. 근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optimal하답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오히려 퍼포먼스를 더 잘할 수 있다.

0: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제 걱정할 게 없어. 너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 괜찮아.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30강의 강의를 통해서 영어 풀면서 필요한 모든 스킬들, 모든 기본기들, 문제풀이에 필요한 여러 분석들 다 아낌없이 알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다 보면 우리 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자.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볼까? 듣기 파트부터 시작해볼 거야. 1번 문제 풀어볼 준비됐어? 해볼게. 자,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선택지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소셜미디어라는 단어가 다섯 개나 있어. 아, 무조건 소셜미디어랑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체크하고 시작해볼게. 자, 들어볼게요.
1: Good morning, students. This is your vice principal, Mr. Reed. Recently, we've noticed growing concerns about how social media is being used among our students, especially issues related to privacy, unverified information, and disrespectful communication online.
0: 자, 여기까지. 자, this is your vice principal, 교감 선생님인데요. 자, 어떤 문제를 지금 발견을 했냐면, growing concerns. 자, 증가하는 우려가 지금 보입니다. 뭐에 대해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나 어떤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privacy,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disrespectful communication online. 자, 뭔가 존중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대요. 자, 그래서
1: To help everyone build healthier digital habits, our school has decided to launch a school campaign called Use Social Media the Right Way. The goal of this campaign is to guide you towards safer, more responsible behavior on social media.
0: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더 healthier한 디지털 habit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뭐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스쿨 캠페인을 발의하기로, 스쿨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거의 이름은 Use Social Media the Right Way라는 이름을 가졌답니다. 자, 지금 남자가 하는 말에 목적 찾고 있는데 목적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어? 뭐예요? 우리 학교 캠페인에 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the goal of this campaign, 이 캠페인의 목적은 당신을 더 safer 하고 더 responsible한 behavior,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좀만 더 들어보자.
1: From next Monday, you'll see posters throughout the school. Watch short informational videos during homeroom and receive daily online safety tips on the school website. We hope this campaign will help you use social media properly. Thank you for listening.
0: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죠. 자, 구체적인 캠페인의 내용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포스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nformational videos, 정보성 비디오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aily online safety tips, 뭔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세이프티 팁에 대해서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이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뭡니까? 우리 학교 캠페인에 라는 거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몇 번입니까? 소셜미디어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거죠.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볍게 풀어봤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여자, 남자 대화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 돼. 헷갈리면 안 된다. 여자다, 여자. 그리고 친구. 뭔가 교우관계랑 관련된 것 같죠? 그거까지 눈치채셨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Eric, you look deep in thought. What's up?
1: Mom, I was just thinking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with my friend Kevin today.
2: Oh, what happened?
1: I said something to him in class that seemed to upset him.
2: What did you say?
0: 자, 어떤 상황입니까? 너 생각이 많아 보인다.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엄마, I just thinking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with my friend Kevin today. 케빈이랑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I said something to him. 자, 뭔가를 말을 했는데 that seemed

0: upset him. 그게 그를 화나게 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는데? 라고 엄마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1: Well, he kept shaking his leg during class, which was really annoying. So I told him to stop. But I said it pretty harshly.
0: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가 계속 다리를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to stop, 멈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But I said it pretty harshly. 어떻게 얘기를 했어? 되게 친절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harshly, 너무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하죠.
2: I see. When you want to ask a friend to do something,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to say it in a better way first.
0: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표현. 뭐라고? 아, when you want to ask a friend to do something. 자, 친구한테 뭐를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it's important to. 자, 너무 중요한 표현. 자, 중요해 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뭐라고요?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think about how to say it.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대요. In a better way first. 어떻게 하면 잘 얘기를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 라고 여자가 얘기하고 있죠. 자,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나머지 편하게 들을게요.
1: Yeah, I didn't think at all. I just reacted and I sounded really irritated.
2: Taking a moment to think can make your words much gentler. And avoid hurting someone's feelings.
1: You're right. I shouldn't have spoken that way.
0: 자, 그래서 약간 taking a moment. 약간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make your words much gentler. 훨씬 더 말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해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자가 자기의 의견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I shouldn't have spoken that way. 남자가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2: Understanding that is a good first step.
1: I'll apologize to him tomorrow.
2: That's a good idea. I'm sure Kevin will appreciate it.
0: 자, 맞아. 그래서 understanding that, 그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될 거야. 내일 사과할게요. 그러면 케빈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가 되겠습니까? 자, 친구에게 요청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더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볼게요.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택지를 좀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래? 긴장감. 뭔가 긴장하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까 영자 이슈에서 다뤄줬던 그 내용 있잖아. 그게 이거랑 관련된 거야. 자, 들어볼게.
1: Hello, viewers. It's Eddie Dawson. Welcome back to Eddie's Life Advice. Many of you probably feel nervous before a big test, a presentation, or an interview. You might think that this nervousness only hurts your performance. But that's not always true.
0: 자, 여기까지. 자, 안녕하세요 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너 feel nervous 하지. 떨리지? 뭘 할 때? 테스트하거나 프레젠테이션하거나 인터뷰할 때. 자, 근데 이 nervousness, 이 떨림이 너의 퍼포먼스에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 But that's not always true.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1: In fact, a little tension often helps your mind and body become more alert.
0: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A little tension, 약간의 긴장을 하는 것은 helps your mind and body become more alert. 자, 몸이 더, 그 마인드와 몸이 더 깨어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 For example, when you feel slightly uneasy, your focus increases and you become more careful with what you're doing. This natural reaction helps prepare you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challenges.
0: 자, 여기까지. 자, 예를 들어서 약간 uneasy, 뭔가 불안하고 불편해요. 자, 그러면 당신의 집중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 careful 해져요. 뭐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연적인 반응은 당신이 더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다음 표현 볼게요.
1: Here's the key point.
0: 아, 뭐래? Here's the key point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중요하다라고 대놓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죠. Here's the key point. 자, 뭐라고요?
1: The right amount of tension can actually improve.

0: your performance. So the next time you feel a bit nervous, remember that it may be helping you rather than holding you back.
1: 자, 여기까지. 자, 뭐라고요? The right amount of tension, 적절한 양의 긴장이 can actually improve your performance. 오히려 증가시켜 줄 수 있다. 퍼포먼스를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긴장이 되면 아, 그거 너 방해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겠니? 자, 적절한 긴장감은 수행 능력, 퍼포먼스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3번도 됐고.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그림 보고 문제 푸는 거죠. 우리 1, 2, 3, 4, 5 보면서 따라갈 겁니다. 쭉 따라가면서 틀린 그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반드시 순서대로 언급되니까 1번 그림 언급되면 2번으로 시선을 바꾸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시선을 이동해 나가면 된다. 자, 4번 해볼게요.
2: Mr. Porter, how was your trip to the amusement park last weekend?
3: It was amazing. Here's a photo I took.
1: 자,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뮤즈먼트 파크 갔던 거 어땠어? 여기 사진이 있어. 이런 거고.
2: Let me see. Is the girl holding the star-patterned balloon your daughter?
1: 자, 여기 나오네. The girl holding the star-patterned balloon. 자, 스타 모양의 balloon을 가지고 있는 애가 너 딸이야? 라고 물어봤죠. 1번 그림,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3: Yes, she asked me to buy it as soon as we got there.
1: 이거 사달라고 딸이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2: She looks so adorable. Oh, the horse-drawn carriage next to the street lamp is really cool.
3: Yeah, I've never seen one like that, so I wanted to get a picture of it.
1: 자, 여기 보니까 the horse-drawn carriage next to the street lamp라고 합니다. 자, 이 가로등 옆에 horse-drawn이니까 말이 이끄는 거잖아. 말이 이끄는 이 캐리지가 보인다. 이게 너무 멋지다라고 해요. 자, 스트리트 램프 옆에 마차가 보이죠? 2번도 맞는 그림. 자, 그 다음에
2: I really like the bear statue in front of the shop on the right too.
3: Actually, that's a teddy bear store. My daughter loved looking around in there.
1: 자, 여기 보시면 I like the bear statue. 나 곰 statue. 곰 모양 이 동상이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샵 앞에 있어. 오른쪽에 샵이 있고 그 앞에 bear statue가 있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 테디베어 샵이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이거 보는 거 좋아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2: What's the oval-shaped sign at the end of the road?
3: That's a sign for the animal performance. It has pictures of animals on it.
1: 자, 여기 보니까 What's the oval-shaped sig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oval 하면은 타원형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타원형의 이 간판, sign이 뭐야? End of the road, 길 끝에 있는. 길 끝에 sign이 하나 있긴 한데 사각형 모양인데? Oval이 아닌데? 여기 틀렸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animal performance. 자, 동물 공연을 나타내는 거라서 동물들의 사진이 있다. 뒤에 설명은 맞는데 oval-shaped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틀리게 만들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 5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2: I see. And what are the three tables on the left for?
1: 자, 왼쪽에 있는 three tables는 뭐를 위한 거야? 5번 그림도 맞죠?
3: That's a resting area for visitors.
2: Well, it looks like you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I'll have to go there sometime.
1: 자, 이거는 비지터들을 위한 쉬는 공간인데 되게 좋은 시간 보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풀었고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의 주의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남자, 여자 있는데 누구? 여자. 그리고 여자가 할 일, 한 일이 아니야, 이미 한 일이 아니야,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한번 들어보자.
3: Honey, I'm really excited about our fishing trip tomorrow.
2: Me too. Do you think everything's ready?
3: I think so, but let's just check to be sure.
2: Good idea. Did you pack the fishing rod?

0: Yeah, I got them from downstairs and packed them with hooks and lines.
1: 자, 자, I'm really excited about our fishing trip. 자, 낚시하러 가나 봐요. 그래서 다 everything's ready, 다 준비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let's just check to be sure. 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체크나 해볼까 라고 했어요. 자, good idea. Did you pack the fishing rod? 라고 합니다. 자, fishing rod 하면은 낚싯대인데 낚싯대 챙겼어 라고 했더니 yeah 라고 합니다. 챙겼대요. 자, 그거를 downstairs 아래층에서 챙겼고 and pack them with hooks and lines. 자, 이 갈고리 랑 그리고 라인과 함께 챙겨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fishing rod 챙기는 거, 낚싯대 챙기는 거는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자, 다음 가볼게요.
2: Perfect. What about the cooler? I couldn't find it earlier.
0: Oh, it was in the kitchen cabinet. I got it too. And did you charge the portable batteries? We forgot to do it last time.
2: Right. We have to do that. I'll go take care of that now.
0: Sounds good. I'll prepare some sandwiches and fruit for our lunch.
1: 자, 여기까지. 자, what about the cooler? 자, cooler, 아이스박스 같은 거. 그건 준비했어? 어, 아까 찾을 수가 없었는데? 했더니, it was in the kitchen cabinet. 자, 키친 캐비닛에 있었어요. 그것도 챙겼어. 자, and did you charge the portable batteries? 자, 이 휴대용 배터리 충전했어? charge 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자, 지난번에 하는 거 까먹었잖아. 했더니, right, 맞아. We have to do that. 우리 해야 돼. I will go take care of that now. 라고 하면서 우리 정확하게 힌트 주고 있죠. 내가 지금 가서 그거를 처리할게. Now, 지금. 자, 여자가 할 일 뭐예요? Portable batteries를 충전하는 것이 여자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여자가 할 일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편하게 들으면 되겠네요.
2: Awesome.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and the weather is supposed to be perfect.
0: That's wonderful.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omorrow.
1: 자, 마지막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weather forecast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기예보 체크를 했는데 어, 내일 엄청 완벽할 거래요, 날씨가. 아이, 좋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자, 너무 기대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할 일로 적절한 거 배터리 충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골라보는 거. 3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어요. 어, 듣기 다 맞고 있어? 듣기 잘 맞고 있어요? 자, 듣기가 사실 되게 쉽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듣기에도 이렇게 3점짜리가 출제가 돼요. 독해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 겨우겨우 풀어내면 3점인데 듣기에서 실수 안 하고 맞춰야 되는 것들을 다 맞추면 그것도 똑같이 3점이거든. 그러니까 듣기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습해 주는 게 꼭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6번 문제, 돈 계산하는 이 문제가 되게 자주 3점짜리로 나오거든. 자,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영자의 시크릿픽 이거부터 좀 볼게요. 자, 최근에 평가원 기출들을 보면은요. 이 문제에서 자꾸만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 자, 이 문제 어떤 식으로 대화의 흐름이 전개가 되냐면 자, 첫 번째, 자 내가 사려는 물건이 얼마일까를 제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냥 이거 얼마예요?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울도 있고 레더도 있는데 자, 울은 얼마고 레더는 얼마야? 어, 그래요? 저는 레더로 살래요. 이런 식으로.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개의 가격을 다 메모를 해놨다가 그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까지 들어야지 실수하지 않는 거죠. 자, 똑같은 패턴 계속해서 보여 볼게. The regular. Regular는 $20고요. 그 다음에 organic은 $30래요. 어? Let me check. I'll have two bags of organic. Organic으로 두 개 살래요. 라고 하면은 각각이 얼마인지 알았어야 되고 거기에 개수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똑같아. 자, 페이퍼 타월 사려고 왔는데 reusable 있고 그 다음에 regular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뭐를 살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꼭 마지막에 뭐 해주니?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할인을 하는 패턴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 무슨 말이냐? 자, 2026학년도 대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10% off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You cannot use this coupon. 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기도 했었고. 자, 또 두 번째. 자, 이번

0: $5 off your total. 전체에서 $5를 그냥 절대값으로 깎아줄게요. 라고 한 적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you get $3 off the total. 전체에서 $3를 깎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건 전체에서 몇 프로를 깎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적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가져왔어. 6번 문제, 이 평가원이 요즘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모두 담고 있는 문제거든? 연습하기 되게 좋아. 자, 그래서 요거 우리 한번 좀 꼼꼼히 봐보도록 할게. 준비됐어? 해볼게.
1: Welcome to Sweet Dream Cake Shop. How may I help you?
2: Hi, I'm looking to buy a cake.
1: Sure, we have three kinds. The mango cake is $40. The strawberry cake is $35, and the chocolate cake is $30.
0: 세상에, 똑같죠?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망고 케이크는 얼마냐? $40고요. 스트로베리 케이크는요? $35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케이크는 $3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도대체 뭘 산다는 건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 뭘 살까요? 들어볼게요.
2: They all look delicious. But I'll go with a strawberry cake.
0: I'll go with a strawberry cake. 뭐 산대? Strawberry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 이 중에서 얘네 둘은 필요가 없고 $35를 사겠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이어서 살지 보죠.
1: Great choice. And we have a deal going on right now. If you buy a cake, you can get a package of our homemade cookies for $15. Packages are usually $20 each.
0: 자, 근데 디오 뭔가 할인을 한대요. 뭐를 할인을 하냐면 케이크 사면은요. 홈메이드 쿠키를 얼마에 준대? $15에 준대요. 근데 패키지는 원래 $20인데 $15에 준다는 거야. 어, 그러면 $15를 추가로 살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남자의 선택은
2: That's great. I love your cookies. I'll take a package.
0: I love your cookies. I'll take a package. 뭐라고요? 하나 살게. 그러니까 $15가 추가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35 더하기 15 해서 지금 $50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1: Sounds good. So that's one strawberry cake and one package of cookies, right?
2: Yes, that's right.
0: 마지막으로 수량 확인 한 번씩 더 해주죠. 하나하나 맞아요 라고 했더니
1: All right. And store members get a 10% discount right now. So if you're a store member, you can enter your PIN on the keypad.
2: Oh, awesome. I entered it.
1: Got it. You'll get 10% off your total.
2: Great. Here's my credit card.
1: Thank you.
0: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멤버는 뭐를 한대요? 할인 방법이 여기 나오잖아. 10% discount right now. 10% 할인을 해준대요. 자, 멤버이시면 PIN 넘버, 비밀번호 넣으세요라고 했더니 자, oh, you will get 10% off your total. 자, 요 부분도 핵심이죠. 전체 가격에서 10%를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50잖아. $50에서 10% 할인을 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5가 되는 거죠.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공부할 게 되게 많았던 최근 평가원 트렌드를 엄청 잘 드러내고 있는 문제여서 좀 꼼꼼하게 봤어.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자가 공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요. 정답의 근거가 앞에 나올까 뒤에 나올까? 좀 뒤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2: Hi, Ava. Did you hear that the neighborhood music fair is coming up next Saturday?
1: Yeah, I heard about it.
2: A few of us in the guitar club are performing there. Would you like to play with us? I know you like playing the guitar.
1: Thanks. I wish I could, but I can't make it that day.
0: 자, 앞에는 다 배경 설명이야. 자, 너 들었어? 아, 이런 행사 있다는데? Next Saturday에? 어, 나 들었어. 자, 우리가 몇 명이 guitar club에서 are performing there. 거기 가서 공연을 할 건데 너도 같이 할래? 라고 물었더니 I wish I could. 여기만 들으면 되죠. 그러고 싶은데 But I can't make it that day. 그날은 can't make it. 할 수가 없어.

0: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왜안 되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이유를 들어봅시다.
1: Oh, I see. Is your wrist still bothering you?
2: It's fine now. At my last checkup, the doctor said I can go back to normal
0: 자,
2: activities.
0: 첫 번째, 리스트 때문이야? 손목이 아파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체크업 검진했는데, 닥터가 이제 일반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손목은 문제가 아니야, 두 번째.
1: That's great to hear. Are you volunteering at the library for the reading program that day?
2: No, I normally do that on Sundays.
0: 자, 여기 보시면, volunteering 때문이야. 라이브리에서 하네. reading program 때문에. 라이브리에서 봉사활동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는 주로 on Sundays. 일요일마다 하는 거야. 그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남자가 이제 돌직구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 Then, what's keeping you from joining us?
0: What's keeping you from joining us? 뭐가 너를 막는 건데? 왜 못하는 건데?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바로 우리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들어볼게요.
2: I promised to help my cousin move into a new place that day.
1: That's really nice of you. I'm sure your cousin will appreciate it.
2: Thanks. I hope your performance goes well.
0: 나왔네. 뭐라고요? I promised to help my cousin. 내 사촌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뭐 하는 거를요? 새로운 장소로 이사 가는 거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아, 사촌이 좋아하겠다. 너도 퍼포먼스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여자가 기타 공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3번이죠. 사촌의 이사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계속 뭐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뭔데?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답. 아,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알았어? 좋아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봅시다. 언급되지 않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언급되지 않는 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속어, 속어, 속어, 속어 해주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들어볼게요.
1: Honey, what are you looking for?
2: I'm trying to find my name tag. I need it for my company workshop.
1: Oh, I remember you mentioning that. What's the theme of this year's workshop again?
0: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너못 찾고 있어? 아, 나 네임택 찾고 있는데? Company workshop, 연수에 필요해. 너가 you mentioning that, 그거 언급했던 거 기억나? 라고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중요한 주제를 던져줘요. 뭐라고 하냐면, What's the theme of this year's workshop again? 자, 이번에 올해의 워크샵에 theme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theme,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죠. 뭐라고 하나요?
2: It's creative collaboration for the future.
0: 주제는 이거래요. 주제를 막 해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알수 있어? 뭐가 언급되었어? 주제 언급되었다. 이렇게 속어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 That's right. Where's it being held this year?
0: 자, 이번에는 where's being held? 자, 의문문들을 잘 들어야 돼. 어디에서 열리는데? 자,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장소가 언급이 될 겁니다.
2: At Maple Ridge Resort, near the Maple Waterfalls.
0: 자, 어디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장소를 언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 Oh, I stayed there a few years ago. How many people are going?
0: 자, 다음번 의문문 여기 봅시다. How many people are going? 몇 명이 가는데 참가 인원에 대해서 물었죠?
2: Everyone at the company. So about 50 people in total.
0: 약 50명 정도가 갈 겁니다. 참가 인원이 언급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 Is there anything you're looking forward to?
0: 기대하는 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나오죠.
2: Actually, Professor Daniel Harper is going to be there to give a speech.
1: Really? I've read his book. He's amazing.
2: I know. I can't wait to hear him speak.
0: 자, 마지막 부분은 뭐에 대한 거야? 자, 이 professor이 going to be there to give a speech. 자, 어떤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온답니다. 나도 그책 읽었는데 그 사람 멋있던데? 알아. I can't wait to hear him speak. 그의 연설을 듣는 게 너무나 기다려져. 연설자가 나왔죠.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기간.

0: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이것도 다른 문제들이랑 마찬가지지만 1번부터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같이 내려가는 거야. 자, 1번부터 언급이 될 거야. 그러면서 10월 20일 맞나? 확인, 체크 하고 다양한 소리의 제작과 변형 맞나? 확인, 체크 하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쭉쭉쭉쭉 내려가면 되는 거고요. 내려가면 되는데 자, 그중에서 굉장히 사소한 무엇인가 하나를 바꿔놨을 겁니다. 그거를 체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1: Hello, listeners. This is Megan Hartley from Brightwave Youth Radio. Are you curious about how everyday sounds can be turned into art? If so, make sure you check out the 2026 Sound Design Experience program. It will be held on October 20th at the Harmony Arts Center.
0: 자, 여기까지. 자, 자기소개를 하고요. Are you curious about?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매일매일의 소리가 바뀌는지 예술로. 자, 그러면 우리 이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it will be held on October 20th. 10월 20일에 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 1번 선택지 10월 20일에 개최된다? 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2번 선택지는 내용을 보면 다양한 소리의 제작과 변형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좀더 들어보죠.
1: The program giv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observe how different sounds are created and transformed through a live demonstration.
0: 여기 나왔네. 자, 프로그램은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대요. 뭐를 할 기회를 주냐면 관찰을 한대. How different sounds are created. 자, 어떻게 다른 소리들이 만들어지고 변형이 되는지, 뭐를 통해서? Live demonstration. 앞에서 시연을 해주나 봐. 그걸 통해서. 2번 선택지도 맞다라고 볼수 있죠. 자, 3번 볼게요. 전문 오디오 창작자 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 내용 들어봅시다.
1: It's operated by a team of professional audio creators who work across various sound production fields.
0: 여기 바로 나오네요. Team of professional audio creators. 자, 전문 오디오 창작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 This year, a special mini sound booth tour has been added, allowing participants to explore how compact studio equipment is used.
0: 자, 여기까지 스페셜 미니 사운드 부스트 투어라는 게 특별한 미니 사운드 부스트 투어가 올해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소형 스튜디오의 장비들이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4번 선택지도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 들어볼게요.
1: Registration is required and must be done on the Arts Center website by this Friday. Don't miss this chance to discover the exciting world of sound.
0: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등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돼야 되냐면 웹사이트에서 이번 금요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exciting world of sound. 자, 이런 재밌는 소리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취야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정답 5번입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라 언제까지였어? By this Friday였었죠. 되게 사소한 거 바꿔놓는다고 했었잖아. 여기도 그래요. 뭐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문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은요, 이 5개의 모델 중에서 내가 살 모델을 고르는 건데요. 자, 항상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고, 4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 조건에 안 맞는 거를 속어, 속어, 속어, 속어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딱 하나밖에 안 남아. 그거를 골라주면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뭘 사나 봤더니, 주문할 차량용 전화기 거치대를 산대요. 뭐를 사는지 들어보자고요. 해볼게요.
2: Rachel, you use a phone mount in your car, right?
1: Yeah, I do.

0: Ew, why?
1: I'm planning on getting one, but I'm not sure which one to get. These are the five models I found online. Which do you recommend?
2: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초반부는 막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다섯 개의 모델이 있어. Which do you recommend? 자, 어떤 거를 너가 추천하니? 라고 했더니
0: Let me see. This one's over $30.
1: That's way too expensive.
2: 자,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왔네요. 자, 이거는 over $30. 30달러가 넘어. 그러면 아, 그건 너무 비싼데?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다섯 개 중에서 30달러 넘는 거는 싫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5번은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 I won't get that one. What about the color?
0: I think you should choose one that matches your car's interior.
2: 자, 여기 봅시다. 컬러는 어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matches your car's interior. 자, 뭐랑 맞는 거를 골라야 된대요. 차량의 인테리어랑 맞는 걸 골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 차가 어떻게 생겼냐?
1: Good idea. My car is mostly black and gray. So white wouldn't look good.
2: So white wouldn't look good. 뭐가 마음에 안 든대요? White는 별로다 라고 하잖아. 그럼 네 개 중에서 white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1, 2, 4 중에 하나겠네. 자, 그런 다음에요.
0: Right. What about the mounting type?
1: Well, I heard dashboard mounts are stable, so I'll go with that.
2: 자, 여기 보시면은 마운팅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있잖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들린다고 해서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지. 왜? 그냥 우리는 dashboard mounts are stable. I'll go with that. 이 부분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1, 2, 4 중에서 뭐가 좋다는 거야? 대시보드. 대시보드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대시보드를 선택할 거야. 그 정보만 알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이것도 날릴게요.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0: Great. So that narrows it down to these two options. I'm guessing you prefer the one with wireless charging.
2: 자, wireless charging. 자, wireless charging. 무선 충전이 되는 모델을 너 선호할 것 같은데 맞아? 라고 물었더니
1: Actually, I don't, because it takes longer to charge.
0: Got it. Then it looks like you've made your choice.
1: Yep. I'll order this one. Thanks for your help.
2: 자, 여기 됐어요? 자, 지금 뭐래요? 아니래요. 나 그거 선호 안 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중에서 없는 모델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 무선 충전하면. 그래서 정답은 아, 다 맞는 거 2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틀리는 문제야. 너 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의식의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11번부터 14번까지가 다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근데 11번, 12번은 대화가 짧고 13번, 14번은 대화가 길어요. 자, 근데 뭐가 더 쉽고 어렵다라고는 할 수 없어. 대화가 짧다고 쉬운 건 아니야. 왜 아닐까? 빨리 끝나잖아. 슉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한 번 흩어지면 실수하기가 되게 좋은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나올 때는 탁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11번, 12번은 대화의 턴이 딱 두 번, 세 번 요렇게까지밖에 안 이어져. A, B, A 그리고 마지막 말이 무엇일지를 고르는 거야. 요거를 유념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말이요. 의문문일 때는 의문문에 대한 답을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말이 그냥 평서문인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맞장구를 쳐주시면 돼요. 뭐라고? 의문문인 경우에는 답을 그리고 평서문인 경우에는 맞장구가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1번 한번 들어볼게요.
1: Kate, your skin looks so soft and smooth. My face has been feeling rough lately, and I'm a bit worried about it.
0: It's probably because the seasons are changing. You need to keep your skin more hydrated.
1: Really? Then, can you let me know what I can do to keep my face moisturized?
2: 자, 여기까지. 자, 너의 스킨이 너무 소프트하고 스무스해요. 너무,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 자, my face has been feeling rough lately. 요즘 피부가 너무 거칠어졌어. 그래서 걱정이 돼. 자, 그랬더니 아마도

0: 시즌이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So you need to keep your skin more hydrated. 수분을 잘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볼게요. Can you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줄 수 있니? 의문문이죠. 뭐를요? What I can do to keep my face moisturized. 내가 수분을 더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얼굴을 더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니? 라고 했어. 자, 우리 의문문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주면 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수분을 잘 내 피부에 갖다 줄 수 있는지 그걸 골라주면 된단 말이야. 자,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읽어볼게요. 1번, That's too bad. 안 됐다. I really hope your skin gets better soon. 피부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니고요. Thanks. Your advice has helped keep my skin moisturized. 너의 조언이 내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아니죠. That sounds easy. 쉬워 보인다. I'll try that to keep my skin moisturized. 내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한번 시도해 볼게. 이것도 아니고. 4번. Sure. Try using a hydrating face mask before going to bed. 잠들기 전에 자 수분 페이스 마스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거죠. 답을 주고 있어요.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Right. Be sure to use hand cream after washing your hands. 자, 이거 보시면은 손을 씻고 핸드크림을 써라. 지금 얼굴 얘기하고 있잖아. 핸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영자스 퀵체크 나갈게요. 자, 마지막 문장이 의문문인 경우에는 그 의문문에 대한 무엇을 찾으면 될까요? 정답 알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2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1: Jack, how are you planning to get to the broadcasting station for our job shadowing activity tomorrow?
2: It's a little tricky to get there, so my dad said he'd drive me. How about you?
1: Actually, I'm not sure. I haven't figured it out yet.
0: 자, 여기까지. 자, 어떻게 내일 방송국에 갈 거야? 우리 직업 체험을 위해서. 라고 했더니, 가는 게 좀 까다로워서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 준대. 너는 어때? 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어. I haven't figured it out yet. 아직 나는 잘 모르겠는데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1번. 말이 된다. That way we'll be able to get there on time.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간 내에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아니고, Don't mention it. 아유, 천만에. I'm also happy that we can go there together. 같이 갈 수 있어서 나도 기뻐. 이거 아니고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What a coincidence. 얼마나 우연이야. I'm glad you are also scheduled to do it there. 아, 너도 거기에 스케줄이 있다는 거에 너무 기뻐. 아니고요. I know what you mean.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The activity was really helpful for me too. 자, 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어. 아니죠. 자, 5번 볼까요? I see.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come with me in my dad's car. 자, 너 환영이야. 우리 아빠 차로 같이 가는 거 환영이야. 이거 어때요? 이거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12번까지 풀어봤고요. 하나 더. 영자스 퀵체크 나갈게요. 자, 방금 들은 문장입니다. 이거 잘 듣고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1: I haven't figured it out yet.
0: 잘 들었지? 자, 이 부분 채워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3번, 14번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 Hi, David. It's been a while. How have you been?
2: Hi, Minji. I've been busy preparing for the next drama club performance.
1: That's cool. You're really passionate about theater. The drama club sounds great.
2: It really is. All of the members are super supportive. I really enjoy being part of it.
0: 드라마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드라마 클럽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나 되게 좋아. 이 정도의 대화가 초반부에 이루어지고 있죠.
1: I like theater too. So I've been thinking about joining your club.
2: Really? That would be awesome. We'd love to have you.
1: Thanks. So what do I need to do to join?
2: We're recruiting new members next month. You just need to submit an application and do an audition.
0: 근데 여자가 하고 싶은 게 있었네. 여자 뭐 하고 싶대요? 여자도 가입을 하고 싶대요. 아, 그럼 너무 좋겠다. 너 오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데? 물었더니 application, 신청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오디션 하면 된다라고 남자가 안내를 해줬어요. 그 다음은요?
1: I see. So what do I do? Just perform a short scene from any play?
2: Yeah. You should choose something you feel confident about.
1: That makes sense. But I'm still a little uncertain about what the audition will be like.
2: There's a video of last year's auditions on the club website. It should give you a good idea.
0: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연기하면 돼? 자신 있는 거 찾아야지. 근데 나 여전히 little uncertain,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남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There's a video of last year's auditions on the club website. 우리 웹사이트에 작년 비디오가 있거든? 자, 그거 참고하면 돼. 라고 했죠. 그러면 여자는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면 됩니다. 자, 어떤 게 답일까요? 자, that sounds good. It will definitely help me prepare. 자, 좋네. 그게 분명히 나에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맞장구가 정답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마지막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유형입니다.
2: Hi, Dr. Collins. What are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n my knee?
1: Hi, Mr. Brown. Your knee isn't in very good condition. The test results show the protective tissue in your knee has worn down a bit.
2: Hmm, that sounds serious.
1: It's not that serious, but it is unusual in someone as young as you.
0: 자, 무릎 진료를 보고 있죠. 근데 무릎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래요. 너처럼 어린 사람한테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대요.
2: I see. Do you know why that is?
1: It's likely due to overuse. What kinds of exercise do you usually do?
2: I like a lot of sports, but I mostly ski and play tennis. I started when I was just little.
1: I see. Those activities have probably put a lot of strain on your knees over time.
2: Oh, I didn't realize that. So, what should I do?
0: 자, 의사 선생님께 원인을 물어봤더니 overuse 때문이래. 너무 많이 써서 그렇대요. 스포츠를 많이 한 게 원인이 된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이제 앞으로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라고 했더니
1: Unfortunately, I'm going to recommend you stop high-impact sports like those.
2: That's disappointing, but I understand. Then, are there any sports I can do?
1: Well, I recommend knee-friendly sports, like swimming and cycling.
0: 자,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의사 선생님의 추천이죠. 이제는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스위밍이나 사이클링 같은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1번이 되겠죠. 어드바이스 감사합니다. 나 이제는요, no sport, 그런 스포츠 할게요. 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정답이 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첫 시간 해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쉽게 자신감이 쑥쑥 오르지 않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남은 듣기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도 쭉쭉쭉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했습니다. 자, 이제 2단원 전자기장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2단원 전자기장도 1단원 역학과 에너지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 공물소 운동이라든가 돌림임이라든가 일과 에너지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2단원에서도 중간중간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2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대로 잘 해결을 해내야 하고, 또 중간중간 하다 보면 어렵고 그 다음 내용은 좀 쉽고요. 또 어려운 내용 나오면 또 쉽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쭉 어려우면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자, 맨 먼저 우리 전기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기력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기력 쿨럼 법칙은 물 원에서 공부해 왔죠? 물론 좀 오래돼 가지고 까먹긴 했을 텐데 전기력을 나타내는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쿨럼 법칙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양쪽에 전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플러스니까 양전하예요. 그죠? 플러스 양전하. 마이너스 음전하.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밀어. 근데 얼마나 세게 밀지? 라는 걸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크기를.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당겨. 얼마나 세게 당기지? 라는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이 바로 쿨럼 법칙이고 그 쿨럼 법칙에 나타나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Q1, Q2, Q1, Q2 이렇게 곱에 비례한다라고 쓰고 요거를 이퀄로 바꿔주면 여기 이제 K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수능 문제 풀 때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뭐몇 배냐, 얼마냐, 몇 F냐 이런 걸 따질 때요 K를 1로 놓고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 좀더 수월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풀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만약에 서술형으로 문제 나왔을 때 K를 1로 잡으면 안 돼요. K는 그냥 어떤 수를 정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K를 꼭 빼지 말고 써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능과 내신 시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중요하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그리고 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쪽이 F다. 뭐 여기도 F가 됩니다. 아무리 왼쪽이 플러스 2쿨롱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200쿨롱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100배 전기량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도 둘이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F로 크기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 보면 좀 전기량이 큰 그런 전하가 더 세게 밀고 또 전하량이 약한 건 약하게 밀고 할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제곱 법칙에서 R 제곱분의 1 되는 게또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가 이미 1단원에서 배웠던 중력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는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를 갖고 있고 또 그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라서 바로 이 요소가 쿨럼 법칙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중력은 네 글자로 만유인력이라고 해서 이 힘은 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힘의 종류가 하나란 말입니다. 힘의 종류가 하나니까 부호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길 보세요. 지금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힘의 종류가 몇 개? 두 개가 나옵니다. 힘의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부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규정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인간이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힘의 종류인 두 개를 부호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별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랑 플러스니까 전하량의 곱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힘의 부호도 플러스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서로 미는 청력이구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플러스랑 요거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요걸 곱하면 부호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 마이너스는 우리가 인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의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쿨럼 법칙의 F는 전기력의 크기를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이나 아니면 청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부호를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단원의 제목은 전기장이었어요. 근데 왜 전기장인데 전기력을 먼저 공부할까요? 그 전기력이 전기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장으로 가겠습니다. 전기장은 전기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 1에 있는 내용을 물리학 2가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 1에 있는 전기력을 잘 공부해 놓으면 이제 전기장을 공부할 때는 베이스가 되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수능으로 물투를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능에서는 이 전기력과 전기장을 한 문제에 함께 출제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전기력과 전기장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좀 이해해 두시고 그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은요, 전기장 해서 electric field. 전기가 electricity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장은 electric 장, field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 부릅니다. 그 전기장은 첫 번째,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전기장은 electric field라고 해? 그러면 우리 대문자 E라고 쓰자. 기울여서 씁니다. 물리량이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E는 Q분의 F 아니면 분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있는 전기력에 초점을 두고 싶으면 F를 주인공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할 수 있겠죠? QE.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어쨌든 지금 왼쪽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라는 이 공식은 이 공식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꼭 한번 정리해 두시고 영어로 나오는 것들 자꾸 말로 써서 표현해서 자꾸 암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두시고 먼저 이해해야죠. 저거 어떤 물리량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고 여러분 힘은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전기장의 방향이 곧 힘의 방향입니다. 이건 그냥 힘이 아니야. 바로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우린 전기장의 세기라 부르고 그때 전기장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전기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게 전기력이거든요. 전기력의 경우에는 공식을 쓸때 K, 그죠?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Q2. 뭐, 하나의 전하, 대문자 Q, 또 하나의 전하, 소문자 Q,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있는 Q하고 위에 있는 Q가 지워지고요. 남는 것이, 이렇게 K, R 제곱분의 Q만 남네요. 이렇게. 자, 여기 여러분, 제가 나누기, 플러스 1 하고요. 곱하기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위 양전합니다. 단위 양전하니까 플러스 1 쿨롱이 되겠죠? 여러분, 플러스 1은 나누나 마나예요? 플러스 1은 곱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식을 부를 때 단위 양전하가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전기장 세기, 그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만 딱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는 Q분의 F라고 암기한 친구랑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친구랑은 천지 차이의 물리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도 푸는 방향이나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 하고 그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생각들 이렇게 해가면서 접근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보다 물리를 먼저 공부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잘 빈칸에 좀 적어 넣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구나.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싹 지워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지금 전기장의 세기가 이 식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유도됐거든요.

여러분, 요걸 보면 뭐가 남냐면, 여기 Q 보이죠? Q. 이 Q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 전하의 전하량입니다. 요게 바로 요. 플러스 양전하군요. 거기에 Q가 바로 이 Q예요. 상황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여기서는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음전하의 전하량 크기가 Q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플러스 Q라고 쓸수 있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Q라고 쓸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Q가 갖는 의미야. 그냥 어떤 공간에 그냥 임의의 어떤 전하가 딱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Q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바로 이 전하를 Q라고 한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바로 이 전하가 Q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그런 힘의 방향, 크기, 색이죠. 그런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화살표가 있는데, 자, 이쪽부터 볼게요. 여기에 단위 양전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랑 플러스는 밀겠네.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 되고, 세기는 화살표의 길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알고 싶은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알고 싶은 곳이 여기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플러스 1쿨롱을 두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밀 테니까 밀 것이고, 여기보다는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힘의 크기보단 작아지겠죠. 그래서 화살표 크기가 작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살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알고 싶은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어딘지, 얼만큼인지 알고 싶은 곳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알고 싶어, 여기도 알고 싶어, 여기, 여기, 여기. 그 알고 싶은 곳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죠? 전기장 세기는 Q, 여기 있는 전하, 그 다음에 R제곱, 떨어진 거리, 이렇게 해서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세기, 그 다음 방향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림. 이번에는 마이너스 Q인 음전하예요. 그 음전하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다가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쿠롱을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겠죠? 그래서 방향이 이 방향이 된 것이고, 떨어진 거리만큼 이렇게 그 전기장의 세기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이나 세기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도 플러스 1쿠롱을 두면 되겠죠? 당연히 당기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일 것이고, 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멀리 있기 때문에 화살표 크기보다 좀 작아진 걸알수 있습니다.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알고 싶나 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조심할 거. 쿨럼 법칙은 두 개의 전하가 실체가 있어요. 뭐 그냥 뭐 전하가 되게 작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 그냥 탁구공처럼 생겼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전하 하나 있고요. 여기도 플러스 전하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존재하는 거고 이것도 실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두 전하가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있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전하량 곱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쿨럼 법칙에 나오는 전기력은 두 전하, 실체가 있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임에 반해,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전하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위치, 곳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단위 양전하를 딱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기장 세기 E는 Q분의 F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식이 바뀐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 실체가 있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곳, 장소, 위치 이런 것뿐이구나. 그런데 전기력의 경우에는 둘다 이렇게 실체가 있는 그런 전하에 대한 어떤 힘의 관계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전기력은 매우 닮아있지만 달라요. 닮아있지만 달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좀 전기장 공부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좀더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속도나 또는 정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식처럼 전기력이 전기장 안에, 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전기장이 주인공이에요. 전기장이 주인공일 때는 여기다 이렇게 E라고 써서 정리를 하지만 이번에는 전기력을 주인공으로 둘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F가 되면 요거 두개 곱해서요 Q, E 라는 식을 만듭니다. 어쨌든 뭐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식도 되게 많이 쓰는 식이라서 요것도 따로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 이 식을 써놓고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지만 그 유도하는 시간도 좀 아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되게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를 해두고 가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기장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뭐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걸 많이들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은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어떤 전하들이 있을 때 거기에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들을 라인으로 쭉 그어 놓은 건데 실제로는 그냥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몇 가지 규칙만 알면 아주 손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왼쪽에 있는 플러스 양전하부터 좀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양전하는요,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플러스 1을 여기 놔봅시다. 이렇게. 그럼 플러스 플러스 밀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어디다 놔도 다 이렇게 다 뻗어 나가는 그런 방향일 테니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쓸 겁니다. 아,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가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음전하입니다. 음전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싶은 곳에 플러스 1쿨롬을 두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당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린다인데 그것 또한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플러스에서 나오고요. 마이너스는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플러스만 있을 때,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만 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주변에 옆에 같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근처에 있으면 플러스는 뭐 하는 거? 나오기만 한다 그랬죠. 그럼 막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거 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하면 크로스 겹쳐버리죠.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특징 중 하나는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겹치면 안 되고 갈라져도 안 되고 겹치면 안 되고요. 갈라져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쯤에 야, 우리들이 겹치면 안 된대! 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플러스 이렇게 전기력선을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이렇게 전기력선을 만들다 보니까 가운데가 텅 비게 됩니다. 밀도가 주변보다 약한 곳이 생기게 되죠. 자, 이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쭉 연결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센터를 딱 대칭점으로 만들었을 때탁 접으면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부분을 볼수 있죠. 아, 이때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하량은 같구나. 크게 같구나. 예를 들면 여기로 Q를 합시다. 그럼 여기도 Q가 되어야만 가닥수가 같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센터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거죠. 오른쪽처럼 플러스는 2Q고요. 마이너스는 Q면 이거는 전하량 크기가 다르죠. 그죠? 그럴 때에는 플러스가 더 세기 때문에 그 둘의 중심을 이어도 둘은 대칭이 되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먼저 하나 방향 찾는 거, 그 다음에 겹치거나 갈라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 하나 하고요.
자, 두 번째. 이 선들이 있죠. 선들의 조밀한 정도는 바로 자기 전기장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의 간격이 조금 멉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긴 되게 좁죠? 이렇게 좁으면, 아, 전기장이 센 곳이구나. 이렇게 넓으면 전기장이 약한 곳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본단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는 굉장히 촘촘해요. 전기장이 센 곳입니다. 이런데는 듬성듬성, 널찍널찍하죠, 그죠? 전기장이 약한 곳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전기장이 매우 약한 곳이라는 걸 우리가 요 선들의 간격을 가지고 알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우리 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 그림이나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될 자기력선, N극과 S극, 이 부분하고도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그림으로 볼 때도 쉽게 이해가 돼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류의 전기력선, 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평행한 금속판의 전기력선입니다. 자, 이건 뭐냐? 요게 지금 이렇게 네모난 막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평행한 금속판이라고 했습니다. 금속판이니까 사실 비스듬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판. 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걸 우리가 옆에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막대처럼 보일 뿐이에요. 얘는 금속판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을 그을 수 있어요. 전기력선, 전기력선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요. 요 간격이나 요 간격이나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죠? 일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장이 조밀한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있으면 전기장이 세고, 전기장이 듬성듬성하면 그 전기력선이 듬성듬성하면 전기장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의 간격이 일정하면 전기장은 어때요? 일정하겠죠.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로 요렇게 불러요. 균일한 전기장. 선생님, 저 이거 들어봤어요. 어디서? 물원에서 했던 균일한 자기장. 기억나죠, 그죠? 그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균일한 전기장. 아, 여기는 전기력선의 간격이 그 촘촘한 정도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일정한, 그리고 균일한 전기장 세계를 갖는 그런 공간이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말을 쓰고,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 그걸 F로 주인공을 만들면 QE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균일한 전기장은 전기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어떤 전하를, 뭐 양전하를 합시다. 전하를 뿅 하고 여기 집어넣어요.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이 양전하가 이 균일한 전기장 안에서 운동하게 될 텐데, 뭐 양전하의 전하량을 플러스 Q라고 합시다. 그러면 균일한 전기장이니까 전기장 세기 일정하죠? 이 안에서 플러스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전하량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러면 일정한 Q에 일정한 E를 곱했으니 여기는 F도 뭐예요? 그치. F도 일정합니다. 여러분. 힘이 일정하대. 힘이 일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등가속도 운동은 일단은 저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맞아요, 여러분.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전기장, 전자기장 2단원에서도 그대로 쓰인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놓쳐선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전화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F는 MA니까 F는 MA에서 지금 이곳에서 받는 힘은 바로 전기력 QE. 이렇게 전기장에서 받는 힘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서 A로 정리해주면 M분의 QE. 이렇게 가속도를 갖게 되고요. 그런 가속도 운동을 하는 전화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앞에 아까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기력선과 다르게 지금처럼 평행한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서수형 문제든 아니면 객관식 문제든 여러분에게 시험에서 좀 어려운 그런 물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꼭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상황에 대한 뭐 식도 좀 정리해봤고 균일한 전기장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력을 무시합시다. 여기는 지금 이 입자는 전기력만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판이 있고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 곳에 V0로 뿅 던지게 되면 얘는 이렇게 쭉 직진하지 못합니다. 왜?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 것이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당기겠죠. 따라서 이 입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슨 운동합니까? 그죠? 포물선 운동하죠. 마치 우리가 중력장 내 운동에서 수평바위로 던진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것과 똑같이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에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왜? 지금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으로는 아무 일도 없죠. 따라서 이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게 되고, 그다음 연직방이라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수평 연직하면 우리 중력과 연관된 거랑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걸 이렇게 X 방향, Y 방향이라고 해서 중력을 좀 무시한다고 합시다. X 방향,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여기는 Y 방향은 당연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그렇게 X 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Y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만난 최종적인 이 입자의 운동은 무슨 운동?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죠. 여러분, 어떤 느낌 드나요? 정말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거의 같은 개념의 유사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물리학2에서는 물1과 다르게 직선상의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X축과 Y축의 2차원적인 운동, 아니면 Z축까지 함께 들어간 3차원적인 공간에서의 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걸 정말 여실히 이 부분을 보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치워놓으면 완전히 중력장 내 운동과 똑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높이를 우리가 H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한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 이건 바로 우리 자유낙하 할 때의 그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중력을 무시한다 했으니까 이 식을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대응되는 물리량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바로 a분의 2h입니다. a는 뭐예요? 바로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저기 있는 m분의 QE 그리고 EH를 넣은 요게 바로 시간 T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QE분의 EH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R의 경우에는 V0의 X 그냥 수평 방향 처음 속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요. 보면 지금 X 방향 V0 처음 속력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조금 전에 구한 이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수평 도달거리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까지 구해낼 수 있는 포물선 운동에서의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평행한 금속판에

에서의 어떤 입자들의 운동을 해석하는 부분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아마 여기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명확하게 구별하는데 이 문제를 과감하게 써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좀 욕심이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의 범위에 포함된 친구들이라면 잘좀 정리해서 말끔하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좀 수월한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입니다. 여기도 너무 쉽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랑 같이 내신 시험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정확한 용어, 정확한 개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서술형 문제나 객관식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방법들, 이런 걸좀 익혀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금속 막대가 있어요. 금속 막대면 여러분 뭐예요? 도체죠, 도체. 전기를 잘 통하는 물체입니다. 그 도체에 보면 처음에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들의 개수가 같아서 플마, 셈, 영. 이렇게 된게 바로 전기적 중성이죠. 여기 보면 빨간색이 플러스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란색이 마이너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플러스 여섯 개랑 마이너스 여섯 개가 있으니 0이네?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네? 근데 그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인 금속막대 도체에 대전체, 전기를 띤 물체가 슥 가까이 옵니다. 중요한 거,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까이 올 뿐이에요. 그리고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쓱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플러스는요, 무거워요. 몸집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마치 압정으로 딱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거운 입자라서 다음과 같이 위치가 아까랑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대신에 금속막대인 도체에 들어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플러스가 쓱 오게 되면 으악 하고 쫙 끌려가요. 이렇게 끌려갑니다. 맞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왼쪽은 마이너스가 6개인데 플러스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쪽은 뭡니까? 아, 여기는 마이너스를 띠겠죠. 이렇게.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가 더 많습니까? 플러스가 많죠. 그러면 플러스를 띠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중성이었던 도체에 다음과 같이 극이 나뉘는 분극 현상이 생깁니다. 한쪽은 마이너스로, 한쪽은 플러스로 마치 극이 나뉜 것처럼 분극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처럼 금속막대, 도체 같은 금속막대의 분극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정전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플라스틱 막대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막대는 뭐죠? 바로 절연체죠. 절연체, 부도체라고도 하고요. 유전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부도체라고 다시 배우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은 절연체라고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부도체라고 썼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용어가 있을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가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이제 절연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전기를 통하지 않고 위처럼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동글동글 그려놓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원자 하나하나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쓱 가까이 접근합니다. 쓱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위에 있는 도체 같은 금속막대는 자유전자들이 와 하고 쫙 끌려가는데 여기 있는 플라스틱 막대는 자유전자가 없거든.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대전체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쏠리게 되고,
왼쪽으로 쏠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플러스랑 바로 옆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각 전기적으로 없어져 주고요. 여기도 없어져 주고 여기도 마치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 왼쪽은 뭐가? 그죠? 마이너스로. 오른쪽은 무엇으로? 플러스로. 분극이 됩니다. 극이 마치 이쪽에는 마이너스로, 이쪽에는 플러스로 나뉜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분극되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 막대 같은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분극 현상을 우린 뭐라 부르냐면 유전 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물론 절연체 또는 플라스틱 막대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유전 분극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그 플라스틱 막대 같은 이런 물체를 우리는 이렇게 유전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유전 분극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는 그 문제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유전 분극에 대한 설명을 정전기유도 현상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할때 요런 용어들 분극이란 말, 또 절연체라는 말, 또 그런 부분들 좀 표현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서 정전기유도와 유전 분극을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개념이에요. 바로 검전기입니다. 검전기는 아마 실험을 한 친구들이라면 눈으로 쉽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검사한다.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용어로 우리가 검전기라고 불러요. 위에 보면 대전체를 플러스로 두는데 플러스를 두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조금 쉽게 접근하시라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는 그 부분을 아래쪽에 한번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면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대전체고요. 요게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이라고 봅니다. 얇을 박자예요. 전기가 있어도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 전부 다 금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대전체가 쓱 가까이 오면 이 안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었지만 마이너스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러스가 그리고 먼 쪽에는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가 대전되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다가 두 번째 손을 댑니다. 손을 이렇게 쓱 대요. 손을 대면 이거 우리 뭐라 부르냐면 접지시켰다라고 불러요. 원래 이 지자는 땅지자거든요. 땅에다가 연결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대면 우리 발도 물론 땅하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검전기보다 우리 몸이 훨씬 더 커서 우리 이런 용어를 이렇게 접지시켰다라고 마치 땅에다 연결한 것처럼 그렇게 접지시켰다라고 쓰거든요. 근데 접지는 지금처럼 손을 탁 대면 전자가 빠져나오거나, 싱크, 여러분, 싱크대에 물이 쭉 빠져나가죠, 그죠? 싱크,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소스, 공급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탁 손을 대서 전자가 빠져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플러스는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에 딱 붙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붙잡혀 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가 손을 타고 쓱 싱크됩니다. 빠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오므라들 겁니다. 벌어졌던 것이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그런 다음에 손 치우고 요거 치우고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플러스만 남아 있으니 플러스끼리 서로서로 밀면서 이렇게 다시 반발력으로 이렇게 청력으로 벌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가 최종적인 마무리.

그래서 지금처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대전되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자, 이제 위에 가서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봅시다. 자, 플러스가 왔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와야겠죠? 금속판 위쪽에. 그리고 같은 부호인 플러스는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오, 벌어졌네요. 그 다음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면 싱크나 소스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플러스에 딱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못 나와? 에잇, 못 나오면 들어가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공급됩니다. 전자가 공급되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가 공급됐으니까 풀마, 풀마, 풀마, 쌤쌤 돼가지고 이쪽에 다시 이렇게 오므라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냈을 때 오므라들었다. 아, 전자가 공급됐구나. 라는 부분들 매우 어렵지만 중요하니까 잘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손 치웠어요. 대전체 치웠어요. 마이너스만 남았겠죠? 그 마이너스들이 골고루 퍼지면서 이렇게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최종적으로는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의해서 반발력으로 벌어지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플러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두 차이점 잘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점검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기 실험까지 우리 다 했으니까, 검정기 실험까지 다 마쳤으니까 내용 정리는 다 됐고요. 여기서 우리 수능특강에 나오는 문제들 몇개 한번 짚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시험 볼때 도움이 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쪽에 있는 3점 테스트 2번이에요. 이제 균일한 전기장 영역인데 문제 속에 보면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기장 방향이. 근데 여러분,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거든요. 따라서 이쪽이 플러스란 얘기고요. 이쪽이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이 전화가 플러스로 와버렸네? 그 얘기는 뭐지? 아, 요 전화는 음전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렸다라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이 전화는 플러스 입자일 거야 라고 해서 전화의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mg. 이렇게. 그리고 전기력은 지금 마이너스 전화니까 플러스 당기고요. 마이너스 미니까 이쪽이 전기력 방향입니다. 여기 전기력은 뭐 F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전기력 F. 그리고 그들의 합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30도인데 이걸 우리가 세타라고 놓는다면 여기도 세타가 되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mg하고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요 크기가 바로 요 f의 크기거든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은 탄젠트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를 다음과 같이 mg 탄젠트 세타라고 놓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이미 1단원에서 벡터의 합성과 분해로 배웠던 부분인데 2단원을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벡터의 요소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전기력이 크기가 mg 탄젠트 세타다라는 걸 알아야 30도를 넣었을 때, 60도를 넣었을 때 얼마의 값이 나올지 우리 보기 니은과 디귿을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벡터적인 요소들도 함께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안 풀린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 뒤에 있는 코드 넣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낸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 연습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전기장 문제인데, 전기장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전하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A랑 B를 주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생깁니까? 그치? 요게 플러스일 때 여기 플러스일 수 있고, 여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얼마나 실수 없이 줄여나가느냐. 그 부분이 전기장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가 그림 하나만 있으면 어떤 케이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가 덧붙여졌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A랑 B가 있는데 딱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A와 B에 의한 전기장 방향이 왼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B를 여기서 한칸 뒤로 물렸더니 전기장 방향이 확 반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B가 이렇게 한칸 물렸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졌죠. 거리가 멀어지면 B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A의 영향력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A의 영향력이 세졌는데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우리 전기장 구할 때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을 넣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A가 뭐일 때 플러스 2여야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B가 다시 와요. B가 다시 오면 B의 영향력이 커졌네요. 근데 이 방향이야. 그러면 B도 플러스구나. 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의 종류를 예측하고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전기장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것만 여러분이 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포 앤 애프터 두 가지 그림을 잘 보면서 정리를 해두고 한번 문제 니은과 디귿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쌤이 마지막 준비한 문제. 아무래도 물투는 벡터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휘젓는, XY 공간을 휘젓는 이런 방향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가 그림은 A, B, C가 모두 다 X축에 놓여 있어요. X축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A에 의해서, B에 의해서, C에 의해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마이너스 X 둘 중에 하나인데 합성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야. 그런데 A랑 C는 그대로 둔채 B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갔더니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여기 있는 B에 의해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따라왔다는 얘기는 어차피 전기장은 플러스 1클롬을 두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나머지 A와 C도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되니까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연습에서는 실패해도 좋다라는 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2028학년도 수능을 접하시게 될 텐데 그때 수능에서의 어떤 형태가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에 비해서 뭐 대거 수능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뭐 서술형이 들어온다든지 논술형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수능은 통합 수능으로서 시험 보는 과목의 어떤 변경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시험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었어요. 뭐 킬러 문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학생들을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을 내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를 맞췄다 못 맞췄다. 그러니까 못 맞춘 학생이 훨씬 많죠. 네. 근데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그 수위를 조금 낮췄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쉬워져서 쭉 올라가냐?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이 우리가 문항의 하나하나의 계산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그걸 30문항을 딱 모아놓고 나니까 계산량이 좀 는 거야, 기존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성이 여러분들 수능 때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하는 건 뭐냐? 계산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설지를 만들

주는 계산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 배울 때 당시에는 선생님도 지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설, 저런 해설, 가지각색의 해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빨리빨리 연습하면서 사실 식을 안 적고 답을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의 훈련은 제가 시켜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해서 자꾸 연습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굳이 내가 이걸 써야 되나? 답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산이 실행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고3 때 가면요. 사실 암산 연습을 안 하던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암산을 시도한다? 그때 실수가 많이 일어나. 왜? 마음이 급해졌잖아. 여유롭게 한다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건데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1학년 때 치르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시험 시간에는 안 풀렸어. 그런데 끝나고 집에 와서라든지 아니면 뭐 스카 가가지고 다시 풀어보니까 아니 한두 개 빼고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실수도 이번 시험 많았던 거 하고 너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왜? 아니 여러분들이 끝나고 다시 푼 거는 시간이 더 주어진 거야. 시간이 더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결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 그러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암산도 지금 해보고 좀 실패하더라도 자꾸 해보고 해보고 하면서 그 실력이 늘어나게 돼있다. 이제부터는 집에 가면서도 지나가는 차 아니면 부모님 차 뒤에 타 있잖아.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 그 숫자들을 갖다가 다 더해. 네. 아니면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본다든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걸 해본다든지 그러면서 자꾸 암산을 시도해보는 거야. 계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대도. 그리고 나타나는 여기서 설명되는 내용들이 미적분 1에서의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구구단이야. 미적분의 구구단 그러면서 암기도 해주고 그러면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끝났을 때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의 미적분 원까지 다 끝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을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43번부터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X가 2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뭘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지만이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럼 분자에다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여기다 2분의 1 갖다 적으면 안 됩니다. 분자의 극한값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b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루트 x 플러스 a, b 대신에 얘 넘기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a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0분의 0꼴인데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떤 꼴 0분의 0꼴 다항식분의 다항식 근호를 포함한 시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해라.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에 분모 분자에다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a 이걸 해주는 거죠. 그럼 분자는 앞에 거 제곱하면 너 나올 거고 뒤에 거 제곱하면 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빼버릴 거니까 a, a가 없어지겠지. 그럼 남는 게 뭐 남아? x-2가 남네. 납득되시죠? 그래서 아, 약분, 인수분해가 됐고 그리고 다시 대입을 해주니까 루트 2 플러스 a, 루트 2 플러스 a, 아, 2 플러스 a, 루트 2 플러스 a가 네, 두 번 더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분의 1. 그게 극한값 얼마?

2분의 1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너 안에 있는 게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1. 루트 1이 1이니까 2분의 1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A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A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가 1. 1이 넘어가니까 B값도 얼마? 마이너스 1이다 해서 A값, B값을 다 찾아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1, 두개 더하면 얼마?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뭐 다른 풀이, 제가 다른 풀이라는 거는 그냥 딱 하나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로피탈이야. 왜? 여기서 로피탈일 때 좋은 거는 이거의 미분만 알면 되는 거거든? 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미분 가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드릴게.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43번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12번째 유형도 마찬가지 유형이야. 우리가 지금 0분의 0꼴에서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가 0으로 갔다면 지금 이 유형은 분자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4의 4 빼면 0 나와. 0 나오니까, 그런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러면 너도 0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이 극한값이 0이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분자가 1로 가도 1분의 0은 0이야. 2분의 0도 0이야. 3분의 0도 0이야. 4분의 0도 0이야. 마이너스 5분의 0도 0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정해지지 않는 거라고. 근데 너가 0이 아닌 어떤 극한값을 가져버린다면, 아니 생각해봐요. 여기 어떤 0이 아닌 다른 상수가 왔다라고 하면 뭐분의 0은 다 뭐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0이 아니래. 그러려면 너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얘는 x 플러스 2. 이 인수를 가지게 돼 있잖아. 그럼 너도 마찬가지라고.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게 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가 0으로 가야 되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식은 있는 거고,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솔루션으로 가볼까?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b 해주면 전개하면 상수항 b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버린다면 너는 약분. 그래서 극한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b가 될 거고, 그게 2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너랑 너 자리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b라는 것은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럼 b가 얼마? 0. b가 0이야? 그럼 a는 얼마? 2.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2에서 0 뺐으니까 얼마죠? 네. 2에서 0 빼면 2라는 최종적인 정답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2x, 미분하면 2x 플러스 a. 그런데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그게 극한값 2랑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너랑 너 자리 바꾼다.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a 값은 얼마? 2. A 값이 2니까 B 값 얼마? 0. 이런 식으로도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4번이었습니다. 자, 4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 그런데 B로 가. B가 0이 아닌 상수다. 이런 게 주어지고 있죠. 만약에 B가 0이면 이 문제 못 푸는 거거든. 예. 따라서 인수분해 해보겠다라고 하면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1 플러스 a 더하기 a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a 값은 나와버리네요. a 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딱 되거든요. 여기는 인수분해 보이시나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거 인수분해 안 보이면 여러분들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이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랑 너가 약분되는 거고, 1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너는 2분의 3이 될 거고, 1로 가까이 가면 3이 되니까 너의 극한값 얼마야? 2가 된다. 그게 b였던 거죠. 그래서 a값, b값 다 나왔고,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3이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의 인수분해를 몰랐다 그러면 얘 조립제법 1, 0, 0,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계수의 합이 0이니까, 아니면 제가 x-1이라는 인수가 간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이죠. 그래서 1, 1, 1, 1, 1, 1, 0 이렇게 떨어지니까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근데 저는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얘를 인수분해했다면 저는 비추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1학년 때 학습했던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라는 게 x 마이너스 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선생님, 저는, 아니, 보니까 알겠는데 깜빡 잊었어요. 아니, 그게 깜빡 잊어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아니, 지금 친구랑 게임합니까? 게임할 때는 져도 되지. 뭐, 게임할 때까지 무조건 다 이겨야 되겠어? 뭐, 우리가 99단을 외자? 뭐, 이런 게임할 때, 뭐, 46에 22! 뭐, 이랬다가 뭐, 벌칙 당하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웃잖아. 웃고 넘어가잖아. 이 친구가 99단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넘겨주잖아. 왜? 게임이니까. 근데 시험은 다르지.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만 있나? 이렇게도 가야지. x-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y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게 안 됐던 친구 이렇게 갔다면 이 1학년 때 학습한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찾으세요. 알겠어요? 인터넷에 딱 쳐. 고1 인수분해 공식. 고1 곱셈 공식의 변형. 딱 이렇게 치면 나올 거야. 그거 정리 한번 하면서 외우고 계속 외워. 그래주면 되는 거지. 만약에 밑에 것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 당연히 0으로 가니까 너도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너의 인수가 나왔어? 그럼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저번 강의 보여드렸던, 솔루션 1, 솔루션 2, 솔루션 2에 해당되는 인수분해 방식을 쓰고 있잖아. 그럼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2차도 만약에 잘안 된다면 이것도 조립제법을 한번 써봐. 계수의 합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얼마 들어갔어? 1 들어갔지. 1. 곱하면 1. 더하면 2분의 1. 더하면 2분의 1. 제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x-1에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수 있잖아. 이 정도는 애교로 봐드리겠습니다. 애교로.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서 인수분해가 잘안 보인 거야. 인수분해가. 그럼 봐보세요. 미분.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3x 제곱. 미분 2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데 x가 1로 가니까 너는 2분의 3. x가 1로 가면 3. 그래서 극한값 얼마? 2. 나오잖아.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 인수분해가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 인수분해 자체가. 그냥 눈으로 딱 보이면 그만이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답을 만들어내야지. 물론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추천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서 잘 본다라는, 시험에서 뭔가의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답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45번 해봤고요. 46번 가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4로 가니까 분 자가 0으로 가? 그런데 4는 0이 아닌 극한값이야. 그럼 분모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루트 여기가 x에다가 4를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예,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아, 너가 2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2에서 2 빼면 0이 나왔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잖아. 근호가 있는 쪽을 인수분해. 그러면 인수분해 여기다가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2를 곱해 줄 겁니다. 분모에다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라고 해서 앞에 거 제곱해 보세요. ax 플러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4 이렇게 돼 버린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거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여기가 ax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아, 여기서 여러분들 또 막힐 거야. 여기서 막힐 거야. 네. 여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간다고 그랬어. 너 0으로 가. 근데 여기 x 마이너스 4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그게.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면, x 플러스 4고, 여기가 루트 ax 플러스 b였고요. 그 다음 여기서 2, 요 2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b였다면 2 대신에 이걸 써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여기 식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가까이 갈 때의 상황을 보면 여기가 x 플러스 4, 여기다가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a 플러스 b를 해주는 거고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해봅시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 해주면 얘는 없어져. 그런 다음에 ax 플러스 4a. 그러니까 a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4. 그래서 약분. 이렇게 일어나. 예. 그러면 답은 a분의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똑같은 거에 두배 아니에요? 루트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식이 나와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가능하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는 것이 여기가 예. 네. 요게 4a가 됐고 해주면 2a가 되는 거 아닌가요? 2a. 2가. 근데 그게 얼마라고 그랬지? 2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a 값은 얼마? 1. a 값 1. 그러면 a 값이 1 나왔다. a 값이 1 나왔어. 그럼 얘는 루트 4가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요게 4면 되는 거잖아. 그 b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4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딱 이제 인수분해가 막혀버린 거야. 그래도 당황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잖아.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x에 관한 1차잖아. 그럼 당연히 a에 뭐가 됐을까? x 플러스 4. 이렇게 됐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약분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a분의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4a 플러스 b 플러스 2. 너가 얼마? 4가 된다. 이런 식이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주면 얘가 a 곱해버리면 4a 이렇게 돼버릴 거고. 맞죠? 예. 그래서 얘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긴 있겠네. 아, 여기 값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저기 관계를, 여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그, 어차피 이게 4가 됐다는 얘기는, 2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4가 된 거잖아. 그럼 b 대신에 4a 플러스 4.

다를 넣어줄 수가 있잖아. 비 대신에 넣어줘봐. 그러면 마이너스 4a에다가 얘를 더해. 그러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2, 4가 4a가 될 거니까 a 값 얼마? 1. a 값이 1이면 b 값은 얼마? 8. 이렇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막히더라도 기존의 설명에서 선생님이 드렸던 0으로 가니까 분명히 그 인수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A로 묶어서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런 문제를 평상시에 안 풀어봤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답을 맞춰낼 수 있는 파트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정리되시겠죠? 네, 그래서 46번까지 한번 지금 다뤄봤고요. 다음 4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이 좀 약간 우리가 미정계수에서 좀 심화 형태로 등장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항함수 f(x)가 있댔어. 몇 차인지는 몰라. 1차, 2차, 3차, 4차. 그런데 2차로 나눴을 때그 극한값이 2야. 그 얘가 3차 이상이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발산. 1차 이하라고 그러면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2차였겠지.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fx라는 것은 분명히 2x제곱 플러스 샬라샬라 이렇게 아니면 ax 플러스 b 이렇게 갔을 것이다. 네. 그래서 fx 대신 이건 어쩌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계수분의 최고차항계수, 그래서 2이다. 가의 조건은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지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미정계수 해주면 되잖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2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b값은 a 마이너스 2야. a 마이너스 2.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a-2라면 2로 묶어버리면 요 파트를 2로 묶어버리면 두 배의 x 플러스 1, x-1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두개 곱해주면 2가 될 거니까 a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다. a값 6.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a값이 6이야. 그럼 b값은 얼마라는 거야? 4네. 예, A값 6, B값 4.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하라는 건 F3이라고 그러면 3의 제곱 9이 18, 또18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36에 4야. 그러니까 4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풀고 있는지 보이시죠? 예. 근데 이 방법보다는 또 이런 방법도 구사해 보시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어.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분모가 0으로 갈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도 반드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잖아. fx가 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최고 차항계수 2였잖아. 그 최고 차항 계수가 2였잖아. 그럼 여기를 x 마이너스 k라고 아니면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놓은 너를 fx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너를 fx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제가 왜 이걸 강조해 드리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너는 미지수 몇 개짜리로 아까 설정했어? a, b라고 그러면 미지수 두 개짜리로 fx를 설정한 거야. 근데 이 방식은 미지수 몇 개짜리야? 하나짜리야.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미지수를 두 개짜리로 놓을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풀었고, 미지수 하나짜리로 놓고 풀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약분,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2분의, 여기가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1이었어. 아, 너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너는 얼마면 돼? 1이면 되니까 K 값은 얼마였던 거야? K 값은 여기에서 2가 나온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었다. K 값이 2. 그 2에다 마이너스 1하면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fx가 된 거고, 거기에다가 f3이라는 건2 곱하기 3 넣어주면 4가 될 거고요. 3 넣어주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40. 이렇게도 정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미적분 원에 함수의 극한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함수 놓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둬야지, 나중에 미분 갔을 때, 적분 갔을 때,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때 가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함수를 세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아, 이 방법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놨을 때, 풀이가, 좀 깔끔한 게 있고, 이렇게 놔야 될 때도 있어. 이렇게 놓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도 있어. 늘 이게 빠른 게 아니야.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취사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런 거는 가족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심화 개념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최고 차항에 대한 거. 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다함수에 대한 거는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문제가 거의 기본 형태로 나와요. 기본 형태. 그래서 잘좀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8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f2가 3이래. 몇 차인지는 몰라. 그런데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1차분의 다함수, 그게 극한값을 가져야 돼. 0이 아니네. 그럼 너는 몇 차야? 1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x가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근데 2 넣어줬을 때3 나와야 되니까 k값은 얼마야? 7이면 되겠네. fx 완성, f1의 값을 구해봐라.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5라는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이것도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제였네요. 자, 49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의 문제죠. 너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고차항 2차분의 2차가 돼야 되는 거고, 아, fx는 지금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놔줄 수 있겠구나. 똑같은 문제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뭐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 문제로 갈 수가 있는 거네. 그죠? 그래서 아,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놓으실 때 최고차항 계수 3, X-1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뭐 X 플러스 K 이렇게 미지수 하나짜리로 FX를 놔도 된다. X-1.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약분. 그러면 1로 가까이 갈 거니까 1분의 필요 없고, 3에 1 플러스 K. 너가 2가 돼야 된다. 그럼 1 플러스 K가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예. 네. 그러면 FX 나왔죠? FX라는 값이, 예, 네, 3에 X-1에 X-3분의 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래서 F4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3 곱하기. 4에서 1 빼면 3. 4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11. 그래서 3 하나 약분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3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그냥 이거는 한 가지를 제가 그냥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예. 요렇게 놓고도 풀 수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매번 같은 문제를 또 다른 방법 막 여러 가지.

가지로 풀어드리기보다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이었고요. 다음 50번 가봅니다. 아, 조금 변형이 더 이루어지고 있어. 조금. 자, 무한대로 가까이 갈 건데 얘가 2차야. 그럼 너도 몇 차가 돼야 될까? 2차가 돼서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분자에 있는 fx 마이너스 x 제곱이 x에 대한 2차식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어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fx라는 게 너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적혀버리는 거야. 가능하겠죠? 자, 그때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자.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어야 돼. 그럼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겠죠? 예.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면 여기가 b 대신에 여기 플러스 4죠? 제가 잘못했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예. 그러면 너랑 너를 생각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얘의 a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거를 x 마이너스 2로 나눠줄 거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약분. 2로 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극한값인데 너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4. a가 4니까 b는 얼마? a가 4야. 마이너스 8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a값, b값 다 나왔다. 예. 네. 가능할까요? 그래서 fx라는 것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근데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최소값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뭔데? 여기가 2고 최대값.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잖아. 예. 네. 최대값 얼마? 0이네. 0이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거기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x가 2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가?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추론을 해봐. 그러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고, 너 분명히 x-2라는 인수가 있다라고 했어. 그럼 약분을 하고, 여기에다 2를 넣어줬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2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얘가 약분, 2 넣어주면 0.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요걸 다 무시해버린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 극한값이 0이 나왔다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아 그냥 fx는 최고차항에 계수 마이너스고 x-2의 제곱이었어라고 저는 바로 가버린다 이거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만약에 저와 같은 이런 사고를 했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최고차항의 계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냈어 그냥. 그리고 x-2라는 인수는 있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약분을 했어. 1분해야 필요 없지? 그럼 너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2라는 걸또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겠지. 그럼 너는? 위로 불러? 아, 최대값 얼마? 0. 이렇게 바로 끝났겠네.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그냥 쭉 보여준 거야. 하지만 이 정도의 감각도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려는 친구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정말 그 결과가 상이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조차도 나중에는 그걸 못 떠올려. 이 정도의 생각도 해보시라는 거야. 약분 됐고. 근데 2로 가까이 갈때 0이 돼야 돼? 근데 다항식이니까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이거지. 얼마든지 할수 있지. 들으면 쉬워.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5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대로 갈 건데 얘가 1차야. 그럼 너도 몇 차가 돼야 될까? 1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fx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가 최고창의 계수가 1이 되려면 2x 플러스 k면 되겠네. 아니, 이거가 분자 있는데 넣으면 1차분의 1차, 최고창의 계수 2분의 2 하면 1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fx가 된다 이거지. 아, 여기 k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 k가 있네요. 그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너 넘어가서 빼주면 플러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극한값. 얘가 1로 가면 0. 그럼 너도 0으로 가야 되잖아. 1 넣었을 때. 그 1 넣었을 때 0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0이었네. a가 없었네. 이런 거죠. 그럼 너 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약분, 약분. 1로 가까이 갈 거니까 2, 1로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가능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런 패턴을 잘 보시라고 그냥.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바로 가는 거야. 아, fx가 이게 1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없애버리고. 그리고 2x분의 2x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x. 그럼 x에다 x 더하면 2x 나오잖아. 아, 플러스 a. 아, 이렇게 놔줄 수도 있는 거지, 바로. 예. 얘를 갖다가 2x 플러스 a라고 나와서 다시 fx는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서 바로 오는 연습 이런 것도 단계를 한번 줄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도 한번 해봐라. 자, 다음 5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너분의 너가 1이야. 아, 요건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 만약에 fx가 3차 이상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최고창 얼마? 3차. 2차에서 3차를 빼도 3차. 아니, fx를 3차 이상이라 ax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x제곱에서 뺄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ax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도 ax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3차 이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최고창에 마이너스 붙은 거, 얘는 그냥,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창 계수분의 최고창 계수 하면 마이너스 뭐분의 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1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fx는 3차 이상은 아닌 거야. 그러면 fx가 2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본 거예요. fx가 ax 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거에서 x 제곱에서 이걸 뺄 거니까 1 마이너스 a의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1의 x 제곱 뭐 플러스 이렇게 나갈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그래서 1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 1이 돼 버릴 거고 너가 1이다 이렇게 풀어보자 이거지. 그럼 이쪽으로 곱해질 거니까 a 플러스 1이 1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러면 a가 얼마야? 0이 나와 버리잖아.

아, 이것도 안 되는 거지. A가 0이 돼버렸어도. A가 0? 그러니까 FX는 2차도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몇 차야? 1차야. 1차였던 거야. FX가. FX가 1차였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1차야. 1차. 2차에서 1차 빼도 2차. 1차에다가 2차 더했으면 그래도 1차 빼더라도 여기 2차, 여기 2차, 그럼 최고차인 계수분의 최고차인 계수하면 1분의 1이니까 1 나왔던 거야. 오케이. 이거였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fx를 이렇게 놔줄 수 있었지. a의 x 플러스 1로. 그럼 약분되는 거 아니야. 보이세요?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x 플러스 b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a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b 값이 얼마야? a. 그럼 얘 a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1. 얘 약분하니까 얘 극한 값은 a. 그게 얼마? 3이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아, a가 3. fx 구해낸 거죠. 그러면 끝난 거죠? f2의 값2 넣어주면 2에다 1 더하면 3. 3, 3은 얼마? 9.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 주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요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에 들어가는데 제가 또 너무 급하게 푼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볼게. 어떻게 푸는 건지. 요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t야. 얘는 x제곱이야. 그래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교점이라고 얘기하잖아. 교점.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가지고 결합해가지고 푸는 거지. 어떻게 푸는 거야? x제곱과 마이너스 x 플러스 t. 너를 만족시키는 x값이 이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예. 이걸 나타내 주는 거죠. 얘의 x값이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내 주는 거야. 예.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거는 여기에 길이를 구하래. 아니, 이 길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이 길이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 이 길이를.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다른 거 없어.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점과 여기 점이 있어? 그리고 길이를 구하라는 거? 여기 좌표가 x1, y1이고 여기 좌표가 x2, y2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방법이 이거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버리는 거지. 요점의 좌표가 뭐야? x2, y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이 큰 거라 그러면 x2, x1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는 y2, y1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제곱에다 이거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버리면 거리가 나왔던 거야. 이런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 아, 이 길이를 구해야 되고,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런데 이 길이라는 거는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어떨까? 같게 되는 거지. 이건 기하의 성질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관점이 뭐냐면 이 길이만 찾아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 길이에다가 루트 2배하면 1로 가는 거지. 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직각이면 우리 이거 1대 1대 루트 2 아닙니까?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잖아. 여기도 45도.

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예. 1대1 대 루트 2. 그래, 이 길이만 찾아주면 얘기가 끝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FT를 알게 돼버리는 거고, 그 FT를 여기다 넣어줘서 극한값 계산하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교점을 이용해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는 알아내겠는데, 그러면 근의 공식, 얘에서 근의 공식 써가지고, 큰게 너, 작은 게 너,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 그러면 구할 수 있겠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점을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함수의 극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복습하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답답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 성과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계단 모양입니다. 아무리 밀어도 꿈쩍 안 하던 돌이 어느 날 툭 밀리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함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응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한계수의 성질 저번 시간에 가볍게 소개만 했었는데 오늘은 꼼꼼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성질은 뭐였죠? 첫 번째는 일단 C 왼쪽 수는 N으로 고정했고요. 그리고 C 오른쪽 수는 0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다가 N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2의 N제곱이에요. 자,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예를 들어보면 N이 4일 때 뭐 4C0, 4C1, 4C2, 그리고 4C3을 거쳐서 4C4까지 가야지 종료가 되고요. 이건 2의 4제곱이에요. 16. 자, 뭐 N이 100이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100C0, 100C1 이렇게 하나씩 커지다가 100C99를 지나서 100C100이 돼야지 멈춘다. 이건 뭐냐? 2의 100제곱이죠. 일단 두 번째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날 때 써보면 NC0 빼기 NC1 플러스 NC2 빼기 NC3 이렇게 진행되다가 지금 관찰해보면 C 오른쪽 수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고 C 오른쪽 수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만약에 NCN이 온다면 N은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의 N제곱이 붙어있다. 이때는 결과가 뭐냐면 0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 자, 3, N이 3일 때 3C0 빼기 3C1 3C 빼기 3C3이 되고요. 이건 0이에요. 자, N이 4일 때 가볼까? 4C0 빼기 4C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가 돼도 0이 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고요. 이걸로부터 이제 또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이항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보면 좌변은 NC0 플러스 NC 플러스 NC4 이렇게 C의 오른쪽 수가 짝수인 친구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마이너스는 넘어갔을 때 플러스가 되잖아요. 1, 3, 5 이렇게 홀수들의 합이 된다. 이게 똑같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두 개를 더한 것이 자 여기 있는 양변을 더한 것이 뭐예요? 2의 n제곱인데 똑같이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각각은 2의 n제곱에 보다 절반이다. 따라서 2의 n-1제곱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4C0 플러스 4C2 플러스 4C4 자, C의 오른쪽 수가 짝수인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홀수인 친구들 더 이상 없죠. 자 개수는 다르잖아. 개수는 다르지만 결과는 어떻다? 똑같고요. 전체 합이었던 2의 4제곱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왼쪽 수에 3이 온다면 개수는 똑같아요. 3C0, 3C2가 있고요. 여기는 3C1, 3C3이 되는데 이렇게 개수가 3개, 2개 불일치하던 개수가 2개, 2개 일치하던 변함없이 두 값은 같고요. 전체 합의 절반이 된다는 사실 이거 잘 기억하자고요. 자 그리고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오늘 좀 할 말이 많죠. 마지막 성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3C0 더하기 3C1 그리고 3C2 3C3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의 3제곱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 NCR과 NCN-R이 똑같다고. 그럼 두 친구가 어때? 같은 거잖아. 두 친구가 어때요? 같은 거니까 이렇게 절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1번이랑 여기 있는 2번이 어때요? 같은 거라고. 그래서 자 3C0 플러스 3C1은 3C 플러스 3C3과 같은 값을 갖고요. 전체를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까 각각은 2의 3제곱의 절반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만약에 4C0으로 출발한 녀석 있잖아.
이때는 0을 포함하니까 항의 개수가 홀수 개예요. 이해 4제곱이 될 텐데 여기 있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값은 같지만 이 친구의 짝이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친구처럼 딱 절반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한다면 이항계수의 성질은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이 개념은 좀 중요해서 선생님이 좀 특별히 세심하게 설명할 거예요. 하고 있고. 자, 뭐 정지 버튼 같은 거 좀 누르면서 필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잘 아는 친구들은 뭐 눈으로 스캔하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더잘 기억되겠죠. 자, 그럼 이항계수의 성질은 어디서 출발했냐? 바로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출발했다. 자,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이 친구예요.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일반항 뭐예요? ncr이 되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정말 열심히 했었죠? 괄호 두 개 뚫어놓고서 여기는 뭐 x를 쓰고 1을 쓰고 r을 썼다면 자, 지수의 합이 n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n-r제곱이죠. 그런데 지수에 관계없이 밑이 1이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남냐? 일반항은 ncr이 되고 x의 r만 남죠. 그렇다면 r의 값은 0부터 출발해서 n까지 가서 각각을 대입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r에 0을 대입한 nc0 x의 0제곱인데 어차피 x의 0제곱은 1이니까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c r이 1일 때 그리고 1 x의 1제곱 그리고 nc2 x의 제곱. 자, 마지막은 뭐예요? ncn x의 n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적절한 x를 대입할 거야.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x에다가 이렇게 1을 대입해 보자고. x다 1을 잘 대입해 보면 좌변은 뭐예요? 2n제곱. 자, 익숙한 녀석이 나왔다. 그 다음 오른쪽 항에 x1을 대입하면 싹 다 날아가서 그냥 나머지 친구만 남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개했었던 이 공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이번엔 뭘 대입할까?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대입할까? 그럼 좌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의 n제곱이니까 0이 돼버리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교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자, 마지막에는 뭐가 된다? nc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러니까 지금 n이 홀수냐 짝수냐 따라서 끝나는 친구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었던 성질들이 다 나온 거니까 한 번쯤은 잘

자기 손으로 한번 써봐. 백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것이 잘 생각해보면 학습이잖아. 학은 어떤 학이냐? 배울 학자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야. 강의를 듣는 거죠. 습은 뭐야? 익힐 습자죠. 그러니까 배웠던 것들을 내가 익히는 순수한 고독한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 강의 듣는 시간의 2배 정도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학습이라는 날개가 완성이 된다. 자, 대표 문제. 자,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일단 왼쪽 수는 어때? C의 왼쪽 수가 6이니까 N이 6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또잘 관찰해야 돼. C의 오른쪽 수가 0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6에 다다르죠? 그러니까 주황색은 뭐야? 2의 6제곱이잖아. 그럼 노란색은 뭐냐? N이 8일 때고요. C의 오른쪽 수가 0부터 빠짐없이. 홀수만 있어도 안 돼. 가끔 가다가 뭐 홀수들의 합, 짝수들의 합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다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노란색은 뭐냐면 바로 2의 8제곱이 되죠. 두 개를 곱한 거야. 곱했더니 뭐가 됐냐? 요거는 4파이 n. 그렇다면 4의 n제곱이다. 느낌 오니? 밑을 2로 통일해서 지수가 같다고 식을 세우면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자, 왼쪽 친구는 지수 법칙 적용했을 때 뭐야? 2의 14제곱이고요. 4는 2의 제곱이 되니까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 법칙을 적용하고 자,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같잖아요. 그렇다면 n은 뭐다? 7. 답은 그렇게 7이 된다는 말씀. 야, 저번 시간 우리 참 계산량 많은 문제 풀었었는데 이번 시간 대하니까 어때요? 편안하죠? 편안하네. 답은 7. 모든 게 상대적이야. 이전에 얼마나 힘들었냐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힘든 정도가 결정되는데 출발이 좋다. 자, 53번. 자, 이때는 조심해야죠. 지금 듬성듬성 홀수들만 더했잖아. 그럴 때는 어때요? 전체 값의 절반이다. 자, 밑에는 짝수들만 더했죠? 이때도 전체 값의 절반이다. 전체 값이란 게 뭐냐? 원래 15씨 0부터 순차적으로 15씨 15까지 더했던 2의 15제곱이 있었는데 그것의 절반이란 얘기잖아. 자, 같은 방식으로 밑에는 14제곱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분자는 지수법칙 적용했을 때 14제곱, 분모는 이렇게 13제곱이 되나요? 아니죠. 이거 10이잖아요, 12. 10이니까 14제곱이 아니라 여기는 12제곱. 이렇게. 그럼 지수법칙 적용하면 11. 한번더 적용하면 지수끼리 뺐을 때 뭐예요? 3제곱. 답은 뭐야? 눈사람. 답은 눈사람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간단하다. 그 개념이 좀 복잡했더니 문제가 쉽네. 개념이 간단하면 문제가 어렵고, 어떤 선택을 하든 득과 실이 공존하죠. 자, 이번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댓값. 조건에 부합하는 n값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친구를 찾자. 근데 너무나 아쉽잖아. 뭐가 아쉬워요? 출발이 nc0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출발이 nc0이었다면 좌변을 싸그리 2의 n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NC0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하지만 처음 식과 같기 위해서는 더한 만큼 빼줘야지 되겠죠. 이러면 처음 식과 똑같으면서 식을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뭐야? NC0부터 NCN까지 자, 빠진 거 없이 순차적으로 더했기 때문에 뭐예요? 2의 N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주황색은 2의 n제곱이고요. 자, nc0은 n의 값에 상관없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어떻다? 작다. 누구보다? 4000보다. 자, 마이너스를 넘겨볼까? 그러면 2의 n제곱은 작다. 4000 이렇게 1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는 뭐 보통 표를 많이 이용하거든, 선생님은. 이렇게 n 2의 n제곱. 자, 아무 수나 넣지 말고 대표적인 친구 있잖아. 10제곱. n이 10일 때 얘는 1024인데, 어때요? 아직까지는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자, 이거 4000이 아니야. 4001 제대로 썼죠. 4001보다 작으니까 얘는 조건에 부합해. 자, 그렇다고 이 친구를 답으로 쓰면 안 되죠. 조건에 부합하는 n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n에 10을 대입해 볼까? 여기다 2를 곱한 거니까 2048이 돼서 현재까지 이상 없다. 얘도 조건에 부합해요. 그러나 11을

대입했더니 자, 2048을 두배 했을 때 뭐예요? 4096이잖아. 얘는 4001보다 어때요? 크잖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최대값은 누구예요? 11. 답은 11이 되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좀 불완전할 때는 완전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이전 식과 같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는 전략을 쓰면 좋다. 여기까지. 자, 54번 풀어봤다. 자, 과연 다음 문제도 간단할까? 자, 개념이네. 자, 이항계수의 성질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 이항계수의 성질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설명했었죠? 기억나? 바로 1 플러스 x의 이렇게 n제곱부터 출발했었잖아. 이 친구의 일반항이 뭐였어요, 아까? 일반항. 응? 일반항 n, c 아래에 x의 r제곱이죠. 1 같은 경우는 뭐 거듭제곱을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1이니까 무시해도 괜찮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투머치하게 설명하면 아래다가 0부터 n까지의 정수를 순차적으로 대입해서 더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바로 nc0 플러스 nc x 플러스 그 다음에는 nc2x 제곱 플러스 땡땡땡. 자, 마지막은 ncn x n제곱이잖아. 지금 변수가 뭐예요? x와 n이죠. x와 n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뽑아줄 수도 있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를 관찰해서 과연 이 친구는 n과 x에 어떤 값을 대입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x에다가 뭐 3을 대입해 볼까? 자, x라고 말하고 n이라고 썼네. x에다가 이렇게 3을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x에 3을 대입하면 좌변은 4의 n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꼭 2의 n제곱만이 아니라 이런 4의 n제곱꼴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3을 잘 대입했을 때, 이때는 n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n은 건들면 안 돼. nc0 플러스 nc1 곱하기 3 더하기, 그리고 nc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자, 마지막 타자는 ncn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n까지 좀 특정해 볼까? x에다가 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n에다가 뭐랄까? 5를 대입해 볼까?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봐. 그럼 밑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n은 5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5c0 그리고 플러스 5c1 곱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5c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 자, 마지막 타자는 5c5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5제곱이 된다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꼴을 줄 거야. 이런 꼴을 주면 아, 여기 있는 형태에다가 x와 n의 어떤 값을 대입한 거지? 그걸 찾아서 이 좌변을 구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충분한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항계수 성질의 활용,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 정도는 좀 백제다 쓸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형태의 문제다. 자, 대표 문제고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지금 일단 C의 왼쪽 수가 뭐예요? 8이잖아.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n에 뭘 대입한 거다? 8을 대입한 거다. 이해되죠? 그럼 지금 온지 마이너스 온지 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음처럼 정리해서 써볼게. 8c0 플러스 8c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는 뒤로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얘는 1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자, 하나만 선택해. 맞아, 맞아. 맞잖아. 그 다음에 8c2가 있고요. 얘는 그냥 플러스 5의 제곱이지만 어떻게 볼수 있냐면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친구는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88인데 자, 선생님 절대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8 콤비네이션 8인데 뒤에 마이너스 5의 8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x가 있을 자리에 누가 온 거야? 마이너스 5가 온 거죠. 그래서 x가 있을 자리에 마이너스 5가 온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1 플러스 x의 n제곱꼴을 전개한 건데
X의 정체가

뭐였다? 마이너스 5였다. 그리고 n의 정체가 뭐였다? 8이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마이너스 4의 8제곱이다. 근데 마이너스 4의 8제곱이나 어차피 짝수 제곱이니까 4의 8제곱이나 똑같고 4는 2의 4제곱이 되니까 선택지에 있는 보기로 찾으려면 2의 16제곱이라고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55번 풀어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의 눈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좀 내려다볼 수 있는 수학적 안목을 물어보는 문제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복잡한 대상도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보는 복잡한 현상은 얼마나 단순하게 느껴질까? 예,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 멋있지? 오늘 멋있는 명언이었어.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 부분 집합이라 하면 뭐 원소가 한 개인 집합도 있고요. 최대 9개인 집합도 있고, 귀염둥이 공집합도 있겠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집합의 개수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원소의 개수가 홀수라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들이 있을 거잖아. 뭐, 1로만 구성된 집합, 2로만 구성된 집합, 이렇게.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도 있고요. 5개인 부분 집합도 있고, 최대 원소는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홀수의 최대값은 9개가 되잖아요. 결국에, 물론 뭐, 원소가 한 개인 집합들 이렇게 다 세면 참 좋겠지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9가지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결국 9개의 원소 중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가짓수만큼 이런 집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은 총몇 개가 있을까요? 9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가짓수만큼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이 있겠고요. 자, 그다음부터 뭐, 금방 가죠? 얘는 9C5야. 점점점. 자, 마지막은 9개죠? 9C9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녀석들 다 더한 거잖아. 그럼 총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데, 이거 기분 좋다고 2의 9제곱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0부터 출발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홀수들만 모아놓은 것이니까 전체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의 8제곱. 2의 8제곱은 뭐야? 2의 8제곱은 256이 되겠다. 이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좀 집합의 문제 같지만, 집합 문제 같지만 곰곰이 따져본 보다 바로 이항계수 문제다. 이항계수의 어떤 성질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관찰도 잘해야 돼. C 오른쪽에 있는 수들이 홀수들의 합인지, 짝수들의 합인지, 그리고 딱 절반만 더했는지, 그런 것들 잘 관찰해야 되고요.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적절한 친구를 더하거나 빼서 예쁜 모양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전 식과 같게 하기 위해서 적절히 뒤에 빼거나 더했을 때 문제를 수월하게 풀수 있다. 자, 57번. 선생님 고등학교 때이 유사 문제를 봤었는데 처음엔 이항계수 성질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선생님도 실력이 이제 좀 귀염둥이였을 때 그때 이걸 보고서 뭐지? 내가 지금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라고 당황했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11이니까 11제곱, n이 11일 때죠? 그리고 11이라는 건 뭐예요? 밑에 있는 11. 얘는 1 플러스 x가 11인 거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하지만 천천히 설명해 보겠다. 자, 뭐 여러 번 복습해 줄게. 우리는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1 플러스 x n제곱. 이 친구는 nc 0 플러스 nc x 플러스 그 다음에 뭐야? nc x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에 누가 오냐면 nc x

바로 11제곱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근데 100은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 100도 이 안에 들어있죠? 왜냐면 1000이니까, 100은 1000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고요. 지금 10의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밑줄 친 친구들은 다 100을 품고 있다고요. 느낌 와? 일단 11C형은 뭐예요? 1이잖아. 그리고 11 곱하기 10인데, 자, 그 다음 친구들은 다 100을 품고 있기 때문에 100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느낌 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111은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100을 넘겨줄 건데요. 한 번에 넘겨주진 못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1 플러스. 얘는 110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과 100의 합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뒤에는 100 곱하기 n이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친구들을 100으로 또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1이 되고, 100으로 묶어줬을 때, 여기는 1 플러스 n. 사실 여기 있는 숫자는 관심이 없어. 여기에 100보다 작은 친구가 왔기 때문에 바로 100으로 나눴을 때, 자, 선생님 음이탈이 있었지. 눈치 못 챘겠지만, 자,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진 뭐다? 11이 된다. 어때요? 이항 계수의 정리, 성질을 배웠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런 나머지 구하는 문제도 우리가 풀수 있다고. 11의 11제곱 이거 언제 구할 거야? 너무 복잡하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그것까지 설명하면 too much이기 때문에 딱요 정도만 설명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그렇다고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지금 57번 풀었고, 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선생님 좋아하는 거예요. 파스칼의 삼각형. 잘 들어봐.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일단 출발은 1C0, 1C1이에요. 자, 밑에다가는 2C0, 2C1, 2C1을 쓰고. 자,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구성할지가 보이죠? 그 다음 뭘쓸 거야? 3C0, 3C1. 사이에 들어가야 돼. 3C2, 3C3이 돼. 그러니까 지금 C의 왼쪽 수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이 항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런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 자, 하나만 더 쓸게. 4C0, 4C1, 4C2. 자, 거의 다 끝나간다. 4C3, 4C4가 되는데, 얘네들을 진짜 숫자로 써보면 1C0, 1C1 다 뭐예요? 1, 1이잖아. 그 다음 2C0부터 2C2까지는 1, 2, 1이고요. 자, 좀 빠르게 해볼까? 1, 3, 3, 1이고, 자, 마지막은 1, 4, 6, 4, 1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두개 더하면 밑에 있는 숫자잖아. 2 플러스 1은 3. 3 플러스 3은 6이고요. 3 플러스 1은 4가 되잖아. 이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더하면 밑에 있는 게가 되고, 또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밑에 있는 친구가 되잖아요. 이걸 써볼까? 자, 그래서 이 C1과 이 C를 더했더니 뭐가 된다? 3C가 된다. 자, 또 해볼까? 자, 3C2와 더했잖아요. 누구를? 3C3을 더했더니 뭐가 된다? 4C3이 되죠. 근데 이거 두 개를 관찰해봐요. 이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어떤 패턴이 있어요? 무조건 C 왼쪽에 있는 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C 왼쪽에 있는 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접하는 친구끼리 더할 거잖아요. 인접하는 친구끼리 더할 거니까 오른쪽 수는 딱 차이가 얼만큼만 있어야 돼? 1만큼만 있어야 돼요. 지금 차이가 어때요? 딱 1만큼만 있잖아, 이렇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 자, 왼쪽 수가 똑같았죠? 걔보다 1 커야 돼. 왼쪽 수가 똑같았죠? 걔보다 1 커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수는 딱 하나만큼 차이가 났는데, 그 중에서 큰 놈을 가져오면 돼요. 둘 중에서 큰 놈을 가져오면 된다고. 이거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 자, 만약에 여기에 n-c가 오면, 여기도 n-c가 와야 돼. 왜? c의 왼쪽 수는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쪽 수는 어떤 관계가 있다? 딱 1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여기 R-1이 왔다면, 여긴 누가 와야 될까요? 하나, 둘, 셋, R. 이렇게. 더한 거죠, 이렇게. 오른쪽 수는 어떠냐면,

왼쪽 수보다 딱1 커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수의 두개 중에서 큰 놈을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이게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이 되겠다. 이건 이제 선생님이 귀납 추론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성립하는 패턴을 더 넓은 영역에서도 성립할 거라고 추론하는 거죠. 근데 귀납 추론은 어떤 실험이나 증명을 통해서 입증돼야지 진짜 진리가 되는 거잖아. 증명도 해볼게. 어떻게? 여기 누가 있냐면 N개 대상이 있어요. 이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 이거 뭐예요? 조합이잖아. N, C, R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것은 중복되지 않는 두 사건으로 볼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뭐 A2를 포함하는 사건과 A2를 포함하지 않는 사건을 볼수 있잖아요. 꼭 A2가 아니어도 괜찮아. 어쨌든 A2가 뽑힐 때가 있고 안 뽑힐 때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잖아. 그러면서 두 층은 어떤 관계?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잖아. 질문. A2를 반드시 포함할 때, 그럼 이미 A2를 뽑았다고 생각하자. 응? A2를 반드시 포함해서 R명을 선택할 건데, A2를 미리 뽑아놨어. 내정자야. 좋은 표현 아니지만. 응? 그럼 A2를 제외한, 어때요? N-1명 중에서 추가적으로 몇 명만 뽑으면 된다? 이미 한명 뽑았으니까 R-1명만 추가적으로 뽑으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A2를 무조건 안 뽑는 사건을 볼까요? 이게 제외할 거야. 그 나머지 친구들은 N-1명 중에서 뽑을 건데, 일단 얘는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서 R명을 다 뽑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이 이게 된다. 그래서 어떤 합의 법칙이나 조합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의 어떤 관찰을 통해서, 귀납 추론을 통해서 뽑아낼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 증명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증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어떤 사고 방식은 주로 귀납 추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은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소중한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58번이죠. 자, 3C형 플러스 4C.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왜? 파스칼의 삼각형을 적용하려면, 자, 일단 C 왼쪽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다르잖아. 현재로서는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변형하지만,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할 수 있게끔 변형하지만 이전 식과 같게 만들 수는 없을까? 있죠. 왜냐하면 3C형은 뭐라고 써도 된다? 4C형에도 괜찮잖아요. 3C형이나 4C형이나 똑같은 1이니까. 그 뒤에는 그대로 쓰겠다. 뒤에는 4C1 플러스. 천천히 풀어볼까? 5C2 플러스. 그리고 자, 6C3. 플러스 7C4. 8C5예요.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보자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잖아. 왼쪽 수가 어때요? 같잖아요. 오른쪽 수가 어때요? 1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 성질을 이용하면 똑같은 수보다는 하나 큰 녀석으로 업그레이드. C의 오른쪽 두수 중에서 어떤 수를 선택해야 돼요? 큰 놈, 큰 숫자. 그래서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뒤에를 다시 복붙. OC 플러스, 자, 6C3. 자,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해 볼게. 85에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형태를 변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왼쪽 수가 같잖아요. 오른쪽 수는 1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한번더 적용하자. 자, 5보다 하나 큰 친구인 6을 쓰고요. 1과 2 중에서 큰 녀석을 선택하자. 그러면 6C3 플러스, 자, 7C4 플러스 8C5가 되겠다. 자, 오늘 분필 진짜 많이 쓰네. 자, 벌써 분필이 절반이 다 났어. 보통 1시간에 하나 정도 쓰는데 여기는 8C5가 오죠. 그럼 두 개를 묶었을 때 이번에도 왼쪽 수가 똑같고요.

속순 1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한번더 적용하자. 그럼 얘는 7C 뭐가 돼요? 3이 되죠? 3 플러스 7C 4가 되고요. 8C 5가 되죠. 이거 뭐 숙달된 친구는 뚝딱하면 풀겠지만 우리는 아직 처음이잖아. 그럼 좌변이 똑같고, 좌변이 아니지? 왼쪽 수가 똑같고, 오른쪽 수가 1만큼의 차이가 오니까 왼쪽 수 1을 업그레이드. 오른쪽 수에서 큰 녀석을 선택하고 뒤에 있는 8C5를 붙여놓으면 한번더 적용 9C5가 되죠. 이거는 9C4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간편하다. 자, 보통 조합은 많이 선생님이 암산하는데 9C4 정도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나아요. 9, 8, 7, 6이 있고요. 여기는 4, 3, 1. 자, 보니까 4, 2, 8. 자, 6을 3으로 나눴을 때 2가 되고요. 곱하면 14고 9를 곱했을 때 아, 이 정도는 암산되지. 126. 답은 126이 된다. 자, 생각보다 귀염둥이 문제는 아니지만 푸는 방법은 쉽죠? 계산량이 좀 많네. 하지만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연습한 학생들은 뚝딱 계속 풀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석의 길을 가자. 유령 피우지 말자. 지름길은 나중에 가도 된다. 그래서 기본기가 좀 탄탄해야지 나중에 좀 개념을 꼬았을 때도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기술이나 직관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59번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일단 n 값이 뭐예요? 이 문제에서는 17이네. 그리고 0부터 출발한 건 좋고요. 1씩 커지는 것도 괜찮은데 8에서 멈춰버렸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래대로라면 항이 몇개 있어야 돼? 지금 n이 17이고요. 0부터 출발했으니까 항이 18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8에서 끝났죠. 9개. 앞에 부분만 더한 거죠? 이거 했었잖아. 이거 뭐야? 전체 값의 절반이다. 전체 값의 절반이다. 한번 써보면 이런 거죠. 자, 17C0 플러스 17C2 가다가 17C8까지만 썼잖아. 근데 계속해서 써볼까? 17C9 마지막은 17C. 자, 17 이전에 16이 있죠? 그리고 17C17이 있다고. 이게 뭐냐면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2의 17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공식 있죠? 그게 뭐예요? ncr은 nc n-r.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수에 이 친구의 합이 n이면 두 값이 어때요? 같잖아요. 17c0의 짝이 누구야? 17c17이잖아요. 이렇게 짝이 있잖아. 그 다음에 17c1의 짝은 누구예요? 17C16이잖아. 이런 식으로 다 짝이 있다고요. 그러면 17C8의 짝은 누구냐? 요 녀석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자, 한번 써볼게. 17C0 플러스 17C1. 자, 그리고 17C8까지가 있죠? 이거랑 17C9부터 17C17까지가 똑같고요. 이건 전체를 절반으로 나눠 갖는 거니까 2의 17제곱의 절반이어서 답은 뭐다? 2의 16제곱. 답은 2의 16제곱이 된다. 근데 언제나 이렇게 똑부러지게 나눌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지금은 n이 17인 경우니까 0부터 출발했을 때총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18개 짝수가 되잖아. 그때는 딱 부러지게 잘라지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4로 출발했을 때 4C0, 4C1, 그리고 4C2, 4C3이 있고 4C4가 있는데요. 물론 요 값이 2의 4제곱인 건잘 알고 있지만, 잘 봐. 요렇게 짝이잖아. 똑같잖아. 똑같잖아. 근데 얘는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똑 부러지게 자를 수가 없다. 이거 알고 쓰자고. 이렇게 해서 59번 풀어봤습니다. 답은 2의 16제곱이었다. 오늘 문제들은 좀 깔끔하게 떨어져서 좋아요. 과연 그 다음 문제도 깔끔하게 떨어질까? 아니면 개념일까? 자, 문제죠.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사실 이 문제는 특별히 뭐 이항 계수의 성질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풀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4C4는 뭐야? nc n꼴이니까 1이 되고요. oc4는 뭐랑 똑같다? oc1과 똑같으니까 암산으로 그냥 5인 것을 알 수가 있고, 6C4는 6C2와 똑같잖아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니까 15예요. 이렇게. 그리고 7C4는 7C3과 똑같은데 765를 곱한 것을 31 곱한 걸로 나눴으니까 이건 35거든요. 약간 좀 허무하죠? 이항계수의 성질을 몰라도 풀 수 있다. 자, n파이2니까 n의 제곱이고 n파이1이니까 n이 되죠. 이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물론 정석대로 풀 수도 있지만 약간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더하면 50, 55, 56 그러니까 좌변은 뭐다? 56이 되고요. 우변은 n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곱했을 때 56이 되는 n값은 뭐냐? 7 곱하기 8이 56이니까 n의 정체는 뭐다? 7이다. 이렇게 해서 뚝딱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이렇게. 하지만 정석대로도 풀어볼게. 어차피 이 문제 똑같이 된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우리의 목적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항계수의 성질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거니까. 느낌 와요?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 성질을 적용하라고 낸 문제인데 현재 트러블 있잖아. 그게 뭐야? C의 왼쪽 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적용할 수 없잖아. 그러면 성질을 적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5C 5로 바꿔도 괜찮잖아. 4C 4도 1이고요. 5C 5도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써요. 5C 4 플러스 그리고 6C 4 플러스 7C 4가 되고 이게 끝이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적용했을 때 자, 왼쪽 수가 어때요? 똑같으니까 1 업그레이드, 1을 더 크게 하고 오른쪽 수 중에서 누굴 선택한다? 큰 녀석을 선택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복붙하자.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왼쪽 수가 어떠냐면 똑같으니까 오케이. 오른쪽 수가 딱 1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파스칼의 삼각형 적용할 수 있겠다. 하나 올려서 7이 되고요. 둘 중에서 큰 녀석을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는 7C4. 똑같으니까 1 큰 8로 바꿔주고요. 오른쪽 수 중에서 큰 친구인 5로 바꾸면 되겠죠. 자, 8C5보다는 8C 뭐가 낫다? 3을 계산한 게 낫다.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6. 답은 56이 된다. 진짜 이게 답이야? 답은 아니지. 답은 아니지. 지금 좌변에 있는 수를 구한 거잖아요. 좌변이 56이고요. 우변은 뭐 n제곱 플러스 n인데 뭐 직관적으로 7이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정석적으로 풀면 한쪽 항을 0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싹 다 넘겨주면 되겠다. 자, 우변 인수분해 어렵지 않죠. n-7, n+8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n값은 자연수니까 양수인 7만 선택하면 되죠. 답은 7이야. 근데 누가 이렇게 풀어?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고요. 서술형 나오면 오른쪽처럼 풀면 되는데 아마도 선생님이면 서술형으로 안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관적인 풀이가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시험으로 내면 서술형의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냥 툴툴대면서 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객관식이면 왼쪽 방법으로 빨리 푸는 사람이 승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가 있죠. 자, 한번 가볼까? 자, 숫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0부터 4까지 5개가 있죠. 0 같은 숫자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첫째 자리 오면 안 되니까. 중복을 허락했대요. 4개를 선택해 한 줄로 나열했을 때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300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짝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지금 숫자가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얘가 3000보다는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반드시 첫째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 3 아니면 4가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1000의 자리에는 3 또는 4가 오죠. 이게 그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니까 서술형 답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써볼게요. 여기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1000의 자리는 3 또는 4가 오고요. 전체 숫자가 짝수니까 그때는 1의 자리가 중요하죠. 1의 자리에 누가 와야 돼? 짝수인 0이거나 2이거나 4가 오면 되죠. 그래서 답지를 쓸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정석적으로

천의 자리에는 자 3이 오거나 또는 4가 오면 되죠. 이때 쉼표 찍으면 안 돼. 쉼표는 그리고의 의미니까 3 또는 4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5월로 적어야 돼요. 또는으로 적거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의 자리는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죠. 그럼 그 다음 뭐 어렵지 않지. 자, 가볼까? 1111이야. 자. 자, 조건에 맞는 네 자리 자연수를 결정하는 사건은 이렇게 각각의 자리 수를 결정하는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천의 자리 결정하는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3, 4, 둘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면 되고요. 이때는 뭐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선후 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각각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구해서 곱하면 돼요. 자, 100의 자리는 어떤 친구 올수 있을까요? 자, 5개 숫자 중에서 누가 와도 괜찮죠? 51이고요. 10의 자리도 제한사항 없고요. 1의 자리는 3개 중 하나가 와야 되니까 선택지가 3개다. 그리고 4가지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잇따라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답을 쓰지 말고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3을 쓰자. 그렇다면 답은 뭐냐? 150. 답은 150이 된다. 선생님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천의 자리 숫자 올수 있는 친구, 1의 자리 숫자 올수 있는 친구, 그리고 답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답 이렇게 채점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마다 채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문제 풀 때는 꼼꼼하고 중간에 어떤 점프나 비약 없이 촘촘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자, 특징이 있다면 2가 몇 개예요? 무려 3개나 있다. 자, 한 번씩만 사용해서 한 줄로 배열할 때 홀수가 적힌 카드, 홀수들은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 그 말은 홀수들을 같은 것으로 봐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양 끝에는 짝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들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자리가 몇개 있어? 7개가 있죠. 그럼 지금 짝수는 2 아니면 4인데, 4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양 끝에 2가 올 때가 있고요. 1, 2, 3, 4, 5, 6, 7. 그리고 2, 4가 올 때도 있고요. 자,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사이가 올 때도 있죠? 근데 구조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때요? 경우의 수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만 구해서 얘는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친구들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돼요. 첫 번째 가볼게요. 일단 양 끝에는 2, 2가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1, 2, 2, 2가 있고 3, 4, 5가 있는데 이미 2를 두개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 이렇게 지우고요. 조건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예요? 홀수잖아, 홀수. 그래서 조건 있는 대상을 먼저 배열할게요. 홀수를 먼저 배열할 거야. 홀수는 1, 3, 5, 3개가 있는데요. 5개 자리 중에서 홀수가 위치할 3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3자리를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1, 3, 5가 되겠네. 1, 3, 5도 이제 다 썼어. 이렇게. 남는 건 뭐예요? 2, 4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친구를 배열하면 되죠. 두 명을 배열하는 가짓수 뭐예요? 2 팩토리알. 얘는 10이고 2니까 20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되겠다. 이해 되죠? 자, 두 번째는 지금 1, 2, 2, 2, 3, 4, 5가 있는데 지금 2와 4를 썼잖아요. 2와 4를 이미 썼단 말이야. 그리고 홀수는 아까처럼 어때요? 1, 3, 5. 3개가 있으니까 홀수를 배열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똑같아요. 5개 중에서 홀수가 위치할 세 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1, 3도 썼어, 이렇게. 누가 남았냐? 2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2를 배열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응? 자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 하면 되죠. 이건 뭐야? 10가지죠. 근데 얘도 뭐야? 10가지죠. 이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잇따라 발생한 두 사건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20가지. 10가지. 10가지니까 답은 뭐냐? 20 플러스 10 플러스 10이니까 40. 답은 40가지다. 어때요? 자,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답만 쓰지 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이렇게 간략한 설명

0: 좀 한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깎일 일이 없겠다. 한 가지 좀 팁을 주자면 이미 한번 사용한 친구들은 제거해 나가면서 남은 누구를 배려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 빠뜨릴 염려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완성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강의인데 많이 공부했습니까? 일곱 번째 강의는 또 알차고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다녀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그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로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네, 로그의 성질 중에서도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밑변환 공식에서 외웠어야 해야 되는 것들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그거 콕콕 집어보고 오셨죠? 자, 관련된 문제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x의 값이 이 로그들끼리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그들끼리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네, 기본 성질 쓸 수 없습니다. 기본 성질에 대해서는 미식 같은 로그의 합, 차, 실수배 이렇게 세 종류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요, 로그분의 로그꼴로 다 변환을 해서 걔네들을 다 네, 뜯어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로그분의 로그꼴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 밑변환 공식이었죠. 그래서 얘는 밑을 변환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밑변환 공식 한번 쓸게요. 로그 a의 b는 밑이 c인 로그로 바꾸자.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모양 기억하기 편하다고 했어요. 밑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네. 이 진수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얘를 계산을 해볼 건데, 그럼 뭘로 할까? 네. 밑을 똑같이 통일만 하면 되니까 로그 2의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밑을 2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걸로 해도 다 상관은 없는데, 밑이 2인 걸로 통일을 하게 되면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4가 되고요. 똑같은 논리로 얘는 로그 2의 4분의 로그 2의 5가 될 겁니다. 그럼 곱하기 해서 땡땡땡 로그 2의 9분의 로그 2의 10이 되겠네요. 그럼 똑같은 애들이 보이죠? 아, 쇽쇽쇽쇽 같은 값으로서 지워지는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앞에도 있죠? 네. 그래서 왼쪽 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끼리 다 지워질 테니까 여기에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만 지워져서 남는 게 로그 2의 10만 남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은 로그 2의 10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해서 2의 x제곱이 뭐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4의 x제곱이에요. 근데 정리한 식이 2의 x제곱이니까 저 식을 어떻게 정리해주면 될까요? 네, 4의 x제곱은요,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2의 x제곱은 구해놨어요. 10을 대입해주면 10의 제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좋아하시죠? 자, 이제 57번 지나가고 나서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양수 AB에 대하여, 네, 양수라는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필요하죠. 왜? 진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수가 양수여야 됩니다. 자, 이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의 값을 곱하는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밑이 2가 되게끔 변환해주면 될 것 같고, 얘를 딱 보니까 이 7로 되어 있는 것을 밑이 2가 되게끔 변환해주면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 아이디어, 조건식 가 나의 밑을 뭐로 변환하자? 2로 변환을 하자. 그럼 답이 다 나와요. 네, 2로 변환하자. 자, 우선 가를 생각을 해보면 가 밑을 2로 변환을 하게 되면 나오는 식이 로그 2의 8분의 로그 2의 a가 1이라는 거죠. 네, 1. 근데 로그 2의 8은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2가 8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 곱해줘야 되나? 네, 2의 세제곱이 8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네, 아니면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로그 성질 써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로그 2의 8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아, 로그 2의 a의 값은 3이 되어야지 3분의 3, 1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로그 2의 a의 값이 3이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풀어줘야 되는데, 나 조건 로그 8, 7, 로 7, b 곱한 게 3분의 4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 조건도 똑같게 밑이 2인 걸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로그 2의
8분의 로그 2의 7 곱하기 로그 2의 7 분의 로그 2의 b가 되겠죠. 그럼 로그 2의 7, 로그 2의 7 같은 값이니까 사라질 거고요. 로그 2의 8은 아까 계산해놨죠? 3이 되니까 이걸 계산을 한 결과가 3분의 4가 돼서 어차피 분모 3, 3 똑같이 있고 이거 약분됐으니까 아, 로그 2의 b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를 곱한다 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3 곱하기 4,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쉽죠? 간단간단하게 풀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밑이 2인 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와 나에 대한 식을 전부 다 밑을 2로 변환을 시켜주자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59번 보도록 할게요. 59번. 자,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1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왜 나와 있죠? 네, 요 자리가 밑이죠. 밑은 양수이면서 1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면 어쨌든 양수는 처리가 됐고 1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보다 아예 큰 자연수 n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계산 결과의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 n의 값에 곱을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싹다 곱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지금 로그들끼리의 곱이에요. 네, 로그 자체에 대한 곱은 로그의 성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네. 밑이 같은 로그에 대해서 합, 차, 실수배 세 종류만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할 때, 네, 분수꼴, 로그분의 로그꼴로 변환을 해서 소거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항입니다. 즉, 어떤 형태? 네, 밑변환을 써야 되겠죠. 개념, 로그 a의 b. 밑변환식을 쓰게 되면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와서 곱하는 과정에서 소거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을 쭉 봤더니 밑을 통일해가지고 뭔가 한 번에 계산 처리해주고 싶죠. 그래서 저는 얘를 밑을 뭘로 처리할까 하고 봤는데 사실은 뭘로 하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오른쪽에 있는 식이 4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얘를 밑을 4로 변환을 시켜주려고요. 네, 다른 값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로그 4의 n 분의 로그 4의 16 곱하기 얘는 로그 4의 27이 되죠. 이 값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로그 4의 16 같은 경우는 4가 16이 되기 위해서 몇번 곱해줘야 되지? 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2라는 거 바로 찾아낼 수 있고 아니면 16이 4의 제곱이니까 네, 이제 진수의 지수 형태로 되어 있던 거를 앞으로 꺼내서 써줄 수가 있죠. 얘를 앞으로 꺼내어서 써주면 2 로그 4의 4가 되기 때문에 결과값은 네, 2가 되겠죠. 아, 얘는 어차피 토탈

2구나. 그럼 이제 로그 4의 27이 이제 여기에 올라갈 거고, 남는 거는 로그 4의 n이 2 곱하기 로그 4의 27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4, 4 똑같고 2만 나와 있는데 2를 위로 올릴 수도 있죠. 올리게 되면은 얘는 로그 4의 n 분의 로그 4의 27의 제곱이 돼요. 많이 봤던 거죠. 똑같은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밑변한 공식 똑같은 걸로 돼 있으면 밑에 지금 CC로 통일돼 있던 거를 한 번에 처리해서 로그 AB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럼 얘도 똑같이 4, 4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전 개념에 의해서 똑같이 로그 n의 27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예쁘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7이라는 숫자는 3의 세제곱이잖아요.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에 다시 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n의 3의 6제곱으로 쓸수 있죠. 네, 지수법칙에서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도록 한대요? 자연수가 되도록 한대요.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연수를 m이라고 할게요. 얘 뭐다? 네, 자연수다. 그럼 이 자연수 m에 대해서 얘는 로그 정의에서 n의 자연수 제곱이, n의 자연수 m의 제곱이 3의 6제곱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곱을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자연수니까 3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n이 가능한 값들은 뭐가 되냐? m이 결과적으로 6의 약수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m이 만약에 1이면 n은 3의 6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m이 만약에 2면 n은 3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m이 3이면 n은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m이 6이면 n은 3의 1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쫙다 나왔는데, 어쨌든 얘네들 전부 다 1보다 큰 자연수 n이고, 이 모든 n의 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럼 똑같은 밑에 대해서 다 곱하는 거는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들을 싹다다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9에다가 10, 12. 정답은 3의 12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 이거를 계산을 쭉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지 중에 3의 12제곱이 있을 거예요. 걔를 골라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59번은 자연수 처리가 된다. 그래서 자연수다라고 두게 되면은 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밑과 지수의 표현으로 나와 있는 버전으로 바꿔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9번 지나서 60번 보도록 할게요. 60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C를 지날 때 로그 A의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이 점 C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0을 대입한 식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풀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점 C의 좌표를 대입만 해주면 되는 문항입니다. 점 C 대입. 지난다는 표현이 이 식을 만족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점 C 좌표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공통수학의 개념,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네, 1차 방정식 직선에서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m이고,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생겼냐? y는 하고 기울기 x로 시작을 한 다음에, 점 a, b를 지나기 때문에 a 대입했을 때 b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a 대입했을 때 b가 나오게끔 식이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기울기는 뭐예요? 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 내용도 사실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개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x 증가량 4에서 2를 빼고 로그 8에 비해서 로그 4의 a를 빼준다. 이게 기울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기울기. 거기에다가 2, 로그 4의 a를 지나게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4, 로그 8의 b를 지난다라고 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쓰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했고, 얘가 점 c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c 점좌표는요, 마이너스 2, 0이어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0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대입한 식을 쭉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4, 앞으로 꺼낼게요. 얘를 곱하기 2분의 로그 8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플러스 로그 4의 a 따로 있는 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랑 4 약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 지워지고 지워져서 2가 되죠. 네,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로 되어 있던 거를 한쪽으로 유 옮기면, 즉 이항을 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 2에 괄호 열고 로그 8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그 녀석이 로그 4의 a랑 같아지는 거죠. 네, 이제 이식 계산해서 쭉 정리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2 로그 8의 b 마이너스 2 로그 4의 a. 는 로그 4의 a랑 같고, 얘도 한쪽으로 쭉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꺼내주면 플러스 2 로그 4의 a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2 로그 4의 a랑 로그 4의 a가 더해지면은 3 로그 4의 a가 되죠? 그래서 얘는 3 로그 4의 a.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 로그 8의 b랑 3 로그 4의 a가 서로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로그들끼리 비교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밑을 똑같게 만들어 주려고요. 밑을 똑같게 만들어 주려고 보니까 8이 마침 2의 세제곱이고 4가 마침 2의 제곱이니까 밑을 똑같게 쉽게 만들 수 있죠. 우리 이 로그의 성질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념.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은 m분의 n의 로그 a의 b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얘를 써서, 그러면 3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가지고 얘를 다시 쓰면 3분의 2의 로그 2의 b가 되고요. 얘도 2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왔는데 3이 있으니까 2분의 3의 로그 2의 a로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로그 성질 중에서 요 실수배 냈던 것은 진수에 지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죠. 얘도 진수에 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밑이 똑같은 로그 2에 대해서 b의 3분의 2제곱이랑 a의 2분의 3제곱이 서로 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b의 3분의 2제곱이 a의 2분의 3제곱이랑 서로 같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값은 로그 a의 b예요. 그럼 이 결과, b를 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값을 빡 구할 수 있을까요? 네. b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거나 a를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c가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저는 b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제시된 값에서 양쪽에 똑같이 2분의 3제곱을 해줄게요. 그러면 3분의 2랑 2분의 3이랑 서로 곱하면 1이니까 결과 이 b의 1제곱은 즉 b는 a의 4분의 9제곱이구나. 요 자리에 대입해주면 로그 a의 4분의 9제곱. 그러면 로그 성질에서 4분의 9가 앞으로 뿅 튀어나오면 로그 a의 a이고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기 때문에 이거 1이면 4분의 9에다가 1 곱하면 그냥 4분의 9지.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4분의 9가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60번의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나는 점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 그러면 그 식을 정리만 해주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서 중간중간에 로그의 성질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 성질들, 기본 공식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이게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 수학에서 공부할 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헤매는데 익숙해지면은 금방금방 해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곱셈에 이제 다항식 곱셈 뭐 분배해가지고 전개하는 거 굉장히 잘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중3 때인가요? 인수분해 할때 어땠어요? 그걸 연산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생각해야 되니까 처음에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했는데 익숙해지니까 또 잘하죠. 그걸 잘하니까 나중에 2차 자방정식 풀 때도 굉장히 쉽게 풀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공통수학에서 3, 4차도 다풀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을 좀해 두셔야 됩니다. 계산은 어쩔 수 없다.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된다. 자, 이제 61번 볼게요. 61번. 로그 2에 3은 x, 로그 3에 5는 y, 로그 5에 7은 g가 될 때, 로그 5에 41을 x, y, g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 값을 로그 5의 42를 xy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얘를 당연히 5로 되어 있는 것을 밑을 변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밑을 도대체 뭘로 변환을 할 거냐? 뭐 2로 해도 되고요, 3으로 해도 되고요, 5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그럼 5인 거 그대로 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 우리는 여기서 누굴 끌어낼 수 있냐면 g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 그럼 이걸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똑같이 5로 그냥 가져가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럼 로그 5에 42를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로그 5에 7이 숨어 있습니다. 42라는 숫자가 7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아, 얘는 로그 5에 7 플러스 로그 5에 6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얘는 로그 A에 MNE.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과 같다라는 내용. 요걸 알아야지만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또 이용해서 로그 5의 6도 변환을 할수 있죠. 얘는 그냥 g로 쓸게요. g 플러스 로그 5의 2 플러스 로그 5의 3입니다. 그럼 로그 5의 2와 로그 5의 3이 문제 있나요? 하고 봤더니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 또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 얘네들도 우리가 저 식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밑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밑을 5로 변환을 시켜주자라는 생각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정보, 개념, 밑 변환 공식을 알아야 된다. 로그 A에 B라는 녀석이 있었는데요. 나는 밑이 C인 걸로 변환을 하고 싶어야 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제가 주황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 밑을 다 5로 바꿔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3이 x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로그 5의 3에 로그 5의 5인데 로그 5의 5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 그게 뭐가 된다? y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로그 5의 3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아, 로그 5의 3은 y분의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얘는 y분의 1로 바꿔치기. 그리고 나서 로그 5의 2를 보고 싶은데 우리는 로그 5의 3이 y분의 1이라는 거 아니까 얘를 y분의 1로 바꿔치기를 하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첫 번째 식은요. 그러면 y분의 1이 x 곱하기 로그 5의 2가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럼 로그 5의 2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 xy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네. 그래서 얘는 뭐다? xy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을 쭉다 라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g 플러스 xy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선택지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하나의 분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분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얘는 xy분의 xyz. 얘는 xy분의 1. 얘는 xy분의 x. 통분했으니까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얘는 xy분의 xyz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구나 해서

정답은 xy분의 xyz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61번을 풀 때에는요, 이제 밑변환을 어디에서 할지 그것만 정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로그 5에 7로 이제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로그 5에 7에 해당되는 거 뜯어내주고, 그러면 이제 로그 5에 6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변환을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도 풀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까지 됐고, 저는 이 경우는 두 개를 따로따로 뜯어서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로그 5의 6에서 내가 지금 이 5가 들어간 게 뭐가 있나고 봤더니 여기 있잖아요. 밑을 뭘로 통일해주면 될까요? 네. 제가 보라색으로 밑줄 친 식을 밑변환을 써서 밑이 3인 로그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럼 로그 3의 5는 y잖아요. 그래서 얘 대신에 y로 바꿔치기 해주시고요. 로그 3의 6은요. 로그 3의 3 플러스 로그 3의 2로 바꿔치기 해줄 수도 있죠. 근데 로그 3의 3은요. 1이고 로그 3의 2는 이것이 거꾸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 얘는 1 더하기 x분의 1, y 이렇게도 바꿔서 계산할 수 있구나라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뜯어낸 다음에 정리해서 풀었고 로그 5의 6을 다시 밑이 3인 로그로 변환해서도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61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5의 x제곱이 4고 5의 y제곱이 27일 때 로그 6의 60을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지금 밑이 6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로그니까 얘네들도 다 로그로 바꾸게 되면 밑이 뭐인 로그로 되나요? 밑이 5인 로그들로 나오겠죠.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해서 개념을 쓰면 A의 X제곱이 N이다라는 것은 X가 로그 A의 N이다라는 식이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역으로도 성립을 하고요. 그러면 이 개념에 의해서 얘네들을 다 로그로 바꿔볼게요. 그럼 x는 로그 5의 4, y는 로그 5의 27이 될 겁니다. 그리고 로그 5의 4, 로그 5의 27은요, 얘네들은 한번더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4는 2의 제곱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요. 네. 그럼 로그 성질 중에서 진수의 지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에 진수 지수를 앞으로 빼서 얘는 2 로그 5의 2로 쓸수 있고요. 얘는 진수의 지수에서 지수를 앞으로 빼서 얘는 3 로그 5의 3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을 쫙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밑이 6인 로그로 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료는 싹다 다듬어서 정리해보니까 전부 다 밑이 뭡니까? 예, 밑이 다 5가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를 밑이 5가 되게끔 변환해서 통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밑을 통일해주자. 뭘로? 5로 변환을 해주자. 그럼 이제 밑변환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밑변환 공식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네, 로그 c의 b가 되는구나. 이 개념을 활용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로그 6의 60은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의 60이 되는 거죠. 네.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의 60. 네. 이제 얘를 예쁘게 다듬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5의 6인데,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라고 쓸수 있죠. 마찬가지. 얘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6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일단 2 곱하기 3 곱하기 10인데, 10은 다시 2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고, 얘네들을 쫙다 펼쳐서 쓸수 있죠. 아, 얘는 로그 5의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5의 3 플러스 로그 5의 5인데, 로그 5의 5는 1이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2의 제곱이었던 거를 앞으로 꺼낼게요. 요 위에 지수로 달려있던 걸 앞으로 꺼내서 써주면은 실수배한 걸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식다 정리했어요. 갖고 있는 재료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 로그 5의 2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x구나. 로그 5의 3에 해당하는 것은 3분의 y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갖다 다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요 자리가 2분의 x, 로그 5의 3은 3분의 y, 로그 5의 2는 2분의 x, 로그 5의 3은 3분의 y. 전부 다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제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거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6을 곱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도 6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6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 식에 6 곱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6, 6을 곱해줄게요. 그럼 계산된 결과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2까지 곱해서 x인데 x에다 6을 곱해서 6x. 얘는 3분의 y인데 6을 곱해서 플러스 2y. 1에다 6 곱하면은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x에다가 6을 곱하면은 3x. 얘는 3분의 y에다가 6을 곱하면 2y. 그래서 정답은 3x 더하기 2y분의 6x 플러스 2y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62번의 선택지에 같은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2y분의 6x 플러스 2y 플러스 6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62번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63번 보도록 할게요. 63번. a의 값하고 b의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로그 2의 5를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좀, 그 이전 문제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변환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보니 합쳐져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얘도 합쳐져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심지어 얘네들의 밑이 각각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럼 로그 2의 5를 a랑 b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거냐 하고 봤더니 비슷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그 2의 3, 로그 3의 2 비슷하죠? 그 다음 로그 3의 5, 로그 5의 3. 숫자 조합이 2, 3, 3,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이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만약에 치환을 하면, 근데 A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다른 문자고 X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뭐가 될 거냐? 그럼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로그 3의 2를 쟤랑 비교했을 때 똑같게 보려면 밑이 2인 걸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밑 2의 로그 2의 3, 얘는 로그 2의 2니까, 아, 로그 3의 2는 로그 2의 3의 1이 되는구나. 즉, 로그 2의 3분의 1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역수관계구나. 그래서 얘를 x로 두면 얘는 x분의 1이에요. 앞에 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를 y라고 두면은 얘는 y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네들이 서로 밑이 다른 로그가 두 개가 합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좀 뭔가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치환을 해서 풀자. 얘네들 각각을 치환해서 풀면은 뭔가 보일 거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 2의 5를 일단 보기 전에 A는 그럼 X 더하기 Y고 B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데 얘가 XY분의 X 플러스 Y가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Y는 A고 XY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로그 2의 5예요. 로그 2의 5는 누구랑 같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 xy가 혼자 덩그러니 나와 있으니까 실제 xy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xy 두 식을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인데 이 뒤에 거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볼게요. 밑변환 공식을 써서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5가 되죠. 여기서 쓴건 밑변환 공식.

Y가 A였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XY였고요. 그게 로그 2에 오니까. 그럼 XY를 A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뭡니까? 네, B분의 A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B분의 A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63번을 보시면은 상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면 서로 다른 종류의 로그의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각각을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공통점 2, 3을 가지고 있네. 근데 서로 뒤집어져 있네. 공통점 3, 5를 가지고 있네. 근데 뒤집어져 있네.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계산을 하기엔 복잡하니 얘를 x 뒤집어져 있으니까 역수. 얘를 y 뒤집어져 있으니까 y분의 1로 두고 식을 정리해보자 해서 정리한 결과들을 쫙 봤더니 xy가 지금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럼 xy를 한번 계산해볼까 해서 xy를 계산했더니 우리가 원했던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아, 답은 xy구나. 근데 정리했던 식을 미루어 짐작컨대 xy는 b분의 a가 돼서 결과적으로 로그 2에 5는 A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B분의 A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3번에 대한 정답은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거는 쉽지는 않았어요. 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떠올려야 되는데, 치환을 떠올리기 위해서는요, 갖고 있는 문제 조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하게 관찰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유형 연습에서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단순 계산하는 문제들은 하로 분류가 돼 있고요. 공식이 여러 개가 응용되어 있는 게 중.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상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 63번의 경우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쉽지 않아서 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린 방식으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4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 문제죠? 네. 그리고 찾아야 되는 대상이 P랑 Q를 구해서 더해야 되는데, P랑 Q는 이식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로그들을 다 더했을 때, P분의 Q가 되게끔 하는 식인데, 로그들을 더하기 위해서는요, 얘네들이 밑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밑이 XY, YG, GX, 로그의 성질들을 맞갖다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자가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결과적으로 새로 나온 문자 3개에 대한 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y를 g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g를 x에 대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얘는 문자를 한 종류로 통일해주면 계산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y는 x에 대한 식으로 변환한다. 여기에서는 g만 혼자 있잖아요. 그죠? y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g를 y에 대한 식으로 표시해주면 되겠네. 세 번째 거에서는요, 네, g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x를 g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집어 넣어주면은 계산이 될 거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누굴 떼어야 되냐면 이 부분만 따로 떼면 돼요. y 세제곱은 g 네제곱. y 자체만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3분의 1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럼 y는 g의 3분의 4 제곱.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에다가 y에 g의 3분의 4 제곱을 대입해주면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x를 가져와야 돼서 y 세제곱은 x 제곱. 그래서 y는 x의 3분의 2 제곱이어서 y 자리에 x의 3분의 2 제곱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친 식에서 로그 x의 3분의 2랑 1이랑 더해줘야 되죠, 지수. 지수 법칙 3분의 5 제곱에 x,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은 1번. 그럼 이건 따로 정리를 하면, 로그의 밑변화 공식에 변형해서 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식의 내용이 뭐였냐면, 개념 이쪽에다 쓸게요. 로그 a의 n제곱에 b의 m제곱은 n분의 m의 로그 ab였다. 그러면 3분의 5분의 1을 앞으로 꺼내주기만 하면 되죠.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3분의 5분의 1은 5분의 3이고요. 그럼 로그 x의 x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1이 되고요. 남는 건 뭐다? 5분의 3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1번에 해당하는 식의 동그라미는 5분의 3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념이 활용되는 거고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는 g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g, y가 얽혀있는 식이 얘죠? 그래서 y 세제곱이 g네 제곱이다. 근데 나는 g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거니까 g를 구해야 되고, 양쪽에 4분의 1 제곱을 할 거니까 y의 4분의 3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아, 그럼 g의 자리에다가 y의 4분의 3 제곱을 넣어주면 되고, 그럼 로그에 y가 아니고 이제 뭐예요? g죠? 네, g 대신에 y의 4분의 3 제곱 넣어주면 y의 1제곱이랑 y의 4분의 3제곱 지수들끼리 더하면 4분의 7제곱. 거기에 얼마가 되죠? 아이고, g가 아니고 y죠? y의 4분의 7제곱에다가 y가 되죠.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한 개념에 의해서 4분의 7분의 1에다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7분의 4가 될 거고요. 로그 y의 y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거 1이니까, 아, 두 번째 덩어리식은 7분의 4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로그하고 이제 밑을 써야 되는데, 얘를 전부 다 g에 대한 식으로 쓸 거예요. x를 g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되니까, x랑 g랑 얽혀 있는 거 가지고 오면은 x제곱이 g4제곱이죠. 근데 x를 g에 대한 식으로 쓸 거니까, 아, 그럼 결과적으로 x는 g의 제곱이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x 자리 대신에 g 제곱을 넣어주면은 로그 g의 세제곱부에 다시 g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개념을 이용하면은 3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3분의 1에 로그 g의 g. 근데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은 1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 2, 3번 싹 다다 더하면 5분의 3 더하기 7분의 4 더하기 3분의 1이 될 건데, 얘네들을 통분해 볼게요. 그러면 통분하면은, 아, 35에다가 3을 곱한 105가 될 거고요. 네, 35에다가 3을 곱한 105에다가 7, 3, 21에다가 3 곱한 63. 그 다음에 여기에는 3하고 5를 곱한 15에다 4를 곱하면은 60. 그 다음 1에다가는 5하고 7을 곱한 35 해서 얘네들을 정리해주면 얘네 두개 더하면 123. 이거 두개 더하면 158이 되겠죠. 158. 158 나누기 105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돼서 PQ 두개 더해주면은 얼마예요? 263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숫자가 조금 커서 부담스럽긴 했지만 얘네들을 한 문자로 정리해준다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4번 지나가도록 할게요. 65번입니다. 네, 65번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로그 8의 a의 c의 세제곱이에요. a분의 c의 세제곱. 그러면은 얘도 한 문자로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그 매개체가 뭔지를 봐야 돼요.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b가 언급되고 있죠? 두 번째 식에다 다 b가 언급되고 있어요. 즉, a와 c는 b에 대한 식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AC를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은 한 문자로 정리됐으니까 계산이 좀더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우선 A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A제곱은 B의 마이너스 세제곱. 근데 내가 A를 대입해야 되니까 양쪽에 2분의 1 제곱 해주면은 얘는 B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C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C대제곱은 2가 있죠? 2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c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c의 세제곱을 구하고 싶으니까 4분의 3제곱을 해주면 될 거예요. 2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제곱에 4분의 3제곱. 그러면 2의 4분의 3제곱 분배해주고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로그 8에 a에 해당하는 거 b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C의 세제곱을 올려야 되죠? C 세제곱은 얘예요. 그래서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인데, B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똑같으니까 사삭 다 지워지면은 남는